0: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3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름 붙은 날이 여러 겹쳤어요. 우선 풀잎에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나타난다는 백로입니다. 아침에 가을 느끼셨죠?
1: 예, 맞아요. 오늘은 또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하면서 정했는데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생각을 모으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UN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로 기념하는데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날이죠.
0: 네, 생각할 것도 많은 오늘입니다. 날씨도 좋아 보이네요. 열대야가 언제였더라 쉽게 선선하게 출발했고 한낮에는 맑고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클 거라고 하네요. 올여름 지독히도 더웠지 않습니까? 뜨거웠고.
1: 네.
0: 가을이 왔으니 이젠 안심이야. 이렇게 안도하면 좋겠는데 기온이 좀 내려가자 30도 이하를 좋아하는 모기가 갑자기 늘었대요. 일본 뇌염, 말라리아 이런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만큼 모기를 피하셔야겠습니다.
1: 원래 모기가 여름에 극성을 부렸었는데
0: 네.
1: 아, 요새는 뭐 가을 모기가 더 무서워요.
0: 아, 그래.
1: 자, 그뿐 아닙니다. 글쎄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 벼멸구 떼도 날아왔다고 하네요. 날까지 더우면서 많이 퍼졌다는데 벼가 누렇게 연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 안전기준 지키면서 약을 잘 치셔야겠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전형 원서 접수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추석 명절 승차권 일반 예매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ITX, 새마을, 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예매고요. 노선별 KTX 예매는 내일부터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단 새마을 실패.
0: 아, 실패하셨어? 아이고, 참.
1: 우리 몸도 지키고요. 우리 논도 지키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5: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4: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5: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이엔엘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 으라차차차! 우와! 귀찮을수록! 몸이 무거울수록 위에 움직이세요. 양손 머리 위로 쭉 올리면서 온몸 스트레칭 하시고 내 몸의 상체와 하체가 서로 분리되는 느낌으로 뼈마디 하나하나 간격을 좀 벌려주세요. 목도 위쪽으로 좀 길게 빼서 천장을 보시고 네. 어깨는 바닥으로 눌러주시면서 양쪽 날개뼈를 등 뒤에서 모아주세요. 팔꿈치가 자연스레 이렇게 몸 뒤쪽으로 가게 되죠. 네, 턱 맞습니다. 들고 당당하게 정면 보시고 시선을 멀리 두시고 그 상태로 심호흡하시고 4초간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길게 내뿜으시는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4:6입니다. 4초간 마시고 숨을 네. 6초간 숨을 내뿜고
5: 이렇게 심호흡만 잘해줘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4: 그렇대요.
5: 가볍게 몸과 마음을 푸시면서 기분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시 대표 행운 선물. 오늘은요. 숙면을 부르는 킹사이즈 매트리스. 약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가 나가는 날입니다.
4: 와, 숫자 0서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를 고르셔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5: 숫자 잘 보내시고 전화 안 받으시면 꽝이에요.
4: 그렇죠.
5: 행운 번호를 맞히셨어도 저희가 드리는 전화를 받으셔서 보내신 숫자 답을 하셔야 선물 확정이 됩니다.
4: 숫자는 00서부터 99 사이 아무거나 이렇게 땡기는 대로 보내시면 되는데 굳이 예. 여러 개 보내셨다가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면 그것도 꽝입니다. 선물은 다른 분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씩만 재미로 보내주세요.
5: 네. 자, 그리고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4: 네. 7394님 주말 내내 으슬으슬거려 병원에 왔더니 A형 독감이에요.
5: 아이고.
4: 와,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모두 방역 철저히 하세요.
5: 그러게. 그러네. 요새 일교차가 커지니까.
4: 아, 그러네요.
5: 예, 이 또 감기에 또 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4: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고요?
5: A형 독감이 오. 그렇군요.
4: 그렇구나.
5: 아우, 독감 더 힘들다고 하니까 진짜 그게요. 조심하셔야겠어요.
4: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5: 네.
4: 송영호님이 주신 쪽지예요.
5: 네.
4: 지난 일요일에 제 아내 5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매번 그냥 삼겹살이나 생선구이로 외식을 했는데 딸과 아들이 쥐들도 이제 돈 번다고 이번에 딸이 패밀리 레스토랑 스테이크 집을 예약해서 저도 아내도 56년 만에 스테이크 한번 썰었습니다. 삼겹살하고는 차원이 다른 맛이더라고요. 아내는 삼겹살집도 무한 리필로 비싼 곳은 안 가는데 딸이 준비한 곳이다 보니 군말 없이 갔고요. 가서는 뭐 신세계를 경험했다 이러더라고요. 맛난 스테이크 먹는 김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우리도 다니면서 살자 하고 아내를 꼬셨고 딸과 아들도 거들어주니 다음 집에 오면 저보고 둘이 먼저 가보자고 하네요.

0: 부부로 지내면서 2주에 한 번 집에 가는 저. 벌써 다음 주말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보야, 우리 만난 거 많이 먹자 그러셨어.
1: 이야,
0: 아, 2주마다 한 번씩 집으로 오시는군요.
1: 네네. 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식구들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난 거 먹는 게 남는 거지.
0: 그게 다예요.
1: 먹는 게 남는 네. 거예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접하셨으니까 새로운 메뉴도 한번 2주에 한 번씩
0: 네, 예, 아내들 한번 찾아서 챙겨보라 그러세요.
1: 맞아요.
0: 우리 동네 근처 맛집. 네.
1: 많거든요, 요새.
0: 맞아요. 네.
1: 예. 만난 거 많이 즐겨보시고요. 이어서 김용수님의 쪽지도 보겠습니다. 아니, 핸드폰을 하는데 갑자기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핸드폰이 고장났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손가락에 침을 살짝 묻혀서 터치를 해보니까 어라? 되네요. 아우, 건조한 제 손이 문제였어요. 아유, 이런 데서 나이 든 걸 느낀다니까요. 괜히 좀 서글프네요. 지금은 로션을 발라서 촉촉한 손으로 쪽지를 남깁니다.
0: 전 이런 건 너무 느끼죠. 이게 손가락도 그렇고 그렇게 말라서
1: 네.
0: 페이지를 넘기려면 잘 안 넘겨져요.
1: 그래서 원래 그 페이지 넘길 때 침을 바르는데.
0: 맞아요.
1: 야, 핸드폰 터치하시려고도 또 침을 바르셨네.
0: 아, 네. 아, 핸드폰도 이렇구나. 정말.
1: 지금 간절기라고 해서 지금 딱 그럴 때예요.
0: 그렇죠.
1: 네, 이제 뭔가 손도 좀 건조해지고. 좀,
0: 네, 건조해져요. 진짜.
1: 한여름 이 습도 높을 때랑 또 달라.
0: 맞아.
1: 네, 핸드크림도 이제 종종 바르셔야 되고 합니다.
0: 아, 발라야 되겠어요. 쭈글쭈글하네.
1: 진짜 그런 계절로 가고 있어요.
0: 네, 편지 아니고 쪽지 사연 주신 송영호님, 김용수님께는 당근 주스 30포짜리, 30포짜리 세트 박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이렇게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은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일반 사연 게시판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놀러와 주세요.
0: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이금재님이 1989 이렇게 딱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1989년 4월 17일 아침 한강성심병원에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랑 대면했지. 지금도 생생하구나, 너와의 첫 만남이. 그리고 어느새 37년이 지났네.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구나. 너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단다. 동생이 태어날 때는 엄마와 처음으로 떨어져 고모 사무실에 갔고,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고모들과 아빠랑 3박 4일을 지내고 만났을 때의 내 표정도 기억나. 어리지만 넌 언제나 의젓하고 차분했단다. 동생들에게도 늘 듬직한 오빠 노릇을 잘하고 싶어 했지. 아가가 울면 어느새 우유병을 들고 와 아가 입 언저리에 잘못 대고는 아가가 계속 운다고 엄마를 소리쳐 불렀단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미니카를 좋아했고 기억력 또한 유난히 좋아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지. 5살에 처음으로 유치원 가서도 입학원서를 혼자 읽어서 상담하시던 선생님을 놀라게 했어. 장난감 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종류와 도로명 외우는 것은 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단다.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라니 엄마에게 더없는 자랑이 되기도 했어. 물론 똑똑하기만 해서 자랑거리가 되거나 사랑받은 것은 아니고 어려도 질서도 잘 지키고 양보도 잘했어.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으며 칭찬만 받고 유년기를 보냈단다. 초등학교 시절 임원할 때도 스카우트 활동할 때도 언제나 모범이어서 선생님들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

0: 행복이고 기쁨이야.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잘 자라주어 고마워. 결혼이 늦어 걱정했는데 반갑게 결혼 소식도 주니 정말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그동안도 어른이었지만 이제 결혼하면 더 완전한 어른이 되는 거란다. 새로운 가족도 챙기고 인간관계도 두 배로 많아질 거야. 두 배의 기쁨도 생기지만 두 배로 힘들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아들은 예쁘고 슬기로운 초롱이와 잘 살 거라 믿어.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생겨날 아이들과 새로운 행복을 만들 거야. 아들, 나도 너 같은 멋진 아이를 낳아. 엄마 같은, 너도 너 같은 멋진 아이를 낳아. 엄마 같은 행복을 맞기를 바란다. 인생은 그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엄마 생각에는 모든 행불행은 마음먹기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마음으로 어느 각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줘.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무리 없을 거야.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잘 못하고 어설펐지만 세월 지나니 잘 살고 있잖아. 세상을 너무 만만히 볼 것도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 자신 있게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살면 돼.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살기 바란다. 언제나 너를 늘 사랑하고 행복하길 기도하는 엄마가.
1: 야, 그러면서 덧붙여주신 말씀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당일 전 오늘 저녁에 신혼여행을 이제 우리 아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어제가 결혼식이었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되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0: 어머나, 너무 기쁜 선물이죠, 정말.
1: 그러게요.
0: 네.
1: 야, 이제 품 안에 있었던 우리 아들이 네, 어느덧 결혼을 하고 네, 새로운 이제 식구의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동안 우리 아이 키우면서 행복했던 점들을 이렇게 쫙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0: 첫 월급 타고 가족 챙긴 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1: 아유.
0: 이모, 고모, 외삼촌.
1: 진짜. 일가 친척을 다 챙기셨어.
0: 다 챙기셨어.
1: 와.
0: 그러니까 우리 어른서부터 완전히 쫙 챙기셨어.
1: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집에 이런 가풍이라든지.
0: 아이, 물론이죠.
1: 예, 화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월급이 네. 남아있겠어요? 그렇게 챙기다 보면 월급은 다 털리는 거야.
1: 없지, 없지.
0: 첫 월급 없어.
1: 첫 월급 얼마나 된다고.
0: 그렇지. 첫 월급이 뭐.
1: 예, 맞아. 친지 어르신들 챙기는 이 마음이시면 네. 합격이에요.
0: 합격.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
1: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이금재님의 우리 아드님 결혼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신혼여행 어디로 떠나려나. 이야, 진짜 제일 좋을 텐데. 신혼여행 떠나면 그냥 만사가 다 행복한데. 행복한 신혼여행도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핑클의 노래 행복한 마음을 함께 듣죠. 늘 지금처럼.

0: 우리 이금재님의 아드님 결혼 소식에 이어서 결혼 앞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5201님도 11월에 큰아들 결혼합니다.
1: 8441님도 우리아들 11월 14일 결혼합니다.
0: 3828님 내년 1월에 작은 딸 결혼해요.
1: 2053님 여자친구와 결혼 앞두고 있다고 문자 주시면서 근데 지금 출근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난감하시다 그랬어요.
0: 이렇죠.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하여 행진
1: 라떼 보내드릴게요.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주말 사이에 하늘 사진 많이 찍으셨죠? 뭉게 구름에 새털 구름, 양떼

구름. 구름이 어찌나 예뻤는지요. 게다가 하늘은 높아지고 푸르러져서 구름이 없을 때는 그 깊은 색에 안기고 싶어지곤 했어요. 이제 여름은 퇴장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라나 싶어요. 동해안 해수욕장이 어제부로 모두 폐장했다고 하니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피서객은 예년에 비해 거의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다가 해변은 너무 뜨거웠고 실내로 가는 쪽으로 피서 문화도 바뀌어서 그랬다네요. 폐장을 하면 안전요원도 철수하기 때문에 덥다고 바다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당부도 들립니다. 돌아보면 올여름 정말 힘들었죠. 상처도 많이 남겼고 폭염에 폭우, 산사태에 생명을 잃고 집과 터전을 잃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피해도 많았고 복구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며 하늘 사진 찍다가 같은 화면에 들어온 산에서 녹색 속에 생긴 갈색 부분을 보고 놀라셨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푸른 산에서 중간중간 죽어있는 색은 소나무죠. 기후가 달라지면서 기온 분포가 변하면서 재선충 피해를 입고 고사하는 소나무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친환경 방제를 늘리고 화렵수로 수종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자연이 받은 이런 상처도 치료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여름 내 지구촌을 괴롭히더니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죠. 한편 이란은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할 거라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실리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참 부담이 커졌습니다. 히말라야를 덮친 대홍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을 헤아리는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네팔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했는데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뜨겁고 아팠던 여름이 남긴 이 많은 상처를 치료하고 감싸는 일이 올가을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과제겠습니다. 지구촌과 이 땅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Still Fighting It. 벤 폴즈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워낙에 지구촌이니까 이제 네.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야,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거기에 요즘 대부분은 이상기후 때문에
1: 그렇죠.
0: 생기는
1: 그런
0: 뭐 자연재해.
1: 자연재해. 뭐 정말 뭐 사람의 힘으로 당장 어떻게 못할 네. 정도로 막강한 힘의 자연재해.
0: 그런 것도 참 골치인데 예. 거기에 뭐 정치적인 문제, 이 외교적인 예. 문제, 아 이런 것들도 참
1: 맞죠.
0: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1: 네.
0: 이현숙님께서요. 저는 지난주에 김해에 다녀왔는데 산 전체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른 안 보면 재선충으로 나무가 다 죽을까 걱정됐어요.
1: 그렇죠.
0: 이게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보이는군요.
1: 아니 아유. 소나무는 늘 푸른 나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상록수죠.
0: 네.
1: 그런데 그 누런 색이 웬 말입니까?
0: 아이고야. 참.
1: 그럼 이게 아, 또 이수미님은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0: 뭐
1: 자연재해, 이상기후 아니죠. 인재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0: 너무나 맞는 말씀이어서 정말.
1: 그렇죠.
0: 이게
1: 진짜.
0: 참, 네,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재예요.
1: 인재야. 자연재해가 아니야 정말. 네,
0: 이상기후 탓이 아니고 결국 그러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는.
1: 사람들이 만든 거네.
0: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이고.
0: 자, 그러기에 우리부터 중심을 좀 잘 잡고.
1: 네. 네.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1: 그렇죠.
0: 합니다.
1: 나부터 당장 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0: 네.
1: 네.
0: 자, 다음 사연은요, 당당인 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이라는 곳에서 지금껏 살고 있는 47세의 여성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쓸까 말까 아주 오랫동안 고민 끝에 여성시대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적어 봅니다. 저는 47세라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은 60대 어르신들은 본인도 겪어보지 못한 생활을 제가 해봤다면서 영화 이야기가 아닌

0: 하냐고 되묻기도 하셨죠. 저는 아주 아주 가난한 집에 양념 딸로 위로 오빠 한 명, 아래로 남동생 한 명 있는 산 밑에 외딴 집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해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집에 오자마자 남동생 손을 잡고 비료포대 하나와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 갈고리 하나를 들고 뒷산에 올라 바닥에 떨어진 솔잎을 차곡차곡 포대에 긁어모아 매일 집으로 날랐습니다. 그러면 아궁이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죠. 밤에는 너무 배가 고파하는 우리들을 위해 부모님은 물고구마라도 깎아서 주시고 동치미에 큰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세로로 큼직하게 썰어서 하나씩 주시곤 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물으시기에 귤 한 박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당시 10kg 한 박스에 귤 250개 정도 들어있는 아주 아주 작은 귤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손바닥과 엄지손톱이 노랗게 물들어도 서로 경쟁하듯이 50개 이상씩 먹어 선물 받은 날 귤상자의 바닥을 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달콤한 향기가 머무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로 카스테라를 처음으로 영접한 날이었죠. 빨간색 네모난 오븐 같은 것에서 노란색의 푹신함, 진한 갈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여태껏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일 정도로 저의 눈과 코를 매료시킨 날이었습니다. 19살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한 엄마는 방문 판매용 빵 굽는 오븐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가 만든 따뜻한 카스테라를 맛봤습니다.
1: 와, 좋았겠다.
0: 달걀을 사기도 힘든 형편이라 카스테라를 맛본 것은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빵 굽는 오븐을 살 수 있을 정도면 아주 가난하진 않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 집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 저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잦은 병치레를 했는데 배앓이는 기본이고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귀전을 심하게 앓게 돼서 자칫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부모님은 버시는 족족 저의 병을 치료하는 데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큰 점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가 무려 이마의 반절 이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마의 큰 점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될까봐 학교 가기 전 제 나이 6살 때 성형수술을 시켜줘야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성형외과는 저희 집안 형편으로 찾을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전주의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한 끝에 그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피부 절개 및 이식밖에 없다고 해 100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으로 어느 정도 가려지고 머리를 한쪽으로 가려서 생활하기 때문에 비에 젖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술비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어떻게 버셨는지 아세요?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해서 한겨울에 부모님 두 분이 차가운 얼음을 깨고 다슬기를 잡아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파셨습니다. 다슬기를 판매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다슬기가 담겨있던 빨간 고무 함지 속에 검은 봉지에 담긴 설탕 가득 묻은 동그란 도너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야속할 정도로 몸에 부딪히는 차가운 바람이 손과 무릎을 쩍쩍 갈라지게 하는 통증이 있어도 돈을 버는 것에 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모님은 늘 웃으면서 저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부모님의 아픔을 몰랐었는지 감사하다고 왜 말을 못했는지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0: 대학교에 진학할 때쯤 성적이 제 마음처럼 나오지 않아 저 재수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빠의 말씀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1: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재수는 없다. 어? 집안에 첫째가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요. 그러니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전문대 들어가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0: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는 오빠의 뒷바라지는 부모님에게 새로운 의무였던 겁니다. 오빠가 잘 돼야 저와 동생까지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셨던 거죠. 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긴 했지만 집안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의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용돈 한 푼 받지 않고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전문대를 다녔고 21살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반절 이상을 집에 들였고 이 돈은 오빠의 뒷바라지에 거의 들어갔죠. 동생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필요하다는 건 모두 사주며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오빠와 동생 모두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지금도 집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반절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몰래 집안에 돈을 보태고 있고 강사 일에 직장 일에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저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8시 반경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 곁에 있을 자식 하나라도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완주군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늘 아려옵니다. 매우 강직했던 아빠가 간암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7순이 넘어서도 늘 자식 걱정과 아빠의 암투병을 간호하고 계시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딸아, 우리가 가면 너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를 잊어라.
0: 이 말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데요.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죠. 한때는 왜 여태껏 내 인생을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가족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맞는 것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인생 말고 저만의 인생을 살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나중에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처럼 계속 쭉 잘해드리는 것도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응원 좀 해주세요.
1: 아유, 응원해드리죠. 그럼요.
0: 네.
1: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 붙은 타성 같은 거야. 나를 위한 것보다 부모님 먼저 챙기고 집안 먼저 챙기는 게.
0: 네.
1: 이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만의 인생을 좀 살아. 그런 충고를 주변에서 한다 그래도 이게 몸에 익은 그 어떤 버릇?
0: 그러게요.
1: 뭐랄까? 그냥 그래도 이제는 내가 그걸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은 생각?
0: 그런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였는데 이제 나만을 위해 살려면 갑자기 드는 그 공허함 있으실 수 있겠죠.
1: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거.
0: 예.
1: 있어야 될 거. 있을 것 같아.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이 나를 위한 인생일까?
0: 네.
1: 이런 생각.
0: 하지만 우리 당당이 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에 해주신 조언도
1: 네.
0: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리고 맞고 사실 그런 건 없지만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네. 예. 물론 지금
1: 난 뭘 해야 좋을까? 뭘 하면 마음이 기쁨으로

0: 가득 찰까?
1: 맞아요. 예. 물론 지금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부모님 돌보고 또 하시는 것도 또,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근데 또 틈틈이 대학원 박사과정도 혼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강사 일도 하고 계시고, 본인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0: 그니까.
1: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0: 아주 열심히 사는 분.
1: 네. 네. 하지만 그 중간중간, 아, 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미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어쨌든 잘하고 계세요.
1: 아, 그건 다른 확실합니다.
0: 사람들이 뭐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셔도 상관없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1: 아, 그건 겁니다. 확실하다.
0: 네네.
1: 예,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세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대단하신 당나이님이십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레열 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1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0: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금재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당당이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갈게요.
2: 9775님이요. 희은쌤, 나 혼자 산다 깜짝 출연하신 모습 반가웠습니다. 희은쌤의 응원에 긴장했던 신영님의 표정도 밝아지는 걸 보고 제 마음까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입하신 자켓 잘 어울리셨어요.
0: 아, 네. 네,
2: 여성시대 언제 한번 입고 나오실 거죠?
0: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2: 네. 야, 그 일본까지 예. 응원차 방문을
0: 예, 저 진짜
2: 거잖아요.
0: 처음으로 덕질해봤어요.
2: 뭐 김신영 씨가 진짜 든든했겠다.
0: 김신영 씨 처음 나왔을 때부터 팬이었어요.
2: 야,
0: 행님아 그때부터
2: 대단하십니다. 자, 9775님께 라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3, 4부엔 주말 사이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오디세이 그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월요일에 함께하는 백인에게 묻습니다는 네. 내일 화요일 3, 4부에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0: 자,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절기상 플리페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인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떨어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맑게

0: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영향 봉화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소환조사 사흘 만인 지난 3일 안동호 현장 점검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 점검에는 시청과 수은관리소 직원들이 통행했고 권 시장은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배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중심을 잃고 휴대전화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권 시장의 동생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사회이사 등 권 시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권 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영풍 석포지련소 관련 용역에서 이전이 명칭에서 빠지고 현 부지 운영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는 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지속가능한 상생 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로 과업을 변경하면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인근 이전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에 포함한 근본 대책을 요구받은 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석포제련소 이전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오염토양 12만 5천 세제곱미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명령 물량 2만 4천여 세제곱미터의 3배가 넘는 7만 4천여 세제곱미터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행정 명령이 내려진 정화 대상 81만 5천여 세제곱미터 중 지난 7월 말까지 정화된 물량은 43만여 세제곱미터, 53.6%에 그쳤고 이 공장의 정화율은 12%, 주변 지역은 27%에 머물렀습니다. 봉화군이 첫 정화 명령을 내린 2015년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영풍은 공장 내부 정화 명령도 이행하지 못해 고발과 재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은 이에 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긴 하지만 이는 국고로 들어갈 뿐 소비자의 피해가 회복되진 않죠. 이 때문에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 보호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구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0: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저는요, 월요병이 없어요.
0: 아우, 어떻게 월요병이 없으실 수 있지? 일요일에도 일을 하시나? 자,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침에 5시 30분에 알람에 맞춰 일어나고 먼저 씻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예쁘게 단정도 하고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답니다. 회사에 도착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8시 30분에 일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말한답니다. 제가 왜 감사하냐면요. 제 나이가 6하고 8이에요. 68세 이 나이에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전자회사를 다닌 지가 16년 차이거든요. 정년 퇴임 없이 오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사장님, 부장님들,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0: 네, 김영옥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아, 68세인데 16년째 같은 회사에서 쭉 자리 잡고 계시니까 베테랑이시죠.
0: 그러네요.
3: 네.
0: 거기다가 이런 마음가짐. 크, 내가 일할 최고죠. 수 있음에 행복하다. 네,
3: 최고죠.
0: 예.
3: 보통 월요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때부터 이제 조금은 좀 가라앉는다고 그러는데 월요병엔 약도 없다지만 영옥님 같은 마음이면 월요병 필요 없죠. 월요병 치료 가능한 거죠.
0: 아, 그럼요.
3: 오늘 음성 남겨주신 김영옥님께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 딱 좋은 과일이죠. 청송사과 5kg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월요병을 심하게 앓는. 예. 어젯밤부터 그렇게 아우 내일이 월요일이야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3: 네.
0: 자, 하지만 어김없이 월요일은 찾아오죠. 이렇게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너무 싫을 때,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싫어하는 협력사 직원이랑 통화해야 할 때,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고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나만의 방법 있으신가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음식이나 뭐 음악이나 혹은 뭐 그런 사람, 나만의 마법의 주문도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3: 오늘은 원래 월요일 백인에게 묻습니다 하는 날인데요. 백인에게 묻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내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잠시 후엔 열린 화요일 아니고 월요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정말 화제잖아요. 영화 오디세이.
0: 네.
3: 3000년 전 영웅들의 시대로 떠나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또 책으로 읽으신 분들 감상평 환영하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한 점 문자나 미니로 주시면 소개된 분들께 달달한 미숫가루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주시면 무료예요.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연 팀앱대리, 데이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안터지는 맥스부탄, 롯데렌탈, 농업법인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최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놀란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 다들 보셨죠? 이 영화의 흥행 열풍을 타고 3000년 전 고전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다시 펼쳐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2: AI가 대세인 요즘 세상에 이 오래된 옛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짚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상근 명예 교수님.
1: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며 이미 제작비의 6배가 넘는 누적 매출을 기록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대 연출작 중에 최고의 흥행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이 영화 미국에서 보셨다고요?
3: 예, 저는 그 한인회, LA 한인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갔다가,
2: 예.
3: 마침 그때 한 달 반 전인데요. 예, 그 월드 프리미어 첫 날, 네. 예, 상영을 한다고 해서,
2: 예.
3: 제가 첫 시간에,
2: 예. 와! 네. 개봉 첫날 첫 시간에?
3: 예, 첫 시간에 가서 보았습니다. 야. 그 이후에 세 번 보았는데요.
2: 아, 그 이후에 세 번도 관람하셨어요?
3: 네, 네, 네. 한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 예,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예. 예.
2: 나머지 한 군데 또 어디서 보셨죠?
3: 캐나다에서.
2: 아, 캐나다에서 예, 보시고
3: 있습니다. 예.
1: 어땠어요? 야. 미국 관객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3: 솔직히 처음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 예.
3: 한국에 오니까, 네. 더 한 것 같아요.
2: 아, 그 반응이 더 좋아요?
3: 더 훨씬 더.
2: 예.
3: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 한국의 이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2: 아, 네.
3: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예.
3: 미국보다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니까 훨씬 더,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2: 예.
1: 네.
2: 하긴 이 호메로스의 소설이라는 것도 예, 시작을 하면서 네. 대충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네. 있으니까
3: 네.
2: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3: 그런 것 같습니다.
2: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첫 네. 번째 교재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쓰신다고요? 교재로?
3: 네, 그렇습니다. 제가 21년 6개월 재직을 하고 조기 퇴직을 했는데요. 매 학기마다
2: 네.
3: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시간에 네. 우리 학부생들에게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
1: 네.
3: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2: 저 그 일리아스가
3: 예.
2: 쉽게 말해 트로이의
3: 뭐 전쟁 이야기.
2: 전쟁 이야기라고.
3: 예.
2: 예. 그래서 요새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도
1: 트로이
2: 예. 케이블에서 엄청 나오더라고요.
1: 갑자기.
2: 예. 네, 네.
3: 예. 그 사실 기원전 12세기
1: 네.
3: 예,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2: 기원전 12세기.
3: 예, 실제로 그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2: 아, 그건 실제로 일어난 전쟁?
3: 예, 일어난 전쟁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이 유적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요.
2: 네.
3: 예, 그래서 물론 기록은 기원전 8세기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3: 약 4세기에 400년의 차이가 있죠. 시차가 있죠.
2: 아, 그럼.
3: 그리고 이 오디세이는 그 전쟁 이후에

0: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두 개의 함대가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의 함대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 네, 10년간 방황하다가 네. 이타카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1: 그렇죠. 아니 근데
2: 왜
1: 그렇게
2: 방황을 왜 한 거예요?
1: 왜 했을까요?
2: 오디세우스의 배만 왜 방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0: 휘브리스 때문입니다.
2: 휘브리스.
0: 휘브리스는요 오만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1: 네. 네.
0: 일리아스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무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1: 네.
0: 작전을 짠다든지 특별히 그 마지막 트로이 목마 작전은.
1: 네.
0: 오롯이 이 오디세우스의 전략이었습니다.
2: 네네.
0: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했겠죠.
1: 네.
0: 오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2: 나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
0: 내가 이겼다.
2: 예.
0: 내가 이 승리의 주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오디세이의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오만함 때문에 그의 오만함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런데
1: 네.
2: 그 오만함 때문에 집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얼굴 결국 또 돌아서 갔다는 얘기죠.
0: 처음에 이 오만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그 키클롭스의 동굴 안에서 외눈박이 괴물을 만나잖아요.
2: 예, 예. 네.
0: 그때 거기에서 큰 오만을 범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리스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2: 그 영화에서도 무슨 제우스의 법에 따라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환대해야 된다.
0: 크세니아라 합니다. 예, 크세니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롯이 주인이 베푸는 거지 손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야, 이 퀴클롭스가 나한테 어떤 크세니아 환대를 베풀지 기대해보자 요. 라고 해서 물러나지 않죠.
2: 예.
0: 부하들은 돌아가자 그럽니다. 배로.
2: 네.
0: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오만을 범하다가 여섯 명이 죽게 되죠.
2: 예, 네. 맞아요.
0: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이제 탈출해서 배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 네.
0: 그때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닌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동굴 안에서는 아무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1: 네.
0: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도 아는 게 아니라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라고 말하는 순간
1: 네.
0: 예, 이 퀴클롭스가 자기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1: 네. 예,
0: 간청을 하는 거죠. 저자를 버려달라고. 왜냐하면은 그리스에서는요 신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휘브리스의 극단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10년 동안 그야말로 고난과 한숨의 여정이 시작되죠.
1: 오만의 값으로.
0: 그것입니다.
2: 자성한 거군요.
0: 네.
2: 그게 영화에는 그게 안 나와요.
0: 안 나옵니다.
2: 영화에는 예. 안 나왔어요. 예.
0: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은
2: 예.
0: 이제 원래는 그 오디세우스가 초기에는 굉장히 오만하다가 그런 실패와 좌절, 고통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거든요.
2: 예.
0: 그게 좀 빠져있죠.
1: 아.
2: 그러네요.
0: 네.
2: 처음에 오만함이 막 보이진 않았어요.
0: 그렇죠.
2: 맷 데이먼.
0: 원래 성숙한 사람으로 나오죠.
2: 아, 이게 네. 감독의 지시였는지 맷 데이먼의 연기 부족이다. 오만함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0: 네,
2: 영화 속에서는
0: 예, 예.
2: 처음부터 되게 고뇌하면서 시작을
0: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1: 답을 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용어부터 정리하면 오디세이는 작품 이름이고 오디세우스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0: 네,
1: 사람
0: 그렇습니다.
1: 이름입니다.
0: 네. 참고로 오디세이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1: 예.
0: 원래 원작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데
1: 오디세이와
0: 예. 오디세이아.
1: 오디세이아.
0: 예, 그런데 이제 영어 표식 표현에서는 오디세이, 오디세이 네. 표현합니다.
1: 그렇구나. 네.
2: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영화를 보시고, 야,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21세기의 호메로스다. 이렇게 또 평을 해주셨습니다.
0: 네. 그, 제가 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봤는지, 봐서 그런지요. 제가 느낌에, 야, 이거 문명의 붕괴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하필이면 제가
2: 예.
0: 그 LA 다운타운하고 밴쿠버에 있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마약 중독, 펜타닐 중독자들이
2: 네.
0: 길거리에 마치 좀비처럼 서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2: 영상으로도 봤는데.
0: 저도 미국에서 13년 살다가 이제 귀국했는데
2: 예.
0: 그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예.
0: 굉장한 문명의 붕괴 또 아시다시피
1: 네.
0: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논론이 어떤 그 반응한 것이 아닐까
1: 아하.
0: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닐까
1: 네.
0: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그런 현대적인 그런 그 문명의 문제.
0: 예.
2: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포함이 되어 있다.
0: 포함돼서 그래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좀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래요?
2: 아, 진짜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그런
0: 그렇습니다.
2: 타임인데.
0: 네.

0: 취업 도전하며 합격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 네.
0: 이렇게 해주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오데세우스는 계속 괴물과 만나야 됐고 네. 파도를 헤쳐가야 됐습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마코스도 그 1권부터 4권까지가 그 텔레마코스가 방황하는 장면인데요. 네.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8구원자들이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고 왕궁의 재산을 이제 빼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사셨는지 살아계신 건 한 건지 그 소문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0: 맞아요.
2: 정말 그 허탄했던 마음으로 배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청년들이 바로 그 상태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지금은 좀 막막하고.
2: 그렇습니다.
0: 예, 나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2: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도 끝끝내.
2: 가긴 가야 하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0: 예.
2: 그 방향을 상실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디 이 영화가 또 그리고 제 책이 그런 청년들에 대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지영 님이 오디세우스는 돌아갈 자리라도 있지. 청년한테도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0: 지금은 막막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목표한 바를 따라서 이렇게 네.
2: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 호메로스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를 잘 주목해야 된다.
0: 그것도 기원전의 소설인데 말이죠.
2: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트로이성을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폴리트로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이걸 번역한 겁니다. 폴리트로폰. 제가 인공지능한테 그 폴리트로폰을 번역해보라고 그랬더니 천의 얼굴을 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0: 아, 네.
2: 그러니까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천의 얼굴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0: 예.
2: 시련과 고통을 포함해서 그 고통을 견뎌내면은 우리는 이타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0: 교수님,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2: 네.
0: 예, 광고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0: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네, 월요일 깜짝 소세서 우리 김상근 교수님과 함께 영화 오디세이 또 소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당당이님들께서 김상근 교수님의 목소리 이렇게 쭉 듣고 보니 송강호 배우 비슷하다고.
1: 아,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 제가 맷 데이먼보다 더 존경하는 송강호 배우님 죄송합니다. 아, 아,
2: 말투가 특히 비슷하다고 그렇게.
1: 아, 그러시군요.
2: 그러셨어요.
0: 옆에서 듣기로는 정말 나긋하게 나긋나긋하게 너무 좋은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광고 전에도 계속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만은 오디세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잖아요.
1: 네.
0: 순풍을 타면 뭐 당시에도 열흘이면 갈 거리였다던데 무려 10년이나 바다 위에서 헤맸습니다. 또 네. 오만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10년 중에 한 7년 정도는 칼립소라는 여인의 섬에서 네. 계속해서 뭔가에 취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 네.
0: 예.
1: 네. 말씀을 굉장히 순화하셨었는데 동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2: 네. 네. 네. 네.
1: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키르케와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중에 총 8년은 다른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0: 네.
1: 물론 여신들이지만요. 이 문제는 호메로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오디세우스는 약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은 원작에 보면은 밤에는 이제 그녀들과 함께 살지만
0: 네.
1: 아침이 되면은 동굴 속에서 나와서
0: 예.
1: 해안에 앉아 이타카 쪽을 바라보고 아내 페네로페를 그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굉장히 이중적인 행동이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너무 이중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다룬 것이다. 조강지처에게 마음이 가지만 또 요정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했더니
0: 예.
1: 제 처가
0: 네.
1: 발끈하면서
0: 아유.
1: 여성적인 관점은 왜 무시하냐 너무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아주
0: 당신도 무인도 같은데 한번 갇혀 볼 테야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죠.
1: 아니 반대로 내가 외간 남자하고 8년 살다가 오면은
0: 예.
1: 나를 받아줄 것이냐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얼버무리냐면은
0: 예.
1: 와, 정말 고전의 힘은 이렇게 우리를 토론으로 이끄는구나라고.
0: 아, 이걸 토론이라 생각하시는
1: 거예요? 네, 네. 아, 정말 이게 고전의 힘이구나 이렇게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0: 역시 교수님다우신.
1: 네.
0: 예. 이걸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1: 네.
2: 그 칼립소 섬에서 칼립소는 이제 심지어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주겠다.
1: 맞아요. 네.
2: 이런 제안을 했는데
0: 네.
2: 오디세우스는 결국엔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에게 집. 집으로의 귀한 어떤 의미였을까요?
1: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2: 네.
1: 호메로스는 두 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예, 일리아스와 네. 오디세이인데요.
0: 예.
1: 일리아스는 클레오스를 추구합니다. 클레오스.
0: 클레오스. 네.
1: 불멸의 명성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요, 예, 목숨을 던지죠.
0: 예. 예,
1: 물론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용감하게 싸웁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0: 그래서 아킬레스?
1: 아킬레우스, 예.
0: 예.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편이라고 볼 수 있는 오디세이에서는
0: 예.
1: 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2: 네.
1: 그러니까 뭐 칼립소가 불멸의 삶을 약속했고 또 특별히 영혼이 늙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건 진짜 불멸이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영혼이 늙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화에서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으로 나왔습니다만
2: 네.
1: 원작에서는 굉장히 젊은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예, 외간 남자에게 당신 영혼이 늙지 않게 해주겠다. 나도 영혼이 늙지 않는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0: 네. 늙지 않는다는 예, 영원한 젊음.
1: 영원한 젊음을 주겠다는
2: 영원한
1: 거죠.
2: 젊음.
0: 아, 이건 진짜 매력적인데.
1: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0: 예.
1: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혹인지.
0: 동안이세요.
1: 아, 그래서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노스토스를 추구한다는 거죠. 노스토스.
0: 노스토스.
1: 귀향입니다.
0: 귀향.
1: 예.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0: 네.
1: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0: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차이점은 클레오스와 노스토스의 차이다. 한 사람은 불멸의 명예를 추구했지만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들고 있는 노를 그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키라고 네. 할 때 그때는 네가 그 노를 땅에다 꼽고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야 너에게 평안한 죽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스토스입니다. 정말 오묘하고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 소금을 치지 않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딜까요? 아마존에 그런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1: 소금을 치지 않고 먹는 거예요.
0: 예, 사는 거예요. 이만한 트림이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죠?
2: 그렇죠. 네,
0: 그런데 소금을 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라. 정말 해석이 분분합니다.
1: 장수 마을.
0: 예. 아니면
1: 짜지 않게 먹는 좀 이렇게
0: 해양 민족에서 예. 내륙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0: 네,
2: 아,
0: 네. 그렇죠.
2: 노를 보고 그게 노를, 뭔지 모르는 사람
0: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이겁니다. 그 시대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2: 네. 네.
0: 기원전 8세기 그 이전 기원전 12세기도 쭉 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 소금의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난 게 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금을요 처음에는 이게 판 위에다가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네네. 바닷물을 끓여서
2: 네네.
0: 그때는 청동보다 철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2: 그쵸.
0: 그래서 철기 문명 때에 이게 소금이 소비가 이제 촉진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뜻일 겁니다.
1: 아, 그 이전 문명으로.
0: 청동기 문명.
2: 청동기로.
0: 싸움이 없던 문명이죠.
1: 네.
0: 왜냐하면 철기 문명 때 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1: 무기가 생기고.
0: 무기가 생기고
1: 네.
0: 바다 해양민족이 등장해서 아.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는 뜻도 있고요.
2: 예.
0: 두 번째 저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노스토스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2: 네.
0: 귀향인데요.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는 것. 뭐냐면은 그 노라는 게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포세이돈이 그 고난을 주었지 않습니까?
1: 네.
0: 10년 동안 고생한 게 포세이돈 때문이거든요. 근데 포세이돈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건 화해한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이 격동의 삶, 이 고난의 삶, 고통의 삶과 화해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만한 가야 하는 최후의 고향 이타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스토스의 결론 부분이죠.
1: 아 그렇군요.
0: 심오한 철학이죠.
1: 아, 네. 되게 심오하네요.
2: 아, 진짜. 깊어요 진짜.
1: 예. 예. 네. 근데 저는 우리 박종옥님의 이 질문도 예,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이 없는 동안 많은 유혹과 구원이 있었는데 진짜 매일 저녁 와서 구원자들이 예, 내가 왕이 되겠다.
0: 네.
1: 네. 왜? 내 마음을 받아다오. 그러고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떨쳐내고. 참,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냈을까요?
0: 네, 정말, 네, 그것도,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미국 영화 보면은 왜 전쟁에 나간 네, 군인이 이제 네. 전사했는 줄 알고, 이제 부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돌아와서 뭐 네. 만난다는 이야기가 꽤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사실 20년 동안 예, 물론 전쟁 10년, 귀한 10년인데 2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었던 남편을 과연 기다릴까? 라는 정말 의문이 들 수 있죠.
1: 예.
0: 근데 예, 크리스토퍼 놀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굉장히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로 예. 해석을 했습니다. 놀런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약간 부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비난이 꽤 있었습니다.
1: 그래.
0: 그래서 예, 놀런이 이번에서는 앤 해서웨이를 쓰면서 그 굉장히 강인한 여성으로 등장시키죠. 뭐 예를 들어 뭐 아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 왕좌를 지켰다 이런 표현.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2: 네.
0: 근데
2: 네.
0: 내가 이 왕자를 지켰다. 내가 이 이타카 왕위를 지켰다는 건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2: 네.
0: 예, 그런 점에서, 논란이 그것을 다시 이제, 예, 부족한 부분을 재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네.
0: 물론 그 기원전 8세기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지금과는 달랐겠죠.
1: 예, 예.
0: 그래서 논란이 그것을 재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냥 그 생사도 모르는 남편을 정말 기다렸어요. 원작도 기다려요?
0: 그렇습니다. 원작에서도. 예. 네. 정말 그 오매불망 네.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시작부터 그 두 사람의 믿음과 신뢰가
0: 네.
2: 보통 보통 사람의 경제

0: 일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상적인 여성성을 네. 보여주는 것일 거고요. 기원전 8세기에 그런 책이 써 있었다는 것은 이제 결혼 제도가 정착했을 상태였을 겁니다.
0: 네.
1: 결혼 제도가.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 제도의 어떤 그 고귀함이라고 할까요?
0: 네.
1: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메로스가 그것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거는 소들의 섬에서 배고픔을 못 참고
2: 예.
0: 금기시된 소를 잡아먹어서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욕망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죠.
1: 예.
0: 인간인 이상.
1: 네.
0: 아 그때 좀 참을 걸. 예를 들면 그 야식을 먹지 말 걸.
1: 예.
0: 뭐 이런 순간들. 교수님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1: 아유 그럼요. 저도 뭐 어제 밤만 해도 제가 멜론이 굉장히 단 멜론을 사가지고요.
2: 아, 네. 맛있죠. 아주
1: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2: 예, 과육이 뚝 떨어지기.
1: 예, 늦은 시간에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세 예. 개나 먹었어요. 제가 참 이게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봅니다. 많은 이 청취자들이
2: 예.
1: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그죠?
2: 술 마시면 안 좋다는 것도 아는데.
1: 다 아는데 피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헬리오스 소떼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0: 네.
1: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일단 숫자가 상징하는 게 큽니다.
0: 아.
1: 소 350마리. 양 350마리였습니다.
2: 어?
1: 예, 그것은 365일 태엽력의 네. 숫자와 유사한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주적 질서가 붕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칼립소 그다음에 네. 바야켓을 통해서 돌아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모험이 끝나는 이야기죠. 모험이 끝나는 마지막 그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헬리오스 소떼 이야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 그 극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 빼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배에는요 50명이 탔거든요. 네. 노가 50개였어요.
0: 네.
1: 그럼 12척이었거든요. 그럼 60명이잖아요, 그죠?
2: 예.
1: 60명의 배가 아니죠. 600명이죠.
0: 600명이죠.
1: 600명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는 거죠. 예, 바로 그 사건이. 헬리오스의 소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예,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2: 이야.
0: 그게 참.
2: 욕망이나 유혹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1: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질서가 붕괴하고 이제 예. 인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 예, 그 장치가 그렇죠.
2: 예.
1: 예,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척 출발했는데 그 거인족, 예, 은빛 갑옷을 입고 있는 거인족이 네. 예, 그 거인족에서 11척을 입고 그 다음에 헬리오스 소떼에서 그 이후에 한 척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이제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신화적 세계를 이야기했죠.
2: 네.
1: 그 다음에 이제 이타카로 들어가는 현실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2: 저는 너무 배고픔에 지쳐서 결국 그 소를 막 먹잖아요.
1: 예.
2: 그래서 어쨌든 죽음에 이르렀다길래 야, 이런 야식의 유혹, 뭐 술이나 담배의 유혹, 거기에 빠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다. 약간 뭐 이런 걸 담은 건가 싶어가지고.
1: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 소리와 침묵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소를 그때
2: 네.
1: 기괴한 장면이 원작에도 나옵니다. 스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소를 잘랐어요.
2: 예.
1: 스테이크를 잘랐는데 이 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가죽들이 기어다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2: 예.
1: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를 이렇게 잘랐는데 시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소소리를
0: 네, 네.
1: 낸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노한 헬리오스가 이제 신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선원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은 절대 침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음과 침묵, 그러니까 우주적 세계, 신화적 세계가 끝나고 인간의 세계로 전래돼가는 그 뭐라 할까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을 넘어가는 단계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참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2: 그런 내용이 아니죠.
1: 네.
2: 제가 그때 잠깐 졸았나?
0: 하여튼
2: 생각이 안 나지.
0: 난 이런 게 궁금해요. 그 긴 여정을 헤매임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예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죠.
1: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2: 오디세우스.
0: 그렇죠.
1: 네. 처음 여정이 시작할 때는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뭐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외치고 나는 뭐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2: 예.
1: 그런데 이제 이타카에 들어온 다음에는 얼마나 신중해지냐면은 영화에서는

0: 그 알고서는 개를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20년 동안 기다렸던 개가 죽어가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만지는데 원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개가 아르고스가 돌아온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듭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데 그럼 네. 개가 꼬리를 흔들잖아요.
1: 그렇죠. 예. 네.
0: 그러다가 죽어가는데 못 본 척합니다. 왜? 내가 그걸 아는 척하게 되면은 108 구원자들이 오디세스가 돌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 아, 원작에서는 그것조차도 감추는 거죠?
0: 네, 감춥니다. 예, 그냥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좀 들어가니까 그 성을 지키던 개 네 마리가 달려듭니다.
2: 예.
0: 다른 개들이. 개도 여러 차별이, 여러 다른 종류가 있다는 뜻이겠죠.
1: 네, 그렇죠.
0: 이게 확 달려드니까 그때 이전 같으면은 오디세스는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가 달려드니까 쓰러지는 척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탁 쓰러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테나가 그 거지 노인으로 변장시키거든요. 거지 노인이 예,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개를 쫓는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신중해지고,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것을 예, 상징하는 것입니다.
2: 와, 그렇군요.
1: 그렇게 바뀐 건 역시 고난, 해메인? 예,
0: 고난과 한숨의 여정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성숙해서 돌아왔다.
0: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오디세우스라 표현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아니 3467님께서 이 정도면 영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야기에 푹 빠지네요.
1: 아, 그렇죠.
2: 네. 저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야 다시 한번 봐야겠다.
1: 아 그런 이제, 생각도 드시겠다.
2: 교수님의
1: 드시겠다.
2: 해석을 듣고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0: 제가 세 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큰 극장 그다음에 작은 극장 이렇게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네. 정말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번 보시라. 아, 제가 무슨 뭐 영화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예. 네.
0: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실 때는 장면을 보시고 두 번째는 대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대사가요.
2: 예.
0: 굉장히 그 비통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정말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제 아들이 어제 봤어요. 제 아들 네. 며느리가.
2: 네, 근데 시간이 네. 점점 저희가 빨리 말씀해 주세요.
0: 아, 그럴까요?
2: 네.
0: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키르케가 부하들 돼지로 만들었다가 다시 사람을 만들어 죽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2: 예.
0: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디스가이즈하게 만들겠답니다. 위장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1: 아.
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간이 원래는 돼지였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원작에는 없습니다.
2: 예. 이건 말씀만큼이나 저희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김상훈 교수님이 쓰신 책 오디세이 10권을 원하시는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 샵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정말 책을 보고 저희가 예. 또 한 번 좀
1: 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아, 김상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 예.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굴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궁 1522588 관절 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경북 취업이 잘 되는
6: 경북
5: 잠재력은 전문가로
6: 경북
5: 상호성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북대학교.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8: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9: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8: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8: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9: 우리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8: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9: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8: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9: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8: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9: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20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 선물을 나눠야 해서 교수님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뽑아주시겠는데 오늘의 행운번호 1의 숫자부터 먼저 뽑아주세요. 1의 숫자. 네.
11: 몇 번인가요, 교수님?
12: 네, 5번입니다.
8: 5번, 1의 숫자 5번, 자 10의 숫자 뽑아주세요.
11: 말씀 주시죠, 교수님.
8: 네.
12: 3번입니다.
8: 35번이 오늘의 행운 숫자가 네. 되겠습니다. 네. 35번의 행운 숫자 주신 분, 이 번호를 주신 분께 전화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11: 역시 계시네요. 35,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네. 문자 주셨는데. 네. 자, 전화 드리죠. 받아주셔야 됩니다.
8: 그게 전화를 받아주셔야지.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11: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8: 여성시대입니다.
13: 아, 예, 안녕하십니까?
11: 네, 안녕하세요. 행운 번호 주셨죠?
13: 예, 예. 예,
11: 몇 번 주셨죠?
13: 3호요.
11: 3호, 3호. 와, 축하드립니다. 후후. 야,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당첨되셨습니다.
8: 자, 김상근 교수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12: 축하드립니다.
13: 아유, 네. 이런 일도 있네요.
11: 네.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13: 대구에 사는 그 김주현입니다.
11: 김주현. 네. 원래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느긋하게. 네. 그래도 환호성 한번 와우! 이렇게 한번 질러주실 법도 한데. 예.
8: 담담하시네요.
11: 기분 좋으시죠?
13: 예, 고맙습니다.
11: 네.
13: 예, 예.
11: 아, 예, 예.
8: 자, 이 기쁨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어요?
13: 그거 저 집사람이 많이 좋아해요.
8: 아, 그래요? 200만원 상당의 예, 매트리스.
11: 네. 네.
13: 예, 예.
11: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구에서도 늘 함께 해주세요.
13: 예, 고맙습니다.
8: 김상근 네. 교수님께도 예. 인사 나누세요.
12: 네, 네, 축하드립니다.
8: 네, 고맙습니다.
11: 오늘 끝까지 감사하고요.
8: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

0: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 대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해도 돼.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코로나19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한동훈 의원을 향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군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과 관련해 작전기지를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와도 협의에 착수했지만 후보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군사당국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조건에 맞는 작전기지를 갖춘 중동 국가들 가운데 직접 논의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활동 구역과 가까이 위치한 중동 국가들 또한 협의가 여의치 않아 우선 우리 정부 내에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은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48시간 전 사상 처음으로 미군 군함 상공 위로 이란산 특수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이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그들은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프랑스와 비겼습니다. 대표팀은 폴란드 소스노비치치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주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12분 조혜영의 선제골이 터지는 등 프랑스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C조에서 가장 강한 프랑스와 비긴 우리나라는 조 2위를 달리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일본 혼슈 동부의 가을 장마 전선 발달과 태풍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도 남쪽 이즈제도 니이지마무라에 어제부터 하루 동안 관측사상 최대치인 4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간토 지역 남부에도 폭우가 내려 오늘 아침 7시 반 기준으로 지바시와 이바라키현, 다카시기에 레벨 4 폭우 위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전국이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난 8월 30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로켓 한 대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안에 실려있던 것은 나사가 새롭게 쏘아올린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의 팽창부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리고 태양계 밖 행성까지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과 함께 나사 최초의 수석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과 그의 이름을 달고 우주로 떠난 로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정승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0: 모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멀고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주는 항성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항성님 이 소식이 너무 반가우시죠?
2: 네,
1: 지난
2: 정말요.
1: 8월 30일에 네. 나사의 새로운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 맞아요.
1: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우주망원경인 거죠?
2: 네. 네. 뭐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사이에 뭐 유클리드 망원경이라든지 뭐 스피어 X라든지 다른 망원경들도 있기는 했지만 네.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우주의 관측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망원경이다라고 불렀던 게 최초의 허블이었고
1: 예.
2: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었고 이번에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도 아마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망원경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1: 허블과 제임스 웹만큼 유명해질까요?
2: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허블 우주 망원경도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네. 1990년대이기도 하고 지금보다도 더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는 허블 우주 망원경 하면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1: 네.
2: 로먼 우주 망원경도 이제는 참 관측을 시작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 어떤 망원경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2: 기본적으로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되게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예.
2: 주경이라고 하죠. 빛을 모으는 이제 주가 되는 거울. 주경의 크기가 2.4m로 허블 우주망원경과 똑같습니다.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블과 같은 해상도, 같은 선명도로
1: 네.
2: 100배 넓은
1: 100배 넓은
2: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럼 한 번 딱 사진을 찍었을 때 100배 넓은 곳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2: 네.
1: 선명도는 똑같고.
2: 네. 선명도는 똑같고. 그러니까 훨씬 허블 우주망원경은 길게 생겼거든요.
1: 네.
2: 근데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그거보다 조금 짧아요.
1: 네.
2: 짧고 땅딸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은 초점거리가 짧아요.
1: 네.
2: 초점거리가 짧으면은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블이 이제 우주의 한 부분을 깊고 자세하게 보는 거였습니다. 면은
1: 네.
2: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은 같은 성능으로 훨씬 더 넓게 보면서 넓은 우주를 빠르게 훑으면서 통계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통계적인 연구도 하는 그런 데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빨리 훑든다고 하면 지금 찍었던 거를 또 똑같은 데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뭐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 시간 텀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2: 그런 것보다는
1: 네.
2: 허블 우주 망원경이 3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관측을 했을 때
1: 예.
2: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은 한 3년에서 5년이면은 다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보니까요.
1: 네네.
2: 그 정도의 빠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광학 쪽에도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2: 네.
1: 그러니까.

0: 선명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00배 넓게 네. 볼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의 덕일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
0: 근데 2.4m의 이 주경의 이 뭐 지름?
1: 네. 네
0: 2.4m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 때문에 제한돼서 2.4m인가요?
1: 아, 이게 사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 2.4m 원래는 1.2m짜리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2.4m로 바뀐 이유는 네. 원래 이렇게 바뀌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지 못하거든요.
0: 너무 넓어지면
1: 계획이 세워지면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제 정찰 위성국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정찰 위성국에서 군사 위성으로 쓰려고 허블 우주 망원경급으로 이제 지구를 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0: 예.
1: 스파이 위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예, 예.
1: 허블 우주, 그렇게 우주를 자세하게 보는 걸로 지구를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보겠습니까?
0: 그러네요. 위성도 우리가 다뤄봐야겠어요.
1: 그런데 이제 그게 사용하지 않는 요 거울이 두 개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에 사용을 하게 된 거죠.
0: 아. 거울이 남아서.
1: 네. 그러니까 원래는 1.2m였는데 정찰 위성국에서 2.4m로 더 좋은 걸 줬네. 어?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바꿔서 쓰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게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1: 네.
0: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1: 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8월 30일 저녁이었죠. 8시 26분에 플로리다에 있는 39A, 네, 케네디 우주센터 39A 발사장에서 이루어졌고요.
0: 예.
1: 발사 후에 한 31분 정도 있어서 이제 펠컨 헤비에서 분리가 되고 목적지인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지구 거리의 L2 지점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고요. 가면서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안테나도 잘 전개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15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라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니까.
1: 그렇죠. 보통 한 4배 정도?
0: 아, 4배 가까이 되네요. 네.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도착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1: 도착하려면은 지금 현재는 대략 100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석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도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0: 네.
1: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한 달 걸리지 않았냐?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0: 그러네요.
1: 네. 한 달 걸렸었죠.
0: 네.
1: 한 달 걸렸는데 그때는 이제 아리안 5 로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성능으로
0: 네.
1: 직접 가는 궤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달에 갈 때 아폴로 네. 우주선이나 이번에 갔을 때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잖아요.
0: 일직선으로 쭉 간다고 치면.
1: 네. 네. 근데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또 4개월 정도 그랬죠. 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속도라든지 궤도에 따라서 조금씩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번에도 100일 정도를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연료를 좀 최소화하려는 목적.
1: 맞아요.
0: 예, 그걸 싣고 가는 로켓에.
1: 네. 연료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필요하니까 그 테스트를 다 하면서
0: 네.
1: 가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0: 어떤 테스트들을 할까요? 가면서는.
1: 예를 들면은 뭐 안테나의 성능도 테스트를 할 거고요. 찰광막이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가는 도중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근적외선만 사용을 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파장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성능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번에 로먼 우주망원경은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뭐 WFI라고 달려있는 광시야 망원경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달려있는 과학 장비들의 장착 성능을 가면서 가는 도중에 직접 찍어보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초점도 잡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0: 이게 가시광성 영역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잘 보이는 그런 빛의 색깔들을 볼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1: 기본적으로는 근적외선 영역.
0: 근적외선 영역이에요?
1: 네.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빨간 쪽으로 벗어난 근적외선 영역에서 관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가시광선도 찍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1: 매우 제한적으로는
0: 네,
1: 찍을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에 조금 걸쳐 있어요.
0: 걸쳐 있는 정도군요.
1: 빨간색 쪽으로.
0: 알겠습니다. 펠컨 헤비 로켓에 네. 실려서 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1: 네.
0: 스페이스X의 로켓인데. 이건 어떤 로켓인지 설명을 잠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스페이스X의 가장 유명한 거는 펠컨 9이죠. 네. 펠컨 9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엔진이 9개가 달려있어서 9인데 네. 펠컨 헤비는 그 1단 엔진이 3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0: 27개의 엔진으로 멀린 엔진 27개로 동시에 작동하는 대형 로켓이고요. 양쪽 사이드 부스터는 그때도 제가 중계해드리면서 보여드렸지만 양쪽 두 기가 무사히 재사용되면서 돌아오는.
1: 네.
0: 근데 펠컨 헤비가 펠컨 9처럼 자주 날아가는 로켓은 아닙니다.
1: 더 무겁고 커서
0: 더 무겁고 그렇겠죠?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펠컨 9으로도 충분히 필요에 따른 목적에 따른 위성들을 많이 올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펠컨 헤비가 자주 발사되지는 않는데 지난 4월에 대형 통신 위성이었던 비아셋 위성을 올려놓는 거,
1: 네.
0: 그다음에 이번에 낸시 그레이스 로만처럼 좀 큰, 네, 망원경을 먼 궤도까지 보내는데 네.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는 거의 1년 반 전에 유클리드 로켓,
1: 네.
0: 유클리드 망원경을 올려 보내는데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쨌든 펠컨 헤비라는 거는 웬만큼 크지 않으면 이거 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0: 네.
1: 예, 연료도 많이 더 실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네. 많이 드니까 웬만하면은 이걸로 안 쏘고 펠컨 9으로 쏘다가 네. 그 정도로 큰 우주 망원경 같은 것들을 실어 오를 때는 펠컨 헤비를 쓰는군요.
0: 네. 제가 잠시 수정을 하면은 네. 유클리드가 아니라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이었습니다.
1: 아,
0: 목성으로 가는
1: 이전에
0: 네,
1: 목성으로 이전에. 가는 네. 탐사선을 실어서 보냈다. 네. 그러면 나사에서 펠컨 헤비 로켓을 스페이스X한테 빌려서 쏘는 그런 형식일까요?
0: 뭘 빌릴 때도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1: 예.
0: 계약을 해서 발사 좀 해주세요라고 계약을 맺고, 발사체를 빌려서, 네, 발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1: 예. 한 번 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0: 이거 엄청 비싸요. 지금 이번에는 한 3,500만 달러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략 3,500만 달러면은 한 얼마인가요? 거의 한 500억 정도?
1: 그러네요.
0: 네.
1: 예.
0: 그렇게 들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우리에게 익숙한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가장 익숙한
0: 맞아요.
1: 이름이고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또 있어요.
0: 네.
1: 다 망원경에 사람 이름이 붙었습니다.
0: 맞아요.
1: 이번에도 낸시 그레이스 로먼.
0: 네.
1: 이게 사람 이름이겠죠. 천문학자로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1: 네.
0: 네.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매우 이제 유명한 여성 천문학자이기도 했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로 천문학을 따신 분이고.
1: 네.
0: 별의 분광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1: 분광이라는 게 뭐예요? 네.
0: 그러니까 빛을 나눠서 파장별로 나눠서 스펙트럼을 연구를 하면은 뭐 별의 특성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들을 합하면 뭐 은하의 구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1: 예.
0: 당시에는 여성이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였으니까요.
1: 그렇겠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사가 58년 이때쯤 설립이 되니까 1959년 나사가 설립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나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나사는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를 하고 나서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이었잖아요.
1: 소련의.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쏘고 흔히 말하는 우주 로켓 분야에 네. 중점이 되어 있었죠.
1: 네. 왜냐하면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0: 맞아요.
1: 아, 우리가 소련한테 뒤처질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이 부랴부랴 만든.
0: 네.
1: 나사에. 네.
0: 근데 이제 이 낸시 그레이스 로먼 박사는 나사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거 위성만 쏠 게 아니라 어떤 관측을 하고 우주 망원경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천문학 분야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관측 장비들을 만들고 기여하는데 큰 공헌을 개척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사 최초의 수석 천문학자라고 하던데요.
0: 맞아요.
1: 수석 천문학자는 어느 정도의 지위인가요?
0: 그러니까
1: 부장님이에요?
0: 그렇죠. 거의 임원이라고.

0: 관련해서 천문학 연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우주에서 천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모든 건 지상에서 관측을 하지.
1: 예.
0: 그래서 로머는 어떤 우주망원경과 또는 어떤 관측을 할 수 있는 위성을 만들 것인지 또 어떤 연구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은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나사 최초의 수석 천문학자 게다가 네. 여성이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네요.
0: 맞아요.
1: 그런 의미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망원경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0: 또 맞아요.
1: 네,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우주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려보낸다는 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1960년대까지만 네.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 하면 우리 허블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에드윈 허블.
1: 네.
0: 근데 이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허블의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1: 네. 왜 그러죠?
0: 허블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로먼 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1: 예.
0: 사실 거대한 우주 망원경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먼 이 박사가 낸시 그레이스 로먼 박사가 네. 당시에 엔지니어들도 모으고 망원경을 망원경으로 어떤 관측을 수행을 할 거다. 과학 목표도 세우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예산을 따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의회를 설득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오랫동안 힘을 썼고 결국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정치적으로 공헌을 하신 분이 뭐 물론 계획도 세웠지만 이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입니다.
1: 시작부터 결과물을 내기까지 네. 모든 곳에서 역할을 하셨던.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낸시 그레이스의 이름을 붙인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허블의 어머니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로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의 시대를 연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허블 네. 우주 망원경. 이것을 우주에 띄워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던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이름을 또 따서 이번에 새로운 우주 망원경에 붙인 거예요.
3: 네.
2: 뭔가 허블의 후계자 느낌이 나는.
3: 그렇죠. 네.
2: 그런 느낌입니다.
3: 허블의 후계자인 느낌도 났고 허블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사실 허블도 우주 망원경을 딱 올리고 나서 이런 거를 관측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갈 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네.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138억 년이라고 알고 네. 있죠. 100억

0: 3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 아, 138억 년이라고 딱 지금 이렇게 한정짓지 네. 못하고
0: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그럼 오차가 100억 년이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면은 정확한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관측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1: 네.
0: 또 허블 우주망원경이 암흑 에너지도 발견을 한 거고
1: 예, 예.
0: 이런 것처럼 뭐 대형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성과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증명이 된 거죠. 사실 대형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아이디어가 나와서
1: 네.
0: 실제 발사되기까지 10년, 20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라고 했으면은
1: 네.
0: 아버지가 계시기도 합니다.
1: 네.
0: 라이먼 스피처라고 하시는 대형 우주망원경이 절대 필요하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적외선
1: 예.
0: 우주망원경. 저는 박사 때 그 망원경을 사용을 했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지금의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비교를 하면은 네. 아주 낮은 정도의 망원경이기는 하지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좋았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 라이먼 스피처가 대형 우주망원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게 1946년이에요.
1: 네.
0: 근데 한동안 우주망원경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나오지 않다가 90년도가 실제 발사가 1990년도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총 한 44년이 걸린 거예요.
1: 네.
0: 다만 나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대형 우주 망원경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한 게 1960년이니까 그래도 한 30년이 걸린 거거든요.
1: 제임스 웹은 더 지난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0: 맞아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1: 예.
0: 심지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기도 전인 1989년도였어요. 그때 당시의 이름은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었으니까
1: 네.
0: 그리고 발사가 2021년도에 이루어졌죠.
1: 그 중간 중간에 뭐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아예
0: 없어지기도
1: 예,
0: 하고
1: 없어지기도 하고
0: 프로젝트가 진짜 날아갈 뻔했던 그러니까.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근데 한 32년 정도 걸렸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먼 우주 망원경은 거기에 비하면은 양호해요. 2010년부터
1: 네.
0: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미국의 학회에 갔을 때 W-FIRST라는 섹션이 따로 생기면서 이
1: 네.
0: 우주망원경을 건설을 하고 계획을 나사의 새 프로젝트로 시작합니다라고 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의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던 망원경이었는데
1: 그러셨군요.
0: 예. 2010년부터 그다음에 정식 프로젝트로 본격화된 게 2016년인데 발사가 2026년이었으니까
1: 오.
0: 15년, 16년밖에 안 된
1: 절반이거나 절반도 안 되는
0: 네. 심지어는 원래 발사일이 내년 7월이었어요.
1: 네. 맞아요.
0: 그거보다 훨씬 1년이 줄어든 아주 빠른
1: 9개월 정도 줄어든 건데
0: 네. 거의
1: 근데 저는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래 그렇게 애초에 2027년 6월인가?
0: 뭐 네.
1: 그랬던 발사 시기를 왜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은 이렇게 늦어지거나 미뤄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데.
0: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빨라졌고 그다음에 망원경의 그 주경이 크기가 바뀌면서 거기에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성능들이 그게 완료된 상태로 이미 왔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 들어갈 품들이 에너지들이 과정들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때까지 기다리면 연구원들 뭐 연구비나 이런 것들
0: 맞아요.
1: 더 쓰느니 그냥 지금 발사해버리자 이런 느낌도 네, 있는
0: 거의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망원경 가격만 수조 원이라고 들었어요.
0: 맞아요. 이게 뭐 최신 예산 자료를 보면요.
1: 네.
0: 개발비만 약 30억 3,760만 달러 거의 5조 정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개발비는 5조 원에.
0: 네. 근데 이게 뭐 5조가 전부 뭐 망원경 본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넣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5년 동안 현재는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 예.
0: 일단은 거기에 이제 운용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들어가면은 거의 한 6조 정도 금액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팔콘 헤비 발사 비용도 여기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팔콘 헤비 발사 비용이 아까 제가 2,550만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제가 한 단위를 빼놨네요.
1: 네.
0: 2억이네요. 2억. 2억 5,500만 달러고요.
1: 네.
0: 우리 돈으로 거의 한 3,500억 정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발사 비용만.
1: 우주는 항상 이렇게 돈 얘기하면은 감이 안 오는 정도예요.
0: 3,500억이면 뭐
1: 한 번 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1: 예, 우주 환경에서 견뎌야 되고 정확성을 또 한 번 쏘면은 다시 가져와 가지고 고치고

0: 구분할 수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발사하기 전에 뭐 우주선 본체 관측 장비 그다음에 조립과 시험, 뭐 진동 시험, 소음 실험 이런 것들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로머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허블과 비슷한 수준의 해상도로 네. 같은 해상도로 훨씬 넓은 하늘. 네. 100배 넓은 면적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그 초점거리를 아까 당겨서 그렇다 하셨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1: 뭐 별도로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예. 관측하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허블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첫 번째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서 뭘 볼 수 있을지도 몰랐고 정확하게 네. 그다음에 지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관측을 한 기록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타겟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했었고 지금은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주 망원경들이 발사가 되면서 기술도 쌓였고 노하우도 쌓였고 어떤 식으로 관측을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서베이라고 하는 대형 네. 대형 관측, 그러니까 대량으로 관측을 해서 하늘을 관측을 해서 우주를 관측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그 결과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에 필요성을 느끼고 천문학자들이 이 로먼 우주 망원경은 이런 통계적인 관측을 통해서 암흑 물질이라든지 암흑 에너지 이런 정체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0: 허블 자체가 다르다.
1: 네,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도라든지 주경의 크기는 같지만 더 넓게 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허블 우주 망원경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은하라든지 네. 하나의 뭐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측할 목적으로 처음에 띄웠다면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빈 공간을 한번 찍어보자.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빈 공간을 이 비싼 거를 우주에 띄워놓고 왜 빈 공간을 뭐하러 찍습니까? 라고 반대가 있었는데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찍었더니 그 안에
1: 은하가 또 있었어요.
0: 무수히 많은 은하가 네.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이 어쩌면 좀 엉뚱한 짓을 했는데 거기서 무수히 많은 은하가 나타난 걸 보고
1: 맞습니다.
0: 아 이걸 넓게 계속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 같기도
1: 맞습니다.
0: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딥필드라는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0: 딥필드. 네. 아, 깊은 심우주라는
1: 심우주죠.
0: 개념이겠죠.
1: 네.
0: 알겠습니다. 최신 우주 망원경인 만큼 장비 기술이 어떤 정도로 최신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1: 네.
0: 특별한 장비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특별하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0: 네.
1: 첫 번째가 로먼의 핵심 장비인 이제 광시약 관측기라고 하는 WFI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0: 네.
1: 이게 거의 한 3억 화소 정도 되는 카메라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0: 네네.
1: 아주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검출기를 통해서 가시광선의 일부 영역부터 근적외선 영역을 아주 넓게 한 번에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사진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빛의 파장을 아주 잘게 쪼개서
0: 네.
1: 분광을 하는 그런 기능도 천체 스펙트럼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그래프인데요.
0: 예.
1: 밝은 별빛을 인위적으로 가려서 그 옆에 있는 희미한 외계 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만드는 장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면은 우리 코로나19를 떠올리시는 분이
1: 맞아요.
0: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뭐 마스크를 씌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마스크를 씌운 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별빛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햇빛이 앞에서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0: 네.
1: 불편하잖아요. 그럼
0: 네.
1: 어떻게 하죠? 선바이저라고 그래서 그렇죠. 위에 있는 거를 내리죠.
0: 네, 왜냐 그 빛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 빛을 가려야 다른 게 보이죠.
1: 맞아요. 태양빛을 딱 가리면은 주위에 있던 앞에 차라든지 안 보이던 네. 차라든지 시야가 다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밝은 별빛을 내는 어떠한 별을 그 별 모양으로 가리게 되면은
0: 네.
1: 그 별 때문에 별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던 주위에 위성, 뭐 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천체들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로는 외계 행성, 그 근처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내기 위한 장비로 코로나 그래프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그때그때 네. 얘를 필터를 씌울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형, 이번에 원래는 이렇게 마스크가 딱 돼 있어요.
0: 실제 마스크가 있어요?
1: 아니, 실제 마스크.

0: 마스크처럼 이렇게 가리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이번에는 변형 마스크라고 해서 오. 별빛이 뭐 저 멀리 있으면 또 작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양을 가릴 수 있는 특수한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거울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특수한 변형 거울을 가진 코로나 그래프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으로 아, 발사가 되는 겁니다.
1: 거울 면 하나하나를 그냥 네, 조금씩 하나를
0: 네, 움직일 수 있게 아. 만들었습니다.
1: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겠군요. 네.
0: 더 좋은 망원경이고 이제 차세대 망원경에 쓰일 만한 기술을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 광시야 관측기랑 코로나 네. 그래프 이 두 장비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광시야 관측기는 허블이 찍는 것과 비슷한 해상도로 100배 넓은 거를 찍어서 보내려면 네. 데이터도 엄청난 양이 필요하겠어요?
0: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1.4테라바이트입니다. 네. 1.4테라바이트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게 되는데
1: 하루에 네. 1.4테라.
0: 여기 있는 위치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뭐 네. 어느 동네가 아니고 와이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우주 고성능 안테나 하이게인 안테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고이득 안테나 이렇게 하는데 일명 고성능 안테나입니다. 이 고성능 안테나로 뭐 미국 뉴멕시코와 호주 일본에 있는 지상국으로 계속 데이터를 내려보내거든요.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도 내려보내고 그래서 최대 잘 나오면 네. 초당 500메가비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1: 메가바이트예요? 비트예요?
0: 메가비트요.
1: 우리가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500메가면 빠른 편이에요. 1기가 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거를 네. 계속해서 보내오는
0: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거죠. 전파를 통해서.
1: 와, 그것도 데이터 센터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0: 엄청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네. 나사의 여태까지 한 천체 물리 임무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처리되는 과학 데이터면 거의 20페타바이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 페타 뭐 지금 테라도 모르겠는데
0: 그 다음 단위죠. 네. 페타.
1: 아니 네. 근데 그 먼 우주에서 그걸 어떻게 보내요? 그냥 빛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0: 그렇죠. 전파로 네.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 지금 하듯이 네.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재미있는 점이 로몬의 관측 데이터는 보통 관측 제안서를 낸 사람이 오랫동안 한 1년에서 2년 정도 독점을 하고 나중에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어디도 독점을 하지 않고 처리가 되면 네. 관측한 기록이 처리가 되면은 전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로몬 우주 망원경이 뭘 관측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문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로몬 우주 망원경에는 얇게 은을 입혔다고 들었어요.
0: 네, 은을 네. 입혔습니다.
1: 제임스 웹은 금을 그렇게 입혀가지고 반짝반짝 금을 입혔는데 얘는 네. 더 영롱하게 빛나겠네요. 네,
0: 사실 그 허블 우주 망원경 표면에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게 금이 더 좋고 은이 더 나빠서 얘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으니까 은을 바른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네. 금이 더 좋고 뭐 은이 더 나쁜 차이가 아니라 어떤 파장의 빛을 보느냐
1: 어떤 빛을 보고 싶냐 네.
0: 거기에서 재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로몬 우주 망원경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광 일부 그다음에 근적외선까지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 의 빛을 아주 잘 반사하는 게 은이에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도 가시광선 그다음에 적외선 영역 일부를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은 색깔로 거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께도 정말 한 400 그 은 코팅한 게 예. 400나노미터 정도가
1: 400나노미터요.
0: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얇게 코팅을 해놨어요.
1: 0.4mm입니다. 그죠? 아니네.
0: 아니요. 그건 아니네요. 마이크론이고요. 아,
1: 천분의 네. 또 천으로 나눠야 네. 되네요. 아, 마이크로미터고. 맞네요.
0: 나노미터면.
1: 예, 예. 네. 그렇게 얇게
0: 0.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0.4 마이크로미터.
1: 진짜 대단해요. 인류의 기술이라는 거. 근데 금을 입히면은 금은 또 뭐에 유리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근적외선부터 훨씬 긴 파장의 적외선을 네. 관측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은 더 깊게 뚫어서 별빛 속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훨씬 더 긴 파장 쪽을 잘 반사를 하고 잘 모으기 위해서는

0: 금이 더 유리합니다.
1: 네.
0: 그래서 베릴륨에다가 금을 코팅을 해서 만든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 그 거울이 거울에다가 금을 입힌 건데 네. 그러니까요. 금이 은보다 훨씬 비싸고 귀하다고 알고 있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네. 우주에서는 은이 더 귀할 수도 있다.
0: 결국 망원경이 보고 싶은 빛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춰서 거울 코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은으로 다 코팅한 이 루먼 우주망원경의 가장 큰 관측 목표는 뭘까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연구가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려지고 있던데요.
0: 맞아요. 가장 큰 목표 로먼 우주망원경도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암흑우주 연구 그다음에 암흑에너지 연구
1: 네.
0: 그다음에 외계 행성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천문학 연구 은하의 구조를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실 것 같,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예.
0: 특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정말 중요해요. 로먼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암흑물질을 직접 사진으로 찍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1: 보이지가 않으니까.
0: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암흑물질이 중력 때문에 멀리 있는 태양빛이 이렇게 앞으로 로먼 우주망원경이 찍는 쪽으로 오다 보면은
1: 네.
0: 중력이 예. 무거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 안에 은하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 멀리서 오던 빛이 휘게 돼요.
1: 네.
0: 이런 걸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휘는지 그 휘는 각도라 길이를 관측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무게를
1: 네.
0: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흑물질은 중력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재면은 암흑물질의 무게도 잴 수가 있겠죠.
1: 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무거운 무언가가 있다.
0: 네. 그렇게 측정을 해서 암흑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네.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암흑물질 관측을 하고 또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속급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1: 예,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그렇죠. 있다.
0: 그 힘의 그 원천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라고 해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은 초신성의 거리 또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중력 렌즈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측정해서 우리의 우주 팽창의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한테 가까운 거는 나중에 생긴 거고 멀리 있는 거는 우주 초창기에 생긴 거니까
1: 예.
0: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시간별 로 암흑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1: 우주의 역사를 알고 싶은 거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짧게 설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빛이 휘어져 온 건지 우리는 어쨌든 빛을 보는 거잖아요.
0: 네.
1: 도달한 빛을 보는 거니까 이게 휘어져서 도달한 건지 아니면 직선으로 우리 눈에 온 건지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0: 그 스펙트럼 분광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약간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의 지문. 분석을 해보면 파장별로 어디에 흡수선이 있고 어디에 방출선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1: 네.
0: 아 이거는 같은 별이구나. 이거는 다른 별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휘어진 빛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빛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 아 저기 있는 빛이 얘네가 휘어져서 우리한테 도착을 한 거구나라는 예. 걸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 아.
0: 스펙트럼 분광을 통해서.
1: 알겠습니다. 도착을 하나만 한 번만 우리가 보는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통 지문 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개 지문을 여러 번 찍어보는 것처럼
1: 그렇죠.
0: 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로마 망원경의 임무 기간은 5년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0: 네.
1: 근데 연료를 다시 채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사실은 이 임무라는 게 5년이다 이렇게 특성이 되는 거는 뭐 망원경이 뭐 망가져서 그런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연료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5년 그다음에 추가로 한 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예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실제로 도착을 해봐서 다시 이발리에이션 다시 평가를 해보면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연료는 뭐로 가서 채워요?
0: 아, 다른 연료는 일단은 되게 신기한 게 지금은 달고 있지만 먼 미래에 과학이 발달을 하면 5년, 10년 내에 과학이 발달하면 거기에 가서 또 연료를 주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연료 주입구처럼 자동차에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1: 아 근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0: 기술이 발전하면요.
1: 네,
0: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스페이스X도
1: 네.
0: 연료를 채운다라고 하니까요.
1: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황성님이 좀 개인적으로 로먼 우주망원경에서 무엇을 기대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0: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암흑에너지를 발견하기 위해 만든 망원경은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 우주의 가속팽창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0: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몬 우주망원경도 발견의 망원경이라고 예상을 하고 싶어요. 로몬 우주망원경은 허블보다 훨씬 넓은 우주를 반복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천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로몬 우주망원경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천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에 어떠한 단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1: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로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도 참 시간이 빨리 갔네요. 끝곡은요,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피아노 연주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훈 뉴스입니다. 절기상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인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떨어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도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영양 봉화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전문기관 학문당 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구 경북권 22개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32,874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90.1%를 차지했습니다. 포항공과대가 정

병원 전원을 수시로 선발하고 국립경국대, 대구대, 디지스트 등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95% 이상을,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도 80% 이상을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전국 9개 지방사립대 13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지방사립대 교수단체 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립대 중심 장학지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지원액이 국립대 신입생 1인당 약 355만 원인 반면 사립대 학생은 20만 9천 원에 불과해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차별적 지원은 대학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할 거라며 국립대 편중 지원의 재검토와 함께 형평성 있는 장학 혜택과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안동 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이 오늘 안동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동 복합 2호기는 한국남부발전이 풍산읍 기존 발전소 부지에 7,091억 원을 들여 건설 중인 524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로 현재 시운전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라며 정부가 LNG를 청정연료로 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경 출신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로 일왕 암살을 시도한 가네코 후미코 여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 일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온 관광객 9명이 기념관을 방문해 박열 의사와 가네코 후미코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단은 또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 의식도 가졌습니다. 올해 서거 100주기를 맞아 여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가 지난 2월부터 일본 각지에서 상영되면서 일본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안동시 남후면의 대경 사과 원예농협 유통센터를 찾아 추석용 사과 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제안해서 2019년에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죠. 지정하고 선언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별 무소용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오늘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0: 그러나 세상 일도 날씨 같지만은 않네요. 네팔에서의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고 지난 주말부터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병 문제는 1, 2부에서 모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 대신에 네팔 현지에서 활동 중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문광진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0: 예예예. 주말 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다른 일은 없으셨죠?
1: 네. 주말 동안에 제가 구호 활동을 한 곳에 했고요.
0: 예.
1: 그래서 카트만두 인근에도 이주민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그 우리 국민들이 근무하던 곳이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인데 이곳에서 한국 구조대가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생존자가 말하기를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증언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현재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신 바가 있는지요?
1: 예, 지난 주말에 UT1, 그곳이 한국인이 하고 있는 터널인데요.
0: 예.
1: 그곳에서 중국인이 한 명 발견됐고, 그 아래 10km 밑에 UT3A 곳에서 네팔인 두 명이 발견되고, 다시 그곳에서 5km 아래 마을에서, 64세의 현지인 여성이 발견되어서, 네팔에서 수색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예. 터널은 지금 서로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 터널 쪽에서 계속 생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호대가 앞으로도 터널 쪽을 집중 수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역시 터널만 뭐랄까 좀 그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그런 부분일까요?
1: 우선에 저희가 공사하던 것이 다른 공사들보다 완공 단계에 가까워서
0: 예.
1: 마지막 투입 인원이 많아서 이곳에서 터널 안에 실종자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벌써 한 명을 구조하기도 하였고 더 들어가면 더 많은 인력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0: 예, 예. 터널이 거의 완공 단계였다면 그만큼 대피할 만한 공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1: 네, 실제로 그 터널이 9.7km나 긴 터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를 했던 장소는 225m 지점입니다.
0: 예.
1: 예, 그 안쪽으로 훨씬 많은 공간이 있는데 예, 더 많이 수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예, 예. 거의 그러니까 그 10km 가까운 터널 중에 초입 부분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 그 안에 더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1: 예, 지금 매출을 했는데도 한 250m밖에 접근을 못 하였고.
0: 예.
1: 계속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토양이 계속 물을 먹고 있어서
0: 예,
1: 예 거의 기어다 가다시피 하는데
0: 아 예,
1: 예 그게 그 안쪽에 네 명이 투입되고 중간 중간에 인원이 있지만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0: 예
1: 수색 위원들도 좀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예. 예. 근데 그 네팔 정부에서 한국 구호대 육로 수색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터널하고 물론 육로 접근하는 곳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육로 쪽은 도보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모양이죠.
1: 이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0: 예.
1: 실제로는 수색은 적기체 수색과 구호를 하기 때문에 헬기 동원이 어려웠습니다.
0: 예.
1: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수색과 구조는 끝났기 때문에 한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헬기들이 더 동원되고 있고요.
0: 예.
1: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수색하지 않았던 하루까지 지금 헬기로 수색을 지금 광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런데 육로는 좀 곤란하다라는 게 네팔 당국의 입장인 모양이죠?
1: 예, 육로는 기본적으로 이 하천이 보이는 육로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0: 예.
1: 그리고 터널 입구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그 인근을 수색을 지금 수십 명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댐에서부터 발전소까지가 10km가 정도 되는데
0: 예.
1: 그곳은 물이 너무 많이 불어있고 집이 사라져서 어렵고요.
0: 예.
1: 남채라는 말

0: 아래서 이 발전소까지 2.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예.
0: 문제는 그 고도가 람프는 2,100m고 발전소는 600m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가 2.5km밖에 안 돼서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요.
1: 아, 예.
0: 네팔 사람들도 살지 않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1: 아, 예.
0: 거의, 예, 그래서 그 예. 지역은 그 안으로 표택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일단 터널 안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문광진 선교사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그 동영상을 보고 계신데 여전히 처참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또 저희들이 연락해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굴려, 관절. 1522-5888. 관절보금 1522-5888. 관절보금.
5: 관절을 편하게 관절보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보금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가.

0: 부탄가스의 힘.
1: 예, 오늘 A면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인데요. 최근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치적 에드벌룬이죠. 이렇게 띄워놓고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은 물론 파병하면 전쟁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트럼프는 짐짓 딴청을 피우는 것 같지만 당연히 파병을 기다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에 걸쳐서 파병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뉴스포터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언론 통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보도되긴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거부터 짤막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2: 네, 일단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1: 예, 예.
2: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만나서는 뭐 진척된 것은 없다. 고민이 깊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1: 예.
2: 먼저 150명 정도의 규모가 이제 파병을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엔 또 50여 명으로 축소가 된 보도도 나왔고요.
1: 예.
2: 이제 파병 자산으로 거론된 게 뭐 해상 초계기나 해군 특수전, 전단, 폭발물 처리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물론 뭐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2: 네.
1: 근데 아무튼 뭐 숫자도 조금씩 바뀌면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좀 여론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2: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하진 않고 있고요.
1: 예.
2: 일단 미국 백악관발로 기사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 BOA라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서는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정부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한국의 원유, 한국

0: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1: 예.
0: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명분은 이렇으니까 나와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0: 네.
1: 다만 트럼프는 사실 그동안에 한국을 딱 짚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내놓고 얘기한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본인의 SNS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1: 예.
0: 별다른 코멘트 없이 칼럼을 공개를 했는데 그 칼럼 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예.
0: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청궁이를 판매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1: 예.
0: 그것을 아무런 뭐 멘트 없이 공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요격 미사일이 절실합니다.
1: 예.
0: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1: 예.
0: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우습다라고 이 칼럼니스트가 표현하면서
1: 예.
0: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식의 칼럼인데
1: 예.
0: 이것을 며칠 전에 아무런 소리 없이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에둘러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0: 맞습니다.
1: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 내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다른 방면으로 요즘 나오대요?
0: 네, 맞습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금 그 이란의 작전에 투입된 장병 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1: 예.
0: 있었는데요. 그 사망자들에 대해서 미국 펜타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것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1: 이게
0: 겁니다.
1: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게 전쟁이 아니냐. 계속 트럼프가 SNS에 이란 월이라고,
1: 예.
0: 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뭡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안 불렀던 것처럼 특수작전?
0: 네.
1: 간헐적 공세? 뭐, 이 정도?
0: 맞습니다. 그때
1: 예.
0: 그것은 간헐적 공세였을 뿐, 미국 의회에서도 이것을 전쟁이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 예.
0: 보상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것이죠. 그럼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가 파병을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 작전에 그러면
1: 예.
0: 우리가 투입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신혜리 기자의 문제 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란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0: 네, 근데 이
1: 한국이 참여하면.
0: 네, 근데 이 반응은 이제 정부의 뭐 고위 당국자를 인용했고요.
1: 예.
0: 이란의 그 로컬 매체긴 하나 어떤 당국자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굉장히 그 이란 대사관에 여러 번 연락을 해서
1: 예.
0: 멘트를 좀 달라고 했는데 평소 저한테 이란 측에서 많이 연락을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이런
1: 예.
0: 거를 좀 전달해달라. 제가 이제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면서 이란 매체와 이란의 입장도 계속 라이브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직접 연락이 와서 저도 주말에 컨택을 해봤는데 아무런 코멘트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번 이란 매체에서 당국자의 멘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이렇게 참여하면 이것은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1: 예.
0: 오늘 영국 언론에는 이란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매우 취약해서 심각한 경제 군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함정 파견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1: 예.
0: 그 이전에 우리나라 그 선박을 총격했던 사건 한번 있지
1: 예.
0: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이란 대사관에서 좀 방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이란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란은 아무튼 그 으름장은 왔으나 공식적인 그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뭐 실제로 파견을 할 경우에는 좀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다면.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옆나라 일본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1: 예.
0: 일본의 여론이 사실 이 자위대 파견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집계된 여론조사를 보면 파견 반대가 74%였고요. 예. 실제로 그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만큼 파견에 대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헌법 조항을

0: 얘기하면서 사실상 발을 좀 빼는 그런 분위기였고
1: 예.
0: 다카이치도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법 때문에 여론 때문에 직접 파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니혼게이자 신문이나 일본 언론들은 아,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이것은 일본 정부에도 공언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 우려하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1: 예.
0: 일본의 관방장관은 아, 논평을 삼가겠다라면서 아예 코멘트를 하지 않는 그런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중국 언론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커서 오늘도 중국발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1: 예, 예.
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잠 그리고 방위, 통산 이런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파병을 대미 협상 의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1: 예, 예.
0: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일본 입장에서 뭐 내심 우리나라가 좀 방파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분위기를 보면.
0: 네.
1: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데 마크롱 대통령하고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0: 아직까지 프랑스 언론이나 유럽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1: 예, 예.
0: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에 함께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프랑스 내부 언론도요.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지금 국제연합체라는 그런 이름으로 호위 작업 정도 지금 이렇게 그냥 에스코트 정도 예, 예. 해주는 것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 파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1: 예.
0: 프랑스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무력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여기서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무력 작전에 우리는
1: 예, 예.
0: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여론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예, 예. 일단 뭐 직접적인 참여에는 다 반대하는 그런 건 맞으니까요.
0: 네.
1: 예, 예. 하여간 우리나라가 파병을 검토하는 와중에도 지금 다시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선거까지 장기전을 이란 쪽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대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 지도부가 과거보다 더 단결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고요.
1: 예.
0: 지금 원래 그 강경파와 또 온건파가 싸우고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지금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 해서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폴리티코에 아주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일단 사우디와 이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편을 좀 더 만들기 위한
1: 예.
0: 그런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뉴스포터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이 파병 문제 저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커팅 크루의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 자체가 좋은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을 뜻하는 관용구라고 하죠.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Cutting Crew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강다운 아나운서가 2부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 아프리카 대륙이 그린란드보다 14배 크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 보던 일명 메르카토르 두법 세계지도에선 거의 같은 크기로 표시됐었는데요. 이웃총회에서 고위도 지역과 극지방의 면적이 과장되지 않게 실제 면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쿼러스 도법을 권장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에 반대표 한 표가 나왔는데요. 그린란드를 북극의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미국의 표입니다. 유엔총회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 앞으로 세계 지도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서 에어비앤비 이용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유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에 나섭니다.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로 관광객 임대업을 많이 하니 정작 주민들이 살 집이 없다는 건데요. 임대료도 오르고요. 결국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급을 늘려야지 왜 우리를 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픈 AI의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 출시 소식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를 두고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청년 3명이 구글 제미나이의 말만 믿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해발 4,322m짜리 체스타산 등산에 나섰다가 조난됐는데요. 제미나이는 정상까지 8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 16시간이 걸렸고요. 하산하려고 하니 이미 어두워진

0: 게다 식량이랑 배터리도 AI의 말만 듣고 부족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고 하네요.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우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댓글 하나가 화제인데요. 안세영은 출전하는 대회 매 게임마다 다 이기니 재방송인지 생방인지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네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조용근 전 정책관께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예, 마이크가 열려 있는 바람에 인사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7: 아 죄송합니다.
6: 예. 뭐그 국제사회 반응은 앞에서 지켜봤는데 이 파병이 우리 안보하고 외교 지향에 미칠 파장이 무엇인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7: 그렇습니다. 네.
6: 비전투라고 단설달아도 파병 자체가 몰고 올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종합해보면 정부가 파병 검토 자체는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국방부에서 이제 실무를 해보신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논의 상황이 어디까지 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7: 일단 구체적 자산이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P8A 초계기 그다음에 그 폭발물 제거팀, 그다음 군수 지원함까지 나왔다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자산까지 보낼 것은 끝난 정도로 보여서
6: 아, 예.
7: 파병에 대한 것은 그 실무적 검토는 거의 끝난 단계로 보여집니다.
6: 예, 예. 실무 검토 끝내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 애드벌론 살짝 띄워보는 상황. 그 여론을 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7: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론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그다음에 예. 여론이 어떻게 결집될 것인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6: 예, 예. 정부가 이게 비전 투자산 그러니까 비전 투병을 보내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 투자산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가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7: 일단 비전 투자산이라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이 된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서 이걸 비전투와 전투로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6: 아 그렇습니까? 예.
7: 지금은 지금 호르무즈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단독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미국 하고 연합하는 한미 연합 작전으로 갈 것인지
6: 예.
7: 아니면 지금 영국 프랑스 등 다국적 부대들도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 작전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영국 프랑스와 다국적 연합체 작전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예예.
7: 근데 지금 이 자산은 일단은 P8A 초계기는 보잉 그 여객기를 개조한 거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공에서 채공하면서 그 어떤 선박이라든가 그 이란의 이런 전투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예, 예. 감시 정찰해 주는 것이고 폭발물 제거팀은 당연히 기뢰 제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예, 예.
7: 그다음에 군수 지원함은 식량이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 자산 또는 아니면 다국적군 자산한테 제공해 주는 그러한 전투 지원 의무를 수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6: 예예. 예. 그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보자면 아, 이거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7: 핵심은 지금 거론돼 이 세 가지 자산은
6: 예.
7: 미국하고 연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아 그렇습니까?
7: 네.
6: 그러면 연합군하고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네요.
7: 네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6: 예.
7: 왜냐하면 영국하고 프랑스의 지금 다국적 연합체들은 아직까지 작전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예, 예.
7: 자기네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가 우리한테 자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
6: 예, 예.
7: 지금 구체적인 이 자산은 결국 한미 연합 작전을 하겠다는 그러한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6: 예.
7: 이 자산들이 만약에 호르무즈로 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들이 아닙니다.
6: 하긴 그러네요. 네. 따져보면.
7: 만약에 폭발물 제거팀도 당연히 한미 EOD팀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6: 예, 예.
7: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투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전투 지원하는 것이어서
6: 예.
7: 당연히 이란은 이제 한국을 적대국으로 아마 이렇게 지칭하고 공격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6: 비전투냐 전투

0: 냐라는 것을 구분할 상황이 아니다. 쉽게
1: 그렇습니다.
0: 말하면 한미 연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당연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편입돼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예. 편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1: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 작전이일 것이고
0: 예.
1: 자산들은 당연히 미국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그렇게 비전투 함이나 비전투 부대를 보낸다 해도 이미 내용적으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를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1: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0: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 더 보내주라. 아니면 요런 부대로 좀 보내주라. 이거 아니면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너 당신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1: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그러한 행태였, 그러한 형식이었는데.
0: 예, 나중에 뭐 전투 때가 갔죠.
1: 네, 처음에 2003년도에 인도족 부대, 그러니까 공병 부대하고 의료 부대가 갔었지만 한 5개월 후에 바로 전투 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하고 비슷한데 쉽게 이라크 전쟁을 끝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미국이 이 중동 전쟁에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걸 다국적 군으로 좀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한국군한테도 한 개 사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그 당시도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사실 이 전쟁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갈등 때문에 평화 재건 부대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재건을 목적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자이툰 부대가 평화 재건 목적으로 3천만 명 갔었던 것입니다.
0: 3천 명.
1: 예, 3천 명 사이에.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0: 예. 실제로 자이툰 부대는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1: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교전 자체도 없었고 했던 것은 대부분 평화 재건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전에 투입된다면 전투 부대든 비전투 부대든 만에 하나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난번 이라크 때보다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1: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군사적 충돌에서 민간 자산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0: 드론 공격도 있고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여러 가지 뭐 교량 폭파까지 다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참여를 하고 이미 이란 고위 관계자나 한국군이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던 이건 전투 행위의 참가로 보여진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유조선 답을 피격당한 상황이 있어서 한국의 유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자산들 그 당시 우리가 투입했던 여러 가지 건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자산을 공격해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0: 문자로 1523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인데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우방으로 참전하면 이란의 우방인 북중러가 이란의 연합으로 뭉칠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 결과물로서 남북은 더욱더 갈라서게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네요.
1: 예,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런 대립구도는 우리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전략적 공간을 매우 넓히는 게 목적이고 이 강대강 구도가 가면 결국 맨 앞에 서 있는 게 한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충돌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될 거고 적대적 두 국가를 지금 북한이 표방한 상태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2를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SNS에 그것을 칼럼을 올렸습니다.
0: 예,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천궁2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궁2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의 천궁2로 막는
0: 그런 상황이 되네요.
1: 사실상 교전 당사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이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병을 하더라도 최대한 좀 신중과 신중을 거듭해서 이란 관계가 적대시되지 않는 방향으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게 참 그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는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참여하고 미국 이란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서 참전하면 이게 모양이
1: 그렇습니다.
0: 예, 누가 봐도 참 참담한.

0: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딱 잘라서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1: 결국 시기와 방법을 가장 잘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처음에 내놨던 입장은 전쟁이 종료되면 여러 나라와 함께 다자적 협력을 통해서 해상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은 거의 막바지에 굉장히 오래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고,
0: 늦춰야 된다.
1: 늦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번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의 연합으로 가기보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
0: 다국적 연합.
1: 다국적 연합체 그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0: 그 나라들은 이미 지금 연합 형태로 돼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종전이 되고 인도 그 전후 재건 목적으로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더 기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것까지는 뭐 가능하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나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을 도와서 이른바 이제 참전하는 형태로 가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1: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산을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막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또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입장에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를 적국으로 만들어서 유조선이나 이런 걸 공격해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는 석유의 통로도 우리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거기 지금 가는 이러한 부대들은 발진 기지도 필요해지고, 만약에 군수 지원함이 들어가려면 그 군수 지원함이 어딘가 기착할 항구도 필요해집니다. 그럼 대부분 중동 국가의 항구인데, 이 항구들이 또다시 이란으로부터 공격받는 양상으로 될수 있어서 중동 국가와의 문제도 생긴다. 그래서 조금은 시기와 방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과거에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과거에 그 한신의 고사를 빗대가면서까지 얘기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불안당의 가랑이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또 그런 것이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일부에서 신혜리 기자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이번에 그 전사자에게 이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라는 국방부의 판단이 나와서 굉장히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쪽에 우리가 파병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1: 요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미국이 그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6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전쟁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미국은 전쟁이 종료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은 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교전이나 뭐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전사자들이 실제로 언제 사실 돌아가셨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0: 그렇군요.
1: 이번 전쟁의 핵심은 그 여태까지 한국군이 파병됐던 전쟁들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갔던 것인데, 이라크 전쟁은 사실 미국의 요청에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의해서만 전쟁이 일어났고, 이라크전은 그 당시 들어갈 때 후세인이 이미 제거돼서 이라크 정부가 아예 그냥 붕괴된 상태였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 이란 정부는 거의 건재한 상태에서 미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상태라, 이란 전쟁과 지금 이라크 전쟁을 비교하기에는 이란 전쟁이 훨씬 어렵고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만큼 이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안 가기로 하면 미국 쪽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 같지 않습니까?
1: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고 안 보낸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0: 뭐, 베트남

0: 전도 그랬고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국회 어차피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NSC 국가안보부장회의에 상정이 돼서
0: 예.
1: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회 동의가
0: 예.
1: 국회로 넘어오면 이것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나 국회에서의 또 논의 정말 국익이 무엇인지
0: 예.
1: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뭐 지금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명분과
0: 예.
1: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0: 예.
1: 이 정말 전쟁의 올바른 전쟁은 사실 없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그러한 명분이 분명히 있고
0: 예.
1: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우 우리는 고민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예.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 청해부대가 지금 아덴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1: 그렇습니다.
0: 부대를 돌려서 우회적 파병을 하자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글쎄 이거는 뭐 우회든 아니든 가는 건 똑같지 않나. 게다가 청해부대는 전투함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지금 청해부대가 가는 것은
0: 예.
1: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자산보다 더 강한 자산입니다.
0: 예.
1: 청해부대는 4,400톤의 왕건함이 지금 가 있고
0: 예.
1: 거기에는 헬기도 탑재되어 있고 공격용무도 매우 많아서 이 전투함이 간 그 전투함이 간다는 것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고
0: 예예.
1: 두 번째 이게 가더라도 지금 청해부대는 아덴만에서 대해적 작전으로 국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0: 예.
1: 국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간다는 것은 똑같은
0: 그러게.
1: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파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두 분이 괜찮으시면 나중에 이 문제로 좀 좀 더 얘기 나누는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어지는 곡은 Should I Stay or Should I Go입니다. The Clash의 곡인데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8: 예, 역시 파병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니의 임미경 씨, 미국 이란 전쟁에 한국은 절대 발들이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셨고요. 역시 미니의 오정현님, 정부의 영리한 처신, 외교력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꼭 파병을 해야 한다면 의료, 인도적 분야만 파병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니 안에서도 의견이 좀 다르시긴 하군요. 2005번 문자 쓰신 분께서는 인도적으로 간다 해도 공격받고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니 파병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9891 문자 쓰신 분께서는 날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가을 날씨라서 시원하시다고요. 일하기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미니의 이혜연님도 올여름 유난히 더워서 얼른 좀 지나가라 하고 바랬는데 막상 또 계절이 물러가니까 좀 야속한 마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헛헛해진다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날씨가 좋아서 날씨 얘기만 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도와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3부에서 오늘 질문들의 주인공은 메이드 인 코리아 2편을 내놓은 우민호 감독입니다. 잘 아시죠? 내부자들을 감독한 감독. 70년대 유난히 집요하게 매달리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만나서 그 이유도 들어보죠.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부기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촌역 수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업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팀에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법사위원인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나눈 문자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선 조직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신임 당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장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 활동, 윤석열 내란과 맞선 투쟁 속에 새로운 당원들이 대거 입당했다며 그런 당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선 조직이 활동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어제 기본소득당은 오준호 전 공동당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용해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로 당선됐습니다.

0: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합당 밀약설에 대한 사과가 합당 논의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는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각종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론 공세를 한 것과 조국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약했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게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류 성룡함과 율곡 2함을 포함해 한미일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미사일 방어를 비롯해 해양과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전 역량과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유해 수습부터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동대응하게 됩니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항공기 사고 유해 수습 표준 절차를 지난달 7일에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이제 손석희 질문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2를 내놓으신 우미노 감독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를 70년대를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바깥에서 웃고 계시군요.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죠.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천곡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곡 선정해서 1시 30분 4부 시작할 때 들려드리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1: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1970년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은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지표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도약의 뒤편에는 시대가 만들어낸 그늘도 있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마야광 등을 통해서 권력과 욕망의 민낯을 담아온 우민호 감독이 다시 1970년대를 소환했습니다. 대체 한국 사회의 70년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집요하게 이 70년대를 다루고 있는 우민호 감독 지금 앞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우민호입니다. 예.
1: 좀 긴장되십니까?
2: 아, 예, 많이 긴장됩니다.
1: 아, 왜 답지 않게 그러십니까?
2: 아, 앵커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뵈니까 약간 예. 비현실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도 그렇습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예.
1: 지금 그 연출하신 예. 영화 제가 대부분 다 봤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예.
1: 어, 예. 그 감독을 이렇게 모신다는 게 예. 이게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예.
2: 저도 빼놓지 않고 앵커님 건 다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예. 보신 건 아닌데. 예, 아무튼. 그, 뭐, 그 필모그래피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2: 예.
1: 2000년에 누가 예술을 죽였는가. 이쪽 아, 제목부터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예. 데뷔를 하셨습니다.
2: 그 단편 영화였죠.
1: 예, 예. 예. 그리고 상업영화는, 그 첫 상업영화는 예. 2010년에 나왔습니다. 10년 뒤에.
2: 예.
1: 그 사이에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2: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1: 예.
2: 제대로 못했던 시기입니다.
1: 아, 예. 예. 예.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2010년에 파괴된 사나이.
2: 예. 예.
1: 그리고 2012년에 간첩을 연출하셨는데, 예. 뭐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았다고.
2: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1: 예, 예. 그냥저냥 일단 가졌죠. 예. 예. 그러다가 2015년에 내부자들이 그야말로 폭발을 했는데,
2: 예.
1: 707만의 관객. 예. 그러다가 감독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 합쳐서 915만.
2: 예.
1: 이거는 뭐, 물론 천만은 아니지만, 예. 청소년 불가 영화로서는 최고 기록이라면서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하여간 잘 봤습니다. 마야광도 봤고요.
2: 예.
1: 남산의 부장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하얼빈 이렇게 쭉 이어오셨는데
2: 예.
1: 주로 이제 역사 사회물을 많이 다루시긴 했습니다.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두 번째 시즌이 오는 수요일에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2: 예.
1: 예. 어디서 공개됩니까?
2: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에서.
1: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제일 재밌다. 이거 너무 호언장담하신 거 아닙니까?
2: 그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예.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내부자들 더 재밌게 보신 분들도
1: 예, 계시고 예.
2: 남산의 부장들 더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작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2: 일단 제가 재밌게 찍었습니다.
1: 아, 찍을 때?
2: 찍을 때 제가 재밌었습니다.
1: 예, 예.
2: 예,
1: 왜 그렇게 다른 작품에 비해

0: 그래서 이게 더 재밌었습니까?
1: 가장 소통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0: 배우들하고요?
1: 스태프들이랑.
0: 아, 예. 배우들은 현빈 씨하고 정우성 씨잖아요.
1: 그 외에 뭐 우도환 씨도 있고 뭐 서운수 씨, 뭐 조효정 씨.
0: 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전엔 그럼 소통을 별로 안 하셨나요?
1: 안한건 아니죠.
0: 예.
1: 근데 뭔가 되게 무게감?
0: 예.
1: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를 찍을 때 그게 없던 건 아닌데,
0: 예.
1: 그런 무게감에서는 그래서 조금
0: 아,
1: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드라마
0: 그렇군요.
1: 찍을 때는.
0: 예. 그게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좀 다릅니까? 영화를 주로 해오셨기 때문에.
1: 제가 영화를 6개를 했고,
0: 예.
1: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1,
0: 이번에
1: 시즌
0: 2.
1: 2까지 했는데,
0: 예.
1: 확실히 체감이 좀 다릅니다. 영화는 예매율도 있고,
0: 예.
1: 바로 개봉이 되면은 그날 그날이 바로 숫자로 그 스코어가 나와요.
0: 그렇죠. 그거 피말리죠.
1: 와, 완전히. 예.
0: 예.
1: 근데 드라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0: 예.
1: 예.
0: 그래도 그, 저, OTT로 나가는 것도 다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1: 아, 근데 그게 영화처럼 체감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0: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연출하는 데서는 뭐가 그게 다릅니까?
1: 그 심리가 다르니까, 제가.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것도? 예.
1: 심리적으로 영화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0: 예.
1: 흥행에 대한 압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감독은.
0: 그렇죠. 이거 잘못되면
1: 예.
0: 그 다음에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1: 바로 그냥 밧줄이 끊기는 상태이기
0: 예.
1: 때문에. 근데 드라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0: 네.
1: 예. 이게 그러니까 체감이, 드라마는 흥행이 됐다?
0: 예.
1: 실패했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0: 예. 또 드라마 연출자들은 또 달리 얘기하던데 아무튼 영화 감독의 입장에선 그게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는 정도로
1: 예.
0: 이해하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해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0: 예.
1: 여유도 생기고.
0: 그러면 이번에 나가고 난다면 다음 투자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1: 예. 열심히 해봐야죠.
0: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1: 그렇습니다.
0: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시즌 1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 시즌 2를 다 설명하긴 길 테고 2는 대략의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1: 2는 1979년도 12.6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0: 예.
1: 다
0: 그건
1: 아시겠지만
0: 남산의 부장들하고
1: 그렇죠.
0: 겹치지 않습니까?
1: 좀 거기서 시작인 거죠. 남산의 부장들은 12.6이
0: 끝났고
1: 끝난 거고
0: 예.
1: 그 다음부터죠.
0: 아, 예.
1: 그
0: 그럼
1: 다음,
0: 얘기가 겹치진 않겠군요.
1: 예, 그 다음부터 12.12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전까지죠, 영화.
0: 아,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네요.
1: 예, 뜨거웠던 시절이죠.
0: 예.
1: 격동과 혼란의 완전
0: 그러게요.
1: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0: 예.
1: 근데 좀,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과는 좀 다른 지점은
0: 예.
1: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은 그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 핵심 인물들을
0: 그렇죠.
1: 통해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조망한다면
0: 예.
1: 매드 앤 코리아 시즌 2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0: 아
1: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0: 주변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1: 백기태죠.
0: 예, 아, 그저 현빈 씨가 나온
1: 예, 그리고 정우성 씨도 있고요.
0: 예.
1: 그 외에 인물들이 있는데 직접 그 사건에 가입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다.
0: 직책은
1: 직책은 이제 중앙정보부 차장이죠.
0: 예.
1: 물론 이제 나중에 부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0: 예.
1: 일단 시즌 2의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0: 예.
1: 대한민국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12.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자리가 이제 권좌가 비어 있었죠.
0: 예.
1: 그리고 합수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됐던
0: 그렇죠.
1: 예, 전두환
0: 예.
1: 한데 근데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 가장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그 정부 조직이
0: 예.
1: 합수부에 의해서 거의
0: 무너지는. 예.
1: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상상이 한 스푼 들어간 거는
0: 예.
1: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
0: 아, 과연. 그래도 중정인데.
1: 그래도 중정인데.
0: 예.
1: 중정의 반격이 있지 않았을까?
0: 예.
1: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0: 아, 근데 그한 스푼이라는 게
1: 예.
0: 잘못하면 뇌피셜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는 근거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까?
1: 그건 아무도 모르죠.
0: 그
1: 제가
0: 영화적 상상이다.
1: 영화적 상상이에요.
0: 하긴
1: 그렇죠.
0: 서울의 봄도 영화적 상상이 있었어요.
1: 예.
0: 그 마지막에 서울의 시가전은 없었거든요.
1: 예. 예.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0: 예.
1: 헐리우드 영화인데, 작정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0: 발키리.
1: 예, 그 톰 크루즈가 주연.
0: 예.
1: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히틀러 암살이라는 걸 상상 못 했었어요.
0: 아, 예.
1: 근데 진짜 뭐 히틀러 암살 이야기더라고요.
0: 예.
1: 근데 정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네.

0: 그들끼리.
1: 네. 근데 이걸 근데 너무 또 말씀해 주시면. 예. 이른바 이제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예. 감독이 이렇게 자진해서 스포일 하면 안 돼요.
0: 제작 발표에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 선을 지키고 계시네요. 예.
0: 고급기가 맞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럼 좀 더 캐들어 볼까 하는 짓궂은 마음도 듭니다만은. 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산의 부장들이나 마야광에서 아무튼 1970년대를 예. 배경으로 합니다. 그 71년생이시더라고요.
0: 예.
1: 예. 그러면 70년대 다 합쳐봐야 10살까지
0: 초등학생이었어요.
1: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민호 감독이
0: 예.
1: 뭘 그렇게 70년대를 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른들은.
0: 예.
1: 근데 왜 70년대에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십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0: 일단 아버지 영향을 좀 큰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0: 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1: 예, 예.
0: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1: 예.
0: 그거 하나는 정말로 제가 존경합니다. 아버지.
1: 예.
0: 아버지가. 그, 자꾸 뭔가 거기에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 느낌?
1: 아.
0: 알아보려고 하는.
1: 예. 그러니까
0: 아버지를, 다 몰랐던 것 같아요.
1: 예.
0: 또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70년대에 집착하는지.
1: 아니 이게 첫 질문에 이렇게 목이 메시면.
0: 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1: 예. 제가 예. 참 다음 질문 이거가 좀.
0: 사실 아버지가 배우셨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무명 배우셨습니다.
1: 예.
0: 포기하셨죠. 저를 낳고선 생활이 안 되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배우들 참 좋아합니다.
1: 예, 예.
0: 예.
1: 아버님한테 그런 영향을 받으셨군요.
0: 그러니까 예.
1: 아버님도 무진 애를 쓰셨을 텐데.
0: 예, 그렇죠.
1: 근데 결국은 이제 배우로서 성공하지
0: 못하시고.
1: 예.
0: 그 당시에 또 월남점도 가시고.
1: 예.
0: 그 이후에 또 중동 붐이 있었잖아요. 중동도 가시고.
1: 그렇습니다.
0: 그런 분이셨는데.
1: 아, 그러니까 예. 월남전 60년대 가셨을 테고.
0: 예.
1: 중동은 70년대
0: 예,
1: 가셨을
0: 그렇죠.
1: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70년대가 우민호에게 끼친 영향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것이군요.
0: 저는 70년대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1: 예.
0: 기억은 뭐냐면은 기차. 아버지가 중동에서 기차 장난감을 선물해 주시고.
1: 아, 예, 예.
0: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기차.
1: 예.
0: 예.
1: 일찍 그러면 세상을 뜨셨나요?
0: 내부자들 이제 못 보시고 가셨으니까는.
1: 아, 그렇군요.
0: 그걸 보시고 가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1: 예, 예.
0: 예.
1: 그런데 더 울컥했을
0: 때. 아니, 그렇죠.
1: 제가 했었습니다. 질문 약간 좀 네.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70년대가 개인적으로 끼친 그런 영향은 알겠는데 네. 그것이 왜 그러면 권력과 욕망으로 표출되는 한 시대로 이렇게 표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0: 일단 그런 영향도 개인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1: 예, 예.
0: 제가 사실 그 남산의 부장들이 원래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1: 예.
0: 김증식 당시 기자님이셨죠.
1: 예, 예.
0: 예, 지금은 이제 교수님 하고 계신데 그게 상학원으로 단행본이 나온 적이 있어요.
1: 예.
0: 대학교 때 그걸 도서관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그걸 봤습니다.
1: 예.
0: 그 70년대를 정말로 다 아우르고 있는
1: 예.
0: 이야기인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어렸을 때 대통령이 죽고 이런 기억은 있지만은
1: 예, 예.
0: 이거는 당시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1: 예.
0: 그 권력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1: 아.
0: 행사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구나.
1: 예, 예.
0: 정말로. 그런 걸 보면서, 꼭 영화로 하고 싶다.
1: 예.
0: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 남산의 부장들이고,
1: 아.
0: 그 70년대 과연 그렇게 격동과 혼란 속에서 되게 권력이 노골적으로 쓰이는 폭력적 행사 속에서 어떤 인간의 본질?
1: 예.
0: 어두운 면이겠죠, 당연히. 그런 거에 뭔가 좀 끌렸던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70년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군요.
0: 근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그 전도 있더라고요.
1: 예.
0: 야, 정말로.
1: 따지고 보면요.
0: 예.
1: 모든 연대가 다 그렇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제가 읽고 있는데.
1: 예. 조정래 작가님은 다음 주에 나오실
0: 예정. 아, 그러세요?
1: 예, 예.
0: 제가 태백산맥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읽고 있습니다.
1: 아,
0: 10권짜리인데. 예. 와, 정말 비참한.
1: 예.
0: 더 노골적이었더군요.
1: 그건 뭐 훨씬 그 전에
0: 시대. 예.
1: 그렇다면 이제 그 우민호 감독의 관심은 그

0: 이전의 시대로 넘어가서 또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1: 제가 자꾸 지금의 어떤 이 사회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자꾸 과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서 왔는지 이런 본질은 과연 뭘까? 이 세계에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0: 예.
1: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0: 예.
1: 사실 그냥 하다 보니까 영화를 찍었습니다,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문 또 많이 받고요. 제가 왜 자꾸 70년대를 찍냐? 왜 과거로 자꾸 파고드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0: 예.
1: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되게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지.
0: 예.
1: 뭐 존재론적으로 했는데 찾아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0: 예.
1: 같습니다.
0: 근데 그우 감독의 영화는 사실 그 본질로 들어가서 두 가지의 이 단어를 뽑아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그 감독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권력과 욕망.
1: 예.
0: 예. 묘하게도 70년대는 우 감독에게 그 시대로 다가왔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마야광 이거 합쳐서 욕망 삼부작이라고까지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욕망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겠지만.
1: 되게 인간을 이해하는 되게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저는 그게 흥미롭습니다.
0: 예.
1: 예.
0: 그러면
1: 특히 제가 가보지 않은
0: 예.
1: 어떤 길을 가는 덫에 따라가는 어떤 캐릭터들을
0: 예.
1: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러면 그렇게 추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1: 저는 그거를 작품을 통해서
0: 예.
1: 상상력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 아, 이게, 이게 핵심이군요. 예.
1: 그런 걸볼 때는, 그냥 상상은 아니구나, 이게.
0: 네. 상상의 끝을 줄 알았지만 그 끝에도 실제 하는 인물이 있더라.
1: 예.
0: 그런 말씀이시군요.
1: 예.
0: 실제로 뭐 내부자들이나, 어느 영화든 마야광도 마찬가지고 그 끝에 존재하는 실제 하는 인물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근데 정말 그때 만들 때 상상이었거든요,
0: 예.
1: 다.
0: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상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상에 의해서 하지만 관객들은 이 상상의 끝에 있는 실제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채줬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1: 그런 건 없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객들의 몫이었군요. 그 실제 인물들을 떠올리는 것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전작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70년대를 주로 담다 보니까, 새로 나온 메이드 인 코리아도 뭐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다른 점은 뭘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12.6 사건이
0: 예.
1: 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는, 주변인들을 통한 어떤,
0: 예.
1: 직접 가입,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그 인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0: 시각이 달라지는
1: 예. 그런 걸좀 비교해서 보면 차별점이 있지
0: 예.
1: 않을까, 좀 그렇게
0: 그렇군요.
1: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1: 그 이번에 또 그리고 총싸움이 좀 많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갑자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70년대 말고 그 전을 보고 계시다고 했지만,
1: 예.
0: 훗날에,
1: 예.
0: 21세기를, 2000년대 이후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사건을 담고 싶으십니까? 같은 주제로.
1: 글쎄요.
0: 얼핏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1: 멜로를 하고 싶습니다.
0: 예?
1: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0: 예.
1: 예.
0: 그건 왜 그렇습니까?
1: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결론입니다.
1: 예. 그래서,
0: 예.
1: 아, 저도 더 가기 전에 사랑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0: 예.
1: 주어지네요. 저도 요즘 감독들도 그런 게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멜로로 시작한 감독들은 계속 멜로만 들어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저는 어떻게다 보니까는 뭐 사회 고발, 뭐 정치 고발 이쪽으로.
0: 예, 예. 아, 이건.

0: 예. 근데 끝날 때까지도 아직 긴장이 안 풀리신 것 같아요.
1: 예, 안,
0: 예, 입술이 약간 좀 떨리시고.
1: 예, 떨립니다.
0: 예. 어이구, 감독님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고, 이번 작품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우민호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예, 4분은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니의 이수미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파병 얘기를 듣고 이 노래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를 붙이진 않으셨군요. 함께 듣겠습니다.

0: 9월 7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8월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3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고용이 늘면 수중에 돈이 생겨 소비가 늘고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겠죠. 강력한 고용 지표가 나왔으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 보는 나라와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일명 CPI도 발표됩니다. 트럼프 특사들은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특사단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하니 이 기간 두 나라는 모스크바와 키이우 등 서로의 수도에 대한 공격도 멈췄는데요. 하지만 특사를 맞이한 푸틴의 일성은 상황이 쉽진 않다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S&P 500 지수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기업 500개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S&P 100은 그 500개 기업 중에서도 엄선한 초대형 대표주들입니다. 18년간 S&P 100에 포함됐던 나이키가 9월 21일부터 S&P 100에서 빠집니다. 나이키를 포함해 4개 기업이 빠지는데 그 자리는 전부 IT 기업들이 메꾼다고 하네요. 한때 재테크 필독서로 불렸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억하시나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 이런 메시지도 담겼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12억 달러 1조 6,1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1조 6,100억 원은 저자가 책에서 말한 좋은 빚치고는 좀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1: 닭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0: 아,
1: 안 먹는 건 아닌데.
0: 네. 예, 예. 그냥 제 맛에 있어서의 호불호이신가요?
1: 그건 그 옛날 추억과 관련된 거라서 어렸을 때.
0: 아, 예. 그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드려야
1: 그럼요, 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인류가 현 시점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유엔 식량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2020

0: 2022년에 닭고기가 돼지고기를 제쳐서 닭고기라고
1: 아, 그렇군요.
0: 하는데요.
1: 예.
0: 가장 많이 생산되는 육류라고 합니다. 전 세계 닭 생산량이 2006년만 해도 483억 마리였다가 2023년에 762억 마리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1: 예.
0: 우리가 값싸게 그리고 즐겨 먹는 이 닭고기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보도를 하고
1: 아,
0: 있더라고요.
1: 그렇게
0: 그래서
1: 길게 하고 있나요?
0: 네네, 그
1: 예.
0: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1: 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고기.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원래는 그러면 아니었다는 얘기죠?
0: 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닭고기가 이제 비쌌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소수만 즐길 수 있는 먹거리였다고 기사는
1: 아, 그랬나요?
0: 말했는데요.
1: 옛날에는?
0: 네,
1: 예.
0: 소고기는 뭐 예전부터도 이제 고급육으로서의 위상이 있었고
1: 예.
0: 돼지고기가 이제 대중성을 갖춘 그 고기였다면 게육, 닭고기는 독립적인 육류로서 이제 자리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닭은 먹는 게 아니고 달걀을
1: 아, 예.
0: 얻는 수단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냉장과 철도 기술이 발전을 하고 도시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에서 미국 뉴욕으로 옮겨오던 19세기를 기사는 이제 조명을 했는데요.
1: 예.
0: 유대인들에게 이 코셔라는 개념이 있대요.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에 빗대서 이제 식재료는 항상 깨끗하고 안전해야 된다 이런
1: 예.
0: 개념인데
1: 좋은 거네요.
0: 예, 이 코셔 기준에 갖춘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이닭 전용 유통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닭고기가 유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닭고기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건 일단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저렴하고 사료 효율도 높고 생산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힌두교는 소를 안 먹고 이슬람과 유대교는 돼지고기를 안
1: 예.
0: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고기는 문화적, 종교적 제약이 적어서 이제 대중화되기에 굉장히 용이한 고기였다라고 이제 기사는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아직 닭고기의 소비는 정점이 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최근 3, 4년간 특히 이제 생산량 증가율이 3% 이상으로 소비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해요.
1: 예.
0: 단적으로 이제 맥도날드는 소고기 패티로 이제 좀 유명한 햄버거
1: 예.
0: 회사잖아요. 근데 이 연례 보고서를 보니까 닭고기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밝히면서 맥크리스피, 그러니까 그 치킨버거 라인을 확장하겠다라고
1: 예.
0: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지금 이제 닭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또볼수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1: 예. 그냥 하여간 닭 소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닭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많이 키우려면 무리한 점이 좀또 발생을 하겠군요.
0: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 바로 그 점을 집중 분석한 기사였는데
1: 예.
0: 슈퍼버그의 병원체 스폰지가 돼버린 게육 농장들 가지고
1: 이거
0: 왔습니다.
1: 뭐 얘기가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좀 험합니다.
0: 네,
1: 예.
0: 이 엄청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닭 생산은 밀집형, 공장형, 농장 형태로 대형화가 됐는데 이게 뭐 브라질, 미국, 독일, 호주,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슷한 사육, 성장, 가공 방식으로 지금 이제 큰 데다가 몇만
1: 예.
0: 마리씩 이제 모아놓고 키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생산량이 매년 평균 10%씩 파키스탄의 경우 성장했을 정도로 이렇게 생산 효율은 좋아진다고
1: 예.
0: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닭들을 비좁고 밀집된 환경에서 키운다. 이제 닭들이 거기서 변도 보고 이제 워낙 몰려
1: 예.
0: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병원체들이 거기서 생기고 증폭되면서 닭 자체가 병원체 스폰지가 된다. 이게 기사의
1: 아,
0: 요점이었습니다.
1: 예. 그럼 이제 항생제가 필수겠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나온 파키스탄의 양계 농가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100% 항생제를 사용 중이었고,
1: 예.
0: 이제 심각한 거는 거기 과반수가 콜리스틴이라는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이 콜리스틴이 인간 약물 내성의 마지막 보루래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1: 아,
0: 쓰면 안 되는 항생제인데,
1: 예.
0: 닭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 항생제를 쓴다는 거예요.
1: 예.
0: 항생제를 쓰면은 닭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하면서 뚱뚱해진대요. 그러니까 더큰 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 예.
0: 이렇게 위험한 항생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1: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
1: 예.
0: 닭이 먹는 항생제가 인간에게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닌데요.
1: 예.
0: 이 항생제를 남용하면 당연히 그 항생제를 이겨낸 강력한 세균들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닭고기를 이제 도축하고 유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살모넬라 굉장히 이제
1: 예.
0: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균이잖아요. 이 살모넬라 샘플 중 35%가 이미 3개 이상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 예.
0: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항생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안 들으니까.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다제 내성균 팬데믹이 올수 있어서인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항생제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운 병에도. 예, 예. 이를테면 살모넬라균.

0: 항균, 대장균 이런 거에 식중독에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항생제 주사 맞고 링거 맞으면 낫는 건데 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듣지 않게 되고 예. 이게 만약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전 지구적으로 이런 흔한 질병조차 치료를 예.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 WHO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2050년까지 이런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3,9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1: 아, 숫자가 뭐 상당히 크네요. 근데 사실 항생제는 그 인간보다 가축이 더 쓴다는 그런 통계도 이미 있죠.
0: 네, 맞습니다. 예, 예.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인간이야 병에 걸렸을 때 처방전을 이제 받아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러는 거지만 예. 공장형 축산 현장에서 이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집단으로 이제 이 항생제를 쓰게 되고 뭐 사료에 넣고 물에 넣고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1: 예, 예.
0: OECD가 인용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항생제 사용에 70에서 73% 굉장히 많죠.
1: 그러네요.
0: 가 예. 가축에게 소비된다고 합니다.
1: 예. 그렇다 또 뭐 지금 같은 그 사육 환경에서 안 쓰면 생산량이 줄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쓰자니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거야말로 좀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0: 네. 예. 기사에서도 프랑스의 한 가금류 농가 농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민으로서 거부하는 바와 소비자로서 먹고자 하는 바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동물들이 항생제 안 맞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 자유롭게 방사된 환경에서 자라길 원하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풍부한 단백질을 또 섭취하고 그러게요. 싶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 무심코 먹어온 고기들의 가격표가 이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예,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뭐 하여간 뭐 결론은 세상 살기 어렵다는 거 들리네요.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파란색과 노란색을 나란히 그으면 여전히 파랑과 노랑인데 그러나 그 두 색을 한 데 섞으면 그 어느 쪽에도 없던 초록색이 만들어지죠. 좋은 듀엣곡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결을 가진 두 목소리가 만나서 혼자서는 낼 수 없었던 새로운 색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번 주는 그런 색을 가진 음악들로 채워가겠습니다.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대중음악사의 굵직한 궤적을 남긴 혼성 듀엣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곡은 역시 이 곡입니다. 혼성 듀엣의 표준을 만들어낸 노래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Endless Love입니다. 이 곡은 1981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 주제가로 출발했죠. 이게 그 OST 음반입니다. 브룩실즈의 모습이 보이죠. 마틴 휘잇이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영화 자체는 뭐 생각만큼 뭐랄까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그냥저냥한 연애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제 영화 속 노래의 그 존재감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Endless Love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무려 9주 동안 연속 1위를 기록을 합니다. 당시 모타운 레코드 역사상 뭐 가장 오랫동안 정상을 지킨 기록이었다고 하는데요. 마빈 게이의 7주, 잭슨 5의 5주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운 대형 히트작의 탄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곡은 두 가수에게 아주 커다란 변곡점이 됐는데 1960년대 슈프림즈 시절부터 20여 년 동안 모타운의 간판이었던 다이애나 로스에게는 레이블과의 오랜 동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히트곡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그룹 코모도스의 간판이자 작곡가로 주가를 올리던 그 라이오넬 리치에게는 80년대 최고의 팝스타로 도약하게 한 어떤 결정적인 발판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찬란한 마침표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눈부신 출발을 안겨준 셈입니다. 박정영 위원은 Endless Love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중적인 성공을 떠나서 혼성 듀엣곡이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을 모두 갖춘 곡이다.

다이아나 로스의 맑고 우아한 목소리와 라이오넬 리치의 낮고 따뜻한 보컬의 조화가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조화에 직접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죠.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혼성주의 특집의 첫 번째 곡입니다.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Endless Love,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부른 Endless Love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의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0: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예, 유튜브로 한 분이 LP를 들으시고 방금 밖에 비가 오나 했어요 하셨습니다. 예, LP에선 정말 비 오는 소리가 들리죠. LP를 들으면 왜 치유가 되는 것 같을까요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미니의 황현철님께서는 모라이어 캐리와 루더 밴드로스가 새로 부른 버전을 좋아해서 요즘도 즐겨 듣습니다. 아름다운 곡이죠 하셨네요. 예, 오늘 들은 곡은 물론 원곡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나온 영화를 추억 소환해줬다고 미니의 고태훈 씨께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세리양 중3 때 우리 반 절친과의 듀엣송 Endless Love 그 시절 추억으로 퐁당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래된 노래는 그렇게 옛날 추억을 소환해줍니다. 그것이 오래된 노래의 미덕이기도 하죠. 예. 오늘 우민호 감독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731호 쓰시는 분께서는 예술적인 순수함이 느껴지는 우민호 감독 즐겁게 청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민호 감독은 나갈 때까지 긴장하셔서 입술이 좀 떨렸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진심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저도 무척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미니의 황영성님 우민호 감독의 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고충도 느껴졌네요. 로맨틱 코미디도 앞으로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당장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혹시도 압니까? 바로 다음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3595 쓰시는 분의 의견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끝날 시간이네요.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7: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0: 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 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민석 대표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삼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여론을 살펴가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게는 자료 입수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반격했는데 한 의원은 또 다른 추가 의혹을 내놨습니다.
1: 백악관과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투입과 역할을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미투자 지연으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안보 청구서로 날아오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2: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카페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카페 운영자인 4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김민석이.
1: 네,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의 김정우 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김민석 대표 오늘 발언 중에서 일단 개헌이라는 말이 가장 그 눈에 띄던데 요거부터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2: 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먼저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5.18, 부마 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0: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또 본회의 자리를 여야가 석고 앉자고 제안하며 단계적인 정치개혁 추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이룰 상황을 감안해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어났다는 게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며 한일 경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 제한을 비롯한 규제 해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 그리고 요즘 그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척 좀 소란스럽던데 그중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을 직접 내놨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서 서출근한 지 나흘 만에 취재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김 후보는 특히 재작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기소유예 처분 과정을 두고도 당시엔 윤석열 정부였고 또 심호정 검찰총장이었다면서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의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본인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한동훈 의원과 또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2: 지금 한동훈 의원 언급했는데 김 후보자가 해명을 하자마자 한동훈 의원이 또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0: 네, 그렇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의원은 본인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며 맞받아쳤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저는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열린다면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그리고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0: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개각이냐면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취득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을 전방 대응팀으로 꾸려서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자료 출처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불법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2: 근데 그 한동훈 의원이 앞선 발언에 덧붙여서 또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서 브로커 양 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이른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양 씨는 의원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제약사 대표 강모 씨를 향해 내일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면서 만남을 주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남겼고 또 송영길 의원은 돈 줘야 움직인다며 송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사이에 추가 녹취록도 공개했는데요. 한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면서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챙겨봐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과장선에서 넘어가질 않는다는 양 씨의 말에 김 후보자는 과장선에서 막혀있느냐며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는 취재진들에게 양 씨에 대해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변호를 맡게 됐다며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0: 선거 지내온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1: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이 되던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7.4%로 집계돼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하면 1.5%포인트 내린 결과고요.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혜 및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와 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1: 자, 그리고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인데 현지에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지 그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어젯밤에 프랑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늘 국제영화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1: 네.
0: 방문에 맞춰서 현지 일간지 르몽드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는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계엄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로 사법개혁과 군사개혁 등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두 개 사건을 곧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 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2: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란 전쟁에 참여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여까지 언급하는 등 한국의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네.
2: 백악관이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기다린다고 밝히면서 압박을 이어갔어요.
3: 네,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이 자원, 그러니까 군사력을 투입하기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 문제에선 이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원유 수송을 지원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한국이나 그외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언급을 역시 했습니다.
2: 네. 아, 미국 정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언급한 것이 컸죠. 지난달 30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란 문제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안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해 두겠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경고였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인 천궁을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자신의 SNS에 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란 문제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든지 둘 다 아니면 하나는 한국이 도와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가 인용한 기사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부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라도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2: 아, 한국이 미국을 도우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3: 네, 이란이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또 이란도 압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고위 관계자가 친이란 매체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라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엔 직접적인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구축함 같은 전투함 대신에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이 후방 지원 목적의 비전투적인 파병을

0: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입장을 풀어보면 어떤 군사적 자산을 보내든 다 적대행위로 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상황을 보면 이란이 미군 기지와 함정을 공격하니까 미군은 어제 이란의 유조선 세 척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전투 범위가 비전투 뭐 상황까지 이렇게 넓혀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파병 범위를 놓고 여러 위험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보내는 건 미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대미 투자 협상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란이든 우크라이나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미국과의 경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특히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을 투자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의 가스 복합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규모를 놓고 더 많이 투자하려는 미국과 줄다리기를 계속한 끝에요. 223억 달러, 약 30조 원 정도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산업자원부가 국회를 차려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지면서 이 1호 프로젝트 결과와 함께 또 전체 대미 투자 협상의 상황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투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투자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뭐 당연히 투자 협상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정부로서는 여러 퍼즐을 한 번에 맞춰와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전봉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전문기관 학문당 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구 경북권 22개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32,874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90.1%를 차지했습니다. 포항공과대가 정원 전원을 수시로 선발하고 국립경국대, 대구대, 디지스트 등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95% 이상을,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도 80% 이상을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전국 9개 지방사립대 13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지방사립대 교수단체 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립대 중심 장학 지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 지원액이 국립대 신입생 1인당 약 355만 원인 반면 사립대 학생은 20만 9천 원에 불과해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정부의 차별적 지원은 대학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할 거라며 국립대 편중 지원의 재검토와 함께 형평성 있는 장학 혜택과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율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신효광 경북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가 세수에서 미래 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미칠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 대응기금의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 경북의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안동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오늘 안동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동 복합 2호기는 한국남부발전이 풍산읍 기존 발전소 부지에 7,091억 원을 들여 건설 중인 524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로 현재 시운전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라며 정부가 LNG를 청정연료로 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 신규 LNG 발전소 건설

0: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8천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에서 텅을 부른 서울의 장정화 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실력을 겨룬 가운데 가수 박서진, 김희재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문경 씨는 대상을 포함해 전체 시상금의 40%를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가요제 예산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서울 일출 시각은 오전 6시 7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시면 환했는데 어느새 아침이 조금씩 늦게 밝아옵니다. 이제 잠결에 이불을 찾아 끌어당기게 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되고 맨발로 방바닥을 걸어도 끈적이지 않죠. 그러고 보니 하늘의 파란빛도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백로. 벌써 가을의 세 번째 절기입니다. 풀잎에는 이슬이 맺히고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보인대요.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슬그머니 잡은 손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가을이 참 설레죠.

0: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오늘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9월 7일 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면서 가을을 어떻게 보면 맞이하는 듯한 느낌 받게 되네요. 강태임님께서 찌찌뽕 이 노래 내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손트라 오프닝 곡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우리 2515님께서도 찰나일 것을 알기에 더 소중한 요즘 날씨를 열심히 만끽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한낮엔 조금 덥다 싶어도 아침 저녁으로 좀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네, 뭔가 코가 간질간질해서 재채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 미세한 계절 변화를 몸이 느끼고 있는데요. 참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 혹은 안 보였던 붕어빵 아저씨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손트라는 함께하면서 늘 보는 게 여러분의 신청곡인 것 같아요. 신청곡 따라서 이 계절에 딱그 변화가 느껴지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우리 이선홍님께서 집에서 더 이상 에어컨 작동 안할것 같아 마침 에어컨 청소하고 커버를 가을 햇빛에 말리며 손틀어 들어요. 상쾌하고 뽀샤시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노래와 함께 가득 가득 채워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또 손트라 커피 쿠폰 바로 드실 수 있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3, 4부 손님은요, 가을처럼 깊은 목소리에 또 소울이 가득한 네, 환희 씨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도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펙, IS 동서, NH 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주식회사, 성원 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티맵들이, 우리 이엔의 하루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주식회사 보험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와 함께합니다.
1: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화요.
1: 30다 데이백 사랑해.
3: 건강도 사랑해.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그곳의 날씨는 어떠신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점심은 뭐 드셨는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소소한 일상 얘기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얹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게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우, 지금 커피 내리고 있고요. 우리 5892님께서 3주 연속 있던 경상도 출장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바쁘고 힘든 일이 거의 다 끝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이명웅의 무지개 신청합니다. 이게 드디어 바쁜 일들이 다 끝나니까 음악도 들리고 주변 풍경도 보이고 그러시겠죠? 좋은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이명웅의 무지개.

잊지 않고 이번 외삼촌의 고의연을 위해 조카들이 큰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외삼촌 숙모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야 사촌 동생들 12명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었다고요? 얼마나 좋은 추억들 많이 있었을까. 예. 아유, 그리고 지금 고이연 그날의 사진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아, 무엇보다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1803님께서는요, 우리 마을 조봉남 어르신, 100세 잔치를 했습니다. 손트라 전국방송에서 자랑해주세요. 물, 공기, 산수, 인심이 풍부한 문경 1006m 주흘산 아래 사는 여성 농부 이종하입니다. 아주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야 조봉남 여사 100세를 축하드립니다. 딱 이렇게 빨간 한복을 입고 계시고, 이게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너무 정정하시고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마 그 마을 자체에서 진짜 큰 잔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도 다 인사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오영님께서 새벽 6시 자전거 출근길이 저번 주만 해도 땀 범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상쾌하게 출근했어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인데 아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구나.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또 다니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출근길에 요새 많은 분들이 막 이제 뛰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다음에 도착해서 씻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그 시설들이 잘 돼 있으면 아 역시 또 건강한 아침 늘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6262님께서 여기는 전남 광주입니다. 날씨는 쾌청하고 햇볕이 참 좋은 맑은 날씨입니다. 지난번에 다니던 직장에 대리 근무 알바 왔어요. 여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신청곡은 신승태 사랑뿔 신청합니다 했는데 야, 이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시네요. 아마 승태 씨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미담 하나 나눠드리죠. 네, 어제 저희 매니저가 마침 무슨 청첩장 모임에 갔는데 승태형을 만났대요. 그랬는데 그 청첩장 모임 그 승태형이 밥을 사줬어요. 긁어줬어요. 아니 청첩장 모임이면 이제 받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대부분 되잖아요. 근데 또 형 없을 때 이런 미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역시 마음 따뜻한 신승태의 사랑뿔 듣고 오시죠.

이명웅의 무지개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텐데요. 계속해서 사연 살펴볼게요. 9368님께서 35년 전 어릴 적 부모님이 농사 짓느라 바쁘셔서 매년 여름방학을 외삼촌 댁에서 보냈어요. 김해 진영 깡촌에서 외할머니와 사촌동생들 12명이 한 달 동안 지냈던 그 시절, 그 어릴 적 보살핌을

0: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진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아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감동? 뭉클하신 것 같아요. 우리 9267님은 사랑은 용기라고 했던 태진님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사랑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용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잖아요. 한 번씩 그 선택에 앞서서. 근데 그 사랑은 약간 그걸 허물어주면서 딱 해주는 뭐 고백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래 안 하던 거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게 또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은 용기지 않을까. 그때 막 이야기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8207님께서 새싹이신데 경화야 사랑해 뱃속에 있는 꼬물이도 사랑해. 갑자기 이렇게 또 이 시를 듣고 갑자기 사랑 고백을 부쩍 많이 해주시네요. 9368님은 학교 앞 작은 분식 가게입니다. 친구들 하원 기다립니다. 점심은 다이어트로 옥수수 하나요. 학교 앞 그 분식집은 정말 딱 하원할 때 다 들리는 코스잖아요. 무조건 집에 가서 분명히 밥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실 텐데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괜히 뭐 어묵 하나라도 뭐 떡볶이에 떡 하나라도 먹고 싶게 되는 우리 8574님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추석맞이 전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해서 더운지도 모르고 작업하고 있네요. 손트라와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덥다고 땀이 멈추질 않는다 했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3268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54 댄스 강사 이정혜입니다. 오늘 딱 10년 되네요. 새내기 강사 때부터 아직까지 함께해준 창원 안민동 우리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따가 만나요 우리 회원님들 라고 해주셨어요. 벌써 또 어떻게 보면 뭐 댄스 강사 10주년 맞이하셨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첫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시나 봅니다. 우리 0223님 군포에서 남편과 일하며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일이 바빠 다른 분께 양보해요. 그래도 되죠? 아우, 이런 것까지 양보를 하시다니.

그러면 우리 2466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다시 1년 농사 시작합니다. 대박 위에 흙에 살리라 신청합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맛 이제 그 밭 작업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야 하우스 안에 지금 그래도 날씨가 그나마 괜찮겠죠? 풍년 되길 바라고요.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함께 들으시죠.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1, 2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일상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아직도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몇 개 좀 소개해드릴게요. 6161님께서 여기는 2026년 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입니다. 바람 솔솔 화창한 날씨 너무 좋아요 라면서 아, 또 본인 지역에 있는 큰 행사들 또 홍보 겸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 우리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지난 토요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여수에 계신 분들 혹은 뭐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304 하나님께서 서울 형님과 포도 작업 중입니다. 형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야 이렇게 또 형제간에 뭐 형님이라고 할 거면 되게 이렇게 도와주러 이렇게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 정도면 되게 끈끈한 사이인가 봅니다. 끝나고 또 뒤풀이도 잘 하시길 바라고요. 3897님께서 4년 만에 꼬리뼈가 다 나아서 기분 좋았는데 검사 일주일 후 계단 내려오다가 발목 골절이 되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 제가 더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게 꼬리뼈 다치면 진짜 앉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심지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두는 게 잘 쉬는 게 끝이에요. 이제 발목은 아 저도 비슷하게 한번 좀 발목이 나갔지만 정말 이동하는데 거동이 진짜 불편해지면 뭔가 무기력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 금방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5326님께서 병원에서 4명 단체로 건강검진 대기 중이에요. 끝나고 맛난 거 먹을 거예요. 너무 굶었어요. 하늘이 노랗네요. 태진님 목소리로 방송 타고 싶어요. 라면서 야 얼마나 떨리실까. 우리 4분 정말 아무 이상 없길 바라고요. 끝나고 아주 기분 좋게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오늘 3, 4부에는 R&B 발라드를 넘어 트로트까지 점령한 독보적인 가수 뉴트로트에서 떠오르는 Fly to the Sky의 환희 씨와 함께합니다.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10: MBC
11: 라디오
12: MBC 라디오
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의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두 개의 사건을 곧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09개 정부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가 무등록 업체에 리튬 배터리 이전 공사를 제재 하청 주고 전원 차단과 케이블 절연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 복구 실태 감사를 통해 총 1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 장치 전원을 제대로 끄지 않고 전선 끝부분에 절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으며 화재 사고 이전부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플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기복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에게 검찰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이 교단의 일적, 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8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수박농사를 짓다가 우주항공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17에 학교를 그만두고 수박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돕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우러 올 만큼 열성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합당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35세 대학을 닫고 42에 유학을 떠났고 52살엔 우주항공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느낀 삶의 진리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서옵쇼. 우리 손트라 섭외팀에서 정말 오랫동안 공들인 손님입니다. 소울트롯 환희씨가 일찌감치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환희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고 오늘 문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귀하게 자랐다 관련 사연 받도록 할 텐데요. 공주, 왕자 대접받으며 과잉보호 받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주시면 됩니다. 막 뭐 예를 들어 내 손으로 귤껍 껍질 까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 저 신생아 때 아빠가 약수 떠와서 목욕시켰대요. 이런 귀하게 자란 스토리들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더더욱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얼른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즐기셔야죠.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얼른 입장해주세요. 잠시 후에 모십니다.
1: 당신의 락토페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아, 한 소절만 들어도 쫙쫙 흡수되는 침투력 강한 목소리죠. 터프가의 R&B 황태자가 신인 트로트 가수로 찾아왔습니다. 가수 환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0: 이야, 드디어 여기서 뵙네요.
1: 아, 네. 아, 네.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초대받아서 아, 되게 어색하네요.
0: 아, 근데
1: 네.
0: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네. 감탄을 하셨어요. 스튜디오가 아, 예. 너무 좋다고.
1: 스튜디오가 정말 네. 너무 좋아서 제가 라디오도 되게 오랜만이지만. 네네. 보통 이제 딴 쪽으로 갔었는데 네. 여기는 여기서 라디오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아 그래도 라디오 DJ를 한 어느 정도 하셨죠?
1: 아, 저 제가 그 어렸을 때 2001, 2002년도에 한 2년 반, 3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래됐어요.
0: 그러니까 엄청난 대선배님입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아, 대선배님이고. 상당히 어색합니다, 지금.
0: 아, 그리고 진짜 예. 우리 손트라 애청자분들께서 애타게, 아, 환희 씨 언제 오냐. 이렇게 계속 문자들도 들어오고 한 번씩 지금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지만 지금 채팅창에도 예. 아, 드디어 대환희님 오셨다. 이러면서 우리 아유. 6661님, 태진님, 우리 환희님 잘 부탁드립니다. 환희팅! 어, 환희팅은 뭔가요? 화이팅과
1: 아, 화이팅과 환희와 화이팅을 합쳐서 환희팅이라고
0: 합니다. 어, 예, 예. 우리 1320님.
1: 예, 예. 1320님이 환희님의 애절한 노래 들으며 이별을 잘 견디었었는데 현역강에서 보고 너무 아. 반가워 응원했습니다. 아, 이별. 어, 오, 네.
0: 그렇죠. 우리가 예. 뭐 또 이별하게 되면 갑자기 그냥 혼자 요새 홍코노라고 얘기하는데 아, 요새가 아니고 좀 됐죠.
1: 예, 예,
0: 아,
1: 예.
0: 근데 가서 갑자기 이별을 막 이렇게 부르고 가슴 아파도 이러면서 예. 하게
1: 아, 그거를 이별하셨는데 이별 노래를. 아,
0: 그렇죠. 예. 우리 7396님은요.
1: 어, 환희 오빠 어떻게 27년째 별박눈 유지하나요? 안구 관리 따로 하시나요?
0: 아, 이거 별박눈, 별박눈.
1: 별박눈은
0: 아,
1: 아니고.
0: 아, 예. 제가 얘기도 못했겠지만 이제 예, 예. 어, 별을 박아놓은 예, 예, 뭐 눈동자, 예, 예, 눈망울.
1: 예, 예. 뭐,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조금. 예, 근데 제가 아직까지 네. 시력이 되게 좋아요.
0: 아, 정말요?
1: 시력이 아직도 1.0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이거, 시력 검사하다가 선생님이 놀리시더라고. 혹시 수술을 하셨냐고. 그래서. 아. 아니요, 순정인데요.
0: 순정. 예, 틀림 예, 없었고요. 예, 순정입니다. 예, 예. 예, 순정 눈. 아니, 근데 진짜 벌써 현역가왕2에서 뭐 도전하신 지 벌써 예. 2년이 됐어요.
1: 아,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재작년이죠, 벌써.
0: 벌써 예. 재작년인데. 예. 어, 뭐 한 번씩 뭐 이제 뭐 전에는, 전에와 달리. 이제 뭐 시장 가면 뭐 갑자기 네? 아, 야 트로트 가수다 이러면서 아. 뭐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1: 아니 그 이제 트로트 가수다라고는 이제 안 그러시고
0: 네네.
1: 제가 정말 오리지널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0: 네네네.
1: 근데 이제 그때 나왔었던 거가 크고 또 제 방으로도 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래서 정말 어머님이나 진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 어 제가 솔로를 할 때랑 팀 활동할 때는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는 또 다 너무 좋아하세요.
0: 예.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예. 얘기했지만 이게 뭐 전향이 아니고 확장이다.
1: 예라고 예.
0: 하면서 또 새로운 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어 뭔가 전향이라기보다는 예. 전향을 한 것보다는 제가 어떤 어 한국 가수로서 대중 가수로서 좀 뭔가 좀 더 하나의 무기를 만들고
0: 예.
1: 싶어서
0: 예.
1: 어, 좀 배운다는 의미로.
0: 예.
1: 여기 약간 유학원 느낌으로
0: 아, 그러네요.
1: 배우는 느낌을 네. 했었던 것 같은 예. 네. 그래서 좀 뭔가 무기를 하나 더 만들려고 장착하려고 좀 도전을 했었던 예.
0: 그럼에도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팬덤이 또 생기기도 시작했는데 확실히 네. 성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있을까요?
1: 어 성향이 어
0: 린 씨는 너무 귀엽다고 했거든요. 트롯 팬덤이
1: 예, 예, 예. 어 아니 되게 비슷한 그런 그 약간 그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약간 어 저희 어머니의 세대이신 분들도
0: 네네.
1: 있고 약간

0: 아들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렇죠.
0: 아들아! 이런,
1: 네. 아, 아들아.
0: 이런 느낌으로 좀 되게 더 친근감 있고, 네. 좀 더, 귀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연세들이 계시지만, 네. 아, 좋아하는 이런 가수를 봤을 때, 아티스트를 봤을 때 되게, 아, 여자구나.
1: 네, 소녀가
0: 되는 소녀 같은 그런 네. 이분들도 아, 되게 하나의 여자로서 또 네.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그 말이 진짜 예, 예. 그러니까 공감되는 게 그냥 아들아 하듯이 태진아! 네. 태진아! 이래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아는 분인가?
0: 그러니까.
1: 제가, 이거 누구 지인인가?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시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네.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만큼 네. 좀 친근하게 이렇게
0: 맞아요.
1: 다가오신다.
0: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1: 아니, 근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충기 씨는 또, 이제 이름. 예. 네. 모세에서 충길로 활약했고, 이정 씨는 또 천록담.
0: 네, 맞아요.
1: 이렇게 또 도전을 예. 했는데, 환희 씨는 또 환희 그대로 예. 딱 나갔어요.
0: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이름을 만들어 갖고 또 네. 뭔가 옛날에 그 복면가왕처럼 해도 어쨌든 네. 다 아실 건데 그냥 환희 그냥 대중가수 환희가 네. 이 뭐 발라드 R&B를 하던 환희가 왔다는 걸 좀 정확하게 인식시켜 드리려고 네. 이름 바꾸면 또 탈날까 봐. 예. 그냥 예. 제 이름으로 환희로서 네. 환희가 또 이 장르도 도전을 하는구나 네. 하고 있구나라는 거 좀 바로바로 바로 그냥 아실 수 있게. 아,
1: 그리고 네. 또 그때는 너무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그냥 어? 잠깐만 이분이? 이러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네. 진짜 그 도전에도 정말 네.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소울 트로트 요새 트로트 하면 또 장르가 또 그 안에도 세분화돼
0: 네.
1: 있잖아요.
0: 많더라고요. 네. 예.
1: 너무 많아요.
0: 많더라고요. 예.
1: 근데 소울 트로트에 진짜 나는 1인자 아 그리고 또 개척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소울 트로트 제가 만든 건 아닌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어떻게 보니까 네. 그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R&B를 해서 그런가 봐요.
1: 네.
0: 조금 이제 좀 다른 식의 트로트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또 그렇게 불린다는 어떤 한 줄이 생긴다는 것도
0: 아, 너무 좋죠.
1: 정말
0: 예, 영광이죠.
1: 예. 아 그리고 또 현역가왕 2 물론 도전도 있지만 어머니를 네. 위해서 또 도전을 했다라는 네네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0: 어머니가 이것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좀 옛날부터 이제 활동을 했었. 기 때문에 노래가 참 많긴 한데
1: 네.
0: 사실 어머니가 아들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좀 따라 부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네. 이런 노래를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좀 머리에 계속 남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그러다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네. 이제야말로 좀 우리 어머니와 또 어머니 세대의 또 이 우리 누님들 우리 팬들이 네. 좀 들으실 수 있는 쉽게 들으실 네. 수 있는 노래를 좀 내, 원래 하던 음악 말고.
1: 네.
0: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마음을 좀 굳혔던 것 같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1: 그리고 또 이제 환희 씨의 어머니, 예. 이제 저희 모두한테 조금 더 친근해진 게 또 살림남 네. 통해서.
0: 아, 예.
1: 장안의 화제. 아, 거리가 많이 나왔었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나 집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0: 예.
1: 거의 반년 동안 오히려 어머니한테 같이 살자고
0: 아,
1: 이렇게 조르다가 지난주 방송에서 드디어
0: 예.
1: 극적 합의가
0: 네네네.
1: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고 계시나요?
0: 아, 그 이제 반년 만에
1: 네.
0: 방송한 지 반년 만에 이제 예 이제 제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 아.
0: 예, 어머니가 되게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1: 네.
0: 불편해. 아유, 이해는
1: 아들을
0: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혼자도 계셨었고,
1: 네네네.
0: 뭔가 아들이 들어오면 뭔가를 또 챙겨주고 계속
1: 맞아요.
0: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네. 이제 혼자 편한 생활 하시다가
1: 네.
0: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송하는 데 이제 같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1: 공간,
0: 있으면 네.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계속했는데 안 되다가 요번에 좀 이게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1: 이야. 아유, 근데
0: 힘들었습니다.
1: 너무,
0: 예.
1: 어머니가 너무 불편해 하신데.
0: 아들이
1: 집에 오래, 예. 그 한 번씩.
0: 그런 게 있죠.
1: 저희가 문자가 오는데, 이제 방학하면 애들한테는, 와, 만세! 이러지만, 어머니들은, 아유,
0: 그렇죠.
1: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예. 요것들 계속 집에 이제 나가지도 않고 있을 거니까,
1: 네.
0: 이제 뭔가 불편한 그런 어떤 그런 아들과 엄마의 어머니 뭔가 불편한 그런 벽 같은 게 그래도 있을 텐데
1: 네.
0: 그걸 또 없애고 또 같이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조금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 영현님께서 합가 네. 성공.

0: 아이, 감사합니다. 예.
1: 방송 보면서 너무 대견하고 다정한 노력이 돋보여서 예. 좋았어요. 환희 같은 아들 낳고 싶네요. 그러면서.
0: 아, 힘드실 거예요.
1: 아니, 예. 근데 그 가족이 참 화려한 게 또, 이분이 사촌 동생일 줄이야. 배우 이장우 씨가 환희 씨의 사촌 동생입니다. 네, 네. 예. 근데 또 어머니가 또 장우 씨를 워낙 예뻐하시는데.
0: 예, 맞아요. 장우가 어릴 때. 네. 아기 때. 그 이모랑 이모부가 장우를 맡기고 여행을 좀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좀 장우를 어릴 때부터 좀 봤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집에도 와 있고 네. 저하고 워낙에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때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네. 8살 차이니까.
1: 네.
0: 그땐 방학하면 제가 장우 집에도 가 있었고 장우가 여기도 가 있었고
1: 네.
0: 좀 많이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네. 오히려 또 되게 큰 영향력인 게 배우 지망을 네. 꿈꿨던 게 환희 씨를 보고서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장우가 5학년 때 아마 데뷔를 했을 거예요.
1: 네.
0: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워낙에 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선물이나 편지 같은 것들 보고
1: 네.
0: 아, 나도 형처럼 돼야 되겠다.
1: 요즘
0: 친구들이 와서 아, 형이, 사촌 형이 환희라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대요.
1: 네.
0: 그러면서 아, 나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싶어.
1: 네.
0: 해서 가수를 하려고 했으나,
1: 네.
0: 내가 약간 가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형을 능가해야 되지, 능가하지 않을 거면 그냥 배우를 하겠다.
1: 아.
0: 라는 생각에 배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네. 뭔가 자기에 대한 딱 그 기준과 이런 게 딱 있는 게 네. 되게 좋고, 오히려 일찌감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꿈을 포기한 건 아니죠. 더
0: 그렇죠.
1: 가능성이 있는
0: 예, 예.
1: 걸 가본 거죠.
0: 그런데 노래도 잘해요.
1: 아.
0: 워낙에 그, 이 어머니 쪽이
1: 네.
0: 그 장우의 어머니가 저희 작은 건데
1: 네.
0: 노래를 진짜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잘하고
1: 약간
0: 그거를 이 피를 잘 받아가지고
1: 네. 네.
0: 장우도 되게 잘해요.
1: 야, 네. 아 근데 진짜 요새 배우분들 중에서 노래
0: 맞아요.
1: 잘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이거 치트키예요. 이건 안 되는 건데 아 참 이거 가수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0: 배우들이 참 많은 걸 잘해.
1: 그러니까요. 아 우리 이렇게 너무 떠들다가 한 곡도 못 들을 것 같은데 손트라의 최다 신청곡 정말 매일 들어오는 노래입니다. 환희가 부른 사랑은 생명의 꽃. 이렇게 문자 좀 소개해 볼게요. 3846님께서
0: 네, 3846님께서 환희님 사랑은 생명의 꽃 듣고 싶어요. 제게 환희는 생명의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6661님이 듣고 싶은 노래 너무 많지만 사랑은 생명의 꽃 신청합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6843님이 고2 사춘기 아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제 울다 잠든 갱년기
1: 아이고
0: 어떤 말을 저도 우리 엄마 마음에 이렇게 상처 줬겠죠. 환희님 사랑은 생명의 꽃 신청합니다.
1: 야
0: 그런 게 있나 보네요.
1: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예. 울다가 잠드셨어요.
0: 그러니까. 아, 이거 한참 사춘기겠네요. 고2.
1: 예. 예. 아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0: 예, 이럴 때는 사랑의 생명의 꽃을
1: 들어야 돼요.
0: 예.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눈물 닦고 우리 노래 같이 듣죠.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입니다.

0: 사랑해 주.
1: 허니의 사랑은 생명의 꽃, 지난 3월에 나온 리메이크 네. 곡이죠.
2: 네네네.
1: 아, 근데 정말 리메이크 곡 중에서 또 이 노래를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워낙에 그 대곡이기도 하고, 네. 배티김 선생님의, 허니가 리메이크로 했던 곡 중에 이 배티김 선생님의 사랑의 생명의 꽃이라는 곡이 하나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 느낌도 있었고, 제가 이 네. 노래를 들으면, 아까 그분하고 비슷해요. 되게, 이 노래를 듣는데 어머니 생각이 되게 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좋은 노래가 많지만 네. 남자가 너무 남자 노래 하기보다는 좀 여자 노래를 우리 네. 배팅 선생님 노래를 좀 다른 느낌의 여태까지 나온 노래들 많이들 내셨으니까 많이들 불러왔고
1: 네.
2: 좀 제가 불렀을 때 좀 저만의 또 색깔로도 좀 우리 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 노래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2: 조용히 나왔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저도 워낙 좋아하고 특히 이 마지막 엔딩이 되게 인상적인 게 영혼이 예. 되게 강하게 남는 목소리로만 아, 싹 이렇게
2: 예,
1: 나왔는데
2: 예, 예, 목소리만
1: 우리 신정혜 님이 환희 님만의 진한 소울 냄새가 가득합니다. 예. 했고
2: 예. 3133 님이
1: 네.
2: 아, 이거 아까 남겨주신 마이크 안 끄면 안 되나요? 잡담 소리로 듣고 싶어요. 오빠 목소리 너무 좋다며 잡담이 전혀 음악과 관련이 없는 잡담을 했는데
1: 아 사실 우리가 예. 이장훈 씨 얘기하다가
2: 예, 예, 예, 예.
1: 근데 요새는 좀 요식업 쪽에
2: 예,
1: 있잖아요.
2: 맞아요.
1: 워낙 유명한데 예, 예. 근데 너무 힘들다고 예. 이게 요식업이라는 게 워낙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2: 예.
1: 또 그 이제 요리 를 하다 보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리고 워낙 없죠. 미식가 그리고
2: 맞아요.
1: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지만 예.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다이어트 얘기했어요.
2: 예.
1: 딱 그 정도까지만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게 얘기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1: 자, 우리 오늘 환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우 뭐 신인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수 있어도 벌써 곧 있으면 Fly to the Sky 27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아, 네.
1: 11월이죠.
2: 예, 예,
1: 이게 믿겨지나요?
2: 사실 예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예 오래되긴 했는데
1: 네.
2: 사실 좀 엊그제 같긴 해요. 이게 데뷔했을 때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1: 네.
2: 이게 되게 오래됐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가끔 이제 브라이언하고도 연락을 하고
1: 네.
2: 뭐 워낙에 SNS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1: 네네.
2: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작년에 저 콘서트 할 때도 와서 같이 노래하고 했었는데 좀 믿기지가 않긴 해요. 근데 너무 숫자가 너무 높으니까.
1: 27.
2: 예.
1: 네.
2: 27.
1: 이제 진짜 2, 3년만 지나면 이제 30주년 예. 이러면서 콘서트 하셔야 될 텐데. 아, 정말.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이번 콘서트도 너무 좋아해 주신 것 같고.
2: 예.
1: 아,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예.
1: 아, 우리 환희 씨와 또 4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게 될지 어디 가지 마세요.

0: 선트라덱스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선트라 들어야지.
0: 그리왕 선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R&B 황태자에서 소울트롯으로 이제는 효자 가수 타이틀까지 가져간 욕심쟁이 환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다 가져갔네요.
2: 아유 근데 예. 아 우리 정말 이게 새로운 길을 또 그리고 또 뭔가 또 다른 전성기를 막 이렇게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3: 아, 예 물론이죠. 그 뭐 여기저기 불려지지 않던 행사에서
2: 맞아요.
3: 행사를 네. 예 작년부터 이제 가고 있고요. 네. 또 거기 이제 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네네네. 계시고 뭐 젊은 분들도 계신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TV로만 보다가
2: 네. 아, 저도 예. 저도 이제 그런 원래 안 갔던 행사들을 많이 예, 다니면서 예. 참 재미난 일들도 많았는데 한 번씩 그냥 어떤 그 아저씨분께서 갑자기 와서 박수를 치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갑자기 꺼내서 5만 원짜리 아니 노래 하고 있는데
3: 예. 아 진짜 하고 예. 있는데
2: 하고 있는데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예. 결국에는 아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는데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약간 그 정 넘치는 예, 그런 맞아요. 순간들이 있어요. 예.
3: 근데 되게 자식처럼 또 생각하는 것 같고
2: 아니 우리 아까 그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머니가 환희 씨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합니다. 7살까지 포대기로 업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에요?
3: 예, 뭐 그랬다고 하시는데 사실 기억 잘 안 나는데
2: 네.
3: 되게 애지중지라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되게 곱고 되게 그러진 않았어요. 되게 남자 두, 네. 이제 아들 둘이니까 네. 좀 되게 내놓고 막 자라긴 했는데 어렸을 때 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2: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1.5kg의 네. 미숙아로 태어났다고요?
3: 네네네. 그래서 거의 준비하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살기 힘들 것 같다고.
2: 네.
3: 그랬는데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좀 아플 때마다 더 신경 쓰셨던 것 같던 것 같아요. 예.
2: 저도 같은 케이스인 게 저도 태어나서 한 몇 주를 인큐베이터에서 있었고 진짜 미숙하네. 오늘 내일 할 정도로 50대 50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커서 예.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고 뭐 하면 그냥 예. 그래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어디야 라면서 그렇지. 오히려 또 부모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예.
3: 근데 결국에는 너무 건강해서
2: 너무 건강해서
3: 그러니까.
2: 너무 다행입니다.
3: 예. 이게 인큐베이터를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건강해지는지
2: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3: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이제 점점 크면서 더 건강해지니까
2: 예. 예. 아니 최근 SNS에서 유난 떨며 애 키운 거 자랑하기 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막 어떤 분은 아기 분유 탈 때 일부러 막 라텍스 장갑까지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쫙쫙 네. 이렇게 뽑으면서 탔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갑자기 딸기를 아기한테 주는데 갑자기 뭐 이쑤시개로 이렇게 실을 하나하나씩 다 빼가지고 주는 분까지. 이거는 약간 좀 유난 떠는 거죠.
3: 예, 이건 많이 유난 떠시는 거예요.
2: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뭐 나 이 정도로 기약이 컸다라고 굳이 예. 자랑을 하신다면.
3: 아니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저는 진짜 네. 어미가 어렸을 때만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위기를 넘기고 네. 나서 이제 얘가 좀 아픈 것 같으면 이제 그랬었던 것 뿐이지
2: 네.
3: 점점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서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2: 네.
3: 뭔가를 잘못 먹여가지고 제가 너무 건강해져서 겨울에도 감기 한번 안 걸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2: 아유 그게 그 예. 건강이 가장 부모님에게는
3: 그렇죠. 예.
2: 최고인데
3: 네.
2: 아, 뭐 이런 관련 나 이렇게 귀하게 자랐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드리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3: 네. 네.

0: 비 중에서 가장 매운 비 실비 김치 성현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1: 아니 너무 고퀄이잖아요. 어? 아니, 너무
0: 이 부분까지 해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1: 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내 꿈엔 실비가 내려. 실비 김치 오늘 실력 많으니까 사연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환희 씨 아니 라이브는 언제 하냐 지금 이 정도만 들어도 막 아 전곡 다 듣고 싶어 예.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0: 아 네네
1: 오늘 우리 8510님께서도 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예. 네. 예.
1: 무정브루스 신청곡이요.
0: 아 네네.
1: 네 환희님 2001년에 무정브루스 무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그때도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0: 제가요?
1: 네.
0: 오, 저 처음 부른 기억이 잘 안 나요.
1: 아 무대. 잠깐만요. 8510님께서 환희님 2001년 콘서트에서 브라이언님과 무정브루스 무대를 하신 거 아시나요?
0: 아니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저 언제 했지?
1: 이게 때로는 예. 팬이 예. 더 잘 기억합니다.
0: 아, 네네네. 네,
1: 저희는 또 이제 너무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예, 처음 알게 된 예, 사실인가 예, 봅니다.
0: 처음 알게 된 사실.
1: 네, 무정브루스. 예. 뭐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브루스인지 뭔지 그래, 그냥
0: 그렇죠.
1: 뭐 하나의 이벤트로 부르신 것 같은데 아 이제는 또 예. 어머니 이제 트롯 가수로 이제 성인 가요를 아. 부릅니다. 오늘 네네. 어떻게 보면 그때 아. 당시에 약간의 그 시작의 알림이 있었나 싶은데.
0: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부른 줄 알았거든요.
1: 네. 근데 아, 이 예. 팩트 체크는 저희가 한번 예,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아 왜냐면 한 적이 없어서.
1: 네.
0: 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예. 예.
1: 다른 무정 브루스인지 모르겠지만 예, 강승모의 예, 무정 브루스 오늘 또 환희 씨가 라이브로 준비해 네, 주셨습니다. 네. 참 이토록 기다렸나요? 네. 라이브 드디어 오늘. 여러분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한 1700분 함께하고 있어요. 아 정말 여러 곡들 신청해 주고 있지만 저희는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로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환희 씨의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2: 제가 낮에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지금 시간이 딱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네.

0: 뭐 낮 시간대는 뭐 목이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냥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아, 그냥 우리 방심하게끔 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사라잡으려고. 와.
1: 여기 이제 좀 낯선 곳이라 가지고. 예.
0: 어, 근데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딱 이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가 너무 귀해요. 아, 어, 귀한 목소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 우리 3765님 무정브루스 듣는데 추억에 젖어 눈물 한 방울 흐르네요. 사연이 있나 봐요. 이러면서. 네.
1: 사연은 뭐, 네. 그렇게, 예, 2년 전에 힘들었습니다. 현역과 하면서.
0: 맞아요. 아니, 그 와중에 찾았답니다. 2001년 Fly to the Sky의 무정브루스.
1: 아.
0: 이때 19살. 어, 네네. 댓글에, 어, 지금, 최근에 다시 달린 예, 댓글에, 예. 트롯 취향 대쪽 같은 환희 씨.
1: 아, 이게, 아, 그때 김주환 형이랑 네. 그 조인트 콘서트를 했었어요.
0: 아~
1: 이때, 이제, 어쿠스틱으로 우리 셋이 앉아가지고 노래 네. 부르자고 했었을 때, 주환이 형이 이거를 아마 추천해서 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모르는 노래였지.
0: 네.
1: 꼬마였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예. 무대를 위해서 잠깐 또 배워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1: 아, 네네. 맞아요.
0: 아, 그러면 예. 이게, 이게 그렇네. 우리가 이제 번개로 갑자기 막 준비해서 이제 시험 준비하면.
1: 예.
0: 그 다음날, 시험 끝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1: 아, 그죠. 하나도 안 나죠.
0: 예. 거기 기억이 안 나요.
1: 그런 나. 느낌으로, 아, 이때 어. 벌써. 살짝 했네요.
0: 어, 그러니까 와우, 저도 사실 그 한동안 이제 스피노프 계속하면서 매주 네. 막 한 10곡씩 새로운 곡들 계속 부르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아, 뭐 한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제가 심지어 선곡하고 있는데 야 이 노래 좋다. 근데 알고 보니 불렀던
1: 아,
0: 노래
1: 예전에 했던 걸로 아.
0: 심지어 불러 막 몇 주 전에 녹화 떴던 노래들 아 이럴 때마다 아, 죄송합니다. 어이구
1: 예, 예.
0: 아, 저도 놀라고 핸드폰도 놀라고 예. 다 놀라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
0: 아 우리 지금부터 우리 손트라 가족들 나 이렇게 귀하게 자랐다 사연 소개할게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실비김치 드립니다.
1: 아 실비김치 자 네.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855님 저 중학생 때까지 아빠가 직접 이도 닦아주셨어요.
0: 아,
1: 이까지
0: 아, 이 정도로 중학생 때까지?
1: 아빠가
0: 와,
1: 거의 이거는 거의 정말 귀하게
0: 그러니까요.
1: 이까지는 예.
0: 중학교 때까지 뭐 이제 서로 때밀어 주는 거 뭐 그건 아, 충분히 그렇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1: 있죠.
0: 이를 닦아주는 예. 거는
1: 치카치카를
0: 오. 아, 예. 귀하네요.
1: 네네네.
0: 우리 정경환님은요?
1: 어릴 때 내 손으로 신발 안 신어봤어요. 와, 겨울에 아버지가 신발을 화롯불에 따뜻하게 데워서 신겨주셨습니다.
0: 이야.
1: 이거야말로 진짜 귀하네요.
0: 이거는 그냥 딱 네.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딱 껴보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한 발 또.
1: 왕이었네요.
0: 왕이네요.
1: 아, 예.
0: 이야.
1: 왕이었네. 야, 그리고.
0: 네.
1: 1966님은 여중 시절에 겉절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서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점심시간에 맞춰 깨소금 범벅한 겉절이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0: 아,
1: 겉절이까지.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그때 추억을 얘기해 줍니다.
0: 야 겉절이 없으면 나 밥 안 먹어!
1: 그러니까요.
0: 이러면 보통한테는 먹지 마! 이렇게
1: 그쵸,
0: 얘기할 텐데.
1: 그렇죠,
0: 그렇게 혼날 텐데. 네. 갑자기, 아, 그래, 겉절이가 없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나가서 자전거 타서 사오시고.
1: 그러니까요. 겉절이를. 또 점심시간에 배달까지 주셨대요.
0: 그러니까요.
1: 이야 대단하세요.
0: 귀하게 자란 분들이 많으시네요.
1: 아주 귀하네요.
0: 네.
1: 자 다음 귀하신 분은 3895님이 저희 아빠가 50세에 늦둥이 절을 낳으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절 수시로 업어서 등교시켜주셨고 고등학교 때까지요? 미용실에 있는 의자를 사서 고3 때까지 직접 머리를 감겨주셨어요. 와 대단하다.
0: 와. 에이 거짓말. 이건 뭔가 MSC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업어서 등교를 시켰다고요?
1: 그렇죠.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봐요.
0: 아니
1: 이 정도까지.
0: 뭐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타서 뭐 등교하는 거 뭐 그 정도.
1: 아 그렇죠. 그 정도.
0: 아,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1: 왜냐면 요즘에는 차로도
0: 네, 맞아요.
1: 데려다 줄 수 네.

0: 있으니까.
1: 아, 근데 업어서?
0: 예.
1: 고등학교면 꽤나 그래도 이제 예. 다 크셨을 텐데.
0: 그렇죠. 머리도 직접 감겨주시고.
1: 미용실에 있는 의자를 사가지고.
0: 아, 아니 미용실을 하셨나 아버지가?
1: 이야, 근데 집에 미용실에 있는 의자 있으면 진짜 좋긴 하겠네요.
0: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다음.
1: 다음 귀한 늦둥이.
0: 네. 제가 소개할게요.
1: 네네네.
0: 뭐가 아프시니까 어차피.
1: 아니요.
0: 1898님입니다. 저는 청송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아주 귀하게 자란 7남매 중 막둥이, 늦둥이랍니다.
1: 아...
0: 늦둥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항상 지게 태워 다니셨죠. 아, 이분도 업고 다니셨네요. 네. 밭에도 학교도 글을 쓰다 보니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아, 갑자기.
1: 야.
0: 예, 그러네요. 예.
1: 아, 근데 7남매 예. 중에서 막둥이면
0: 그러니까요.
1: 위에 6명한테도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아. 위에, 와, 되게 제가 5남매까지는 봤는데.
1: 네. 7남매면. 예. 7남매면 이거는
0: 보통은 그 뭐 언니나 오빠나 형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1: 맞아요.
0: 예, 예. 보통
1: 아버지가
0: 예.
1: 또
0: 막둥이니까 이렇게 예. 형제가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해 주는 건 정말 너무 정성이거든요. 예.
1: 우리 박현숙 님은 전 이름이 불린 적이 없어요. 남들은 제 이름이 공주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늘 공주야 라고 불러주셨거든요.
0: 이런 거는 꽤 본 것 같아요.
1: 이런 공주 스타일
0: 예,
1: 있어요.
0: 이런 거 있죠. 예.
1: 그리고 그 저는 딱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디 돌아다니다가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따님이 예. 누가 봐도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0: 아 예.
1: 그거는 본인이 분명히 고집한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너 드레스 입고 나가 하면서 이렇게 입히는 어머니는
0: 그렇죠,
1: 없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 공주들이 있어요.
0: 그래요.
1: 무조건 난 드레스 입고 나가야 된다 하면서. 아, 근데 그럴 때 또 안 하면 이제 안 나가고.
0: 그렇죠.
1: 막 울고 하니까.
0: 각각의 그 종류가 많더라는 것 같아요. 이 공주들은.
1: 종류가 있어요.
0: 예,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 뭐
0: 얘기하긴 좀 그렇고. 예.
1: 아, 근데 너무 좋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공주라고 부르지 마. 아, 부끄러워. 이러면서 또 갑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0: 그렇죠.
1: 예. 우리 9805님은요.
0: 아버지가 딸 손은 고아야 한다고 집안일은커녕 마당 쓸기도 못하게 하셨어요.
1: 아.
0: 그렇게 비단처럼 고이 자라는 손으로 지금은 남편 등짝 스매싱 때리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스매싱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게
1: 네.
0: 사실 저희 집안은 딸이 진짜 귀하거든요.
1: 네.
0: 모두 아들이에요.
1: 아.
0: 전부 아들이라서 딸이 나오면 정말 저도 정말 많이 결혼해서 애기를
1: 네.
0: 낳는다면 정말 딸이 낳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딸이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1: 근데
0: 이런
1: 그렇죠.
0: 아버지 이런 심정이 네. 사실 진짜 이럴 것 같아요.
1: 그리고 다 이제 그 딸 보러 다 네, 아들들 그럼요. 막 이렇게 다 와서.
0: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귀한 거죠.
1: 네.
0: 딸이.
1: 근데 지금은 남편 등짝 스매싱
0: 예.
1: 때린다.
0: 남편 예.
1: 아, 손이 아주
0: 손으로
1: 매우시겠어요.
0: 예.
1: 우리 5149님은
0: 네.
1: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됐으면 아버지께서 마차로 학교 정문까지 태워다 주셨답니다.
0: 마차? 예.
1: 참고로 섬마을이라 바닷바람이 장난 아니었죠.
0: 아~
1: 그때가 그립습니다.
0: 와~
1: 진짜 마차요?
0: 말 끄는 그 마차.
1: 그러니까 말이 진짜요?
0: 진짜로? 그러니까 섬이니까 섬마을이니까.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제주도만 해도
0: 그렇죠 맞아요.
1: 뭐 이제 말이 많으니까 진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멋있겠다.
0: 멋있다.
1: 정문에서 이제 쫙 이렇게 내리면서
0: 그렇죠.
1: 걸어 들어가면
0: 저쪽에서 막 딱딱 딱딱.
1: 그러네.
0: 예.
1: 우리 7947님은요.
0: 네. 누나 다섯 낳고 막내로 제가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귀한 아들이라고 온 가족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저를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안고 업고 키우셨습니다. 아, 이거는 반대네. 전부 다 네. 딸이었으니까 아들 하나 나오니까 이제
1: 그러니까요.
0: 너무 귀했네요.
1: 너무 귀한가 예. 봅니다. 땅바닥에 근데 내려놓지 않는다.
0: 계속 안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1: 야,
0: 네.
1: 그냥
0: 업혀 키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1: 네. 아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불편하다고 와서 자기 들어달라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0: 예,
1: 뺏는 친구들도
0: 예,
1: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럴 때
0: 안아달라고 항상 그러죠.
1: 그럴 때마다 계속 들어줬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좀 매도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래도

0: 이 달콤과 매콤이 좀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예. 아, 물론 뭐 이제 폭력이나 이제 매는 안 되지만 약간 이런 훈육, 예. 훈육은 예. 필요하잖아요.
0: 말로써. 안 듣더라도 일단 해놓으면 나중에 되새길 수 있는, 네. 있기 때문에 너무 곱게만 하는 거는 저는 좀,
1: 비추.
0: 추천 안 하는 거.
1: 아니, 근데 요새 이게 그 심리학 그 책들도 많은데 이제 훈육을 하더라도 올바른 훈육이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네네.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따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뭐 이제 혼낼 그치? 일이 있으면 뭐 그런 게 이런 작은 것들이 되게 그 이제 자라는 데에 있어서 그 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도 그런 교육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좀 화날 일도 네. 애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고 들어가서 맞아요. 애들이 안 보는 네. 곳에서
1: 안 보는 곳에서 일부러 싸우고 네. 좀 그런 것도 있답니다. 예. 우리 또 마지막 사연 귀하게 네. 자라신 분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9633님은요. 네.
0: 저는 중3 때까지 아빠가 따뜻한 물에 손 담갔다가 때 벗겨주고 글리세린 발라. 야
1: 글리세린까지 발랐다고요?
0: 손 담갔다가 네. 아 우리 아빠 오늘 생신인데 김진철님 8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야 아빠 대화 축하드립니다.
1: 네. 아니 너무 축하드리고 예, 예. 때를 벗겨준 다음에 글리세린까지 예. 발라주는 거 뭐 요새로 따지면 그냥 바디로션 발라주는
0: 그렇죠,
1: 거겠죠?
0: 그렇죠. 예, 예. 네. 뭐 로션까지 발라주는.
1: 그러니까 네. 귀하게 자라신 분들 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100% 다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기분이었겠죠.
0: 네, 그러니까 그렇죠.
1: 왕자 공주 같은 대접을 받았다. 아 우리 귀한 분들에게 귀한 실비김치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요.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3, 2, 1, Fire
7: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바닥에
1: 배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옮기며 부르는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0: 혼자만 남고 찾아다내자 의기야 차가래 소리를
1: 가을을 재촉하는 전어떼의 행렬로 요즘 동해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2: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0: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음악의 테두리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데뷔 27년 차, 이제는 또 신인 트롯 가수 2년 차 트롯 가수 환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네. 시간이 빠르죠.
1: 와 이게 한 시간이 그 너무 빨리 그리고 생방도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네. 이게 노래 나갈 때만 잠깐 얘기하니까 별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오랜만에 봤는데. 네. 예. 맞아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0: 아,
1: 예.
0: 그래도, 오늘 덕분에 좀 알차게, 귀하게 컸다라는 주제로도 네. 많은 사연들 나눴고, 그리고 또 이제 손트라에서 이제 한번 왔으니까 또 언제든.
1: 뭐 물론이죠, 예.
0: 저희가 새로운 거 행보 예. 나올 때마다
1: 감사합니다.
0: 열심히 응원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또 여기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8727님께서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네네. 오빠를 좋아한 13살 초딩이 벌써 40이 되었대요. 오랜 시간 지나오면 오빠 팬이라는 걸 늘 자랑스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늘 응원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환희팅.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네. 우리 2570님 환희 오빠 옛날부터 환희짱을 외쳤는데 5살 제 딸도 이제는 엄마 따라서 왕팬이 됐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것 예, 또한 예.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뭐 2대, 3대가 같이 공연장 오고.
1: 맞아요.
0: 그런
1: 따님하고 되게 많아요. 네. 따님하고 같이 네. 어머니하고 오시는 게 이번에 이거 하면서 좀 많아졌어요. 예.
0: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끝 인사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You can dance.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6: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5: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6: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5: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6: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5: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메이플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기복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섭에게 검찰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이 교단의 인적, 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명석의 이번 검찰 구형은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이뤄졌으며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등 5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거듭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코로나19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은 이번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4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해야 얼른 끝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엔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오늘이 절기상 백로라고 해서 설명을 좀 찾아봤어요.
1: 예.
2: 오, 근데 딱 떨어져요.
1: 뭐가 딱 떨어집니까?
2: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2: 백로 무렵은 포도순절이라고 하여 포도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여서 포도로 건강을 챙기기도 하였다.
1: 오, 저 어제 실제로 포도 먹었는데.
2: 와.
1: 우와, 요즘 포도가 맛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네.
2: 제철이라는 게 딱 이때 쓰는 말이네요.
1: 또 있나요?
2: 백로가 지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여름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 맞아요. 저 오늘 사실 반팔 입으면 후회했거든요.
2: 오늘 긴팔 저는 살짝 입었어요.
1: 네.
2: 아. 근데 사실 요새는 좀 오락가락해서 절기만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절기 무시 못해요.
1: 맞네요.
2: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전이라 결혼한 딸이 친정을 찾아 부모님을 뵙는 풍습이 있었다.
1: 아내를 친정에 보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네요. 그러죠?
2: 그것만 딱 챙긴 거예요?
1: 네, 이 시기에.
2: 어떻게든 친정에 보내야겠다.
1: 여보 가서 효도 좀 하고 오세요. 전 여기 있겠습니다.
2: 여보야, 백로래.
1: 또 있어요?
2: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백로 지음에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시작한다.
1: 맞아요.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이 19도고요. 최고 기온이 29도니까 딱 10도 차입니다.
2: 진짜?
1: 예. 네.
2: 와.
1: 와.
2: 와, 절기 무섭다.
1: 그러네요.
2: 와,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이 계절만큼 정확한 게 없어 이러시잖아요.
1: 그렇나 봐요.
2: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고요. 이번 여름이 정말 징글징글하다 싶었는데
1: 네.
2: 이렇게 끝이 오다니.
1: 그렇죠. 기상학적으로 보면 9월 1일부터가 가을이라고 하거든요.
2: 음흠.
1: 체감으로도 가을일까요?
2: 하늘은 좀 가을 하늘인데 볕이 가을 볕이 아니에요.
1: 아직은 더워요. 그죠? 낮에는 여름이고 네. 아침 저녁은 가을이고.
2: 약간 가을과 여름이 치열하게 자리를 두고 싸우는 느낌?
1: 그런 느낌이에요.
2: 아직 가기 싫어 아니면 빨리 자리 비켜 뭐 이런 느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1: 그럴까요?
2: 내 기준엔 이때부터가 가을이다. 왜 네. 나만의 계절을 체감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1: 네, 뭐 예를 들면 긴팔 입으면 가을이지 또는
2: 그치.
1: 고독해지면 가을입니다. 뭐 이런 거.
2: 목소리 어떻게 저렇게 빡꺽지? 아니면 식욕 돋으면 가을이에요.
1: 아, 그럼 내가 한 2kg 찌면 가을이에요.
2: 그렇죠. 긴 문자 필요 없이 전어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1: 그렇죠.
2: 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자, 오늘 GOD의 노래로 첫 곡이야겠습니다.
2: 하늘색 약속.
3: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G.O.D의 하늘색 약속 듣고 오셨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을의 기준을 여쭤봤는데요. 네. 김산님, 따뜻한 라떼가 맛있어지면 가을이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라떼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라떼 땡기면 겨울 가을 찬바람 불더라고요.
0: 그렇죠.
1: 3765님, 버려야 될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밥맛 좋으면 가을입니다.
0: 아, 맞아요. 입맛이 살아나, 무서워.
1: 아니, 신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맛있는데 정말 네. 끝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김화정님, 아. 잘 때 선풍기 안 켜면 가을이죠.
1: 진짜 새벽에 약간 으슥 추웠어요.
0: 추워요. 네.
1: 조연실님, 오은영 쌤처럼 풍성한 펌하고 싶으면 가을. 아, 스타일 변화. 맞아.
0: 그러네요.
1: 진짜 스타일 변화하고 싶은 가을이야.
0: 저는 2004님이랑 똑같습니다. 코가 뚫렸다 막혔다 비염이 발동되면 가을입니다.
1: 아, 비염 있어요?
0: 저는 알러지 비염이 있는데 이 계절이 바뀔 때 한 번씩.
1: 심하진 않은데 있구나.
0: 심하진 않은데 코가 맹맹해지더라고요.
1: 그래. 진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고비겠다.
0: 그렇죠.
1: 0954님. 칼국수집 운영 중입니다. 네. 계절 메뉴 콩국수가 끝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0: 아, 그러네. 콩국수가 더 이상 안 나가면 가을이네.
1: 정확하시다. 냉면, 뭐 중국 냉면, 콩국수 네. 끝나는 계절이 가을이네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약간 그 따뜻한 국물이 주는 그 온기 있잖아요. 마음이 막 국물 냄새에 막 동하면 그쵸? 가을인 것 같아요.
0: 네.
1: 자, 지금 소개된 분들 라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온도차를 상담받는 시간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상담 전문가 이호성 교수님은 3부에 모실게요.
0: 지금은 아드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드프레쉬
1: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0: 우리 ENL 하루틴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서
0: 당진시청
1: 성원 에드피아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한국타이엔 테크놀로지
1: SK케미칼
0: 경기도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0: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홀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4: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0: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4: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0: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4: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6: 내가 들어도 웃기네.
0: 제목, 강아지 펜션의 슬픈 이야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산골 아재로 소개해달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7: 네.
0: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0: 예.
7: 수고가 많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7: 사연 중에 청취자와 일부 지인들, 특히 아내에게 오해와 비난의 소지가 있고 내용이 절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므로 익명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그저 산골 아재로 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재밌다.
7: 저는 65세로
0: 아, 재밌다.
7: 정년퇴임을 하고 이곳 산골로 내려왔지요. 참조. 그 문천식 씨가 할아버지 목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0: 내가 언젠 지적당할 줄 알았다 진짜.
7: 제가 비주얼과 목소리는 아직 40대 초반을 오. 추구하고 있거든요.
0: 오, 멋쟁이 오빠.
7: 예. 전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0: 아 싫어. 난 도시가 좋다고. 시골 안 내려가.
7: 아 당신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입양할게.
0: 강아지?
7: 어떤 강아지를 원해?
0: 아니 뭐 난 뭐 좀 씩씩한 진돗개?
7: 알았어. 진돗개 콜. 저는 아내의 뜻을 일부 수용하여 진도 출신의 강아지를 입양하였습니다.
0: 에?
7: 진도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진돗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진도 출신 강아지 이름은 샘. 샘은 굉장히 빠르게 폭풍 성장을 하였고 결국 시골로 내려왔을 땐 마당에서 키워야 하는 크기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집 마당엔 샘 집이 없었어요.
0: 아, 걔 집을 어디서 사지?
7: 아, 내가 교육기관에서 집 짓기를 좀 배웠잖아. 직접 만들어볼게.
0: 하지마. 다니다 말았잖아. 하지마.
7: 해볼 거야.
0: 하지 말라고.
7: 저는 개집 도면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연필을 사서 도면을 신중하게 수정했지요.

0: 좋은데? 침실과 거실을 구분해야 돼.
1: 아우 진짜. 아니 그림 그래서 붙일 거야? 아 도대체 도면을 몇 시간씩 그리는 거야?
0: 아니지, 화장실은 침실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녀석에게도 쉴 공간이 필요한데.
1: 난리 났어 아주. 응? 계집으로 예술하니?
0: 그렇게 도면을 다 그리고 나니 와, 계집이 복층 구조가 됐어요.
1: 계집이 2층이야?
0: 3m 높이에 2.5제곱미터 높이, 철제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고 외벽은 목재로 두를 거야. 내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설치해서 보온을 유지하며 계단을 완비하고 앤티크한 유리창 샤시로 1, 2층을 마감하는 보기 드문 개패션, 펜션 구조의 계집이 될 것 같아.
1: 가우디야? 난리 났네 아주. 응? 기둥까지. 아 재료비만 또 난리게 생겼어.
0: 저는 설계한 계집의 재료를 모두 구입했습니다. 다만 쇠각관을 자르기 위해서 가늘한 절단기가 필요했고, 또한 외벽 설치를 위해서는 나무자라는 목재형 각도 절단기와 나무의 폭 맞춤에 필요한 테이블톱이 필요했고, 또 컷소우라고 하는 목재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공구도 필요하여 샀습니다.
1: 또 샀어 또? 어? 또 샀어. 계속 사. 매일 사. 뭐가 와 계속.
0: 아내의 반응은 중요치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밥만 먹어도 못마땅할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기계를 막 들여놓고 대망의 작업을 하려고 보니 쇠끼리 붙여주는 용접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1: 선생님.
0: 또 샀지요. 아! 목재를 붙이려니 타커도 필요하네. 또 샀어요. 타커를 사용하려 하니 컴프레셔라는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샀습니다. 처음에 산 컴프레셔는 힘이 부족해서 다시 사다 보니 나중에는 3대로 늘어났어요. 이외에도 각종 드릴 등 많은 장비가 산더미처럼 무섭게 늘어나게 되었지요.
1: 아 이게 다 뭐야? 아 무슨 전원주택지요? 이거 장비 다 이거 어디다 둘 거야 이거?
0: 그래서 대형 캐노피 텐트를 구입하였고 텐트 안에 막대한 장비를 임시로 세팅해 놓고 보니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1: 와.
0: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드디어 작업을 시작했지요. 먼저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길이로 쇠 각관을 현란하게 자르고, 예전에 배운 대로 그럴듯한 포즈로 용접을 시작하였고, 하루에 몇 번씩 점을 오가면서 길고도 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여보 좀 나와! 2층 집 골조가 완성됐어! 이 정도면 전체 공정 중에 50%는 완성된 거야. 한마디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펜션 뼈다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어때 멋있지?
1: 이 왜 이렇게 불안해 흔들는데. 이거 튼튼한 거야? 이거 바람 불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0: 아 무슨 소리 그렇게 하나.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 자, 보여? 그런데 개펜션을 좀 흔들었는데 마치 최연우의 마술처럼 골조가 무너졌어요. 아내는 쌤을 안고 저만치 파라솔 아래로 도망치더니 무너진 개펜션의 골조를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1: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어떡하니.
0: 그러더니 집으로 확 들어가 버렸는데, 그날 이후 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고독한 용접공이 되어 기술자라면 몇 시간 만에 끝날 일을 12월 만에 다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주 살짝 흔들어 보았는데 안 무너졌어요. 저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 여보 드디어 완성됐어. 흔들어도 안 무너져.
1: 봐봐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너무 가팔라.
0: 어?
1: 경사 낮추고 여기 모서리 날카로운 부분 다 둥글게 갈아야지 애 다쳐. 2층 창틀 좀 더 키워. 하자보수 할 때가 많네.
0: 하자보수라 말은 참 쉽죠. 하지만 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날도 더운데 그걸 또 해야 한다니. 그래도 하는 수 없이 3일에 걸쳐 수정 작업을 끝냈고, 지붕을 올리고 외벽을 벽재로 돌리고 1, 2층에 샤시 창문을 달고 나서 바닥도 나무로 앤틱하게 깔았습니다. 전선을 구입하여 전기를 연결하고 차단기와 콘센트도 만들었죠. 우와 내가 해냈다. 저는 한참 동안 내가 진 개펜션을 바라봤어요. 계집도 냉난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주 파티를 위해 동네 개들에게 보낼 출장을 쓰고 있었는데 몇 시로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2: 아 실례합니다. 저 시청 직원입니다.
0: 예예예. 예.
2: 민원이 들어왔어요.
0: 저한테요?
2: 예.
0: 제가 뭘요?
2: 불법 건축물 지으셨다고 하던데요.
0: 예?
2: 아 저건가 보네요.
0: 아 아니요 저거는 그 불법 건축물 아니고 개집인데요.
2: 민원이 제기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철거해주세요.
0: 예?
2: 저희는 규정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철거해주세요.
0: 저는 그날 융통성 없는 공권력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만, 멀리서 보니 제가 계집을 너무 크게 짓긴 했더라고요. 그러니 별 수 있나요? 법이 그렇다고 하니 없앨 수밖에요. 저는 개고생해서 만든 계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쌤은 플라스틱 계집에서 처량하게 살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0: 애써 만든 가마솥 지붕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이야기와 텃밭에 심은 고구마가 땅콩만한 크기로 자란 처참한 현상, 또 김장 하려고 심은 배추가 늦가을이 되어도 상추처럼 자라지 않는 신비한 영농 기법과 감시초를 담았는데 감 와인으로 변신한 특이 사리의 등등 소소한 산골 생활의 기록들을 과감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리죠.
1: 선생님, 저희랑 계약하시죠. 저희랑 이 시리즈로 계약을 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이게 단편으로 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0: 선생님, 그러면 결국엔 그걸 허물들었는데 네. 돈을 많이 썼잖아요.
1: 이 정도면 수십.
0: 네, 지금 네. 전문가 장비를
1: 100 가깝게.
0: 더 쓰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거 나무로 된 계집 한 20만 원이면 정말 건사한 거 사거든요, 선생님. 네. 예, 그 셰퍼트나 진돗개들도 막 몸을 떼그로떼그로 굴릴 수 있는 넓은 평수에. 아,
0: 김서진님, 이 정도면 걔가 거의 사람 말까지 하면서 결초보은 하겠네요. 크크크.
1: 이 정도 알바 뛰어야지 걔가. 이거 이대로 살 수 없지.
0: 양심 근데 이게
1: 멀리서 봤을 때도 누가 주거할 수 있는 정도면 아, 예. 선생님의 그 걔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로 지극했다. 우린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0: 구구연구님. 공구값만 100만 원이 넘겠네.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저래요.
1: 구공군이 아니에요.
0: 왜요?
1: 이분이랑 계약해야 됩니다. 말씀 삼가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소중한 작가님이 될 수도 있는데.
0: 어쨌든 그 예. 쌤이 행복하면 됐죠, 뭐지?
1: 전원생활 시리즈로 좀 계약하게 계속 습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0: 예, 예.
1: 그래서 모아서 일단 보내주세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는 한 분의 사연이 좀 모여가지고 원, 투, 쓰리로 발표되기도 해요.
0: 걔 이름이 쌤이니까 샘 스미스 노래 듣죠.
1: 이래도 돼요?
0: 예, 괜찮아요.
1: I'm not the only one.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 명대사가 있었어요.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1: 오, 박보검 씨가 커버 쳐주는 거예요? 아.
2: 어제 썬데이 상암에서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얘기하다가 이제 예. 박보검 씨의 명장면을 문천식 씨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 쌍문 설명이.
1: 맞습니다. 이런 게 최신식 진행이죠.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2: 아, 그렇죠. 예. 손석희 씨나 손태진 씨는 엄두도 못 내시죠.
1: 절대 할 수가 없죠. 돈을 주도 못할 겁니다. 그분들은.
2: 그렇게 말입니다. 가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도 네. 못하겠다.
1: 그렇죠.
2: 근데 제작진이 이게 썩 마음에 들었나 봐요.
1: 네네.
2: 가끔씩 그 문천식 씨가 약간 삭힌 홍어 같은 애들이 붙일 때 그거를 삼합으로 말아가지고 요리로 내놔. 예. 오늘의 주제가 커버 못 쳐줘서 어찌까나. 자, 어찌까나도 문천식 씨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1: 그랬죠. 죄송합니다.
2: 네. 예. 누군가 아. 실수했을 때 수습하다가 또 문제 해결해주다가 또는 편들어주다가 실패한 예. 그런 가슴 아픈 에피소드를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1: 술 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내가 정리하고 올게 하고 갔다가 바로 무릎을 꿇었다든지.
2: 진짜 테이블 정리만 하는 거 아니야?
1: 예.
2: 팀원이 막 프로젝트 발표하다 실수했잖아.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제가 마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섰는데 내가 더 지지를 못해가지고
1: 그죠.
2: 예, 카바 못 쳐주는.
1: 해결을 못해 준.
2: 그렇죠. 아, 이게 좀 약간
1: 일도 있고.
2: 그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네. 예, 일어나서 좀 도우려다가 망한 케이스가 좀 있지 않아요?
1: 네, 많을 겁니다. 아마 도와주고 싶었는데 해결해주고 싶었는데 카바 못 쳐준 거.
2: 그렇죠.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그 외국인이 길을 물었는데 친구가 너무 버벅거리길 아 나봐 나봐 나봐 이랬는데 나는 너무 떨어가지고 또 어버버버버 했다는 아, 그리고 외국인이 하다못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고 가는 네. 이런 어떤 불상사.
1: 아니면 군대 가면서 친구야 내 여자친구 잘 부탁해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사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 머릿속에 뭐가 있냐.
1: 와, 형님들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2: 아, 대박이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꺼내올리는
1: 네, 노래 듣고 가시죠.
2: 문자 소개되시면 쑥개떡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함께 얹을게요.
1: 아, 절대 미남 박보검 씨 소환하죠.
2: 별 보러 가자.

0: 자, 카바 못 쳐서 어찌까나 보겠습니다. 안정수님, 딸이 남자친구랑 그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갈 거라고 엄마를 설득 중이었습니다. 아, 아버님이시군요. 엄마를 설득 중이었습니다. 제가 도와준다고 우리도 그 나이 때 그랬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여친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1: 어머.
0: 아내에게 엄청 뜯겼습니다.
1: 어머 세상에.
0: 영어 생각해봐. 우리도 그 20대 때 다 여자친구랑 막 저기 1박 2일 이렇게.
1: 언제? 당신이 나랑 1박 2일 언제?
0: 그게 대부도.
1: 대부도?
0: 아.
1: 근처 간 적도 없는데. 어떤 년이란 같아? 네, 예, 그, 그렇게 이제 오롯이 옮기다 보니.
0: 그게 몇 년이냐면 그게 이제.
1: 일로 와. 일로 와.
0: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정수님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이제 기억이라는 게 참. 예. 이렇게 혼선을 삐져가지고.
0: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아버지들이 과묵한 이유가 그건가? 말을 많이 한 순간 다 털릴까봐?
0: 네, 네, 그죠.
1: 조심스럽게 시제를 맞춰가지고.
0: 탈로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1: 이주연님. 책상에서 아빠 비상금 발견했는데 네. 꽤 큰 돈이라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아빠한테 톡으로 아빠 비상금 발견했는데 엄마 몰라. 저녁에 전해드릴게요.
0: 오, 나이스,
1: 하고 보냈는데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쓰는 단톡방이었어요. 카바 못 쳐줘서 어쨌깐.
0: 주연 씨 왜 그랬어?
1: 아빠 카바 치고 반띠 갈라 그랬는데. 아. 엄마 분노의 밥상 뒤엎는 이모티콘 오지 않았나?
0: 아빠 용돈이 절반이 뭐야 다 사라졌겠네요. 그죠?
1: 그냥 다 끝난 거야 이거는. 이제 괘씸죄까지 걸려서 너도 아빠랑 똑같아. 네 아빠랑 너랑 편 먹고 이런 엄마의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지.
0: 아버지 막걸리 한잔 하시겠네. 주연아, 내가 5년을 모은 돈이다.
1: 막걸리 살 돈도 다 빼서.
0: 진짜.
1: 요크루트 살 돈도 안 남겨놓을 거야, 내가.
0: 8160님,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있을 때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후임이 와서, 아, 밥 못 먹은 사람이 한 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그때 잔반조차도 없어서, 아, 돌려보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급여한 관리관님이 후임을 엄청 혼내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밥 못 먹은 사람이 사단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일이라 후임을 편들어주려다가, 결국 저까지 같이 혼났죠.
1: 아니 그러면은 밥 못 먹은 사람을 사단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0: 얘기해야지. 왜 마치 일반 병사인 것처럼. 아이고.
1: 누굴 탓해. 아. 상명하복이라 군대에서는 일단은 또 후임이 잘못하면 쫙 깨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 사단장님이면 어마어마한데. 아유. 거의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0: 맞아요, 군대에서? 진짜로. 예. 고생하셨습니다.

0: 회장님 약간. 나타나면 제가 진짜 실물을 영접한 겁니까?
1: 예,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0: 아니, 그거 뭐 사람 하나 더 왔다고 얘기한 게 너무 웃긴다. 4213님. 10살 아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다 화분을 두 개나 깼다길래 아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들을 야단치는데 아, 아들이 우는 모습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야단치는 척하면서 아들이 위험해서 벗어나게 해주려는데 아내가 당신은 똑같아. 어? 왜 설거지하면서 내가 아끼는 접시 깬 거야 도대체. 부주의해 부주의해. 하면서 저도 야단 맞았습니다. 둘 다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어. 아들이랑 같이 벽 보고. 아빠 어설프게 나서지 말지 그랬어.
1: 아 그게 넌 화분을 깨가지고.
2: 아빠보다 나 접신 엄마가 좋아하던 거잖아 앤틱.
1: 그러니까 말이다. 아유, 아 너무 웃겨.
0: 이것도 근데 아이에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네. 배인광님.
3: 엄마에게 혼난 아들이 그러니까 왜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라고 전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0: 어머!
3: 하고 아들 편을 들어줬더니 아들이 아이다 아빠랑 결혼한 엄마는 또 무슨 죄야?
0: 어머!
3: 이럽디다.
0: 아들 천재 아니야?
1: 우와.
0: 나 엄마한테 걸릴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1: 야.
0: 와. 근데 배인광님은 그냥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예.
0: 필터 안 하시는 거예요? 필터링?
1: 무슨, 뭐 어떻게 필터해? 정수기예요?
0: 여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야, 진짜 엄마가 없었길래 방정이지. 윤정아님. 아들이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엄청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아, 또 아들이 너무 안쓰럽지, 안쓰럽길래. 네. 아이, 친구가 군대 간다 해서 한턱 쐈대. 돈까지 썼단 말에 더 화가 난 남편.
1: 아이고야.
0: 카바 못 쳐줘서 그치, 까나.
1: 어머, 이거 돈 썼다는 얘기 왜 하셔가지고.
0: 뭐? 돈도 썼어? 그래, 이런, 첩첩산 중에 이런 말이다, 진짜.
1: 아이고.
0: 돕겠다고 한 게 계속 얼기설기 더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그죠?
1: 네.
0: 아, 쉽게 도움 안 되겠구나, 직계가족도.
1: 도움이 안 되네요.
0: 그러니까 전술 없이 도움 주려고 전장에 나섰다가는 다 네. 망하는 거죠.
1: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그죠? 포맨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네. 소개해드릴게요. 못해.

0: 자, 오늘 주제죠?
1: 가방 못 주셔서 어찌가나?
0: 예, 0855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남원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오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분이 다급하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1: 아, 진주 어떻게 가요?
0: 물어보는 게 아닌가? 나는 고속도로 타고 한 시간쯤 가다가 우측으로 빠져서 가면 된다고 조심히 잘 가라고 인사를 나누고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 외국인이 전주를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원에서 전주는 40분. 아무래도 내가 전주를 진주를 잘못 알아들었지 싶었다. 아, 그분께 정말 미안했다.
2: 아, 한국서 나쁜 놈 만났어. 길 잘못 가르쳐줬어. 뺑이 돌았어. 하루 종일 뺑이 돌았어.
3: 아, 말도 안 돼. 외국인 그런 걸 어떻게 알아.
4: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3: 비소만 배워가지고.
4: 비소만 배웠지.
1: 처음은 전주인데 진주 갔어.
4: 아, 나 어떡하냐. 이분 어떡하니. 뒤늦게.
0: 확실하지 않은데요.
4: 예. 일단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 마음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전주 통신원.
5: 안녕하세요. 순천에 있는 진주 전주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10년 전 남원 톨게이트에서 한 외국인 여성분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면서 진주 어떻게 가요? 물어보셔서 저는 남원에서 진주 가는 길이 길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차 타고 한참 오다 보니 왠지 전주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전주 동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5: 네. 네.
4: 아, 근데 왜 갑자기 잘 가르쳐 주시고 전주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5: 거기 남원에서 진주까지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4: 아.
5: 남원에서 전주까지는 좀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0: 아. 그렇죠, 맞아요.
4: 네. 와, 그것까지 생각을 펼쳐서 하셨구나. 되게 자상하시다.
0: 아.
4: 근데 아차 싶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좀 아찔하셨을까요?
5: 아, 비가 막 너무 많이 오고 너무 깜깜한 밤이었는데.
0: 예예.
5: 아, 혹시 그분이 전주를 물어봤는데 제가 진주로 말했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둘러들다니까.
4: 아유, 세상에. 그 참 자상하시다. 그래도 그게 계속 신경에 걸리고 마음에 쓰였다면.
5: 그게 뭐 벌써 한 10년 전의 그랬구나. 일이었는데 한 번씩 생각이 나요.
0: 그렇군요.
4: 아마 그냥 욕시기 하고 끝냈을 거예요.
0: 어디 쪽 여성분이셨어요, 김정희님?
5: 네?
4: 완전
0: 어느 나라 쪽?
4: 예, 조금 서양 쪽이었어요?
0: 아니면?
5: 아, 네네. 그 약간 서양 여자분이.
0: 아, 서양 여자. 아, 예.
4: 전주, 진주, 남원 이쪽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0: 어설픈 한국말을 쓰신 거예요? 진주 어디 어떻게 가요?
4: 아마 그분은 전주 비빔밥을 드시고 싶었을 텐데.
0: 진주 냉면을 드셨겠네.
4: 진주로 가서 여기 전주 비빔밥 어떻게.

0: 그러고요.
1: 아이고야.
0: 근데 김정희님, 네. 그 김정희님의 네. 친절이 남지 뭐 어떻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네. 그 여자분은 김정희님이 되게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네. 일부러란 생각 절대 안 하셨을 그렇죠. 거고.
2: 그분께 그럼 한 네. 말씀 하실까요?
3: 아,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전주를 가야 될 분이 진주로 가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혹시라도 만날 기회 있으면 제대로 제가 알아듣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0: 아, 진짜 얼마나 잘 설명하셨을까 눈에 그려진 듯 보여요. 네. 김정희님의 그 말씀, 목소리나 이런 것들.
2: 친절하신 분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래도 몰라요. 그 진주로 잘못 가가지고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2: 터를 잡았어요.
0: 저 진주 터백이 땄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김정희님이 또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셨는데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3: 네.
2: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3: 그날 밤에 저는 어디로 가는 중이었을까요? 1번 우리 집, 2번 여행지, 3번 처갓집.
2: 네, 우리 집 여행지 처갓집 중에 맞춰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김정희님께 저희가 쑥개떡 세트와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겹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9: 백조싱크.
10: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0: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0: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4752님, 5600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문자 조금 더 볼까요? 네. 박지희님이 남편이 게임하다가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네네. 남편 캐릭터를 지켜주려고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오길래 쏴 죽였어요. 남편한테 자기야 나 자기 캐릭터 지키려고 얘 쏴 죽였어.
0: 같은 편이야.
1: 직장 상사래요.
0: 아이고야. 당신 무슨, 내 화장실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1: 당신 승진을 누락시켰어.
0: 부장님을 누락시키면 어떡해. 아, 어떡해.
1: 아, 너무 웃긴다.
0: 아, 웃기다.
1: 아, 귀엽다, 근데, 이 아내. 한성윤님. 장모님하고 아내가 장바구니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막 벌이고 있어서 전 당연히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장본 식자재들을 더 줄 거라 생각하고 아내한테 막 역정을 냈어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께서 욕심을 부리는 중이었었어요.
0: 아,
1: 장모님이 더 뭔가를 쟁이려고.
0: 그걸 모르고.
1: 아, 보통은 이제 장모님이 좀 네. 챙겨서 주신다고.
0: 그렇죠. 예, 네, 그걸 모르고 와이프한테 욕정을. 아유.
1: 일반적인 장모님이 아니셨구나.
0: 아유.
1: 자, 뉴스 들으시고 저희 5시 5분에 이효성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 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선약 수탕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늘부터 23일까지 배추,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대추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35명과 명예감시원 100명을 투입해 제조, 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대형

0: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가을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야생버섯 중독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림청은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은 17%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겉모습만으로 독버섯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버섯은 임의로 채취해 먹지 말고 생산과 유통 경로가 확인된 재배버섯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훈 봉화군 의회 의장이 경북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안동, 상주,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회가 모두 참여 중인 경북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등 북부권 전체의 공통과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신효광 경북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추가 세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미칠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 경북의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전문기관 학문당 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구 경북권 22개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3만 2,874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90.1%를 차지했습니다. 포항공과대가 정원 전원을 수시로 선발하고 국립경국대, 대구대, 디지스트 등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95% 이상을,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도 80% 이상을 수시로 뽑습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수박농사를 짓다가 우주항공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17에 학교를 그만두고 수박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돕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우러 올 만큼 열성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35에 대학을 갔고 42에 유학을 떠났고 52살엔 우주항공공학박사가 됐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느낀 삶의 진리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함께 듣고 고민해드리는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1: 국민상담사 이호선 교수님 함께 하시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0: 아, 먼저 코너 속의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 부부간의 좀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1: 네, 뭐
0: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1: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 저희 남편은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해결책을 내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인데, 다른 사람 말 한마디인데 누구 잘못인지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것도 나름의 위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진짜 이건 위로 방식인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진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거 막 무한 반복하는 남편도 진짜 골치 아프지 않아요?
1: 근데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네, 솔루션이 필요한 분이 있고.
0: 그게 이게 약간 우리가 행성이 다른 것 같아. 언어가 다른 것 같아. 진짜 공감 잘하는 분들은 공감 잘하는데, 그렇죠.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을 주로 해주려는 언니들도 있어요.
1: 저희 와이프요.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원합니다.
0: 여봐요. 바뀌어. 진짜 기질이야.
1: 예.
0: 맞아. 문천식 씨는 의외로 되게 티 같잖아요. 엄청 큰 F예요.
1: 해결은 어차피 제가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0: 잘난 척하기는. 되게 당해봐야 돼. 괜찮으시죠.
1: 네.
0: 자, 어쨌든 네. 이런 각각의 고민들 나눠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채택되면 선물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지금 라디오 시대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이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에어비앤비,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환인제약,
1: 국민연료 써니얼료,
0: 데이펙,
1: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0: 한국도로공사,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2: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1: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2: 신혼에서
1: 황혼까지.
2: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특히 부부, 가족 사이에는 그 거리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1: 맞아요. 네. 관계의 적정 거리를 딱 잡아주실 분, 관계 교통정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개측기.

0: 선입니다. 네. 마음 계측기. 아, 근데 우리 마음 계측기께 좋은 신호 하나 잡혀서
1: 뭐죠?
0: 지난주 네. 상담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1: 아, 그 왜 딸 셋 엄마인데 아들 낳기를 요구하는 시댁 시부모님.
0: 7년 동안 네. 연락
1: 끊었잖아요. 네.
0: 맞아요.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고민하셨다고. 네. 사연자입니다. 천식 씨, 선희 씨가 제 이야기를 너무 잘 연기해 주셔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다가 이호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남편과 더 솔직하게 이야기 나눈 뒤 해결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 더 행복한 저희 가정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우, 고맙습니다.
0: 너무 보람차다.
1: 네, 진짜.
2: 이 세상 그쵸. 모든 행복은 다 실천하는 분들의 것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결과가 네. 잘 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1: 네.
0: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잠시 길 좀 막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듣고 편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0: 오늘 길막 사연을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예비신부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사연을 남기게 된 거거든요.
1: 네.
0: 제 예비신랑은요 주변 평판이 정말 좋아요. 착하고 성격 좋고 밖에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랑 있을 땐 좀 다릅니다. 일단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며칠 전 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1: 자기야 오늘은 뭐 할 거야?
0: 오늘 점심 먹고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는 방 청소할까 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약 2시간 뒤에 또 톡이 왔어요.
1: 자기야 뭐해? 오늘 뭐 할 거야?
0: 어? 아까 얘기했잖아.
1: 야 맞다. 그냥 또 물어봤어.
0: 사소한데 이런 상황이 진짜 자주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답답하고 화가 나기 시작해서 한 번은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하는 거 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자기가 그러면 내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1: 아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멀티가 안 되잖아. 오히려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 생각해주면 안 될까? 자기가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0: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제 화가 더 심해졌어요. 예비신랑이 알아보기로 한 중요한 것들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1: 아 내가 이번 주말까지 우리 신혼여행 항공권이랑 숙소도 알아보고 일정도 짜볼게. 나만 믿어.
0: 그래서 며칠 뒤에 물어봤어요. 자기야 알아보기로 한 것들 어떻게 됐어?
1: 뭐가? 아 맞다.
0: 아 또 까먹었어? 그럼 아버님한테 맞춤 정장 하실 건지 따로 준비하실 건지 그건 여쭤봤어?
1: 깜박힌.
0: 아 왜 그럴까 진짜? 상견례 날짜도 이제 슬슬 정하기로 했잖아. 그 일정은 확인해 본 거야? 이쯤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묻어난 건지 무심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빨리 정하고 빨리 진행해서 빨리 쉬고 싶거든요. 근데 예비신랑은요 했던 말을 자주 잊어버리고 결정 미룰 때마다 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심할 때는 저도 모르게 됐어 결혼이 뭐 그냥 간둬 그럼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건 제가 화를 내도 같이 막 화를 더 내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주는 안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걱정됩니다. 이런 성격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현명하게 싸우면서 맞춰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1: 네. 오늘 김학사연은 했던 말부터 결혼 준비까지 자꾸 깜빡깜빡하는 예비 신랑과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 라는 예비 신부의 고민이네요.
0: 너무 잊는다. 너무 잊어. 아니면 한두 개여야지.
2: 너무 많이 잊는데요.
0: 너무 많이. 1, 2, 3로 다 잊어. 셋 중에 하나는 건져야지. 근데 뭐 다른 되게 정신이 팔려서 막 정신 없는 직업군이신가?
2: 일단 사랑도 하고 딴 일도 해야 되는데 멀티는 안 되니까.
0: 그런가 봐.
2: 이런 건 알긴 하겠는데 이게 문제는 사실 이게 이해를 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2: 이게 계속 잊어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1: 맞아요.
0: 되게 뭐랄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1: 특히나 또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결혼 준비는. 신혼여행 이것도 알아보셨어야지.
0: 그거 아니라도 싸울 일이 진짜.
2: 아니 더군다나 본인이 먼저 알아보겠다 그랬잖아요.
1: 나만 믿어 그랬으면.
0: 그러니까 약간 좀 일을 미뤘다가 하는 스타일이고.

0: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게 여자분은 빨리 일을 해놓고 쉬어야 되는 스타일. 남편 되실 분은 최대한 밀었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하는데 그것도 잊어.
1: 아니, 회사에서는 또 인정받는데잖아요.
0: 그 회사 일에 완전 중심을 다 갖고 있는.
1: 에헤이.
2: 근데 보통 사람이라는 게 일관성이 좀 있어서 회사에서 그렇게 명확하고 아주,
1: 예.
2: 일처리를 아주 빨리빨리 잘 하는 사람이 일상에서의 그 일들을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긴 어려워요.
0: 그러니까.
2: 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마치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1: 예.
2: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0: 그래요?
2: 네. 그래서 막상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애는 착해.
1: 아,
0: 네. 아 제일 맞아. 싫어.
2: 아니,
0: 죄송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2: 네. 아니, 근데
0: 애는 착해.
2: 이, 저는 이 사연자 한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1: 예.
2: 게 좋았냐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결심한 게 본인이 화를 내도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주는 안정적 사람이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연자가 화를 낸걸 잊어버린 게 아닌가.
0: 어떡해.
2: 이런 생각도 좀들 정도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누군가 보기엔 답답하지만 이 사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람의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분명한 건 뭐냐면 다 반드시 표로 만들어야 돼요.
1: 맞아.
2: 네, 그래서
1: 돼.
2: 가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동 스케줄로 같은 거 써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고 뭔가 한가 하나 있을 때 일종의 보상처럼 자기 너무 잘했어. 이렇게 이걸 일종의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이거는 단순히 일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훈련이자 신뢰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1: 네.
2: 이거는 결혼 초기에 꼭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1: 그래서 오늘은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위한 주제입니다. 그건 약과다. 나는 이런 배우자랑도 결혼했다. 이분 주제로 문자 받겠습니다.
0: 이분 오늘 지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기록은 계속 갱신됩니다.
1: 네.
0: 아, 오늘 굉장한 사연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왜? 아 이거 진짜 괜찮나 싶었던 결혼 전 배우자의 성격이나 습관.
1: 그렇죠.
0: 결혼하고 나서 이건 몰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싶었던.
1: 이거 저거 안 되는데.
0: 네. 뭐 기상천외한 버릇이나 모습도 좋고요. 아유 그 정도면 귀엽다. 아유 내 배우자는 이것까지 해. 뭐 이것까지 잃어버려. 뭐
1: 네.
0: 이런 이야기들.
1: 이것까지 깜빡했어.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해서 잘 우리가 조율해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빅뱅의 노래입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0: 먹죠. 자, 길을 막고 물어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유, 난 이런 배우자랑도 결혼했어. 사연 좀 볼까요?
1: 정수경님. 근데요, 오히려 사연에 예비신랑 같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막 있잖아요. 기억을 엄청 잘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남자. 결혼하잖아요. 엄청 피곤해요.
0: 이건 중간이 없냐.
2: 이건 죽음이에요.
0: 아, 이것도 진짜.
2: 아니, 기억력이 사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1: 있어요.
2: 그리고 이 마음에 정확하게 줄이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해서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배우자가 평생 하며 살아야 되거든.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또 이런 분하고 같이 살잖아요. 상대 배우자는 또 기억이 거의 없어.
0: 왜냐면 피곤하니까 내가 자기 방어 기제로 그쵸. 그냥 다 지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사이 기억나? 2016년 4월 18일 16시 30분 사이가 나한테 했던 말.
1: 뭐, 뭐라...
0: 굉장히 수치스러웠어. 그런데 내가 한번 참았거든. 근데 동일한 실수를 2년 후 정확하게 7월 43일 날.
1: 아, 그거는 내가 다 미안하다. 미안해.
0: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사과가 몇 번 있었는 줄 알아? 봐봐 자기야. 2018년 2021년.
1: 아, 피곤하겠다 진짜. 그죠?
0: 이동욱님.
3: 저희 아내는 결혼 전에 깔끔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혼하니까 외출할 때마다 머리 감는 게 귀찮다고 앞머리만 살짝 적시고 나가더라고요. 완전 속았습니다.
0: 에휴, 동욱님. 그걸 또 믿으셨구나. 머리를 매일 감는 사람이 어딨어요? 물부족 국가에.
2: 그럼요. 전 어떨 때 진짜 최장 일주일도 안 감아봤어요.
0: 아하, 수술 뭐 이런 병원 입원 이런 이슈가
2: 전혀
0: 없이.
2: 그런 거 없고요.
0: 와, 머리가 그 정도면 안 날릴 텐데.
2: 아, 마음 수술.
0: 네, 마음 수술. 네, 마음 수술 기간. 네. 근데 머리 안 감는 거예요?
2: 네, 그럼요.
0: 머리가 거의 오토바이 헬멧처럼
2: 움직이지 않아요.
0: 단단하게.
1: 아하, 예.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이동우님. 7889님.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차에 안 탔는데 그냥 출발했어요. 아우, 이제 성격 급한 사람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야. 선생님,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
2: 저 포이트란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네. 없다.
1: 아, 우연은 없다?
2: 네. 아.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다.
0: 아, 자기 이렇게 성격이 급해. 나도 안 탔는데 차를 출발시켜. 아, 진짜. 아, 나 진짜. 자기 성격 급해. 정말 난 문제라고 생각해. 부인이 조용히. 에휴씨.
1: 우연이 아니었어.
0: 네. 너무 무섭다. 영화를 너무 봤다.
3: 0994님. 저희 와이프는 연애할 때부터 술을 마시면 숨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외식하면서 한잔하면 숨는데 길치여서 나중에 전화를 합니다. 집 못 찾겠다고. 이거 미칩니다.
0: 있어. 이거 숨는 주사
1: 왜
0: 있어요.
1: 숨어?
0: 숨는 주사가 약간 그 도파민이 살짝 취했을 때 그 약간
1: 술래잡기 제대로 하듯이요?
0: 술래잡기 도파민이 있나 봐. 그래도 이제 봐봐 나. 그 이제 숨어. 그 나 진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래. 다 진짜? 보이게 숨어놓고.
2: 타조예요?
0: 그 나중에 술이 더 취하면 더 멀리 나가는 거.
1: 그럼 그 길을 못 찾아가는.
0: 달리기 주사도 있는데 뭐.
2: 술만 마시면 공사장 가요.
1: 공사장이요?
2: 공사장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는지
0: 왜 그럴까요? 공사장에 가서 뭘 도우려나?
2: 뭔가 좋은가? 고치고 싶은가 봐요.
1: 특이하다.
2: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얘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찾는 방법 간단해. 근처 공사장을 뒤져요. 반드시 나와요.
1: 특이하다.
0: 어떻게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2: 그렇네요.
0: 그래, 주사는 뭐 스펙트럼이 네. 워낙 넓으니까요.
1: 하나 더 볼까요?
0: 0421님.

0: 심한 비염을 가진 남편과 결혼했어요. 아, 저 아픈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무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코에 손가락을 꽂고 후비적대요. 세상 스마트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데 깔끔한 인상과 달리 가을이 오면 코를 계속 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유머코드 맞고 착해서 코 팔 땐 고개 잠깐 숙이고 바깥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1: 야, 유머가 코를 이겼구나. 예.
0: 코를 팔 때 살짝살짝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적으로 내시경 찍듯이 파는 분들 계세요.
1: 그렇죠.
2: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검지나 이렇게 집게손가락으로 파는 분들 있잖아요.
0: 그렇죠. 저 정도면 코가 뚫리지 않을까 하나로?
1: 파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비염 있는 분들은 네. 이 코뻘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코 구멍이 조금 더 넓어서 숨이 잘 설친대요.
0: 아~ 그래가지고 이해하죠,
1: 상담을 할 때에도 코뻘을 이렇게 잡고 계속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 이렇게 아~
1: 벌리고
0: 아~ 네. 확장시켜놓고 네.
1: 저는 뭐 이렇게 뭐 파서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이렇게 비비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 네. 붙잡고 있는 건 또 괜찮더라고요.
0: 그러니까 후비적이 아주 맛깔나게 후비적거리시면 옆에 사람들은 또 못 본 척 해줘야 돼. 가끔씩 운전하시다가 아. 예,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두 마디가 다 들어가 있다면 뭐 비강까지 뚫으시나 싶게 이렇게
1: 무섭네요. 거의 부비동까지 도달하지 않아요?
0: 그 정도 내시경이죠. 저희는 그걸 내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제보를 또 해주셨고 네. 자 우리 최경란님 요즘 배달음식 플라스틱 뚜껑 이거 10개 많잖아요.
2: 그렇죠. 한 10개 되잖아요.
0: 예, 예. 제가 뚜껑 열고 하나씩 식탁에 놓으면 우리 영감은 그 사이에 그걸 다 먹어. 그 내가 이제 다 열고 식탁에 앉잖아. 지는 다 먹었다가 배 두드리면서 일어나.
2: 에?
0: 그냥 살아요. 다음 생만 비껴가면 돼.
2: 어머나.
1: 마지막 멘트가
0: 다음 생만 비껴가면 돼. 아, 너무 이 초월한 생초월 멘트.
2: 아 근데 아버님 그러면 안 돼요.
0: 근데 그렇게 성격 급하신 아버님들이 계속.
2: 아니 와이프랑 같이 뚜껑 열어주고 같이 드셔야지 이거를.
1: 아니 그리고 뚜껑 왜 그 안에만 열어요?
2: 그러니까.
1: 같이 열어야지.
0: 요즘 그런 아버님들 참 흔치. 아유. 살기 편한 세상은 아닌데.
2: 안 됩니다.
0: 아버님들.
2: 매너 아니죠.
0: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좀 더 얘기 나눠볼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심하게 하셨고 아버지는 늘 효자셨거든요. 그래도 책임감으로 끝까지 이혼은 안 하셨어요.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섭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할머니와 아빠에 대한 험담과 부부 생활의 힘든 이야기를 어린 저를 붙잡고 자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엄마를 울게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죠. 그런데 제가 아빠를 향한 분노심을 내비치잖아요.
1: 너는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0: 저는 엄마 때문에 아빠가 믿고 싫었는데 갑자기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춘기 때에 저는 혼란스럽고 죄책감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3살 위인 오빠와 저를 비교하고 차별했어요. 문제는 엄마의 말이었어요.
1: 네 오빠랑 너를 똑같이 낳아서 어? 똑같이 키웠는데 하나는 저렇게 살라고 말해, 하나는 못하고. 아우 진짜 왜 저러나 몰라. 너를 키우느니 개를 키우지.
0: 그러면서 늘 저런 오빠가 어딨냐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전 이제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너도 오빠한테 없어서는 안 될 동생이야. 이런 말을 저도 한 번쯤은 엄마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1: 내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아니 그리고 했다 치자 그게 언제적인 나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야?
0: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결국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 진짜 이제는 엄마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난 6년 동안은 엄마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었는데 내년에 다시 엄마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예전처럼 엄마를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럼 전 또 강한 엄마 앞에서 주눅이 들어 싫다는 표현도 강하게 못할 뿐더러 뭐 한다고 해도 엄마가 속상해서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에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프겠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곧 엄마 생신입니다. 지금처럼 연락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걸까요? 저를 방어하며 엄마에게 상처받지 않으며 적당한 선을 지키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아우 근데 저는 어머님이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너를 키우느니 개를 키우지.
2: 그러니까요.
0: 아우
1: 무슨 말이지?
0: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분노가 막 극에 달아서 정신을 놓을 정도로 화가 나셨나? 아니 그렇더라도. 와, 이 워딩은 진짜 센데요.
1: 그러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0: 아. 일단 예, 이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효순 교수님과 상담 예. 바로 시작해야죠.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0: 아이고. 예, 이효순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예, 상담 들어갈게요.
2: 네, 정희님 안녕.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용기 내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우리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네. 엄마하고의 이야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인데 네. 보니까 엄마하고 연락 안 하신 지가 보름 정도 됐다고요?
3: 아, 그 글을 쓸 때가 보름 정도였고요.
2: 네.
3: 아,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엄마하고 이제 다시 연락을 하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빠하고 아빠가 많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2: 네.
3: 제가 엄마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알으시고
2: 네.
3: 엄마한테 이제 정이가 밥도 못 먹는다더라.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거 알고는 이제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녁에 전화를 주셨어요. 엄마는 이제 안 아프고 괜찮으니까 이제 잘 살으라고.
2: 잘 살으라고? 그 말은 네. 잘 지내자라는 뜻일까요?
3: 엄마가 저랑 그런 일이 있으시면 많이 아프세요.
2: 엄마가.
3: 네, 아프신 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신경성으로 많이 아프시거든요.
2: 네.
3: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프실 텐데 하면서 그동안 저도 이제 밥도 못 먹었던 거고 저번 금요일 날 전화하셨을 때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이제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잘 살고 있어라. 엄마는 아파가지고 당분간은 널 만나진 못할 것 같다.

0: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1: 그러셨구나. 저기 조금 실례되는 말씀인데 그 전에 이번에 어머니하고 한동안 보지 않았던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0: 자세한 건 말씀은 못 드리지만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반복된 그런 반복되는 그런 거였어요.
1: 주제?
0: 네. 어렸을 땐 저희 집에 사과가 많았거든요. 외갓집에서 네. 사과 농사를 네. 지으셔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같이 없는 사과가 저희 집엔 많았는데.
1: 네.
0: 항상 오빠는 속이 하얀 아이보리색 사과. 그리고 저한테는 갈색 사과. 주셨지만 엄마를 보면 엄마는 거의 썩어가는 사과를 드셨거든요.
1: 아이고, 엄마는. 네.
0: 네. 그게 뭐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불만은 안 가졌어요. 우선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고,
1: 네.
0: 그리고 옆에 보고 있는 엄마는 더 안 좋은 사과를 드시니까 크게 불만은 안 가지고 살았는데,
1: 네.
0: 이제 최근 사건은 이제 제가 제 아이한테는 아이보리 사과를 먹이고 싶었던 거죠.
1: 네.
0: 아, 그래가지고,
1: 그래요.
0: 오빠한테, 나 그 아이보리 사과 지금 필요한데, 잠깐만 쓰고 줄게 했는데, 그건 엄마가 이제 받아들이시기를, 너가 오빠를 내쫓으려고 했다.
1: 아이고.
0: 그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1: 네?
0: 저한테 그 말이 되게 상처였어요. 내가 엄마 곁에서 갈색 사과를 먹었던 건 엄마가 제일 많이 아실 텐데, 저한테 오빠를 내쫓으라고 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그건 받아들이기가 싫었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우리 정희님.
0: 네.
1: 어머니가 살아오며 썩어가는 사과를 먹었어요. 드셨어요.
0: 네.
1: 그렇게 애들에겐 차별을 할지언정 당신은 더 안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나는 네. 내가 차별받고 있는 내 오빠보다 못한 사과를 먹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근데 네. 어머니가 우리 그 정선희 씨와 문천식 씨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너를 키우느니 네. 개를 키운다. 이 네.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0: 제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었죠.
1: 무슨 말이시죠?
0: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1: 네.
0: 학교도 별로 안 좋았고 직장도 네. 별로 안 좋았고
2: 아니 그렇다고
1: 무엇에 비해 누구에 비해서요?
0: 오빠에 비해서?
1: 오빠에 비해서
0: 네 근데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학원 같이 보내줘도 오빠가 덜 다녔지만은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1: 네 정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0: 네.
1: 지금 정희님이 보니까 엄마와 다투면 엄마가 아파요. 또 네. 엄마가 아픈 상황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밥을 못 먹어요. 지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0: 엄마가 이제 갱년기 이후로는 신경을 쓰시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듣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어도
1: 네?
0: 그걸 말씀드리면 엄마가 이제 알으세요.
1: 알아놓아요.
0: 네, 정말 많이 아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많이 참았죠. 그런 말을 들어도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걸 내비치면 엄마는 또 부정하시고 아프시고 하니까 저는 참다가 결국에 또 못 참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많이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 때 제가 하고 악화되죠.
1: 그랬더니 엄마가 너를 키우느니 개를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0: 네, 그거는 근데 최근에는 안 하셨어요. 그런 네. 말씀은 어렸을 때 얘기죠.
1: 정희님 보세요.
0: 네, 네.
1: 지금부터 제가
0: 네.
1: 정희님께 들은 말씀과 우리가 꽁투에서 들었던 이야기 짧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0: 네네.
1: 엄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그렇게 많이 다투셨고 그 모든 장면을 보는 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0: 네.
1: 그래놓고 할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나를 앉혀놓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0: 네.
1: 그리고 나서 사춘기가 됐을 때 야 그래도 넌 아빠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0: 네.

0: 오빠와는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야, 오빠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리고 나와의 갈등이 있을 땐 엄마는 알아 누워서 그때 나는 엄마에게 더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1: 네.
0: 그리고 이건 반복됐죠.
1: 네.
0: 그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중 구속이다. 엄마는 분명히 내 앞에서 할머니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고 나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빠를 밉다 말했더니 너 아빠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정말 혼란스러워서 아빠를 미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2: 그쵸.
0: 또 오빠와 나를 비교한 건 분명하면서 오빠는 또 괜찮은 사람이라 말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과에 있어서도 차의 배를 두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내 딸에게 동일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금 또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집은 이중 구속도 있고 또 아이에게 이렇게 함께 내 감정을 쏟아놔서 이 아이에게 내 감정을 모두가 받게 하는 그래서 내 편이 만들어서 아빠를 미워한 감정 갖도록 하는 삼각화도 일어나고 가족 내 형제 내 차별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엄마가 아프고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우리 정희님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그죠? 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희님이 같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엄마와 가까이 있건 멀리 있든지 싸우든지 가까이 친하게 지내든지 간에 주로 엄마 아버지를 우리 정희님이 많이 챙기시는 편인가요?
1: 네.
0: 오빠 뭐예요?
1: 오빠는 아빠를 많이 도와줘요.
0: 도와주는 거 말고 그건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1: 네.
0: 엄마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1: 엄마의 감정적인 건 제가 챙겨주고요. 우선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가지고.
0: 네.
1: 엄마 아빠 곁에는 오빠가 지금 가까이 있어서 오빠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엄마는 오빠랑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 정희님하고 살고 싶을까요?
1: 저요.
0: 정희님이요?
1: 네.
0: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1: 차관은 오빠한테 아이보리를 줬어도 항상 저한테 너를 보면서 대리만족한다고 하셨거든요.
0: 대리만족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2: 무슨 말이지?
1: 그냥 제가 착한 남편 만난 재밌게 사는 모습 보고
0: 네.
1: 그래도 대리만족하신다 하면서
0: 네가 나보다 낫다.
1: 네,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0: 그런 뜻으로.
1: 네.
0: 그래서 정희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뭘 원하세요?
1: 저는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엄마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0: 네?
1: 그 집을 제가 선택했을 때 엄마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엄마가
0: 네?
1: 여기 이제 자주 오시면은 여기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
0: 네.
1: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텐데
0: 네?
1: 엄마 옆에 상처 안 받고 제가 엄마 남은 삶을 좀 엄마가 절 보면 대리 만족하신다니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요 그냥.
0: 그래요? 엄마 옆에 가면 상처를 받을 걸 알고 계시는구나.
1: 엄마가 말을 그렇게 세게 하신다는 걸 본인은 모르세요.
0: 그리고 네. 그 세게 하는 걸 말씀을 드려도 별로 변화가 없으시고요.
1: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네.
0: 그런데 그 엄마 옆에 왜 가요?
1: 그래도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건 제가 제일 많이 봤으니까 그걸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 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엄마 희생 많이 보셨죠. 그리고
1: 네.
0: 엄마로부터 상처도 제일 많이 받았고 인정도 제일 못 받았을 거예요.
1: 근데 그게 저는 엄마가 엄마 본인을 너무 안 사랑하시니까
0: 네.
1: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그러면 그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는 딸이 다 받아도 괜찮아요?
1: 받아야 한다면은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제가 조금 엄마한테 나중에 딱 그 감정을 모아서 폭발하지 않을까.

0: 아, 저는 이게 고민이거든요.
1: 그 말씀은 너를 키우니 개를 키우지라고 했던 그 개가 되지 않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죠?
0: 네.
1: 정희님,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0: 네, 괜찮아요.
1: 정희님은 지금 걸어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0: 네.
1: 왜 그러냐면 상처가 있을 곳이 뻔하고 분노와 갈등이 있을 것이 뻔한 장소로 지금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애틋함도 있어서 조금 상처가 가라앉았던 건데 다시금 가까이 가면 그 옛날에 함께 살던 상처가 다시금 마치 벅벅 긁어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골마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정희님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데 이 사랑의 이름을 전 다른 말로 인정욕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 옛날 받지 못했던 거 내가 더 헌신하면 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그 옛날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오빠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남은 생에 내가 이거 회복하고 보상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 받고 싶은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이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정희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희님은 정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를 사랑하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엄마가 안쓰럽게 보이죠?
0: 네.
1: 저는 정희님이 정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사랑해서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엄마 옆으로 이사 가기로 했죠.
0: 네.
1: 그렇죠. 그런데 엄마 옆으로 이사 가기 전에 또 엄마 옆으로 이사 가는 후에도 저는 정희님이 상담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처를 알면서 들어가서 그 여러 어려움을 겪겠다고 다짐하는 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겠죠. 영혼이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분석을 좀 받으실 때 모든 상담자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아픔과 상처와 차별과 이런 이중구속과 그리고 삼각화와 부모화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정희님의 이 삶의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풀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정희님의 가장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경계를 갖는 거예요. 엄마가 오른다고 가고 가른다고 가고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오빠가 이런다 아버지가 이런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매일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곳에 엄마가 오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약속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계속 매일 적어가야 돼요. 이게 내 소망인지 엄마의 소망인지를 가르는 이 역할, 이 행동, 그리고 이 노력을 공책을 펴서, 노트를 펴서 이게 내 소망인가, 엄마의 소망인가를 꼭 갈라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이 과제를 하면서 상담을 좀 꾸준히 받아보셔서 나라는 사람이 나를 예뻐해야, 그래야 나도 엄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도 엄마 자신을 예뻐하지 않으니까 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죠. 지금 나에게도 또 딸이 있죠. 나도 네. 모르게 내 딸에게 마음은 하얀 사과를 예쁜 사과를 먹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갈색 사과를 먹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또 다른 영향력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과거의 목소리로 계속 나를 움직이게 될 거예요.
0: 네.
1: 좋은 면도 있지만 안타깝고 안 좋은 면이 조금 많아 보여요. 스스로가 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남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과제 말씀드렸죠? 이게 네. 내가 원하는 건지 엄마가 원하는 건지 나의 네. 소망은 몇 개나 있는지 꼭 매일 적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가까운 곳에 가셔서 가족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0: 교수님 제가 질문이
1: 네.
0: 엄마가 저는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1: 네.
0: 엄마 본인을 좀 사랑하고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근데 엄마는 많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1: 네.
0: 엄마를 모시고 가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까요?
1: 정희님
0: 네.
1: 지금 정희님이 중상이에요. 어머니는 경

0: 정상이에요.
1: 저도요.
0: 네. 이거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알겠는데 엄마는 언제든지 아프기만 하면 딸이 다 움직여요. 그런데 본인은 엄마가 아플 때마다도 쩔쩔매거든요. 그러니 이건 어머니는 안 가시기도 하겠지만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인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훨씬 더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상담실에 가시면 엄마 자세히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 딸의 마음이 거룩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본인은 본인의 상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1: 저희
0: 이런 그 머릿속으로 이 외부 환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 저희 일단 시간이 제약이 좀 심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희님 일단 후기 네. 기다릴게요. 오늘 꼭 상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네네. 네. 저희 예, 서둘러서 광고 좀 듣고 올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Look

0: 바닥에
1: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옮기며 부르는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전어떼의 행렬로 요즘 동해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네, 그 정도 사연자 좋아질 수 있겠죠?
3: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이 시급히 그리고 의미 있게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너무 착하신 분이라 진짜 꼭 상담 저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진심을 담아서 교수님

0: 님께서 예, 상담을 해주셨는데 결과가 진짜 좋아지길 바라고요.
1: 네.
0: 아, 오늘도 역시 우리 유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2: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4: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초대 중대 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변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유산전 등의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연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레드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국정운영 기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0: 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최근 30%대로 하락한 지지율은 전권 교체에 헌신했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라면서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의 흠결이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 운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맹목적 충성과 대통령의 시야를 가리는 참모라며 지금의 인사, 민정 라인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로 하는 세상이라며 미북 양국이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서 북핵의 선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이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해야 얼른 끝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며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의 문자 내용을 올렸는데요. 브로커가 김 후보자에게 8억에서 10억 원의 이익을 이야기했다는 내용과 함께 최 의원이란 다른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따른 의혹 제기에 김승원 후보자는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을 뿐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진짜 공익을 위한 팩트 공개라는 한 의원의 주장과 수사자를 유출한 검찰 캐비닛 정치라는 김 후보자 측의 비판,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속 시원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9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농촌지역 영농인력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형 공동영농에 대해 잠시 후 경북연구원 최종현 연구위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현 최고위원 연결해 박규현의 세상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유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4: 네, 안녕하세요.
0: 경북 북부권의 심각한 의료 접근성,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설립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달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국대 국립의대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북은 100명 정원에 50명을 신청한 반면에 전담은 지역 내 갈등을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하고 경북과 과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4: 네, 정부가 2030년까지 100명 정원 신설을 목표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경북과 전남이었습니다. 양 지자체는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국립대 통합지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고 경북은 경북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한 국립경국대에 의대 신설을 신청을 하면서 정원 5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추세 상황에서도 50명이라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절박한 의지로도 읽혀지는데요. 문제는 전남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며 지역 내 갈등도 있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임시로 봉합하고 100명 모두 유치 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자격 요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반칙 특권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경북은 50명을 신청한 반면에 전남은 100명을 다 신청했습니다.
4: 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 이뤄졌는데요. 당초 전제였던 대학 통합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신청 시한도 넘겨 사실상 무산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 권력을 이용을 한 것이죠. 뭐 사실상 호남에 퍼주기만 하고 있는 이번 정부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정부 결정 이후 전남 광주 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추진체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을 했고 교육부에 정원 100명 모두 추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북도가 50명 규모로 제출한 반면에 정권을 가진 차원에선 지역 안배나 배려 없이 모든 걸 독식하겠다. 이마저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의대 신설은 정부의 역점 국정 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배정을 제시했으니 후보 지자체는 경북이 아니면 전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정권 차원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반면에 호남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여유도 있어 보입니다.
0: 네, 신설 의대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을 모두 요청하기보다 경북과 전남 두 지역에 의대가 함께 설립될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경국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구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우선 경국대 공공의대는 도청 신도시 한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의대 캠퍼스를 조성을 하고 기초 임상 분야 교원 112명과 최대 500병상 이상의 교육병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 지역의 바이오 백신 기관과 임상연구 기능을 연계하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의대와 병원 입지 등을 놓고 의견차가 남아있었던 반면에 경북은

0: 및 경국대를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하나로 모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 혹은 당위성 또 절차적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전국 평균이 2.2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의료 취약지입니다.
1: 절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남에서 목포대 반발도 크게 나오고 있다고요?
0: 우선 명백하게 신청 시한을 어긴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신청 시한을 연장한 자체가 졸속이고 절차 위반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반면 탈락한 전남에선 목포대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목포대는 정부와 순천대, 경북대 등을 상대로 의대 신설 대학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남 광주특별시는 탈락한 목포에 대학병원급의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권을 가진 입장에서 진짜 자신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TK 정치권의 무기력함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의대 신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까요?
0: 국립의대 심사에서는 기존 의대의 유무가 주요 평가 요소로 거론이 됩니다. 전남에는 의대가 없지만 경북에는 경주대 동국대 YG 캠퍼스 의대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도별 의대 보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면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행정구역보다 의료생활권과 접근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경주는 경북 남동부에 있어 대구, 울산, 부산권과의 연계성이 강한 반면에 안동, 예천과 같은 북부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내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부권 주민이 겪는 장거리 이동과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응급, 분만, 소화 등 필수 의료는 이동거리와 시간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행정구역 안에 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권과 의료기관 접근 시간을 평가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북은 50명을, 전남 광주는 100명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정원 배분 가능할까요? 경북에 50명만 신청한 전략이 실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어떤가요?
0: 정원 배분 방식도 쟁점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 한 지역의 정원 전부를 배정하거나 경북과 전남에 50명씩 나눠 두 의대를 함께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곳에 정원을 집중하면 교수진과 임상실습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과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의료 공백이 심각한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광주 전남에 100명을 다 주는 게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이기는 합니다만 50명씩 나누는 방안은 두 권역의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 지역 갈등을 줄이는 대안으로 꼽히지만 소규모 의대가 충분한 교수진과 임상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부속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50명씩 나누게 된다면 향후 정원 확대 기준과 교육 수련 기반을 지원할 별도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졸업생의 지역 수련과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도 검토 과제로 꼽힙니다.
1: 지역에선 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여 등 정치적 입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도 팽배하죠.
0: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5일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내용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기준, 대학별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경북대가 앞선 정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교육 연구 역량 이외의 요소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교육 분야 외에도 정부의 호남권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광주공공항 이전은 정부 지원이 구체화된 것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하는 점 등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 갈라치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립의대 또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전남 광주에 수혜가 갈 경우엔 TK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탈락 지역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0: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과연 최석의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두 곳 중 한 곳만 선정된다면 탈락 지역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두 곳의 정원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0: 50명 규모 의대의 교육 수준과 재정 지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요.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심사 기준과 판단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지역 갈등을 줄이는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제 의뢰 문제는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과가 어찌됐든 공정한 과정과 평가를 통해 이를 발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속증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업 인력의 부족이 우리 농업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경북형 공동영농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요. 경북연구원 최종현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1: 네, 안녕하세요. 최종현입니다.
0: 최근 보고서를 통해 농가수 급감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 자경 중심의 전통적 자작농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농업의 생산 구조가 직면한 위기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1: 예, 뭐 지금은 농가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농업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감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농가 인구는 1970년 1,442만 명에서 2024년 약 200만 명으로 줄었고 농가 경영주 가운데 70세 이상이 과반을 넘습니다. 농사를 이끌고 계신 두 분 중 한 명이 70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40세 이하 경영주는 0.5%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예전과 같이 가족이 자기 논밭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기계 작업이나 방제, 수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뭐 소규모이고 고령 농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농기계는 커지고 비싸졌는데 이를 농가마다 따로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나 뭐 회사에 작업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혼자 더 많이 하느냐보다 마을의 농지를 어떻게 함께 관리해 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0: 예. 네,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와닿는데요.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을 꼽으셨습니다. 특정 마을이나 지구 단위의 농지를 하나로 모아

0: 경영법인이 일괄 관리하는 주주형 농업 경영 체계라고 정의하셨는데요. 기존의 품앗이나 개별 농사 방식과 비교해서 농가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1: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경북형 공동영농은 땅은 농가의 자산으로 존중하되 농사는 마을이 함께 경영하는 방식이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마을이나 지구 안에 농지를 모으고 영농법인이 기계와 인력을 함께 활용하면서 작목 선택, 생산 계획, 판매와 증설까지 좀 책임지고 맡습니다. 품앗이가 뭐 바쁜 때 서로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공동영농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영을 함께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앗이에서는 작목 선택과 판매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지만 공동영농에서는 이것까지 좀 함께 합니다. 농가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에 참여하고 법인은 하나의 큰 농장처럼 농사를 설계합니다. 농지를 맡긴 농가는 기본 배당을 받고 경영 성과가 나면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업에 참여하면 작업 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물량을 모아 선별하고 저장한 뒤에 판매합니다. 농가가 각각 팔 때보다 거래처와 협상하기도 쉽고, 뭐, 그 가격도 좀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매출을 함께 관리하니까 뭐 정산도 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중요할 것은 수익 배분 기준과 의사결정 방식을 처음부터 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동 영농법인의 전문성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개별 농가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생산과 유통 정산을 법인이 통합 관리를 하고 일원화된 생산 관리를 전담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1: 예, 뭐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법인은 농사 전체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어느 땅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언제 기계와 인력을 투입할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 세웁니다. 농가마다 따로 판단하던 것을 지구 전체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뭐 농사철이 되면은 파종, 방제, 수확, 건조 같은 핵심 작업 일정을 맞추고 필요한 기계와 인력을 배치합니다. 고령 농가가 직접 하기 힘든 작업은 법인이 맡고 농가는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확 뒤에는 공동 선별과 저장 추가를 이제 법인에서 담당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뒤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이제 농가에게 배당과 작업 보수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공동영농법인은 단순한 농기계 작업반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생산 계획부터 판매, 회계, 정산까지 맞는 마을 단위 농업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훌륭하구나 싶은데요. 실제 성과도 궁금합니다. 선도 사례인 문경 영순 지구의 경우는 콩과 양파, 감자를 연계해서 이모작 작부 체계를 도입해 농업 생산량이 3배, 농가 소득 2배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지역 여건에 맞춘 다른 성공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1: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경 영순 지구는 경북형 공동영농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선도 사례입니다. 하지만 문경은 본격적으로 공동영농을 시작하기 전에도 뭐 10여 년 이상 뭐 유사한 경험을 쌓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뭐 농작업 위탁이라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미 법인에서 마을 농사를 다 짓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경북형 공동영농이 안착될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문경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판로를 안정시키거나 고령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거나 생산과 가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좀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출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의 모습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청도 각북지구 같은 경우엔 친환경표의 안정적인 판로를 공동영농을 통해 이렇게 마련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팔 곳이 불어나면 소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공동영농법인이 생산 물량과 품질을 관리하면서 학교급식과 친환경 유통처럼 이제 계약재배를 연결한 것입니다. 구미 응곡지구도 좀 참고해 볼 만한데 고령화가 심한 마을에서 공동영농의 참여 기반을 넓혀가는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고령 농가들이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함께 짓는 농사를 경험하며 공동영농 면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령 농가의 힘든 작업을 덜어주면서도 새로운 작목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선 당북지국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고구마 주산지인데요. 법인이 고구마 생산뿐만 아니라 세척, 선별, 포장, 출하까지 이를 맡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천의 고구마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수출 가능성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 단위로는 좀 하기 힘든 새로운 사업 영역까지 좀 확장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세대 교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동 영농이 고령농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지 유효화를 막는 동시에 또 청년

0: 농가, 귀농인에게는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고 분석하셨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세대 간의 융합이 잘 일어나고 있을까요?
1: 예, 그 청년 농업인 육성과 세대 교체는 경북형 공농 역량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제 고령 농가는 뭐 농사를 완전히 그만두거나 굉장히 힘들어도 이제 계속 혼자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는데, 공동 영농은 농지를 법인에 맡기고 배당을 받으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농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지가 놀게 되는 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가 귀농인에게는 혼자 시작할 때그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농지 구하기, 기계 마련, 재배 기술, 판로 확보를 그 혼자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공동영농을 통해서 법인 안에서 숙련농가의 기술을 배우고 기계와 작업 체계를 함께 활용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에게 단순히 일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는 오래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책임 있는 역할과 적정한 보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함께 줘야 합니다. 고령 농가의 경험과 청년의 새로운 기술이 만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이 모델이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집적화가 필수적일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개별 필지 단위를 넘어선 지구형 농지은행 모델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존 농지은행과 어떻게 다르고 또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농지은행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주로 개별 농지와 개별 농가를 연결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영농은 한두 필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계가 움직이고 작부 체계를 짤수 있도록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구형 농지은행은 마을이나 공동영농 지구 안의 농지를 함께 살피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지은행, 시군청, 마을, 법인이 농지 소유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은퇴,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를 모아 법인으로 좀 묶음으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인도 몇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적인 농사 계획을 세우고 이모작이나 시설, 기계 투자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형 농지은행은 땅을 단순히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마을 농지를 미래 세대까지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지역 단위의 약속이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법인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 경영인 인건비 지원이나 경북형 공동 영농 지원 센터 설치, 그리고 지역 유통 주체와의 계약 재배 연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강조하셨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챙길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1: 예, 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 실내, 판로, 뭐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설과 기계도 필요하지만 생산, 유통, 재무, 농가 소통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과 현장 운영 인력이 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법인 대표 몇 명으로 뭐 농사와 행정, 회계, 판로 협의까지 모두 맡는 구조로는 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자립할 때까지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입니다. 농지를 어떤 조건으로 맡길지, 임대료와 배당은 어떻게 정할지, 중간에 탈퇴하면 어떻게 할지를 표준계약서와 규약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경북형 공동영농지원센터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농지, 법률, 세무, 회계 문제를 한 곳에서 상담하고 갈등을 좀 조정해주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로입니다. 공동영농법인은 생산을 잘하고 지역 농협, APC, 뭐 가공업체들은 선별, 저장, 가공, 판매를 맡는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약 재배로 물량과 품질, 가격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지 농가도 안심하고 새로운 작부 체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개별 소농이 안고 있던 기계화, 유통, 인력 문제를 함께 짓는 농사로 돌파해내는 과정이 인상적인데요. 마지막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이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 대혁신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1: 경북형 공동영농은 농가를 없애고 큰 농장만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농과 소농도 농지를 함께 지키면서 소득도 얻고 농사는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버티는 농업에서 함께 경영하는 농업으로 좀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기계화, 인력, 유통, 가격 변동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개별 농가가 각각 대응하기는 좀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공동영농은 농지를 지구 단위로 묶고 전문 법인이 생산을 관리하며 지역의 유통, 가공 주체와 연결해 가치를 높이는 좀 길을 새롭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0: 10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주 영양 봉화 지역 위원장 연결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1: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박교환입니다.
0: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 걱정도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는 또 집권당으로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그동안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같은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면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동성 때문에 그것도 아주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많은 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또 손해도 보고 그리고 걱정도 많죠.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문제나 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안정되고 있지 못한 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또 정책 유턴이다 이런 논란과 혼선이 좀 있었고요. 또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수출 시장의 호황이 내수 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아주 큰데요. 또 이런 문제들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0: 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오늘 김민석 대표의 연설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일단은 뭐 첫 대표 취임 연설인 만큼 좀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봐야 될 내용으로는 이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인데요. 결국 현실 가능한 개헌이라는 건 개헌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여야 합의 가능한 대목, 예컨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또 부마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대목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 어떤 대목이니만큼 이제 최저선을 여기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선에서 밝혔는데 저는 여야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한번 개헌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좀 김 대표의 연설 중에 주목할 만한 대목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네. 이거를 지금부터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현재 교섭단체가 20석 기준이잖아요.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뭐 10석 혹은 15석 정도로 낮추는 문제. 이거는 좀 빨리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재미있는 제안으로는 국회 본회의장에 현재는 정당별로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앉아 있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석거한 이거는 좀 재미있는데 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별례 없는 속도로 빨리 추진해 가겠다. 그래서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주거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라는 이런 저 내용 밝혔는데요. 뭐 이것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을 감안할 때 좋은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조국 혁신.

0: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1: 이게 이제 우리 보통의 정치자분들께서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공소, 취소, 면소 이런 용어가요.
0: 네.
1: 공소 취소는 말 그대로 검사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판에 붙인 것, 그게 기소고 공소인데요. 검사의 그 기소, 공소가 잘못됐다, 취소하겠다, 거두어들이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1심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0: 네.
1: 그런데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항고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서 지금 항소심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1심 끝나고 항소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면소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범죄를 규정한 법률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때 문제가 된 게, 누구를 안다, 모른다, 또, 뭐,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그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원래는 이게, 처음 법이 제정될 때는, 자신의 뭐,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여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이게 2000년에 여기에 행위라는 낱말이 하나 추가된
0: 네.
1: 거예요. 사실 행위라는 말은 대단히 모호하잖아요. 아주 포괄적이에요. 넓어서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많다.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행위라는 요 용어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본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다 통과되어 있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제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여기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을 구성했던 범죄, 이재명 그 구성 요건이 법률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해결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조국 원장의 제안이었고요.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에는요, 요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얼마 전에 징역 2년 1심에서 판결 났는데요.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면소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죠.
0: 그럼 맞춤형 입법이 되지 않냐? 이런 항변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1: 그런데
0: 네.
1: 요꼭이 이재명 혹은 윤석열 이 사건에만이 아니고요. 기존에도 요 행위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내 경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안다라는 건 어디까지를 안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저보고 지금
0: 네.
1: 우리 진행자님을 알고 있냐라고 누가 물으면
0: 네.
1: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안다고 할수 있나? 근데 사실
0: 네.
1: 저희 둘 아직 얼굴 한번 본적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안다 혹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0: 네.
1: 어떤 사람은 모른다, 잘 모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식의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인식의 영역인지 행위의 영역인지가 대단히 모호해요. 이렇게 모호하면 결국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1: 검사에게 정치인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고, 이건 단순히 정치인의 생명이 아니라 정치인은 결국 국민이 선택하잖아요.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표자, 그 사람이 공직에 계속

0: 없도록 할 거냐, 혹은 그 사람에게서 공직을 박탈할 거냐, 그 1차적인 칼자루를 검사에게 쥐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요.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 뭐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꾸준히 요 행위라는 말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1: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란 고위 당국자는 우리 군이 파병할 경우 이것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0: 이런 경우는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말을 잘 못하고 국제사회가 미국을 제재할 수 있는 사실은 실효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미국이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보면 침략 전쟁입니다.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1: 네.
0: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현실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에 지금 총상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세를 매기겠다. 심지어 지금 광주공항 군공항에 우리가 메모리팩 즉 반도체 공장 짓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광주공항을 미군 공군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공군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반도체 공장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강하게 응대해 주셔야 대한민국 정부가 봐라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반대한다. 국회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게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이 국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파병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국회가 국민께서 저는 확고하게 좀 원칙을 견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국회와 국민께 힘을 보태달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니스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납니다. 미국이 파병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와의 연대 협의가 진행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정상회의 되면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지금 뭐 워낙 이쪽도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전쟁에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의 제거함이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이 설치해둔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든가 또 그 밖에 뭐 현지에 지금 운항하고 있는 상선들을 보호하는 이런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함정도 지금 파견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요. 인도양과 그 오만 만 일대에 배치되어 있고 호르무즈 안으로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하면 함전은 하지 않고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다국적 연합체 같은 경우에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휴전해라. 휴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들어가서 기뢰 제거 작업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전하거나 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선을 그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뭐 이런 정도의 절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병 압력을 지금 우리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이런 문제를 좀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 프랑스와 그

0: 다국적 연합체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파병 압력을 돌파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0: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과의 전쟁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북미 대화를 통해서 또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도 달성하고 또 본인의 수건 사업인 아마 노벨 평화상도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뭐 잘 됐다.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미 대화 노력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이 북미 대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함께하면 어떨까 싶고요.
1: 네.
0: 북한의 핵능력 정당 이야기 나오는데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북미 사이에 적어도 핵 동결, 그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동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북미 대화가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 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지지해서 북미 대화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국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0: 일단 그 녹취록에 따르더라도요. 지금 한동훈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삼상실험이라고 하죠. 임상실험. 그 임상실험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했고 그 이상으로 어떤 통상의 절차보다 더 빨리 절차를 단축시켜줬다든가 특혜를 줬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로비했다고 일컬어지는 그 업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이미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청탁이라든가 뇌물 공여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진짜 문제는 그 녹취록을 그러면은 한동훈 씨는 어디서 얻은 거죠? 이건 결국은 수사 기록이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건 결국은 수사 기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거죠. 그래서 유출한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입수해서 공개한 지금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1: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0: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정당들이 자기가 얻은 지지율만큼 국회에서 의원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비례성의 확보라고 얘기하죠. 지지받은 만큼 의원 수를 가져가도록 한번 애써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당시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지금 와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용해인 의원을 연결 짓는 것은 전혀 부당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해인 후보자 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는요. 사실은 위성정당 때문이죠. 근데 이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뜬금없이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전혀 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 봉화 지역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 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미국과 이란의 거친 충돌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동맹의 파병 압박과 원유 수급이라는 현실적 국익, 그리고 전쟁에 휘말려서 안 된다는 엄중한 원칙 사이에서 외교적 외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이란 군사작전과는 단호히 선을 긋고 민간 선박의 안전과 다자간 평화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맹의 책임과 국익을 모두 지켜내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라디오오늘 오늘의 노래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함께하겠습니다. 안동의 미시 라디오오늘 지금까지 방근영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0: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다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 자료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취재진 앞에선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 등을 SNS에 올리며 연일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라며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냐고 따져 물으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라며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임상승인 청탁 관련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양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인사청문 준비단 해명에 대해선 소통 오류로 잘못 나간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1: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나눈 문자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강 씨는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0: 현상시험 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 아니더라도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선 조직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신임 당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을 이른바 비선 조직과 연관짓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용혜인 원내대표가 성평등 가족부 장관 지명을 수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본소득당이 만들고 싶은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한 사람을 넘어 성평등을 추진할 정치적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레드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국정운영 기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30%대로 하락한 지지율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라며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의 흠결이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운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맹목적 충성과 대통령의 시야를 가리는 참모라며 지금의 인사 민정 라인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여야 협치를 강조했고 AI 혁명과 국제관계 전환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대표직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을 언급한 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을 살펴가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 세력과도 대화하겠다며 본회의 자리부터 여야가 섞어 앉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AI 혁명과 국제관계 대전환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들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이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고 진단하며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미 간 만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시장 제도를 혁신하며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0: 최근 한 달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급등하며 7천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의 급등에 힘입어 4.61% 올라 6,995.39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68% 오른 27만원, SK하이닉스는 8.26% 오른 178만 3천원의 장을 마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2024년 10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0: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40mm,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등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 4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해보는 정치 뭐하니,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0: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뭐하니? 서용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세요.
3: 지난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뭘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약간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지난주 주인공은 용해인.
4: 왜지?
3: 그런데 지난주 월화수에서 목요일 한 오전까지 용해인이었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토일까지 해서 오늘까지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랑 이름이 같은 김승원. 같은 바뀌었는데 장르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5: 장르가 바뀌었죠.
3: 장르가 처음에는 그냥 약간
5: 학원물에서 네. 성인물 쪽으로? 네.
3: 그러면서 아침 드라마 쪽으로 좀 바뀌어버렸어요. 네. 장르가 바뀐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하고 갈게요. 자, 네 분 모두 김승원 후보자 낙마할 것 같다? 아니면 낙마 안 한다? 아니면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자, 먼저, 서용주.
6: 낙마 안 하죠.
3: 낙마 안 한다.
6: 이유가 안 되니까.
3: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의원.
7: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3: 아, 유보. 자, 그럼 이석현 평론가.
8: 어떻게든 임명시킬 것 같다.
3: 아, 낙마 안 한다?
8: 안 한다.
3: 자, 김종혁 전 최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9: 뭐예요?
3: 낙마.
9: 아니에요.
3: 아니에요?
9: 오. 낙마 안 할 것 같아요.
3: 낙마 안 한다? 네. 그냥 낙마, 강해?
9: 예, 네,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민주당에서 총력으로 이제,
5: 내가
9: 달려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안 시키고 그냥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3: 네.
9: 그 대신은 조국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죠, 뭐.
8: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더 비관적인 얘기가 네. 낙마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안 할 거 끝까지 밀고 갈 것 같다. 이게 더 비관적인 거죠.
3: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낙마해야 된다, 아니다 라고 했으면 낙마해야 된다 쪽 당연히.
9: 아, 그거야 뭐 네. 당연한 거죠.
3: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부터. 예. 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세요? 식약처 로비.
6: 식약처 로비가 아니라 네. 식약처 민원 이게 이제 공익 민원이냐 청탁 민원이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로비라는 것은 사실 양모 씨나 그 업체 대표인 강모 씨가 로비의 네. 그 주체들이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엮였다.
3: 네.
6: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를 했고 양모와 강모 이 두 사람하고 김승원 의원과의 어떤 연관성 사실상 이제 돈이 오가는 네. 거냐 약속을 했느냐
3: 네.
6: 뇌물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려고 3년간 11명의 검사를 가지고 털었는데 결국에는 양모 씨 브로커 양모 씨와 그 업체 대표 강모 씨 두 사람에 대한 청탁금지법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결이 무죄로 나버려요.
3: 네.
6: 그럼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재판부도 청탁방지법은 양모 광모가 없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의원 시절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에 있으나 법률적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죄질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민들한테 거의 뭐, 이제, 이 이미지를 부도덕하게 덧칠하는 지금 작업이라서, 이 작업을 걷어내면 금방 뭐, 끝나는 작업 같아요.
3: 김종혁 전 최고께서 계속 지금 뭔가 메모를 하고 계세요.
9: 아니에요.
3: 자, 반격해 보시죠.
9: 저는 낙서를 쓰는 하는 건데. 네.
3: 반격해 보시죠.
9: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새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잖아요. 네? 몇 년 전 생각이 나요. 네. 언제 생각이 나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생각이 나요. 네. 그때 뭐 다 같이 달려들어서 조국은 무죄다. 조국이 무슨 죄가 졌냐. 어? 뭐 이거

0: 탈탈 털어서 뭐 니들은 죄 없냐 뭐 이러면서 네.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 무슨 뭐 표창장 그것은 뭐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또 뭐 온갖 해괴 망측한 그런 요설들이 난무했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부가 모두가 다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제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새 보면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김승원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들이나 민주당에서 똑같이 대응하고 있어요. 그게 뭐 민원이지? 그게 무슨 로비야? 아니 그 무슨 민원이 로비가 로비를 민원 형태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야 이건 난 너한테 로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이거 민원인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그걸 온 국민이 다 봤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하면서 아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냥 민원 해결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저 사람 말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는 거 네. 그게 단적인 그 증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다른 두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얘기해 주시죠.
2: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섞여 있는데
1: 네.
2: 어쨌든 법적 결론과 그 결론에 대한 일단 김성원 후보자나 민주당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그보다 저 스토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1: 네.
2: 또 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걸 눈여겨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오늘 김성원 후보자가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표현을 썼어요.
1: 네.
2: 근데 저는 그 성찰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았어야 된다.
1: 아.
2: 부주의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야 된다.
1: 자기 처신에 대한 좀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
2: 저희도
1: 얘기인가요?
2: 국회에서 민원 다 받아보고 처리해봤잖아요.
1: 네.
2: 통상의 민원 처리하고 달라요.
1: 네.
2: 통상의 민원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거였다면 설령 그게 이제 민간 사이드에 그 민원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이거는 중소제약업체가 뭔가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로크래시 관료주의에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강모라는 사람하고 이 김성원 의원이. 그 본인하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양모 씨를 통해서만 그 업체의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식약처에 전달했고 식약처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쪽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네. 한 건데 결론을 보면요. 그로 인해서 110억 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1: 네.
2: 그 제넨셀 대표 강모 씨는 누렸고 또 그 로비의 대가로 로비스트인 양모 씨한테 6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줬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걸 공익적 민원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이거 신약 개발은 그냥 핑계거리 구실이었고 임상 승인이 목표였고 그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머니게임을 위한 이제 그런 그 과정이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거기에 이용당했다면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 문제가 없고 공익적인 민원 처리했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식의 반응은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스토리, 이 모든 피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이 과정에 있어서
1: 네.
2: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하고 그런 점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이걸 먼저 전제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과정이 있고 이렇게 접근해야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오빠가 등장하고 이거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1: 사적 친분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공적 역할 자체가 좀 경계가 흐려졌다라는 자기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3: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 입장에서 아마 그 내재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1: 네.
3: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는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3: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대화 기록 같은 걸 보면 그냥 후원에 한 500 넣어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청탁이나 이제 로비였다면 더 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1: 네.
3: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직접 만나신다고 했지만 의원님이 굉장히 청렴한 의원이셨던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민원 처리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이렇게가 된 건데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로 간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이게

0: 검찰에 내가 피해자다. 혹은 기소유예 당했는데 뭐가 문제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국 사태 때처럼 위법 아니니까 문제 없다. 뭐 검찰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민적 설득력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1: 아니, 이게 500만 원 이제 후원하려고 그랬는데 계좌가 다 찼으니까 돈이 안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패한 로비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녹취록에 보면요. 야, 나야 500만 원 정도 그냥 후원금 하면 되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씨라는 사람, 오빠라,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 양씨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실제로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6억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뭐 나는 민원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그쪽 하고. 그이 사람 얘기들 쭉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그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검찰이 기소유예하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보면,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힘센 사람들, 그 법사위의 간사에 판사 출신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일반 국민들을 보면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왜?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본 사람, 검찰에 수사 받아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일반 상식에서 이런 것들이 기소유예라고, 이런 것들이 무죄라고, 이런 것들이 돈안 받은 거라고, 청탁 없었던 거라고,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약입니다, 약. 그냥 나 공천 하나 주어. 내지는 야, 나 특혜 줘서 나돈좀 벌게 해줘. 이게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2: 근데 지금 분노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하고 몇몇밖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이 본질에 가깝지 않고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오빠 독약 로비 이런 말을 막
1: 그렇게 하고 있죠.
2: 만들어내죠.
1: 네.
2: 사학적이죠. 독약을 팔았습니까? 독약을 파는데 우리 대한민국 식약처가 독약을 파게끔
3: 아, 이거 햄스터 두고 하는 말
2: 만약에 햄스터
3: 같아요.
2: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런 결과치를 냈다고 해서 그거를 필터하고 죽었다. 자극적이죠. 그죠? 로비라고 규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본인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질에는 가깝게 갈수 없는 걸 알아요. 왜? 율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고 재판부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청탁이라는 걸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를 부정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은 지금 김승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왜 그때 재판부가 유죄를 안 내렸습니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3년 동안 양모 씨라는 사람이 잘 되게끔 뭐 했다. 그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가. 그러면은 잘 되게끔 해서 거기에서 수익의 어느 정도를 서로 나누기로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팠던 거예요. D넷이라는 잘못된 그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수사망을 활용해서 그까지 했는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게 오빠, 독약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뭐 주목을 받고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까지는 이해는 되나 스스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검사로서 역할을 하나? 라는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씌운다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무덤을 파는 거예요.
1: 일단 이거는 제가 반박을 안할 수가 없는데,
2: 하시라고 얘기한
1: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다, 분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민주당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진짜 있습니까? 1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판적이지만 김건희 씨가 술집 접대부 줄립니까?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멍게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다 1년만 지나면 전부 다다 횟집이 뭐 망가진다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세월호 인신공양설 청담동 동백 아가씨 사드 전자파 광우병 뇌송송 구멍탑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온갖 그 증오심과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을 해서 국민들을 갖다 몰아갔던 민주당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격하는 것들을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쥐가 그렇게 해서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폐사당한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자료를 냈는데 그런 거

0: 대해서 비판한다고 그게 자극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 좋은다고 비판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자체도 참 저희가 아마 참
2: 일단 대단하게 너무 우리가 이 주제를 와이드하게 옛날 얘기까지 막 십몇 년 전 20몇 년 전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좀 일단
3: 저는 아직도 네.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법적 결론은 맞아요. 기소유예 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겁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피의 사실들이 다 검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소했을 때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소를 못한 거예요. 물론 네. 기소 계획서가 있었죠. 징역 8개월의 기소 의견으로. 네. 그러나 그게 결재가 안 난 거예요. 결재는 어쨌든 기소유예로 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자가당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진행된 수사였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기소유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예요. 굳이 따지자면 한동훈 의원은 그걸 질문할 위치가 아니고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봐요. 때문에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면이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 스토리하고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떳떳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 그래도 친한 동생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넨셀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 이 개발이라는 것을 네. 내용적으로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몰랐고 크게 내용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청탁하니까 그 청탁 전달해주고 그쪽 피드백 받아가지고 야 될 것 같아 잘 됐어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저도 많이 민원 처리를 해봤는데 자신 없는 거 기관장한테까지 그걸 직접 문자를 보내서 부탁하려면 상당히 자신이 있고 이건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게 판단이 잘 안 서면 일단 보좌관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진이 해당 기관의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막혀 있는 거고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렇게 무작정 기관장한테 던지기 전에 이 부적절함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내는 거예요. 그 부주의함을 인정 안 하고
1: 부적절한 거를 저 후보자가 아침에 인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3: 서영주가 또 인정 안 하고 또 쉴드 치고 있잖아요.
1: 아니 쉴드가 아니에요. 제가 뭔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적 친분에 있어서의 민원을 처리한 거 그리고 직접 네. 처리한 거 이런 저 방식과 절차 이런 게 출발점을 잘못됐다. 네.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제가 여러 차례 네. 얘기했기 때문에 쉴드를 거기에서 치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보면은 모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 했다면 김승훈 후보자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모든 민원인한테 열과 성의를 다 했겠냐. 그게 아니라 양모 씨가 사적으로 친하니까 묻지마 민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뭐 공적 마인드가 부족했다. 네. 그러면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뭐라고 좀 지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 더 숙여야 될 것 같다는 게 의원님이나 저 얘기했던 것 같고 이게 처음 대응이 안 좋으니까 지금 계속 꼬인 거예요. 원래 한동훈 의원의 이런 그 의혹 제기도 사실 그 선에서 막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이 정도로 안 커지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거의 도파민 풀 충전 상태입니다. 지금 깨졌어. 그쪽에 거짓말을 격파하는 지금 모양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만도 하죠.
2: 이 정부에서 가장 신난 분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에요.
3: 폭발이에요 지금. 네. 하루에 25개씩 올리고 막.
4: 그거를
3: 25개? 네. SNS.
2: 한 10몇 개 정도는 올린 것 같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4: 그러니까 왜 그런 빌미를 주냐 이거죠 민주당이. 아.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0: 딴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 후보자잖아요. 다른 그냥 돈 버는 장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의를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Ministry of Justice야. 저스티스인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자기 상임위도 아닌 곳에 전화해서 식약처장한테 이거 해주라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야 과장이 맡고 있어? 내가 알았어 처리할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도 내가 무슨 뭐 그냥 민원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후한 무치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열기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모아니 사상 지금 제가 앵커 맡은 뒤로 가장 뜨거운 분인데 잠시 좀 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응용을 중단해 주세요. 수질 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 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 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 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오늘 4부 정치 보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 요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그 박원석 의원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서부지검 이 김승원 기소 계획 문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요것만 봐도 요게 상당히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건 검찰 내부 문서로 보이잖아요.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3: 내부 정보죠.
2: 네, 네. 내부 정보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보면 약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걸로 보이죠?
3: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기소계획서 같은 거는 공판 그 서류에 첨부되는 자료도 아니에요.
2: 네.
3: 그건 그야말로 검찰 내부에서만 보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결재 막기 위해서 올린 자료인데 그게 밖으로 나온다는 건 일단 검찰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녹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판 관계자들이나 혹은 사건 관계자들이 네. 재판 기록을 복사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상세한 것까지 안 나온대요. 너무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2: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3: 아니 그게 이제 뭐 현직이냐 전직이냐에 네.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인 유출 경로가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2: 네.
3: 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왕왕 있어서
2: 네.
3: 불법성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한동훈 의원은 그게 아니고 제보라고 얘기를 한사코
2: 의인들이 있다
3: 제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의인들이 제보하고 있다
3: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그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이 사안의 스토리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 시절부터 가장 잘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2: 네.
3: 그분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피의 사실을 던지면서 언론 이 방향을 유도하고 지금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든 피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기소유예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를 했고.
2: 네.
3: 이제 약간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2: 네. 자, 서영주 부대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4: 뭐 저도 박원성 의원님 말대로 한동훈 의원의 지금 그 검찰의 기소유예 건 이거를 따지려고 기소 계획서를 그것도 내밀한 검찰의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2: 네.
4: 공개했다.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뭔가 좀 주목받으려고 막 던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그 기소유예 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2: 네.
4: 그걸 왜 여기에서 공개해서 민주당한테 다 바라 그러고 저기 후보자한테 다 바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그거를 궁금하다고 그래요. 박성재나 그 심우정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물어보면 금방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냥 여론을 막 이렇게 흑색 선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부도덕하게 만들려는 그런 본질과 본질 외의 건으로 지금 접근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김승원 후보자가 아침에

0: 쇼핑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그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의원한테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 그렇게 밝히고 싶으면 증인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청문회 때.
1: 그랬죠.
0: 그랬는데 증인은 못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위원으로 나를 해달라. 아니, 의인과 제보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뭐 증인으로 나가서 법적 책임지기 싫은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언이 봐봐요. 개수장 말하라. 단어가.
1: 아. 세더라고요.
0: 그게 뭡니까? 사실 그냥 본질에 차분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저는 패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
2: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수법이잖아요.
1: 네. 어,
2: 그리고 그 민주당이 항상 했던 얘기, 과거에 터무니도 없는 폭로를 계속 펼쳐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지지역을 해. 이런 얘기 민주당이 계속 하셨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뭐 모여서 비상계엄을 모의를 했다. 뭐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 갖고서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거 무슨 뭐 달을 가리키는데 왜 엉뚱한 소리에. 그다음에 그 첼리스트 녹취록인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이 사건이 공개가 된 게,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 하면, 그 조모 씨라는 양 씨가 하는 회사에 거의 컨설턴트예요. 그 사람이, 야,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약을, 그거를 그 신약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거기 그 식약처에도 전화를 하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화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 보면 아니 이거 사람이 먹는 약인데 이게 대상포진 약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신약에다가 이상을 통과시킨다고? 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증거자료라 그다음에 뭐 녹취록 양 씨가 갖고 있던 뭐 그 어떻게 입수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검찰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어떻게에 대해서 이 자료 녹취를 네. 어떻게 입수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것처럼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 계속 그거 갖고서 문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송이 걸리면요. 이 증거자료 같은 게 변호사들한테도 전달되고 상대방 변호사들한테 전달되고 피해자들한테 전달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뭐 그 갖다 주기도 하고 오죽하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 안 되니까 야 그럼 한동훈한테 갖다 주자 이래서 가져온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서 뭐 이게 검찰에서 나온 건데 법무부 장관 했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에 한동훈 수종은 다 잘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잘렸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 게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고 2024년에 8월 달에 계획서가 나오고 12월 달에 기소유예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장관, 너 장관이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수사 그 기소 계획, 요거는 검찰 내부 자료 아닌가요? 이거는.
3: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왔냐의 이제 문제일 텐데, 네. 전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한동훈 그 의원 쪽으로, 뭐 검사 쪽에서 줬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법적으로 높은 확률로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통비법, 뭐 다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랬을지 안 그랬을 수 있다는 플랜 B도 네. 민주당이 좀 생각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이게 한두 쿠션 또 건너서 왔을 수 있고요. 네. 직접 검사에서 받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밀한 수사 기록이긴 하지만 주가조작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또 어디서 구해야 하나 싶은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했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한동훈 의원이 검찰 쪽에서 직접 받았다면 저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정론관에서 주로 이걸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온라인에 지금 막 올리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온라인은 면책특권 제외되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한동훈 의원이 이 정도도 모르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하다가 우리가 끝낼 수는 없고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에 또 갑자기 탁 튀어나온 얘기가 파병입니다. 파병. 호르무즈 해협 파병 얘기가 정부는 아직은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다만

0: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 그리고 군사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검토한다고 밖에 나올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생각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죠.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하든지. 근데 그렇게 반응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파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1: 이게 어렵죠. 근데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해외에 파병을 보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네.
1: 베트남 전 때 파병이 있었고, 네. 뭐 이라크 전 때 파병이 있었고,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베트남 전 파병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네. 우리한테 파병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주권 국가에게 파병을 요구한다는 굉장히 예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는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무슨 방송 폭스뉴스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 한국 정부 거론하고 네. 영국 정부 막 프랑스 정부 거론하면서 파병하라고 얘기하고
0: 최근에만 다섯 번
1: 우리 대통령하고 네. 나눴던 대화도 막 통화도 공개하고
0: 노 땡큐.
1: 이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0: 네.
1: 근데 이 상태에서 저 압력에 그 눌려서 파견을 하면 주권 국가로서 이건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뭐 그 체면 때문에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 이 파병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정당성이 없잖아요.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에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입니다. 게다가 수렁이 됐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실제 위험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견고하게 통제하고 있고 미군, 미 해군에 연안 작전 능력이 없다는 네. 게 확인이 됐어요. 그걸 지금 대체하려고 파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의 우리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파병해야 된다는데 거꾸로입니다. 파병을 하면 우리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이 훨씬 더 위험해져요. 타겟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미국으로부터 파병받은 그 어떤 동맹국도 움직이지 않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시간 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파견을 해가지고 이란을 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0: 비전투병이라도 안 된다.
1: 비전투병도 안 되고요. 네.
0: 단순 군수 지원 여기도 안 된다는 거죠.
2: 네.
0: 다른 혹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진 분 계십니까?
2: 아니 대통령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네. 고민한 끝에 이 고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0: 네.
2: 그냥 그 방금 말씀하신 뭐 부당한 어떤 침략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부당한 압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고민이란 게 있는 거죠. 2003년 과거 2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연설 같은 것도 보면
0: 네.
2: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당신께서 이제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타병을 요청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선택들을 대통령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압박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있고 뭐 쿠팡 사태 관세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 그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파병하면 그 압력이 없어질까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요구, 또 다른 청구서 또 날라올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끊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시간을 끄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네. 검토해 봐야 되고 영국이랑 프랑스 가는 거 보세요. 그 파병 얘기 자꾸 하니까 호르무즈 항행 자유 무슨 국제 이니셔티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요. 호르무즈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자국의 그 함대들 주둔시키면서 뭐 하는 신용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선을 딱 걷습니다. 안 한다고.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먼저. 청구서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3: 저는 보수 정치인이고
0: 네.
3: 한미동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 남겨놓고 있고 이 사람은 재선될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한 번 했고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과 관련돼서 외교안보 문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0: 네.
3: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3: 그래서 장정익 대표처럼 야, 한 달 만에 보냈는데 왜 빨리 안 보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지금 방원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정당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 자기가 사고 쳐놓고 나머지 뒤치닥거리는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다 하라고 지금 그게 등 떠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뭐 트럼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앞으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뭐 그 핵이 뭐 60개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뭐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김정은을 뭐 평양 워싱턴에 네. 부르든지 아니면 지가 평양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생색내고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0: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저는 이거 여야 따지지 말고 이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력을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절히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1: 들어요. 여당 내에서도 일단 의견들이 엇갈리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2: 다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불가피 아니면 반대 아니면 이제 뭐 찬성하시는 분도 덜어 있고
1: 그러니까
2: 근데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있지만 트럼프라는 조금 안하무인격 미국 대통령의 그런 행태들에 결국에는 우리 국익에 또 손해가 되지 않느냐 네.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정상 간에 그 얘기했던 노땡큐를 언론사에 흘리는 그런 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잖아요.
3: 실제로 노땡큐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떠나서 그런 상황이면 뭐라도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북한과의 북미 협상에서 우리를 조금 더 소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네. 저는 대통령이 고민하니 요 피신처를 만들어줄 거는 입법부 국회예요.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파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까지도 다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다양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시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파병 같은 경우에 비전 투쟁에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전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고 한미 FTA 때 특히 그때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여당 내에서도 반대했고 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일담처럼 그것 때문에 얻은 게 많다.
1: 그렇죠.
4: 그 레버리지로. 네. 마찬가지로.
1: 규모를 줄였다고 그랬죠.
4: 이거는 국회와 국민 여론으로 네. 버텨야 되는 일입니다. 정부도 명분이 있어요. 어쨌든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국민 여론도 중요하고 국회 비준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된다. 미국이 밀어만 붙인다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중요한 레버리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 응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안보를 일부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통상협상도 있지만 확장 억지력은 우리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자신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하는 거고 트럼프가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뺀다 주한미군 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못 빼요. 때문에 너무 쫄 문제가 아니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좀 이거 다루고 갈게요. 오늘 그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개헌 추진 언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각자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2: 예, 저는 개헌은 이미 뭐 역대 보수 진보 정부에서 필요성은 천명해 왔고 결국엔 네. 정치권이 합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들은 임기 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인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뭔가 첫 단추를 끼고 싶은 생각이 오늘 천명을 한 건데 그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계산 다 빼고 그리고 좀 뭐 대통령이 연임 뭐 이 부분을 입으로 얘기하면 하겠다 그런 어처구니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는 가야 되고 87년도 개헌이 솔직히 정치인끼리 그냥 서로 입만 맞춰서 한 개헌이잖아요. 그럼 정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제대로 된 국민 개헌을 시작해보자 그런 제안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3: 저를 보고 네. 계시네요. 네. 개헌 동력을 만들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선거제도 개혁 정도로 친한기 한 30분 정도는 설득해와야 이게 될까 말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자, 개헌을 꼬셔야 된다. 또 하신 말씀.
0: 아니 개헌 필요하죠. 네. 그 뭐 이미 40년 됐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른데 거기에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될 것 지킬 거 지키고 바꿀 거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네. 게 대통령이 야 도둑 그 안 도둑질 네. 안 하겠다는 거 뭐
1: 도둑질 하는 거 굳이 얘기해야 돼?
0: 굳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할 이유는 뭡니까? 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5년이 짧습니다. 그 국회의장은 또 아 그거 혹은 법제처장은 아 그거 국민의 의견에 따르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불안감을 자아내는데 대통령이 아 그거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해?
3: 그 말 자체가 다 했다고 저는 느껴지긴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또 믿으실 걸까? 저는 안 믿으실 것 같거든요.
0: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지금 그렇게 돌려서 안 하고 이리 빼고 저를 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지. 근데 본인이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저 임기 연장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대화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0: 아, 근데 왜 안 하시냐고, 그 얘기를. 그 간단한 얘기를 왜 안 해?
1: 그래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0: 난 믿을게.
2: 자, 박원석 전 의원이.
3: 짧게. 안 된다고 봅니다.
2: 아, 안 된다.
3: 지금 여야 간의 아. 관계나 정치의 수준이.
2: 어렵다.
3: 개헌 논의를 할 만한 수준이 못 돼요. 아. 그냥, 안 됩니다.
2: 네. 불가능.
3: 그냥 명분상 하는 얘기일 뿐이지. 네. 뭐 서로 진지하게 개헌 논의 임할 생각도 없고, 안 된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였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잘 들었습니다. 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당신의 락토핏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
9: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적당한 경쟁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경쟁,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의 등급 제도가 대표적이죠.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배달 노동자들을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높은 등급에 오를수록 더 많은 운임비를 받기 때문에 배송기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배달 건수를 높이려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무리하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죠. 생명을 담보로 한 배송 경쟁,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4: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둔 대검찰청이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형사부, 과학수사부 등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회의에서 수렴한 일선청 의견을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P3 CK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 지점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추락 지점 주변의 농경지 작물과 농기계, 또 가재도구 보관 창고 등이 불에 탄 주민 8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난주 지급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조사와 협의를 거쳐 석 달 전 해군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9,400만 원의 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해군과 국방부는 예산 소진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양 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나눈 문자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강 씨는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 아니더라도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거듭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은 이번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40mm,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

벽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주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어두컴컴하지만 그래도 소개해봅니다. 9월 7일 오늘은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 유독 푸르른 날이라서 푸른 하늘의 날이 된 것은 아니고요.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 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 푸른 하늘의 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해서 지정된 첫 번째 국제 기념일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푸른 하늘을 오래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기, 차량 운전자는 공회전, 과속, 과적하지 않기,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일상 사용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천해줘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은 또 유독 하늘이 예쁜 계절이잖아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서 다 같이 애썼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god의 하늘색 풍선이었습니다. 이현주님이 오늘은 절기 백로이기도 하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구예찬님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이기도 하죠 하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날이 많네요. 그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날이라고 해요. 푸른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 제정한 그런 날이라고 하죠. 0511님 어떻게 보면 저도 푸른 하늘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었네요. 버스 안 타고 두세 정류장 정도는 걸어 다니거든요. 건강도 좋아지고 푸른 하늘도 지키고 일석이조였네요. 그렇네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거리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강소리님, 젠디 퇴근 기다리면서 출첵해요. 저는 푸르른 산과 하늘을 위해서 일회용 사용 최소화하고 분리수거 정말 잘해요. 쓰레기 버리지 않고요. 와, 우리 소리님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하시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또 이야기하실 만큼 일회용 사용도 최소화하고 계시고. 안대범님, 저도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혹서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얼음물 담아서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텀블러 사용하는 것도 또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김경선님, 점점점 이제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실천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에너지 쓰지 않을 때 절약하는 거, 또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는 거, 아까 우리 분리수거 정말 잘한다고 하셨던 우리 소리님처럼 분리배출 잘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면 오래오래 이렇게 파랗고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 오늘은 평소보다 하루 일찍 오늘만 남의 편으로 함께 할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스튜디오를 아주 뒤집어 놓고 가신 우리 노중훈 작가님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요즘 우리는 내일 찾아오니까 오늘 내일 계속해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는 거야?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제조리바이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3분기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7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17일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건 역시 반도체고요. 반도체 1월에서 8월의 누적 수출액은 2,8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9.6% 뛰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도 수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이었던 자동차 수출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뿐이라고 합니다. 최근 파크골프를 하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56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허가 시설까지 포함한 숫자고요.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도심공원이나 침수 위험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골프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입지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파크 골프장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구장별로 제각각인 홀 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크 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은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아침엔 일부 지역의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서 선선함을 넘어 쌀쌀한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네팔은 현재 우기인데요. 시간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 갑자기 안개가 끼기도 해서 구조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호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 전체 사망자는 1,398명, 실종자는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박기범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우리 동네 파크 골프장에도 구미 사람들이 다 모인 듯 어마어마합니다. 돈도 적게 들고 운동도 된다고 하니 권장할만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이게 저 은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골프보다 장비도 간단하고 또 비용 부담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운동도 많이 되고 걷기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즐기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문제점들도 있다. 일단 통일된 시설 안전 기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오늘 뉴스에서는 지적했는데 일단 그 예를 들면 파크골프

를 하다 보면 공이 또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또, 자칫하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동선 같은 거, 안전거리, 뭐, 시설망 위치, 이런 것들이 일관된 기준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안대범님, 울산 태화강변에도 최소 3곳? 4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여기저기 막 생기고는 있는데 이게 파크 골프장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안전관리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지적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의 여건을 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 있게 들으셨 던것 같고요. 김지훈님, 네팔의 사고에 미안해집니다. 지구를 같이 지켜야 하는데 부족하네요. 오늘도 지구편 코너에서도 이야기해주셨지만 결코 머나먼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오늘도 지구편 시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지구편이죠. 오늘은 지구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또 파란 하늘을 더 오랫동안 볼수 있기 위해서 작은 실천들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온이 확 떨어진다는 뉴스도 있었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확들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덥지 않았나요, 여러분? 낮에는 햇볕도 너무 뜨겁고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일은 낮에도 31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0004님이 신청해 주신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월요병을 이겨낸 나만의 방법부터 오늘 먹은 점심, 저녁 메뉴까지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월요일 어땠는지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43님이 젠디 바람이 많이 불어대네요. 시원하고 모기가 없어서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디예요 여기? 송도 해수욕장? 오,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 송도에서 찍으신 사진을 멋지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닷가 야경 모습인 것 같은데 오, 멋지네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저 멀리 사람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사진을 바다 사진을 사진으로라도 바다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호준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당제 출석합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미니로 듣고 있어요.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싶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서늘해졌네요. 저는 저저번 주에 A형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오당제 식구분들도 독감, 코로나 조심하세요.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젠디 오늘도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진짜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독감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5201님 젠디 저 실기와 시연시험이 남았지만 오늘 환경교육사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오, 월요일부터 합격 소식 너무 기쁘네요. 우리 5201님 환경교육사 필기시험 당당하게 합격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실기와 시연시험까지 모두 힘내시기를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를 최종 합격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열님 젠디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조용히 해대는 사람 북토크 잘 다녀왔습니다. 퇴근길에 오당제 잘 듣고 있다고 수줍게 인사드렸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오당제 가족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열님.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북토크를 했는데 오당제 가족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잘 듣고 있다 이런 인사도 많이 건네주시고 그리고 불과 하루 전이었던 금요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랑 산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정했잖아요. 숫자 5를 펴면서 포기는 없다. 오당제를 외쳐주신 분도 계셨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땅 위에 수, 수많은 보물들 중에 석, 석회암보다 더 단단하게 크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늘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이수석 씨, 73번째 탄신일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멋진데. 우리 0928님 또 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이렇게 삼행시까지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고, 아버님 혹시 같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우리 수석님,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한 곡도 전해드릴게요. 9558님의 신청곡입니다. 조건과 가인이 함께한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조건 가인이 함께한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955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0928님이 아버지가 듣다가 아이쿠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아까 이수석 아버님 생신 축하드렸는데 마침 또 듣고 계셨나 봐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종철님, 저는 오늘이 연차여서 북한강 카페에 다녀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금방 또 겨울이 되겠죠? 진짜 요즘에 하늘이 너무 예쁘고, 진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완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네요. 유유. 우리 중3 학생 동아군. 그러니까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기 막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공부도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하게 그 맛있는 것도 잘 챙겨 먹으면서 달달한 거, 달콤한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좀 집중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3649님, 젠디 월요병 못 이기고 야근 중입니다. 야근 중이시군요. 지금 야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이 푸른 하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천에 대해서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해 드려볼게요. 엄세연님, 저도 외출할 때는 텀블러 꼭 씁니다. 오,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함정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탁기 한 번도 안 돌리고 손빨래 했고요. 오늘은 이불 두 개를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세탁했어요. 탈수도 안 하고 물 빼서 건조대 얼었는데 다 말랐어요. 우와, 진짜요? 어떻게 탈수도 안 하고 그냥 건조대에 널어놨는데 이게 다 말랐지? 이불 빨래가 그만큼 날씨가 또 좋았기도 하고 우리 정숙님 덕분에 또 전기 사용도 줄이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김여민님, 리사이클링 제품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페트병 뚜껑을 모으고 있어요. 기부도 하고 또 선순환되는 구조가 좋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플라스틱 뚜껑 이용해서 키링 만들었는데 재밌더군요. 그런 게또 있구나. 이렇게 페트병 뚜껑 모아서 그걸로 뭐 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가 있나 봐요. 오, 여민님 멋진데요. 김태원님, 충북 청주의 김태원입니다. 푸른 하늘을 위해서 저는 웬만한 거리는 걷고 좀 멀다 싶으면 뛰고 아주 멀다 싶으면 자전거를 탑니다. 멋지시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다가 조금 멀면 뛰시고 아주 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김미금님, 젠디, 저도 음식 포장할 때 플라스틱 접시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굳이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달라고 하시는 손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미그님은 보통 플라스틱 접시 말고 뭘로 포장을 해주시나? 왜냐면 이렇게 직접 그릇을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포장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 말고 뭘 사용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럼 노래 두곡 듣고 저희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권진원의 살다 보면 이승구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도로에서 불이 난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대피시킨 뒤 직접 불을 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집배원 임승만 씨는 우편물을 배달하러 대모산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했는데요. 화재를 직감한 임승만 씨는 근처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소화기를 가져왔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서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빠른 대처 덕분에 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승만 씨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우체국에서 매일 꾸준히 받아온 이 교육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승만 씨가 우체국에서 꾸준히 받아온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안전교육, 2번 유머교육, 3번 예절교육.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이죠. 1번 안전교육, 2번 유머교육, 3번 예절교육.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9423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최백호, 주현미의 풍경.
2: 노래를 부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청사와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선 13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됐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모두 1,398명이 사망하고 5,51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확산과 극장의 위기 등 영화, 영상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첫 영화 영상 정상회의 리미르 서밋 개막 연설에서 생성형 AI가 제작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배우의 초상 음성 복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도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이 오늘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관광과는 오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두 자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올리브 학교를 찾아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센터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일주일 내에 시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MBC 9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은 이에 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긴 하지만 이는 국고로 들어갈 뿐 소비자의 피해가 회복되진 않죠. 이 때문에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 보호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구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집배원 임승만 씨가 우체국에서 꾸준히 받아온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3293님 정답 1번 안전교육입니다. 보기 3개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이지만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전교육, 유머교육, 예절교육 다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3293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집배원 임승만 씨에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7: 뭐야, 누구야? 누군데? 누구인가? 누가 고민 소리를 내었는가?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로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 찾아온 오늘만 남의 편, 이번 주도 MBC 김준사 아나운서 그리고 노정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두 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7: 어떻게 지내셨어요?
9: 예, 아니 주말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아니 가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오나? 그렇게 무더웠는데.
0: 그러니까.
9: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0: 맞아요.
7: 좋은 날씨를 예. 지붕 밑에서.
9: 저 뭐 자전거도 한번 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저희 동네 이제 주차 안 되는 뭐 쌈밥집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걸어가긴 좀 멀거든요.
0: 네.
9: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해도 되나요? 그 서울시 자전거 그거 타고 공공 자전거 타고 다녀왔습니다.
0: 이야. 오, 좋았겠다. 네. 오, 맛있었어요?
9: 와, 너무 맛있었어요.
0: 아, 진짜. 네.
7: 저는 뭐 일이 있어서 강원도 춘천 또 경상남도 창원 출장을 다녀왔는데
9: 많이 다녀오셨다.
7: 그것도 근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잖아요.
0: 네.
7: 근데 준상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9: 왜요, 갑자기?
7: 제가 한 근 20년 만에
0: 네.
7: 딱 직관적으로 처음 봤는데
9: 네.
7: 와,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제가 PD한테
0: 네.
7: 이런 사람 있었네요? 준상 씨 너무 선해요, 착해.
0: 진짜요?
7: 굉장히 놀랐어요.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
9: 진짜.
0: 이런 극찬을 또.
9: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7: 앞으로

0: 하겠죠.
1: 네,
0: 지난주는 그랬다 이러고.
2: 아니 진짜 좋은 사람이죠. 네. 좋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1: 깊은 마음은 착한데 가끔 악한 아이가 튀어나와요.
0: 아, 당연하죠. 그 뭐 그냥 똑같이 일변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 감사합니다.
2: 오, 좋은데요. 시작이 훈훈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 지난주에 노 작가님이 중년의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 하셨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129님께서 노 작가님과 비슷한 고민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재직 중이긴 하지만 이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40곳에 보냈는데요. 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정말 50이 넘어가면 커리어와 상관없이 이력서는 무조건 컷되는 걸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니 뭐 저는 평생 거의 평생 프리랜서로 살아가지고 인사 채용 시스템 진짜 몰라요. 이거는 우리 젠디가 MBC 그 인사 담당자에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2: 그러니까 혹시 그 뭐 인사팀에 동기 있어요?
1: 있어요? 인사팀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저도 이제 회사 여러 곳을 또 다녀갔었고
2: 네. 혹시 작가님 아시나? 이전 직장이
1: 반도체로 요즘 핫한 회사
0: 맞아요.
2: 하이니
0: 전혀 그 이쪽 계통이 아니었잖아요. 네,
1: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도
2: 아 그랬구나.
1: 한 적이 있었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 저도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아 뭐 쉽게 갔었나 뭐 운 좋게 갔나 생각하지만 이력서를 30개 뭐 50개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몇 개나 쓰셨다는 거죠? 30개 넘게 네. 골라서 썼는데도 30개 넘게 그러니까. 썼던 기억이 나는데
2: 그랬구나.
1: 근데 한 군데 정도는 그 뜻이 맞는 곳이 있더라고요.
2: 그래, 그러니까
1: 다른 데는 진짜 얼토당토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아 그래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넣었는 데도 있잖아요. 가차없이 떨어져요. 근데 진짜 내가 설마 이런 데 되겠어? 해서 동아줄이 갑자기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될 때까지 한번 찔러보는 게
2: 그래.
0: 근데 진짜 의지는 않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한두 군데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품이 들고 열정이 드는 일이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가 이 우픈 현실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치킨집이 많냐. 다 그냥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할 거 없는데 여러분 절대 치킨집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 네. 너무
0: 그런
1: 어렵죠.
0: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2: 맞아요.
0: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맞아요. 제 조언은 조언이랄 것도 없지만 해보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근데 반드시 탈출구는 하나 필요해요. 그게 정서적이든 일적으로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한 취미 관심사를 계속 키우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중요하죠. 엉뚱하게 또 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0: 맞아요. 정말로.
2: 네.
0: 제가 뭐 음식으로 라디오를 뻔질나게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성시경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1: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회사를 들어갔지만 만약에 그때 안 됐으면 그냥 너튜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0: 아닐걸?
2: 오, 아주 냉정하게.
0: 예, 그런
1: 게 아니구나.
0: 현실적으로.
1: 냉정하구나. MBC 감사합니다.
2: 탈출구를 마련하라. 네. 아마 1129님은 지금 아직 재직 중이시라고 하니까
0: 맞아요.
2: 재직 상황에서 아직 회사를 뭐 그만두고 하신다기 보다는
1: 맞아요.
2: 계속 회사 다니시면서 도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자,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오늘만 남의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셨나요?
1: 경기도에서 안 고민. 오늘은 남자분이네요. 그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세 분은 젠지 스테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의 질문이나 대화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빤히 바라보는 Z세대의 특유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들은 Z세대도 아니고 이제 30대 중반인데 대화를 할 때마다 잠시 침묵을 하거나 제 얼굴만 빤히 바라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심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0: 준상이 이제 들어오니?
3: 예.
0: 저녁은? 저녁 먹었어? 아니죠. 저녁 먹었냐고. 준상아, 디너. 저녁 먹었냐고.
3: 예.
2: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0: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1: 주상아, 너도 뭐 나이도 좀 있고 이제 뭐 기반도 좀 잡았으니까 슬슬 결혼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왜? 뭐?
0: 그랬더니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1: 야, 인석아. 그래,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뭘 그렇게 저 계속 쳐다보고만 있어?
2: 예.
1: 예, 너 예씨가 아니고 너 안씨잖아. 뭐 얘가 뭐니? 아니, 결혼하겠다는 거야? 뭐 알겠다는 거야?
2: 예.
1: 아하이, 나, 저, 아,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할 말이 얘밖에 없어?
2: 예.
0: 어떨 때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극에 나왔던 궁예처럼 저를 상대로 관심 뽑으시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주보고 대화할 때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어볼 곳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도 한 번에 시원하게 대답하는 일이 드뭅니다.
3: 여보세요?
1: 준상아, 아버지인데 저 엄마랑 저녁에 마트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여보세요? 아니, 전화가 끊긴 건가?
3: 필요한 거 있기는 한데.
1: 안 끊었구나. 그래,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 여보세요? 끊겼니? 끊겼어?
3: 그냥 나중에 제가 따로 살게요.
1: 미친, 답답하네.
0: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서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태도가 점점 신중해지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많이 서운하네요. 대답 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는 30대 중반의 아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최근 만나봤던 사연 중에 제일...
4: 어떠셨어요?
0: 저희의 이 꽁트가 재밌었어요.
4: 왜요?
0: 그 침묵이...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준성 씨의 그 침묵.
4: 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래도 되나. 네. 오늘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에요.
1: 준성 씨, 준성 하나 출연료는 저에게 보태주는 걸로.
0: 아니, 그 호흡 괜찮았어요. 김명자님이 대답 없는 준상. 순간 네. 방송사고 난 줄요. 이상권님, 크크크크, 아버지 답답하시겠다. 6365님도 예, 수많은 뜻이 담겨있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두 분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와...
1: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4: 젠지스테어.
0: 젠지스테어 모르세요?
1: 몰라요.
4: 저도 이 단어는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요즘 그 젠지 친구들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뭐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답하기 전에.
1: 제가 이제 얼마나 무지하냐면 오기 전에 그 Z세대라고 네. 읽는 거 맞죠?
0: 네.
1: Z세대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쓰여있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뭐 14세에서 29세 그 사이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0: 살짝 아쉽네. 깎일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1: 약간 개그캐인가요? 네. 우리 집 밴디가?
4: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0: 네네, 아무튼
1: 근데 이제 뭐 이게 정말 잘 모르는 제가 이게 그냥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소통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나.
4: 아, 왜요?
1: 왜냐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그 놀이터 문화, 골목 문화, 마을 맞아.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잖아, 이 친구들은.
4: 맞아요.
1: 그리고 코로나도 겪었잖아. 비대면이 되게 익숙하고. 회의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수업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고.
0: 네.
1: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경험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현저하게 좀 줄어. 왜냐면 소통이라고 해봤자 1대1로 그냥 SNS하고만 하니까 그런 데서 좀 빚어지는 약간의 어떤 어긋남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4: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0: 네.
4: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좀 소통을 좀 하는 편이어서
0: 네. 그러니까
4: 상대방이 약간 특이해도 저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다 이러면 그 얘기로 물꼬를 좀 잘 트는 편이라서 뭔가 자기들 좋아하는 거 얘기했을 때는
0: 네.
4: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Z세대가 약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관심사가 통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그게 없을 때 말을 안 하는 거지.
0: 맞아요.
4: 그냥 자체가 대화를 싫어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0: 그리고 그 Z세대 이제 사이에서는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당한 상황이나 질문에 굳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0: 입장도 있다고 하는데.
1: 아,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 거구나. 왜냐면 예전에 소통의 단절, 대화의 단절은 그냥 말도 안 섞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네. 자리를 뜨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0: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저는 Z세대는 아니긴 하지만 젠지 스테어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 네, 네.
2: 진짜요?
0: 의외로 네 그런 적이
1: 언제인지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0: 언제인지는 뭐 딱히 그렇지만 뭐 네. 예를 들면 내가 굳이 여기에 답을 해야 돼? 이런 무례한 상황 같은 때는 그냥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막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2: 소통이 안 될 것 같아.
0: 잠시 퍼즈 멈춰가는
1: 오히려.
0: 거죠.
1: 오히려. 아, 지금 우리 제작진이 밖에서 저를 혼쭐을 내고 있는데 아니 여기 사연 아드님은 30대 중반이니까 Z세대 아니잖아요. 대본 안 읽을 거예요 라고 지금 막 혼쭐을 내고 있다. 미안합니다.
0: 아니 그럴 수 있죠.
1: 그렇구나. 30대 중반.
0: 저도 30대 중반.
2: MC라고 묻잖아요.
0: 그러니까.
1: 아, 어렵네.
0: 그럼 다시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안 고민님의 아드님 원래는 안 그러셨대요. 근데 일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입장에서 이제 서운하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아까 젠디가 뭐 이렇게 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 부당한 거에 뭐 대답하지 않나
0: 그러니까
1: 이런 거라잖아요.
0: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1: 아, 그렇구나.
0: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막 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제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뻔하긴 하잖아 이제. 저도 옛날에 아휴 엄마한테 저기 나한테 할 얘기가 밥 얘기밖에 없냐고.
2: 밥이요? 갑자기요?
1: 왜냐면 이 아버님도 계속 저녁 먹었냐고.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30대 중반이면 얼추 그냥 보통 치면은 사회생활 뭐 한 7년차 8년차 그러면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부모들이 보통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십상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에 섞이기 쉽지 않은 거죠.
0: 아는 거죠. 더 얘기하면 싸움이 될 거니까 맞아. 아버님을 심기를 더 이상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예 하는 게 더 이렇게 싸움으로 가지 않는 방법 아닐까요?
1: 그래도 아버님 맞아.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계속 다를 쳐다봐. 아, 저 놈이 뭐 할
2: 불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0: 오호. 신은희님이 꼭 우리 아들 같네. 얘조차 잘 안 하고 계속 보고 있다 하셨는데 준상 씨는 어떤 편이야? 아버님 어머니.
2: 아,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버지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진 않았을까?
0: 네네.
2: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도 하시다가 물론 회사 일만 가지고 아들이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1: 아, 중요한 추측이다.
2: 예. 아니,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사회적으로나 뭐 너 기반을 잡아놨으니까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대화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 하면은 너무 듣기 싫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저희가 하루 앞당겨서 아마 저희 아버지가 안 듣고 계실거든요.
0: 네네. 아버님이랑
2: 아마 안 듣고 계실거예요.
0: 만약 아버지가 막 준상아 뭐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요?
2: 아니 저는 평소에 그 얘기를 들어도 스트레스였지만 아버지랑 뭔가 약간의 대화의 소통에 요즘 좀 불편하다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있으시죠.
1: 맞아요.
2: 그런 시기에 결혼 얘기하면은 와 난 진짜 오늘 진짜 나랑 진짜 더 나 집 나가서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1: 들어요. 그렇지,
2: 집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들어요.
0: 그니까
2: 아니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고
0: 그러니까
2: 요즘 뭐 결혼식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고
0: 정확하죠. 네. 고민님이 만약에 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아빠 제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2: 그러니까.
0: 그럼 또 싸움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싸움이 되는 거.
1: 그러면 또 이해가 되네.
0: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2: 이해도 좀 가요.
0: 저는 진짜 이해 돼요.
2: 맞아요.
0: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밥 먹었냐? 여기다는 왜 대답을 안 할까?
2: 아, 뭐, 최근에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없었으면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스트레스는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아, 제가 요즘 이게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야! 원래 막 회사는 다 힘든 거야. 나한테는 이유 다 참고 살았어. 이런 얘기 나올 거 싫으니까.
0: 싫으니까.
2: 회사 얘기하기도 싫고. 우리 아빠는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있고. 나 지금 결혼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미쳐버리겠는데 무슨 결혼 얘기야. 막 이런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0: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
1: 아니, 저는 그 준상의 그 해석과 나름대로의 처방전이 되게 그 공감이 되네. 설득력이 있고.
0: 맞아요. 저도 그렇.

0: 그렇게 생각해요.
1: 저는 이 공감. 오늘의 고민 현상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있었을 수 있는 일, 전사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 공감이 돼요.
2: 그렇죠. 제가 많이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0: 근데 이제 뭐 마트에 갈 건데 필요한 거 있냐 물었으면 뭐 없으면 없다 하면 좋은데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답답하신 거죠. 안 고민이.
1: 근데 그것도 그런 게 다른 거 다 대답 안 하다가 마트에만 아, 네, 저기 그 치석재 고이 좋은 뭐 치약이요. 뭐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 이렇게 하게도 좀 그렇잖아요.
0: 그건 그렇다.
2: 그러니까 요즘 안 그래도 냉전식인데.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어머니가 또 어머니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저녁에 마트도 같이 가시고 그러면 분명 이럴 때는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될 때는 좀 어머니가 옆에서 좀 중재할 수가 있어서 좀 엄마랑 싸울 때는 또 아빠가 중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세 식구 이상이 살 때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만약에 그 부부 간에 더 대화가 없어. 이건 대박이겠다.
2: 설마요. 마트를 같이 가시는데.
0: 어, 그렇네. 마트를
3: 그러네,
0: 같이
3: 그러네.
2: 네, 마트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0: 어, 박종희 님이 아니 16세 저희 딸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어 물으면 대답했어 이러는데 30대도 그런다고요 하셨는데 그러면 안 고민 님이 아드님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드님의 입을 트이게 할 좋은 방법 있을까요?
1: 저는 그 이제 이게 대화로 뭐 이렇게 이끌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0: 네네.
1: 비언어 제가 그 신마가 나왔거든요.
0: 네. 네,
1: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대화를 계속 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를 이제 응원하는 야구팀이 만약에 동일해 그러면 아들이 그걸 아신다면 좋아하는 선수의 그 저지 유니폼을 그냥 아들 방에 그냥 넣어놔.
0: 오.
1: 아니면 뭐 야구장 티켓을 뭐 넣는다.
0: 오, 좋다.
2: 좋다.
1: 아니면 맨날 그 저 인사라는 게 뭐 저녁 먹었니? 밥 먹었니? 막 이거 하지 말고 아들이 퇴근했는데 뜬금없이 커지 야호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2: 어 귀엽다.
1: 아들 휴대폰 액정에 미스네 원이씨나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2: 아 작가님 아들 있으세요?
1: 여봐요. 여봐요.
2: 아 죄송합니다.
1: 예, 예. 또는 저는 이제 아버님 머리 일찍 돌아가가지고 이게 로망이기도 한데 아버지와 술 한 잔. 그것도 그 술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 방에 책상 위에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놓고 메모를 해놓는 거야.
0: 어 좋다.
2: 같이 마시자.
1: 아, 나 오늘 피곤하지. 그냥 한 잔 마시고 자. 근데 아버지랑 같이 마셔주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2: 아 귀엽다.
1: 괜찮잖아요.
0: 좋은데요.
2: 그 귀여운 접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굳이 말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이런 뭔가 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행동으로. 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저도 그런 방법이 좋은. 저도 비슷한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도움 주려는 막 대화를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너의 뒤에 있어. 이런 경력. 그 마음만 느껴지면 솔직히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괜히 막 아들 대화 좀 하자. 이러면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정말 아빠랑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그냥 책상 위에 탁 올려놓는다.
0: 만약에 지금 아버지가 준상 씨 책상에 뭘 올려놓는다. 뭐였으면 좋겠어요?
2: 돈? 요즘 힘들지.
0: 진짜 고민 1초 정도 하고 바로 나오네요.
1: 어, 이 아드님이 혹시 뭐 주식 물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2: 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네, 계속 파란불 들어와가지고 진짜 힘들 수
0: 우리 작가님이랑 우리 준상 씨 의견처럼 이렇게 뭐 메모에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대화가
2: 대화는 아니에요.
0: 대화 아니야? 대화는 아니고
2: 대화는 힘들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2: 죄송해요.
0: 오늘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노래도 못 듣고 이제 광고 들을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안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올게요. 그대의

0: 초년 뭐 신입생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이게 더 있지 않을까
1: 네.
0: 싶기도
1: 그러니까,
0: 하네요.
1: 그러니까요. 김여민님. 와,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안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좋겠으면.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는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진짜 곤혹스럽긴 할것 같긴 해요.
2: 그쵸.
0: 김연수님, 중고딩거 아니고, 아버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톡으로 대화해보세요.
2: 맞아요.
0: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문자로. 김경주님, 제 생각에는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쩌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바꿔주세요 한다잖아요. 아,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다.
2: 정상적이다.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죠.
0: 네, 서정성님, 제가 아버님이라면 아들한테 최소한의 말만 하고 그 외엔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2: 네.
1: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너무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축 하나 던지거나 지켜보거나.
2: 저희가 맞습니다. 수요일 코너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청소년 내 마음 보고서 시간이 있는데 청소년들 막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뭐 했어? 무슨
1: 그렇지.
2: 공부했어? 아, 친구들이랑 뭐 했어? 이런 질문하는 거를 너무 싫어한대요, 사춘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 어떡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1: 근데 저도 한 40년 전이지만 저도 그렇게 싫었었어요. 싫었어.
2: 질문하는 거 싫어하는 거.
0: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뭐하고 왔나
2: 그렇지.
0: 궁금한 게 사람
1: 지금은 너무 이해하죠 지금.
2: 맞아. 근데 정성님 말씀처럼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말할 테니까
0: 맞아요.
2: 먼저 질문하지 마라.
0: 그건
1: 그럴 수도 있죠.
2: 네.
1: 이경진님 경무에 시달려서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집에서 저한테 말 시키는 것조차 싫어서 악기 들린 듯이 그랬어요.
2: 악기 들린.
1: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0: 맞아,
1: 거예요.
0: 뭔가
1: 회사에서 아니면 뭐 교우 관계든가
0: 뭐든.
1: 맞아요. 뭐 있을 거야.
2: 그러니까.
1: 있을 거야.
0: 구예찬님, 사람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 정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집에 아드님과 함께 계실 때 치킨, 뭐 다른 음식도 됩니다. 하나 시켜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요즘 뭐가 힘든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공감과 경청을 하며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냥 바라건대 그 아드님이 저처럼 식탐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이제 음식으로
2: 네,
1: 유인하기 좋을 텐데. 9995님. 그럴 땐 자녀가 나가 살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저도 타지 나가서 사니까
0: 아, 맞아.
1: 애틋하게 전화하기도 해요. 아 내보내라 이런 건가요?
0: 아 근데 이건 아들은 좀 맞는 얘기 같긴 해요.
2: 그래요.
0: 저도 부모님하고 사이 제일 좋았을 때가 저 군대 갔을 때. 저 진짜 그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2: 진짜.
0: 정말 그 군대 가서 훈련 받고 딱 어머니 아버지 처음 만나는 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보면서 와, 나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하는구나.
2: 좋은 방법이네요. 떨어져 사는 거.
0: 근데 요즘 같은 시대 또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1: 그러니까
2: 그렇죠.
1: 다시 들어 유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네. 쉽지 않아요.
1: 제가 하나 더 읽어요.
2: 예. 네.
1: 이상곤님 그래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웅변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세대 간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그러면 또 대화를 계속 시도하시라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 예.
2: 방금 나온 얘기들이 안 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안 고민님께 오당제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선물 귀한 선물입니다. 간장 액젓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받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
2: 그랬으면
0: 또
2: 좋겠어요,
0: 맛있는
2: 진짜로.
0: 음식도 해드시고 아드님이랑.
2: 야 아들아 내가 네 사연 보내가지고 이제 선물 받았다.
0: 야, 너무 재밌다.
1: 아들이 이러겠지. 아니 우리 얘기를 방송에 내보내.
2: 그러면 대화가 말이 어떻게
1: 문 닫고 들어가는
0: 그거라도 이제 대화가
2: 그거라도
1: 그거라도 간장 액젓 세트가
2: 네.
1: 위력을 발휘하기를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973님 노 작가님 고정됐나요? 2주 연속 나온 거 보니까 스페셜 게스트는 아닌데 싶어요. 여행의 맛 사라지고 나서 노 작가님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크크크
1: 아시잖아요. 격언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놈들은 믿을 게 아니다. 알 수 없고요. 제가 하나만 그 텍사스의 민일 교수님이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2: 네.
0: 민일이요?
1: 민일.
2: 아, 민일.
1: 그분이 오당지의 광팬이에요. 애청자예요. 그 제가 혹여나 언제 나올까 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대요. 근데 제가 나와서 너무 행복해 하고 계세요.
2: 텍사스에 사세요? 네. 오, 대박. 네. 지금 그럼 출근하실 때 들으시나?
1: 그럴 거예요.

0: 잘 계시죠?
1: 오, 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8375님, 노 작가님의 오랜 팬입니다. 그냥 읽어주세요. 잘생겼다. 조지 클루니 닮았다. 이상입니다.
0: 아, 문자 차단 당하시겠네요?
1: 예. 어, 근데 조지 클루니 느낌 있으시다.
2: 어디가요? 왜 저래?
1: 진짜 있으시다.
2: 있으세요. 오,
0: 젠디. 오. 내가 젠디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 좋아요?
1: 아니, 조지 클루니 싫으세요?
0: 아, 싫은 게 아니라, 어. 올투당투 안 쳐도 어디가. 왜 저래.
1: 에이,
2: 젠데이아보다는 저희 젠디가 더 예쁘시기 때문에.
0: 아, 당연하.
2: 네. 아, 실수했네. 말씀을 조심해 주십시오.
0: 아, 진짜 아유, 제가 두 분 다 알게 네네, 죄송합니다.
1: 오늘 아주 훈훈하게 예. 또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0365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고맙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0365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1120님이 연애 15년 결혼 1년 3개월차 부부입니다. 오늘 근무 중에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려줬어요. 듣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눈물이 또르르 흘렀네요.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1120님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그런 소식이셨을 텐데 임신 소식 들으시고 또 얼마나 기쁘셨으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9332님은 오늘 커피값을 아꼈어요. 장거리 운전했는데 집에서 준비한 텀블러에 따뜻한 물 담고 커피도 따로 챙기고 돈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기특하죠.

오늘 또 커피를 아끼셨다는 9332님. 장거리 운전하실 때 사실 커피가 진짜 필수잖아요. 근데 집에서 따뜻한 물을 또 챙겨가시고 커피도 챙겨가시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5182님, 저는 식당 갈때 작은 나눔 반찬통을 가져가서 혹시 먹다가 남은 반찬 있으면 가져옵니다. 되도록이면 리필도 잘안 하고 반찬도 안 남기려고 노력해요. 텀블러는 당연히 쓰고요. 올해 자연재해 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네팔 대홍수 보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거라도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5182님처럼 혹시 뭐 식당 갈일 있으면 반찬통 작은 거 하나씩, 가방에 뭐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하나씩 챙겨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현님, 저도 오랜만입니다. 저녁 시간 산책길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가을이 되니까 많아지셨죠. 7011님은 저는 오늘 오전에 볕이 좋아서 90분 동안 걷고 들어왔어요. 와, 오래 걸으셨는데요. 그 볕이 좋긴 한데 또 너무 또 태양이 뜨거우면은 좀 어지럽고 힘들 수 있으시니까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산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예원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이수영의 날아라.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6593님, 딸아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서 내일 원서 확정 짓고 접수해야 해요. 별거 아닌 듯 해도 실수할까봐 진땀 나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 그렇군요. 벌써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이름 잘 썼는지, 뭐 번호는 잘 적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걱정되실 텐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3위 구삼님, 전 내일부터 다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이 열중하려고 합니다. 두 달째 취업이 되질 않고 있어서 너무나 어렵네요. 자기소개서 내용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하니까 어떤 맥락으로 작성해야 좋을지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젠디가 응원해주시면 취업 준비에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고생 많으시죠. 우리 3위 구삼님도 그렇고 취준생분들. 아까 우리 작가님이랑 또 김준성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3.29사님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497님, 담낭암 수술한 지 4년째인데요. 내일은 검진 받는 날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항암치료는 안 받았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몸이 안 좋으면 검진 꼭 받으세요. 오, 내일 또 검진을 받으시러 가시나 봐요.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검진 주기적으로 여러분도 받으시면서 건강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29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끝곡 선곡권 당첨 감사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 엔하이픈의 블러디 파라다이스입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엔하이픈의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러디 파라다이스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또 화요일인데 원래 화요일은 오늘만 남의 편 하는 시간이지만 하루 이렇게 저희가 순서를 바꿨죠. 김민호 아나운서와 하는 요즘 우리는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제일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확산과 극장의 위기 등 영화, 영상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0: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랑스 생폴드 드방스에서 열린 첫 영화 영상 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에서 생성형 AI가 제작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배우의 초상, 음성 복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도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청사와 외교 공관엔 조기가 걸렸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선 13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됩니다.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모두 1398명이 사망하고 5515명이 실종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레드팀이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느냐면서 국정운영기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30%대로 하락한 지지율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라면서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의 흠결이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약 17조 원을 들여서 AI 기업인 허깅페이스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연매출보다 무려 90배 가까이 큰 금액을 베팅한 건데요. 외신들은 이번 인수를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승부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허깅페이스를 선택한 이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는 대리 세배 서비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께 대신 절을 올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정 시간 동안 아예 자식 노릇을 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대리 자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그리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4: 소장님, 지난주에 네. 엔비디아가 한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는데 네. 인수 금액부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 9월 3일에 엔비디아가 허깅페이스라는 회사를 129억 달러, 우리 돈 한 17조 5천억에 인수하겠다라고 합의했다라고 이제 발표했고요.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인수인데, 허깅페이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뭐고 또 왜 이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가지려고 하고 또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가지면 AI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4: 네. 사실 저도 허깅페이스라는 회사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려주세요.
5: 네. 쉽게 말하면 AI 모델의 공용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리고 나눠 쓰는 GitHub라는 공간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툴들에 있는 것들이 코드가 올라오는 데가 GitHub라고 치면 AI 버전만 딱 올라오는 데가 이제 허깅페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 AI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 딱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거나 쓰거나 고쳐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제 이 허깅페이스라는 이름은 두 팔 벌린 얼굴 이모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거기서 좀 따왔고 원래는 이 서비스가 2016년에 프랑스 출신 3명이서 뉴욕에서 창업을 했을 때는 10대용 수다 챗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챗봇 앱 만드는 회사입니다.
4: 예.
5: 그런데 그 앱이 잘 안 됐습니다.
4: 네.
5: 그런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우리가 만든 거 언어 기술 한번 그래도 또 도움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공짜로 공개하자 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4: 예.
5: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공개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특히나 AI 쪽. 그래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4: 예.
5: 그런데 지금 이게 이용자 1800만 명, 올라온 모델이 300만 개가 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1800만 명이 거의 대부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연구자 기준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은 AI

0: 개발자만 모여있는 공간 중에서는 뭐 세계 최대 규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실패했는데 그 안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좀 흥미로운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사실 이런 AI 플랫폼을 목적으로 한 회사도 아닌데 네. 무려 17조 5천억 원에 야 이런 행운은 왜 우리 덕진 소장님과 저에게는 안 오는 걸까요?
0: 저희는 열심히 방송을 하시죠.
1: 예. 자, 모델 300만 개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창고 같은 사이트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AI 업계의 스위스다, 중립국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 사이트에 구글, 뭐 메타, 중국 딥시크, 오픈 AI까지 서로 경쟁하는 회사들이 자기 오픈 웨이트 모델을 여기다 다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쇼핑몰 이번에 무슨 AI 나왔나 라는 걸 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왜 이 사이트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느냐. 예, 그 허깅페이스라는 회사가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를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 AI 모델이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불러다 쓰게 해주는 일종의 표준 어댑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제 컴퓨터에 깔아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도와주고 변환해주는 어댑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의 속을 공개해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돌릴 수 있게 하는 이 AI가 커지고 사람들을 많이 쓸수록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자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이른바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뭐 상용 AI 혹은 요즘 뭐 다친 AI, 클로즈드 AI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곳에 일종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뭐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허깅페이스 들어가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데서 만든 뭔가 결과물을 네. 공짜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네. 챗GPT나 클로드 자체는 받을 수는 없어요.
1: 그렇겠죠.
0: 네, 왜냐하면 그건 닫힌 모델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I 모델을 오픈 소스, 오픈 에이트 모델 그리고 이제 상용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상용 모델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 외에 이른바 오픈 웨이트 모델들은 대부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구글 젠마, 중국 딥시크, 뭐 오픈 AI도 실은 작년에 이제 그 OSS라고 해가지고 오픈 모델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서 일단은 수십 기가 모델 파일을 내 컴퓨터나 회사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서버가 좋은 상황에서 모델이 어디 있지 하면 이 허깅페이스 가서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네요. 우리 대학 시절에 예전에 MP3 파일이나 영상 불법 다운로드 받는 다운짱 뭐 이런
0: 네,
1: 느낌의
0: 그렇죠.
1: 오픈소스, 합법적인 오픈소스들을 다운받는 거.
0: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여기는 허가한 것들이죠.
1: 그렇죠. 자, 그런데 기업들이 왜 굳이 오픈소스를 씁니까? 그냥 챗GPT 이런 거 편하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기업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 개인은 뭐 마음껏 뭐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모델이나 정액제 모델 해서 몇만 원 내고 쓰면 되죠. 근데 기업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은행이나 병원처럼 고객 정보를 아예 밖에 못 보내는 곳, 예를 들면 인터넷에 아예 연결되면 안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서버에서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델 말씀하신 MP3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오픈 모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인데, 이제 개인이야 뭐 월 얼마 내면은 그 안에서 거의 뭐 우리가 정액제로 쓰지만 기업들은 쓴 만큼 내는 종량제 모델이 많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오픈 모델에 서버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를 돌려도 추가 요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데이터로 다시 가르쳐서 우리 회사 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AI 모델이 계속 발전할 때 우리만의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켜놨다가 다른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이런 구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 에이트 모델들에 갈수록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은 공짜로 올리고 공짜로 내려받으면 이 회사들에게 돈을 뭐 얘를 내야 되는 겁니까? 만약 소장님이요? 아니면 이 회사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수십조 원에 이제 실제로 팔렸다.
1: 네.
0: 허깅페이스가. 그러면 허깅페이스 돈 엄청 버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반전 아닌 반전이 이 회사가 지금 연 매출이 한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정도예요. 2천억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1: 작은 건 아니죠.
0: 인수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2조 원 조금

0: 안 되는 1조 8천억 정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회사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앞으로 AI 개발자와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플랫폼이라는 걸 보고 엔비디아가 사긴 한 건데,
1: 네.
0: 일단은 지금 돈 버는 방식은 한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개인 개발자에게 파는 유료 구독이 좀 있고, 기업에게 회사 안에서만 쓰는 비공개 창고를 파는 기업용 서비스, 그리고 모델을 올려놓고 실제로 돌려주는 클라우드 사용용,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고는 무료인데, 창고 옆에 편의시설로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뭐 CEO 말로는 흑자 근처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언론 추정치이긴 해가지고,
1: 네.
0: 어쨌든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창고 안에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크네요. 2천억 원이면.
0: 그렇죠.
1: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인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0: 아직 아니에요. 합의는 됐는데, 인수 완료도 내년 상반기 목표고요. 왜냐면, 미국, 유럽, 뭐 영국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와 허깅페이스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사람만 빼가는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사기 전에 이 회사는 그럼 누가 갖고 있었던 겁니까?
0: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2023년 8월에 투자를 받았는데요.
1: 네.
0: 엔비디아도 이미 주주로 있었어요.
1: 아, 원래.
0: 네, 그런데 엔비디아 말고도 또 누가 있느냐.
1: 네.
0: 세일즈포스가 주도를 했는데
1: 예.
0: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AMD, 인텔, IBM, 퀄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1: 다 들어왔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는 회사들이 같은 회사에 같이 돈을 넣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중립지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였고 그때 기업 가치가 한 45억 달러였는데 지금 3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흥미로운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단독 보도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그 부분을 좀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 말에 5억 달러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허깅페이스에서 거절을 했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 거절은 한 회사에 힘이 쏠리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젠슨왕과의 거래가 지금 보았더니 오히려 허깅페이스 쪽에서 젠슨왕을 올 여름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회사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 아.
0: 이게 참 흥미로운 그림으로 바뀐 거죠.
1: 예. 자 그런데 허깅페이스는 그럼 왜 몇 달 만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CEO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고 제가 조금 추정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직접 밝힌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올 여름에 오픈소스 AI가 전환점에 왔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키우려면 컴퓨팅과 규모, 노출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름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 타이밍에 그 허깅 페이스에서 있었던 큰 이슈는 솔직히 말하면 7월에 있었던 해킹 이슈밖에 없어요.
1: 예.
0: 근데 이게 뭐냐면 오픈 AI가 신은 이제 이번 주에 이걸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아스트라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도 냈고
1: 네.
0: 또 최근에 챗GPT 뭐 우리가 말하는 미토스 페이블 이래가지고 보안에 대한 강력한 이제 해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모델들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실제로 오픈 AI가 자기가 공개하지 않았던 모델로 해킹 능력 시험을 했는데 그 AI가 시험장을 빠져나와서 허깅페이스 서버에서 실제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험 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는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했고 오픈 AI도 공식 인정했는데 허깅페이스가 그럼 이 공격을 분석하려고 미국 최신 AI들에게 이것 좀 체크해줘 이랬더니 해킹 관련이라고 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 이런 것들. 결국 그래서 이 허깅페이스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EO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용 AI 모델들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제한이 걸려 있는데 우리 거 체크할 때도 그거 못 쓰면 결국에는 오픈웨이트 모델이 더 커져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역시도 이 모델들을 더 키워야 되니까 허깅페이스 자체적으로도 이 AI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 네.
0: 그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엔비디아 계약을 한 거니까 어쨌든 시점상으로 보면 이러한 이 보안에까지 취약한 부분들을 오픈에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추정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허깅페이스가 아까 서두에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AMD, 인텔 뭐 이런 굴지 회사들에게 공동에 다 뭐랄까요 투자를 받았던 이유가 중립지대.
0: 그렇죠.
1: 누구도 함부로 이 플랫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하려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0: 네.
1: 갑자기 해킹이

0: 이런 회사의 고유엔 이슈가 터져서 그중에 한 플레이어인 엔비디아가 굴지의 대주주로 확 나가면 이 생태계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고민도 하고 또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0: 뭔가요?
1: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 살 때입니다. GitHub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의 어떤 데이터 공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이걸 살 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소프트웨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GitHub을 $75억에 샀고 그리고 나서 독립회사로 놔두고 무료 정책을 오히려 넓혔더니 이탈이 조금 있다가 잦아들었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 안 댈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때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GitHub가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도 얻을 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이 회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칩 파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허깅페이스는 거기서 돌아온 모델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허깅페이스의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알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델을 좋아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모델이 어느 칩에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AI를 돌릴 때 요즘엔 엔비디아 GPU로도 돌리지만 예를 들면 AMD도 돌릴 수 있고 구글 TPU도 돌릴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모델이 뭐고 그 모델이 어떤 툴들 어떤 하드에서 도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러면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나오는 몇 개의 모델들을 AMD 쪽에는 좀 특화 덜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비유하면 윈도우라고 하는 건 여러 칩에서 돌아갔잖아요. 인텔도 돌아가고 AMD 돌아가고. 근데 만약에 윈도우를 인텔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인텔하고 윈도우랑은 엄청 친할 텐데 AMD에서 잘 안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만약에 개발자가 자기 모델 여기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걸 만약에 샀다고 했었을 때 그 모델들 주인이 그럼 다 엔비디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깅페이스 자체에도 그랬는데 소유권은 올린 사람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델에는 올린 회사가 정한 사용 조건, 라이선스가 붙어 있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창고에 비유했으니까 창고 주인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가 갑자기 주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구글에서 다른 회사로 갔어요. 그러더라도 내 영상의 저작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소유권이 아니라 누가 이 데이터를 보느냐. 근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어떤 모델이 얼마나 내려받치는지 어떤 칩에서 돌아가는지 이제 사용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쟁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오히려 그런 AI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지금 쭉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듣고 났더니 이걸 엔비디아가 인수할 게 아니라 사모펀드나 금융회사가 인수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I 생태계가 어느 쪽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 쪽에서 많은 관심도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일 수 있는데 그럼 투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발 빠르게 주가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리소스겠습니까?
1: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깅페이스 CEO 가 직접 엔비디아를 찾아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는데 당장에 GPU 없으니까 GPU 누가 줄까? 엔비디아 가서 야 우리 좀 투자해라고 했었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아, 그 GPU 우리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기다 올릴까요? 아니면 이 거버넌스 바뀌고 나서 좀 주저하게 될까요?
1: 일단은 좀 당분간은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함부로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직접 경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원래 이런 회사들도 자신들의 오픈소스나 오픈에이트 모델이 나오면 허깅페이스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서버에 일종의 이중 보관을 하는 별도의 좀 복사본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이 갈라지느냐는 엔비디아가 실제로 정말 인수를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되냐에 되게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세이브가 될 거냐 아니면 이 시장이 두 개로 갈릴 거냐라는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물론 오늘은 주로 LLM 회사들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로봇 분야에서 자체 AI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 피지컬 AI 분야까지 고려했었을 때 그 한 플레이어가 창고 주인이 된다. 야, 이거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허깅 페이스에 지금 이른바 텍스트 기반의 LLM 모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

0: 하셨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로봇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 부분에서는 이미 엔비디아가 그루트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두뇌 모델도 공개했고 이걸 이미 허깅페이스의 로봇 개발 도구인 르로봇 안에 심어놨어요.
1: 네.
0: 그리고 허깅페이스 안에 실제로 경쟁 모델도 있습니다. 뭐 중국 에지봇의 로봇 모델이나 유니트리의 로봇 데이터나 아니면 미국 스타트업인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로봇 모델도 여기 지금 허깅페이스 안에 있거든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독점 모델이라서 구글 API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 역시도 안전평가 데이터셋은 이 허깅페이스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로봇 창고랑 창고의 최대 납품사가 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전례를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 사고 나서 그 올라온 코드들로 깃허브 코파일럿.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코딩 짜주는 거에 거의 원조격이고 제일 사용자 많이 했었던 깃허브 코파일럿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모델 회사들은 좀 긴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는 생각해보면 로봇이 팔릴수록 칩이 팔리니까 남의 모델을 죽일 이유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딱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누가 올라오게 할 거냐.
1: 예, 그렇죠.
0: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예. 이렇게 되면 확실한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향후 피지컬 AI에 대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유리하거나 좀 큰 그림을 본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관건은 이 그 뭐랄까요. 인수합병을 승인해 주느냐. 이게 네. 문제일 것 같은데 독점 문제 없을까요?
0: 과거에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려다가 안 됐었잖아요.
1: 아, 인수하려는
0: 네,
1: 거.
0: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무산됐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1: 네.
0: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은 2020년에 400억 달러에 사겠다고 했다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걸었고
1: 네.
0: 유럽, 영국, 중국이 다 반대해서 2022년 2월에 포기했는데 그때는 전 세계 칩 회사가 다 쓰는 설계도 회사를 그중 경쟁자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다른 게 ARM은 없으면 칩을 아예 못 만드는데
1: 그렇죠.
0: 허깅페이스는 솔직히 말하면 모델을 다른 데 올려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는 대체 가능성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플레이어긴 하지만
1: 예.
0: 그래서 전문가들이 무산보다는 좀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던 중립 유지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너무 크게 손 뻗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엔 좀 있지 한 상태에서 계약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수가 AI판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 결국엔 AI 경쟁이 한층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누가 제일 지금까지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모델들이 모이는 길목을 누가 갖느냐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피지컬 AI까지 좀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피지컬 AI도 앱처럼 모델을 내려받아서 쓰는 시대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KAI가 됐든 피지컬 AI가 됐든 다 모델이 나오면 요 허깅페이스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럴 때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발자 개인한테는 당분간 좋죠. 왜냐하면 컴퓨팅도 늘고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이것 자칫하면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좀 같이 지켜보는 게 투자 관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오늘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최근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캐나다에서 도난당한 차량들이 엉뚱하게도 러시아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야,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1: 네, 최근에 캐나다에서 몇 년째 자동차 절도가 되게 큰 사회 문제로 지금 있는데요.
0: 네.
1: 단순히 길가에 세워둔 차를 훔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차 키를 훔치기 위해서 집에 침입하는 사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특히 온타리오랑 퀘벡에서 도난 차량 상당수가 아예 사라졌는데 추적해보니까 이 차량들이 캐나다 내가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0: 예.
1: 네, 그중에 가장 큰 목적지가 러시아였는데요.
0: 예.
1: 인터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캐나다에서 도난당한 차량 4,800대 정도가
0: 네.
1: 러시아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제 주로는 다치 램이나 토요타의 툰드라, 포드의 F-150 같은 대형 픽업 트럭이랑 고급 SUV가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0: 예.
1: 이제 더 관심을 끈 거는 이들의 범죄 방식입니다. 그냥 비싸 보이는 차, 뭐 잘 팔릴 것 같은 차 이런 거를 훔쳐서 파는 게 아니라요.
0: 예.
1: 아예 주문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자가 저 랜드로버 15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요. 캐나다 현지 조직이 부촌이나 쇼핑몰을 돌면서 정확하게 해당 차종을 찾아서 훔치는 형식입니다.
0: 예.
1: 그 다음에 가짜 서류를 만들고요. 컨테이너에 숨겨서 몬트리올 항해를 통해서 이제 반출을 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주문형 국제 자동차 절도 산업 이런 게 생긴 겁니다.
0: 이야. 왜 갑자기 러시아가 캐나다에서 주문형으로 차를 훔쳐가지고 이걸 본국에 보내는 이런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건가요?
1: 제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행해지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입니다.
0: 아, 차를 직접 사올 수가 없군요.
1: 네,
0: 아.
1: 그렇습니다. 이제 서방 자동차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일단 철수를 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고급 차량의 러시아 수출도 지금 제한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수출은 제한을 했지만 이 러시아 소비자들이 포드나 뭐 랜드로버, 토요타 같은 서양 차량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까지 잠재우지는 못한 건데요.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차량들이 희소해졌고요. 암시장 가격이 더 뛰게 됐습니다.
0: 아, 예.
1: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랜드로버가 캐나다에서 한 12만 5천 달러짜리가 있는데 이게 해외 암시장에서는 두 배 가격에 딱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는 차 한 대만 성공적으로 빼돌려도 큰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예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차
0: 네.
1: 절도 산업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2021년에 코로나 봉쇄가 풀린 다음부터 차량 절도가 급증하기는 했는데요.
0: 네.
1: 이 범죄 조직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절도, 밀수망에 러시아라는 돈이 크게 되는 시장이 하나 더 붙으면서 훨씬 큰 산업처럼 굴러가게 된 겁니다.
0: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애초에 제재를 할 때는 이 러시아가 서방 자동차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였는데 최근에 그림자 선단이 나타난 이 러시아 석유 제재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거래를 막자 이렇게 비공식적인 거래망이 커지는 게 이렇게 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캐나다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범죄 조직 입장에서 되게 좋은 공급처이기 때문인데요.
0: 왜요?
1: 이제 두 개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0: 예.
1: 첫 번째는 러시아 소비자랑 캐나다 소비자의 차량 취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0: 아, 이거 감옵니다. 둘 다 눈길,
1: 네.
0: 빙판에 강해야
1: 네.
0: 되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SUV, 뭐 대형 픽업 트럭, 뭐 랜드로버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다는 그 비슷한 눈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0: 예.
1: 이제 두 번째는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 큰 항구가 있어서 캐나다가
0: 예.
1: 이제 양쪽으로 빼돌리기가 조금 편합니다.
0: 아.
1: 지금까지는 몬트리올 항이 주요된 이제 반출 통로로 이용이 됐었는데
0: 예.
1: 최근에 이 국경 당국이 조금 검사를 강화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근데 이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거는 도난 차량이 매주 20, 30대 정도씩 적발이 된다. 다고 하더라고요. 한
0: 네.
1: 팀에서만. 근데 이렇게 단속이 강해지니까 범죄 조직도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부에 있는 몬트리올 같은 데서 검사가 까다로워지니까 최근에는 밴쿠버를 통한 반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 조직도 일종의 물류망을 운영하는 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에 막히면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진짜 캐나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 네.

0: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어렵게 해놨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도난 차량을 찾아서 캐나다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고 한 200대 정도는 환수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최근에 러시아가 캐나다를 포함한 이른바 비우호국에 대해서 여기서 도난한 차량은 러시아에서 등록할 수 있게 조치를 바꿨습니다.
1: 아, 예.
0: 이게 현실화되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지금까지는 쓰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게 이들에게는 변수였는데 이 마지막 장벽까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조치가 국제 자동차 절도를 더 부추길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결국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서방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요. 암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한 이렇게 밀수 유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1: 네.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민심이 아니 우리가 타고 싶은 자동차도 이제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다 뭐랄까요?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이거 못 본 척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요즘 대리 자녀가 등장하고 있다. 이름부터가 참 충격적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대리 자녀 뭡니까?
0: 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정 시간 동안 자녀 역할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 예.
0: 이제 중국에서는 공유자녀, 외주화된 자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1: 예.
0: 이게 요양보호사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이제 신체적인 돌봄이나 간병을 해준다면 대리자녀는 실제 자녀가 해줄 법한 사소하지만 정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작게는 병원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설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를 들어주거나 뭐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정말로 예전에는 자녀가 해주던 역할의 일부를 시간제로 구매하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1: 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고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중국 SNS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간간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보도된 사례를 보면 가격은 3시간 기준으로 29달러에서 88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1: 예.
0: 이제 관련한 스타트업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 텐진에는 태피홈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1: 예.
0: 이제 여기 직원에 따르면 고객 대부분은 자녀가 다른 도시에서 일하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1: 예.
0: 단순히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고립감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한 고객은 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다시 생기를 찾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 아, 참 씁쓸한 얘기네요.
0: 네.
1: 사실 중국도 뭐 자녀 하나 두기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진짜 원거리에서 뭐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부모로서는 정말 그 뭐랄까 좀 정서적으로 공황 상태일 텐데
0: 네.
1: 이런 서비스가 생겼다는 게 참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0: 네.
1: 자, 그런데 대리자녀 가운데는 건장한 남성들로 구성된 일종의 경호팀도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호원 같은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0: 네, 중국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대리 아들 경호팀인데요.
1: 네.
0: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건장한 남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요.
1: 네.
0: 요양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친아들처럼 노인을 살피는 서비스입니다.
1: 예.
0: 이게 그냥 말벗이 되고 심부름을 해주고 이거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여주기식의 서비스인 거예요. 이제 시설 관계자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은 가족이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1: 아.
0: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막는 일종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요양보호사와 얘기를 하고 뭐 항의를 하기도 하고 병원과의 갈등 이런 걸 중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부모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편에 서주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이거 진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사이에서의 고민이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자녀가 자주 찾아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면 자녀가 간간이 찾아온 는 그 나이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처우가 많이 다른 걸 본인도 옆에서 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서비스네요.
0: 네.
1: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등장할 정도면 중국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2040년에는요. 60세 이상의 인구가 4억 200만 명에 달해서 전체 인구 인구의 한 30%까지도 차지할 거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때 한

0: 자녀만 낳던 부모 세대가 네. 이제 대거 노년층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 한 명이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버리면 사실 중국은 너무 넓어서 거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부모 곁에는 돌봐줄 가족이 이렇게 왕래하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2021년 조사에서 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사는 이른바 빈둥지 가구에 거주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민이거나 일본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중국도 여기까지 왔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자녀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고 해서 대리 자녀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심각함을 알고 있고 대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서로 돌보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1: 예.
0: 2030년까지 이런 형태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전체 지역의 70%를 포괄하도록 하든 구상도 내놨습니다.
1: 예.
0: 이렇게 인프라는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노인복지 관련 공익재단이 조사를 한 걸 보면
1: 예.
0: 현재 중국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사 그리고 실제 인력의 격차가 550만 명에 달한대요.
1: 중국은 뭐든지 숫자가 남달라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0: 네, 이렇게 큰 공백이 있는데 또 다만 이렇게 대리자녀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상품화하는 거는 또 되게 중국적인 현상입니다.
1: 예.
0: 네, 미국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이 가사도우미, 동행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워싱턴포스트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대리자녀로 내세워서 마케팅하는 업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중국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효례든가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었는데
0: 네.
1: 돈을 주고 자녀 역할을 맡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까?
0: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도 논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중요한 덕목이었고 부모를 직접 돌보는 게 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강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효도까지 돈을 주고 왜 좋아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반대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타임뱅크라는 업체를 이용하는 30대 여성이 있는데 이제 부모와 지속적으로 함께하려면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부모 곁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건데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이렇게 연로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이 서비스가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푸단대 노아연구원의 펑시저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네. 비슷한 시각인데요. 자녀가 직접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유료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부모를 돌볼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저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저 혼자 병원에 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어딘가 요양원에 갔을 때 아무도 저를 안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진짜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0: 네.
1: 낯선 누군가에게 대리 자녀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는 제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서비스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공인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되게 안전과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데 대리 자녀가 노인의 자산 내역이나 신분증, 부동산 소유 증명서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와 서류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1: 네.
0: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이걸 이용한 금융사기나 재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대부분은 이게 전문적인 의료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인에게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업체들도 이런 위험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타임뱅크나 해피홈 같은 업체들을 사전에 심사하고 교육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노인과 같은 성별의 동행자를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동의하면 방문하는 동안 바디캠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고령화가 꼭 돌봄 부담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 노인, 모든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요. 이 60대 초반에 은퇴했는데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매달 연금까지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방도시의 부름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지방 정부들은 이들을 새로운 소비자,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장기 체류형 은퇴 관광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0: 베이징에서 은퇴한 사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하이난에서 몇 달을 보내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지린성으로 옮겨가 지내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며칠만 가는 관광이 아니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고 뭐 건강관리, 의료, 요양, 문화생활을 한꺼번에 결합한 상품에 가깝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제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설을 만들고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윈난성 같은 경우에도 천억 원 이상으로 이 관광 소비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 도시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인데요. 지역 주민이 줄어서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외지의 은퇴자를 몇 달씩 데려오면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병원, 쇼핑, 교통, 주택에서 지역에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국의 고령화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시장을 지금 동시에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외로운 노인을 위해서 자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하고 돈과 시간이 있는 노인을 서로 데려가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자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고령자 마을이라는 걸 별도로 조성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국회에서 추진한 걸 알고 있었었는데 뭐 중국에선 그런 시도가 이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현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젊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그분들하고 말을 섞고 싶고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것이지 이것도 궁극적인 대안일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월가의 대형은행들 사이에서 미국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야,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0: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대형 로펌, 이른바 빅로에 이제 수임료를 낮추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뉴스입니다.
1: 네.
0: 이제 논리는 간단한데요. AI를 쓰면서 판례 조사나 계약서 검토, 소송 자료 분석 같은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줄었을 텐데 왜 우리 고객들이 내는 법률 비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수임료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AI가 지금 활성화된 이후에도 이제 올해 미국의 대형 로펌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평균 시간당 청구액이 798달러. 로 2023년보다 33%나 올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시티그룹은 이제 로펌들을 경쟁 입찰에 붙이면서 AI를 활용하면 우리 비용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도 AI로 절감한 비용의 혜택을 고객과 나눠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모건스탠리는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올해 말까지 상당수의 외부 법률 업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시간당으로 돈을 내는 대신에 아예 사건별로 가격을 정하는 정액제 같은 방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이거 로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원래 변호사들은 시간을 파는 직업이니까 결국 시간당 수임료가 굉장히 중요한 매출 원일 텐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임료를 조금 깎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형 로펌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온 방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1: 예.
0: 대형 로펌의 구조를 보면 위에는 소수의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 그 아래 수많은 주니어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 주니어 변호사들은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읽고 또 판례를 찾고 수천 장의 소송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로펌은 그 시간을 고객에게 높은 가격으로 청구하는 거고요. 또 주니어 변호사에게 주는 인건비보다 고객에게 받는 돈이 훨씬 많고 여기서 생긴 이익이 결국 파트너들의 높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근데 공교롭게도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주니어 변호사들의 반복 업무가 되는 겁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시간당 800달러를 받는 업무를 100시간 했다면 고객에게는 8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AI를 활용해서 같은 일을 30시간 만에 끝내면 2만 4천 달러밖에 청구하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에서는 로펌이 AI를 잘 활용해서 일을 빨리 끝낼수록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마침 우리나라 대형 그 회계법인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0: 네.
1: 고객들이 본인들에게 찾아와서 의뢰를 하기 전에 미리 AI가 다 물어보고 이거 맞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을 써서 이만큼 시간 썼으니 이만큼 비용 좀 내주세요 할 개연성이 줄어들었다는
0: 네.
1: 거죠. 벌써 미국도 그랬군요. 그러면 로펌의 수익 구조가 바뀐다면 변호사들 일자리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특히 신입이나 주니어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0: 이제 AI가 대신하기 쉬운 업무를 가장 많이 맡아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 대형 로펌의 47%가 올해 서머 어소시에이트, 쉽게 말하면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턴 규모를 지난해보다 크게 줄였고요. 49%는 내년 여름에는 올해보다 더 적게 뽑을 계획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0: 그동안 대형 로펌은 수많은 신입 변호사를 뽑아서 이들이 처리한 업무 시간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이 피라미드의 아랫부분 부분부터 좀 좁아질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이제 다만 모든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도 최고 수준의 변호사의 판단력과 전문성은 좀 높게 치고 앞으로는 큰 돈을 더 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AI가 계약서 1만 장을 순식간에 읽어줄 수는 있어도 수십조 원짜리 기업 인수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 뭐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할지, 규제 당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것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을 아직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고도의 판단 그리고 협상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오히려 최고급 변호사의 가치가 더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순수히 그 AI 덕분에 일을 줄었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로펌들은 이런 전반적인 AI가 가져다 줄 변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0: 네, 실제로도 그런 우려와 반론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대형 로펌 측을 보면 AI가 100시간 걸리던 일을 30시간 만에 끝난다고 해서 변호사가 남은 70시간 동안 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계약서 100개만 분석을 했으면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계약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과거 M&A 사례를 대규모로 비교해서 다른 회사들은 이 조건을 어디까지 양보하는가를 파악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더 좋은 협상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AI가 변호사의 업무량 자체를 줄인다기보다 같은 시간에 더 깊고 복잡한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로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긴 해요. 이미
1: 네.
0: 고객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요.
1: 예.
0: 이제 월가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일반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사내 법무팀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을 늘렸고요. 외부 로펌에 맡기는 업무를 실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1: 예.
0: 앞으로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줬느냐 이를 기준으로 돈을 내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전문직이라는 게 어떤 반열에 오르고 나면 반복되는 업무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잘하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쉽게 대체할 수가 있고 사내에서도 얼마든지 AI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 이제 남들이 못하는 거, 나만의 진짜 혜자를 만드는 게 전문직들 사이에서도 이제 보편적인 관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로펌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이 컨설팅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컨설팅 회사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도 컨설팅 업계가 로펌과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제 기업이 새로운 IT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컨설턴트를 몇 달에서 몇 년씩 투입하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을 바탕으로 큰 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AI가 코딩이나 테스트, 기존 시스템 분석 같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컨설턴트가 필요한가?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앞으로 AI를 더 시스템에 많이 적용하면 외부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월가 은행들이 로펌에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캡 같은 경우에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AI로 비용이 줄었으면 우리에게도 그 혜택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시간당으로 돈을 받는 방식 대신에 프로젝트 전체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실제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 형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위협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큰 이제 기업들이 아예 컨설팅 회사에 맡기던 일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외부 업체가 몇 달 정도 걸려서 분석하던 시스템의 소스 코드 그리고 로그 파일을 AI를 이용해서 며칠 안에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유니크레디트는 올해 상반기 외부 컨설팅 지출을 24%, 소시에테 제네랄은 9% 줄였습니다. 이제 결국에 로펌과 컨설팅 업계에서 동시에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AI가 사람의 일을 줄여줬다면 왜 고객은 예전과 똑같은 가격을 내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AI가 단순히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사람을 몇 명 투입했고 몇 시간 일했느냐 기준으로 돈을 받아온 전문 서비스업의 가격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 아, 참 살기도

0: 어려진 것 같습니다.
1: 네.
0: 누군가가 열심히 시간을 쓴 이유는 그 분야의 숙련공이 돼서 수월하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시간 써서 돈 받는 세상은 끝나간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언제 어디서나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정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의향을 밝힌 북한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 제재 하나로 북한 국적자 입국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스포츠 교류의 경우 과거에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규모가 관계자를 포함해서 약 180명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청사와 외교공관엔 조기가 걸렸는데요.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선 13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고인의 명복

0: 국을 비는 의뢰가 거행됩니다.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모두 1,398명이 사망하고 5,515명이 실종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할교육지원청이 오늘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오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두 자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올리브 학교를 찾아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센터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한 걸 지적하고 일주일 안에 시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 사슴은 발이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루의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처음 만난 건 70년대 후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자신의 파티에 마이클 잭슨을 초대해서 당신을 위해 쓴 노래가 있다고 말한 거죠. 그 곡이 Girlfriend였는데요. 여러 사정상 폴 매카트니 앨범에 먼저 담겼고 나중에 마이클 잭슨도 노래를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정도의 협업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크리스마스에 전화로 안부를 묻다가 제대로 콜라보레이션을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마이클 잭슨 앨범에 실린 듀엣곡 The Girl Is Mine과 폴 매카트니 앨범에 실린 듀엣곡인 이 노래가 만들어져 두 사람의 화음을

9월 7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폴 매카트니, 마이클 잭슨입니다. Say, say, say.

9월 7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폴 매카트니, 마이클 잭슨의 Say Say Say였습니다. 김순옥님 신청곡이었어요. 뭐 전설적인 두 뮤지션이 만났으니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노래가 나올지를 굉장히 또 많이들 궁금해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The Girl Is Mine도 그렇고 Say Say Say도 그렇고 약간 분위기가 다르

0: 음악인데 둘다 약간 비틀스하고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절묘하게 섞였다니의 느낌을 다 갖고 있는 게좀 신기하달까요? 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선 뮤지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강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나 봐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 골든디스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추억 속의 음악들로 골든디스크, 오늘도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문자 미니 참여가 더 편하실 거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김성민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The Animals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이었는데요. 2323님이 혜림씨 혹시 아세요? 야전이라고요. 제가 학생 때 야전으로 많이 듣던 곡인 해 뜨는 집.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목 정확하게 잘 맞았습니다. 해 뜨는 집,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야전이 그 야외 전축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냥 선배들한테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그 LP를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턴테이블, 예,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나갈 때, 소풍 갈 때, 그럴 때 야전을 들고 가서, 예, 그걸로 음악 틀어두고 놀고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를, 예, 전설로 들었죠. 그때 들으셨던 음악이었군요. The Animals의 노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최소윤님, 정말 예전 영화음악 OST인데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Conspiracy OST, Can't Take My Eyes Off You 하셨는데요. 소윤님한테는 오랜만에 듣는 노래일 수 있는데 사실 골든디스크에서는 좀 자주 나가는 음악입니다. 소윤님이 정말 예전 영화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뭔가 내 추억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어떤 음악들, 그런 걸 꺼내 듣고 싶을 때는 골든디스크로 찾아오세요. 이 노래 준비해뒀고요. 박현철님, 에이미 스튜어트의 Knock on Wood. 밤 시간에 어울릴지 모르지만 신나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듣고 싶으면 들어야죠. 모트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에이미 스튜어트입니다. Knock on Wood.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09년에 해체한 영국의 브릿팝 밴드 The Verve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he Verve는요, 1990년에 결성돼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92년에 All in the Mind라는 노래로 데뷔를 합니다. 이 노래가 당시 영국 차트에서는 80위에 그치면서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The Verve가 90년대 브릿팝을 대표하는 밴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건 맞죠. 그러고 나서 97년에 비틀스 심포니, 아 정말 기념비적인 음악이었죠. 이 노래로 영국 차트 2위를 했었고요. 이어진 The Drugs Don't Work로 1위를 하면서 이때 The Verve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멤버들끼리의 음악적 견해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해체를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재결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마지막 앨범인 4집 앨범 내고 결국에는 다시 해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남은 그룹이 됐죠. 이 4집 앨범의 마지막 싱글이었던 노래는 Let Her Be라는 곡이었는데요. 더 버브가 이제 그 2009년에 해체를 하다 보니 마치 더 버브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2000년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2008년 그때 머물러 있는 더 버브의 마지막 노래 Let Her Be도 들어보시죠. 자, 먼저 더 버브의 데뷔곡 All in the Mind 그리고 마지막 싱글 Let Her Be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he Verve의 데뷔곡 All in the Mi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Let Her Be 이렇게 두 곡 함께했습니다. 김동민님 뉴턴 패밀리의 Love is Magic 고요한 밤 추억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무슨 추억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아니면 궁금해서요. 음악에 얽힌 추억들이라는 게 항상 이 나만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경험과 기억과 그 애틋함이 남아있는지 그냥 궁금할 때가 좀 있습니다. 뉴턴 패밀리의 Love is Magic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동민님은 자기만의 추억에 좀 잠기실 것 같은데요. 김진현님은 Cutting Crew의 I've Been in Love Before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커팅 크루 노래 중에는 I Just Died in Your Arms가 가장 많이 나가고 또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시죠.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좀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곡이라면 신청해주신 이 노래는 좀 말랑말랑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커팅 크루의 다른 면모도 들어보실 수 있는 음악일 겁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갈게요. 김동민님이 신청해주신 Newton Family의 Love is Magic 그리고 김진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커팅 크루 I've been in love before.

내림의 골든 디스크. 3977님, 딸이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가엽기도 하고 힘들어도 꼭 참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해서 데리러 왔어요. 우리 딸 얼마 안 남은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수험생들은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실 바람이 선선해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그러면 어른인 우리도 마음이 선득선득해지는데 그 감수성 예민한 10대 후반에 그걸 다 가둬두고 아 수능 이거 하나만 보면서 달려가자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3977님이 따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뭔지도 좀 알 것 같고 따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뭔지도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들려드린 음악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따님하고 좀 가까운 음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2019년에 발표가 됐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음악이거든요. 1102님이 루이스 카팔리의 Someone You Loved 신청해 주셨습니다. 따님이 3977님이 이렇게까지 본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3977님 따님 수능도 잘 보시길 저도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드리면서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낙관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하나금융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거나 터진 옷을 꿰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꽤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얼거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꼬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하다도 있습니다.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없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육과 관련해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원 전달에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부정한 정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권은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1: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을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0: 이란이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한글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1: 어젯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8일 화요일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0: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정탁 논란을 빚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원 전달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러면서도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캐비닛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2: 나흘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정탁 의혹을 두고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민원 전달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3: 하지만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던 브로커 역할을 한 양 씨와의 친분도 인정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 돼 이후 유흥주점을 운영한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도 맡았고 양 씨가 중소기업을 운영한 뒤에도 친분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3: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2: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어 식약처장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연일 SNS

0: SNS에서 녹취록 공개 등을 이어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검찰 캐비닛 정치를 국회에 와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한 의원이 청문회에 나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벌금이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그럼에도 한동훈 의원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등장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2: 연일 김성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번에는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 씨와 제약회사 대표 강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렸습니다. 강 씨가 19일 이전에 임상실험 승인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찾아뵙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양 씨는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바쁘니 최 의원님을 조르겠다고 답합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는 말도 보탭니다. 강 씨는 다시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안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합니다. 이 대화에 등장하는 최 의원은 최재성 전 의원을 가리키는데 한동훈 의원은 최 전 의원이 양 씨와 나눈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에 등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식약처 승인이 나면 양 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이 오빠 독약 로비를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2: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승원 후보자를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도 몰아세웠습니다.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도와준 결과로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는 겁니다.
4: 멀쩡한 기업을 상패로 몰아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건 뇌물죄를 넘어 주가 조작 공범입니다.
2: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 특검 추진에 당력을 쏟을 예정인데 경찰도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1: 프랑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영화와 영상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로모즈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5: 프랑스 남부 예술도시 생폴드방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란히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올해 처음 열린 류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은 두 정상.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AI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화두로 던졌고 AI 시대에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류미에르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OTT 등 글로벌 콘텐츠의 확산 속에 로컬 콘텐츠의 공존을 위한 한 프랑스 간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6: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5: 개막 행사 뒤에는 우리 영화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7: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시장, 문화산업 영역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 K-콘텐츠의 성공 비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CJ ENM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 잇따라 만나 측면 지원에서 나섭니다. 니스 일정을 마치는 대로 이 대통령은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오늘 이번 방문의 핵심인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항행 확보를 위해 파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 발 앞서 호위함 등을 배치하고 유럽 공조 논의를 주도해온 프랑스 정상과의 단독회담인 만큼 구체적인 안보협력 수위에 대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8: 오늘 이곳 파리에서 두 정상이 마주앉습니다. 파병을 포함해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0: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수장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10월 1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1: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휘발유 가격이 현지 시간 7일 노동절 기준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4를 넘어섰습니다.
3: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14센트입니다. 노동절에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를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2: 갤런당 $5.90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운전량이 줄면서 기름값도 내려가지만 올해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이런 계절적 흐름도 깨졌습니다. 여름철 마지막 연휴로 꼽히는 노동절에 미국인들의 주유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겁니다.
3: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서 집에 더 오래 머물게 됐고 예전만큼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민입니다.
2: 브라운대 왓슨스쿨은 이란전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가구 한 곳당 평균 $760, 우리 돈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연휴 동안 자신의 SNS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뉴멕시코주 명칭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거나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모두 미국 영토로 표시하고 자신이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란 이미지까지 띄웠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는 메시지도 게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여러 악재 속에 공화당 내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3: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도보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시간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오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정례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 실시할 오리엔트 실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실화하고 증대되고 있는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도는 새로운 대응력의 적용이라며 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집권 2년차 개각,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 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0: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에서 40, 경북 북부와 동해안이 5에서 1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엄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와 그린란드는 얼핏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데요. 실제 아프리카 면적은 그린란드의 14배 수준이라는 거 아셨나요? 최근 유엔 총회가 각 대륙과 국가의 상대적 크기를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지도 사용을 촉구하는 지도 바로잡기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쓰이는 지도는 항해용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적도 부근 지역은 면적을 비슷하게 보여주지만 북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더 확대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북극에 치우친 국가들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지고 적도 근처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졌습니다. 지도를 바꾸는 것이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엔은 새 지도를 공식 지도로 채택한다고 하고요.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나라 토고는 먼저 교과서 지도를 바꾸고 국제기구와 지도 GPS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새 지도 사용을 확산시킬 거라고 하네요. 9월 8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게요. 서울 19도고요. 부산 22도, 대구 17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강릉 17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선선한데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요. 제주와 남해상,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남아있고 해안가로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0: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한글로 올렸는데요. 이란과 한국은 64년이 넘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침략 행위와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여성 A씨가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A씨를 휴대전화 위치 등으로 추적한 결과 파주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했는데요.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카페의 사장 30대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상품권 매매에 현금화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 카페에서 만났으며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옷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연습장 업주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60대 남성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찾았다가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A씨는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쓰러진 B씨를 발견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갔고 이튿날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해 유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운영 결과 모두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박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5.5세로 고등학생이 963명, 중학생이 813명, 초등학생 1명이었으며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에 금액은 300만 원이었는데요. 울산의 한 남고생은 2년간 2억 원가량을 도박에 탕진하고 추가 자금을 달라면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의 한 남고생은 불법 사채 조직에서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기와 절도를 일삼던 서울 중고교생 비행서클 14명도 적발돼 전문 치료기관에 임계됐는데요. 경찰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 464곳의 폐쇄 및 삭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0: 코스피가 7,000선에 바짝 다가섰네요. 미국 반도체 발 훈풍이 이유인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4.6%나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6,995, 이제 7,000선에 5포인트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 주말에 사실은 뉴욕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긴축,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커졌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급등의 핵심 동력은 이 오픈 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 공개였습니다.
0: 네.
1: 이 아스트라가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는데요.
0: 네.
1: 인간 지능 수준의 AI가 본격화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가격이 폭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삼성전자는 한 5% 넘게 뛰었고요. SK하이닉스가 8% 넘게 오르면서
0: 네.
1: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이 무려 8조 넘게 팔았습니다.
0: 아, 네.
1: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원 받아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
0: 예.
1: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너무 물려있던 물량을
0: 네.
1: 정리하면서
0: 많이 놀래기도 했어요, 중간에.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또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은 또 AI 훈풍에 베팅하는 셈이었는데요.
0: 네.
1: 다만 이제 뭐 물론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9월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0: 예.
1: 따라서 이제 물가 지표, 그리고 국제유가, 수준이 이제 이번 주 증시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놓고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AGI, 범용 인공지능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 특정 일을 잘하는 전문가 라고 하면
0: 네.
1: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처럼 여러 분야의 일을 스스로
0: 네.
1: 배우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현재 AI가 이제 글도 쓰고 코딩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학습된 범위, 주어진 이 지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은 처음 접하는 문제도 스스로 이해하고 추론해서 해결하고요. 한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오픈AI의 차세대 이 챗GPT 아스트라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바로 이제 AG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건데요.
0: 네.
1: 챗GPT가 출발한 게 이제 2022년이었으니까
0: 네.
1: 4년 만에 이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이 아스트라라는 모델에는 10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로 이제 학습을 했고요. 앞으로 40만 개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0: 예.
1: 이렇게 되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HBM 수요가 폭증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0: 네.
1: 다만 아직 이제 범용 인공지능 AG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느냐 판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이제 AGI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에 가까운 사고 능력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0: 네.
1: 일각에서는 이번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최첨단 AI 개발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사의 생태계 영향을 좀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0: 예.
1: 지적도 있습니다.
0: 그럼 약간 가려서 들어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건가요?
1: 최초로 했기 때문에
0: 예.
1: 이걸 누가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0: 예.
1: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올해 2분기 글로벌 DRAM 시장 매출이 이제 전분기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DRAM 시장에서 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석 달 만에 60%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0: 네.
1: 전체 매출이 약 1,54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6세대 HBM4 고대역폭 메모리 조기 양산에 힘입어서 매출이 63% 이상 늘어났는데요. 네.

0: 610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39.4%.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켰고요. 다만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1: 네.
0: SK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이 38% 늘었는데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2분기 점유율이 1분기 28.8%에서 2분기에는 24.9%.
1: 네.
0: 반면에 만년 메모리 3위 업체 마이크론이 지금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1: 예.
0: 마이크론이 2분기 매출이 65% 이상 늘다 보니까 점유율이 23.3%까지 올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점유율 격차는 1분기에는 6.4%포인트에서
1: 예.
0: 2분기에는 1.6%포인트로 좁혀진 겁니다.
1: 바짝 다가섰네요.
0: 맞습니다. 이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1: 네.
0: 평균 판매 단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마이크론보다 좀 적었던 게 이유였는데요.
1: 네.
0: 앞으로도 이 AI발 메모리 호황은 좀 이어지겠지만 3분기부터는 가격 상승 속도가 다소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빅3 업체 간 점유율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이제 AI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해서 코스피 12,000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낙관론의 근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 12,000이라는 파격적인 낙관론을 유지했는데요. 그
1: 네.
0: 근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내년 기준 당초 예상했던 8천억 달러에서
1: 예.
0: 무려 1조 2천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1: 네.
0: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 예.
0: 특히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은 1년 전에 비해서 360% 이상 폭증하는 등
1: 네.
0: 기업들의 단단한 실적 상승세가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여전히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 예.
0: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5.3배 수준인데 지난 7년 평균의 절반에 비해서 극심하게 저평가 상태인데
1: 네.
0: 실적 기준 7.5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1: 예.
0: 코스피는 12,000선 달성은 달성은 결코 과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1: 네.
0: 물론 뭐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이나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어떤 정치적 이슈와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AI 호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머쥐고 있는 이 주도권은 당분간 주가 상승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좋은 평가는 전 기분 좋은 평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40원대로 2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 네.
0: 2024년 10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오르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 때문입니다.
1: 네.
0: 우리 수출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판매 실적을 거두면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1: 네.
0: 달러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한국 주식 순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원화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가 연초 1,50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던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1: 네.
0: 지난 6월부터는 환해지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환해지가 늘어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가 늘기 때문에
1: 네.
0: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200원 가까이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1: 예.
0: 국민연금은 환해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장중 원화가치 출렁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환율 상승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환율 하방 압력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들어보면 국민연금이라는 큰 자금이 이제 이 환율에 영향을 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네요. 여러모로 평소에. 그리고 원화가치 상승 속도가 이렇게 지나치게 가팔라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실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환율 하락은 이제 물가 하락 측면에서 수입 물가가 떨어뜨리는 반가운 네. 소식이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벌어서 환전하는 사이에 네. 더

0: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더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매출을 달러로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원화가치가 10%만 상승해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12%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에 119조 원대에서 105조 원대로 SK하이닉스도 79조 원대에서 73조 원대로 낮추고 있는데요.
1: 네.
0: 물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자동차 부품, 조선업 대부분 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따라서 그나마 이 지금 200원 속도에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에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섰죠.
3: 네, 어제 전체 연설을 관통했던 13말은 강국의식, 공동체의식,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1: 네.
3: 김민석 대표는 AI 혁명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고요. 또 이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라면서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도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3: 정치 분야에서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네.
3: 또 이제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이제 진보 군소정당들이 요구해왔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경제 민생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또 AI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기금,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주거정책 협의체도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1: 네.
3: 정쟁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당별로 나눠서 자리를 앉지 말고 의원 이름 가나다 순으로 여야가 섞어 앉자라면서 본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전 대표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0: 네,
1: 연설을 마친 김민석 대표 먼저 이제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직접 걸어가서 자리에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고
0: 네.
1: 이후에 민주당 의석으로 돌아왔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기다리고 있다가 김민석 대표와 포옹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김 대표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0: 네.
1: 두 사람이 이제 최근 관계를 생각을 하면 네.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최소한 공개석상에서는 갈등을 더 키우지 않겠다라는 화해 제스처로 읽힐만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화합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김민석 대표 연설을 끝까지 안 듣고 자리를 그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았는데 반응이 좀 상당히 차갑더라고요.
1: 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석에서는 모두 17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은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먼저 떠났고요.
0: 예.
1: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연설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 섞어 앉자라고까지 제안을 했지만 막상 네. 현장 분위기는 꽤 냉랭했던 건데요.
0: 장동혁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나갔군요.
1: 맞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은 건데요.
0: 예.
1: 연설 이후의 평가도 꽤 차가웠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하다라면서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헌 제안에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설득을 해오라고 맞받았는데요.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이 개헌 된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가 그 선언을 받아온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최근 민주당하고 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1: 진단에는 공감을 하지만 해법은 부족했다라는 반반 평가를 내놨습니다.
0: 네.
1: 박상현 대변인 출생은 적고 자살은 많고 행복지수는 낮은 또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또 승자독식의 격차사회 이런 대한민국의 모순을 진정성 있게 잘 짚어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라 비판을 했는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 방향에는 찬성을 한다라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이 노동특례를 도입한다면 노동을 희생시키는 성장이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약속은 지킨다라는 신뢰라면서 대선 당시에 범여권 정당들이 이미 합의했던 원탁회의 선언이 정치개혁 선언인데 이건 먼저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 네.
1: 현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박수를 쳤는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신장식 대표와 함께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좀 연대 통합 문제 때문에 최근 양당 관계가 냉랭한데
0: 네.
1: 이게 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0: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출근길에 본인 관련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그동안은 보통 이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많이 대응을 했었는데
0: 네.
1: 어제는 기자들 앞에서 꽤 길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다라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심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당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던 시기였고 본인도 해당 업체 자료를 검토한 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0: 네.
1: 식약처장에게 접촉한 횟수도 전화도 딱 한 번이고 그리고 그 당일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전부라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부인을 했습니다.
0: 네. 근데 뭐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자체를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뭐 의무이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연히 만났다고 입장을 밝혔던 이 브로커 양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녹취도 공개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친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1: 네. 이게 좀 초기 해명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0: 네.
1: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원래 이제 밝혔던 걸 보면 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2022년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0: 결정을 하기로 했군요.
1: 네, 어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이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또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0: 네.
1: 김민석 대표도 김 후보자 본인이 이 의혹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당 차원의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0: 네.
1: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도 이미 밝혔습니다.
0: 네.
1: 비공개 수사 기록을 정말 불법으로 넘겨받은 게 맞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0: 네.
1: 한동훈 의원은 의인이 많다. 의인이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어떤 의인이 제보를 해서 알고 있을 뿐이다.
1: 네. 근데 그 의인이 어디 소속이었을까?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0: 네. 어쨌든 김승훈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한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한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으로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1: 네.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직접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게 김승훈 후보자 요구였습니다.
0: 네.
1: 본인이 정말 식약처의 외압을 행사한 게 맞다면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나와서 증명을 하라라는 건데요.
0: 네.
1: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 과정과 기소유예 결정 경위를 따져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0: 네.
1: 한 의원은 근데 증인이 아니라 난 질문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맞발하는데요.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드린다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본인을 선임해달라라 요구를 했습니다.
0: 네.
1: 청문회가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고발 움직임에도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가겠습니다. 어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여전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네요.
1: 네, 어제 출근길에서도 후보자의 답변 방식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에 말씀드리겠다라는 말 이것만으로 지금 매일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어제는 사실 기자들이 뭐 완주할 생각이 있는지 겸직 변화가 있는지 언더 조직에서의 뭐 낙태금지 혼전 순결 같은 어떤 반성평등적인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0: 네.
1: 여기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의 장관 지명 과정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관여한 거 맞느냐는 야권의 주장 그리고 네. 본인이 과거에 비판했던 기득권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기본소득 당 차원이나 청문회 준비단이 개별적으로 해명은 하고 있지만
0: 네.
1: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 전까지 구체적인 직접 답변을 최대한 자제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와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어제 이제 기본소득당이 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용 후보자에게 두 직을 모두 맡아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신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전례가 거의 없다라는 지적에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되고 시도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기본소득당이 다른 정당과 해온 연합정치의 결과인 만큼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한 채 정부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정치로 봐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0: 네.
1: 야권의 비판에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소속 당의 입장이고요. 근데 어제 또 기본소득당이 신임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했는데 용해인 후보자 배우자가 최고위원이 됐더라고요.
1: 네. 당대표에는 일단 단독 출마했던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대변인과 신재 최고위원이 1, 2위가 됐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용 전략기획부총장도 3위를

0: 차지해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1: 네.
0: 당원 투표를 거친 거기는 한데
1: 예.
0: 하필 야권으로부터 이 가족 정당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배우자가 지도부인 최고위원에 들어가면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일단 당사자는 가족 정당이란 비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1: 네.
0: 보좌진 채용 같은 의혹에서는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드릴 예정이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네.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게 되면은
1: 예.
0: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1: 네.
0: 다만 청와대에서는 김승원, 용해인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성 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8: 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파란 가을 하늘 자주 보게 되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7.8도, 춘천 14도, 서울도 17.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0도, 대구 부산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다시 또 비가 시작돼서 내일 낮까지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오늘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 모레 아침은 16도 선까지 내려오면서 갈수록 가을이 깊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7153 쓰시는 분이요. 요즘 리모델링 공사 전에 짐 정리를 위해서 대대적인 비우기 중입니다. 매일 묵은 먼지와의 전쟁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한번 이런 기회로 싹 치우고 나면은 힘은 들지만은 뭐 완전히 새 집, 새 방에서 살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죠. 신나는 노래를 하루 시작하고 싶다 하셨는데, 아이유의 좋은 날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앞에서 사회의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우선 기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폭염 관련 통계가 건강한 성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취약계층이 입는 피해를 세심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지표면의 열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요. 어르신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 효과도 높아지는 법이죠. 다양한 기준을 도입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

0: 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프랑스 현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과거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기자들과 만나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면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호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황 씨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는 등 황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여성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수박농부 출신 공학박사 공근식입니다. 수박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6시간 기차를 타고 육종용 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일면식도 없는데 문을 두드렸고 기어코 전문 농법을 배우고 씨앗도 얻어왔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대전역에서 야학교 전단지를 봤을 때 다음에 가보자가 아니라 그 길로 바로 야학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했으면 실천한다가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브 레드 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주요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화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희입니다.
1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1: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도마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도마과입니다. 오랜만에 임금님규의 캔디님이 아침 인사 올려주셨는데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광고 나가는 시간에 JB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볼펜 돌리는 JB 뭔가 섹시해요.
3: 예.
4: 아, 저는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3: 아, 됐고요.
4: 네, 네, 권희님님이 더마카 JB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내일까지 출근을 안 하게 되었어요. 오늘 계획대로라면 횡성에 둔내랑 서원 쪽 가는 날인데 스승님들이 사정상 못 만난다고 해서 지인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오늘 노신다는 얘기를 길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3: 횡성에 이제 은사님 찾아뵈려고 했다가 약속이 이제 취소가 된 것 같은데 횡성하면 뭡니까?
4: 한우.
3: 아, 그러니까 아쉽겠네요. 네.
4: 네. JB랑 한번 전국의 맛지도를 그려보는 특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3: 그러게요. 그렇게 맛집 탐방 유튜브 보면서 근데 워낙 그 분야는 경쟁이 심해가지고 명함을 내밀지 힘들 것 같아요.
4: 아, 뭐 시선 집중해서 하니까 약간 시사랑 살짝 버무려가지고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 아, 시선 집중해서. 네. 아, 예, 그러면 아, 제 돈 안 드리는 거죠?
4: 예. 그렇죠.
3: 어, 좋네. 주말 코너로 하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예? PD가 지금 눈을 안 맞추고 있는데.
4: 네, X표 그린 것 같아요. 네.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기회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헤드님이 한국 시사인의 밥상 어떠십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3: 시사인요? 김은지 기자?
4: 한국 시사인의 밥상.
3: 아,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응. 제가 참 애청했던 프로그램인데, 그죠? 어, 시사인의 밥. 그것도 괜찮은데요.
4: 그러니까 아니면 동네방네님은 맞자랑 털기행 어떠십니까?
3: 그런 프로면 출연료 한 3분의 1만 줘도 될 텐데.
4: 네, 알겠습니다. 상모광명님이 고독한 미식가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고독한 미식가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3: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뉴스 전해드리라는 얘기죠.
4: 네. 네,
3: 한미 양국이 그 대미 직접 투자 사업 있잖아요.
4: 네.
3: 어떤 사업을 할지 대충 의견을 모으고 오는 18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간에 거의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얼추 예상이 됐던 건데 그 다음인데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사업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투자금 액수를 확정하지 않고 그냥 큰 방향만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게 바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3: 사업성 없다라고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또 해저 터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양해각서에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호 사업은 가스복합 화력발전 사업이다. 뭐 여기에는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갖다가 우리 돈만 갖다 퍼붓는 건지 정말로 수익을 일정하게 올리면서 원금 회수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3: 네.
4: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이거를 쓰면서 제목을 달잖아요. 네. 그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한국경제였나? 이렇게 달았어요. 초대형 잭팟일까? 바가지일까?
3: 그러니까요. 근데 잭팟이

0: 과연 미국이 우리 보고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재파 터질 거면 그렇게 아, 문 열어놓고 와서 챙겨가세요.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1: 네.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지님. 합의가 맞긴 맞는 거죠, 제입이. 트럼프라, 점점점.
0: 뭐, 팔 비틀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1: 그리고 또 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뭐, 발표가 돼야 또 맞는 거니까요. 발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추가 제기를 했습니다.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을 동원한 사기인지, 다음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승원 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옵니다. 라고 운을 뗀 다음에 공개한 내용을 추려드리면 제네셀 대표 강모 씨와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가 주고받은 2021년 10월 8일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강 씨가 김승원 의원을 찾아뵙자고 하자 양 씨가 김승원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야 한다면서 내일 최 의원님 우리 3실 와요. 제가 최 의원님 쪼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 라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최 의원님은 최재성 당시 의원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짚을 점은요?
0: 한동훈 의원이 메시지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정황 증거로서의 함량이 채워져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저 내용만 갖고 보면 양 씨의 일방적 발언일 뿐입니다. 최재성 당시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직접 등장해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명된 대상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추가 연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겁니다. 적절성을 따지면 함량 미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오후에 추가로 올린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것도 그럼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같은 날 최재성 당시 의원과 양 씨의 녹취록 내용인데요. 양 씨가 최재성 당시 의원에게 제넨셀이 투자 유치를 하면 제넨셀 대표 강 씨가 자기 회사에 8내지 10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했다라고 김승원 의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승원 오빠가 강 씨와 통화를 하다가 양 씨를 주의시켜라 라고 했다. 이렇게 전화하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최재성 당시 의원이 김승원이 좋은 마음으로 했지라고 딱 한마디 하는 그 녹취록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만 그대로 따가지고 오려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김승원 당시 의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지적을 했다라는 거고 양 씨에게. 강 씨에게. 그리고 최재성 당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연루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입니까? 정반대의 정황증거입니까? 따라서 최재성 당시 의원의 행적을 밝히는 단서로서 이 녹취록은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혹시 추가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의혹 제기의 방식인데요. 한동훈 의원은 거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잘게 포뜨듯이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총체적으로 어떤 그 실체 속에서 이 부분적 파편이 나오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편으로 던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묶어서 던져야죠. 국민들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묶어서 던져야지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겁니까? 네?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살라미식으로.

0: 하지 말고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아일리 님이 말은 뭐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셀의 창업주 강모 씨랑 만나서 들은 얘기를 기사를 썼던데 이 브로커로 칭해지는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 언급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양 씨가 말하는 오빠들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2022년 2월에 받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0: 잠시 후에 네.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했다는 얘기. 김승원 후보자랑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청문회 자체도 후보에 대한 국민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글도 올렸더라고요.
0: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밟았었지요. 그죠? 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면 대통령이 프랑스의 르몽드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뭐 한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고요. 아울러서 계엄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와 함께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어제 또 한 사람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듣고 떠올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두 달 전에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연임개헌 관련해서 질문 받고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이랬다가 이게 엄청난 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는 발언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상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혹시나 연임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런 의혹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따라붙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발언, 이걸 마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2: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18, 부마 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0: 자,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절차적 정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124조인가요? 헌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은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로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절차적 정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꼭 이렇게 애둘러서 완곡하게 모호하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오일리프님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라이스님 그리고 부산알매님 등등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인데 개헌 추진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0: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네, 그리고 연임이 없다 이걸 밝히라는 데 대한 대통령의 답은 이미 지난주에 나왔죠. 도둑질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
0: 저는 도둑질이라는 비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네, 그리고 호랑이님, 아이 개헌을 왜 프랑스 언론과 먼저 얘기합니까? 시선 집중에 나와서 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0: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네 현실은 이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이비타임

0: 다음 주 북한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안 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0: 네, 리포트에 나오죠. 1년 만에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2: 짧게 짧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뒷북측이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1년 동안 남아났을 증거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할 생각이었다면 하고도 남았다. 그동안.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뒷북측이다. 이걸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한방 여부가 저는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검찰에 신청한 겁니다.
0: 그렇죠.
2: 그러면 검찰이 이걸 받아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건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인데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있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낱낱이 깨알같이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평가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한 방을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고요. 마지막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다. 물론 김병기 의원은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하고 꼭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악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건이 또 추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설상가상으로 귀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재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창고 방출 차원으로 귀결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관전 포인트 남겨두고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3: 저는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청장 임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또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네, 김지용 후보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였습니다.
0: 네.
2: 결국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검사 출신을 선택을 했을까? 이걸 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공통되는 분석이 뭡니까? 공수처 사례를 참고를 했다. 공수처 발족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발족을 했고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개청 이후에 수사 성과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 수장이 전부 다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력 미흡 지적이 나왔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결국은 검사 했던 사람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수사 인력 최우선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수사 인력이 검찰청에 있었던 사람들 검사와 수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맥이 닿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7: 네, 레드캠프 박정하 국민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개각이 있었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두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이 전망하신다면.
8: 저 옛날에 저도 이제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좀 있었거든요. 저는 부담스러운 문제는 정리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7: 그래요?
8: 그 전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를 하는 거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 출범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금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7: 네.
8: 큰 짐을 그냥 안고 가고 간다는 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거 이전에 대통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범한 정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담되는 문제나 이거는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청와대 코멘트가 나왔는데 청문회까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제 지금 이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8: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추천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붕괴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정도예요.
7: 예.
8: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로 검증을 못했다? 그러면 안에서 내부 판단을 못했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7: 아, 그래요?
8: 그동안 쭉 보면 그 인사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는 안에서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봐요.
7: 그러니까 검토는 그렇죠. 체크는 됐다.
8: 검증이 되고 역대 정부 다 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검증서도 보내는 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얘기가 나오지. 그럼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나 그다음에 잘못 가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내부적으로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끼리 넘어갈 수 있다. 별거 아니다.
7: 별거 아니다.
8: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밀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린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나 국민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줘야 다시 또 다른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게 저는 계속 부담스럽고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걱정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7: 어제 근데 청와대 관계자가 때는 청문회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는 요지는 그 선해를 하면 좋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야박하게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도 청문회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 도리의 차원에서 그냥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해원 기획

0: 이게 순실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청문회까지 갔는데 형식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그때 지명 처리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명 처리라면 청문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아, 자진 사퇴 해도 형식이 뭐 어쨌든 간에 자진 사퇴 형식을 띄우더라도 청문회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무위원회 청문회라는 거는 그 하루 있었던 그 청문회가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지금 언론에 의한 검증,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기관 속에서 나왔던 의혹, 이게 다 사실은 청문 기간이거든요.
0: 네네.
2: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 지금도 사실은 소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고비를 못 넘어간다면 청문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법적으로 사실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글쎄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그러면 개별 의혹으로 들어가서 김성원 후보자를 향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청탁 의혹은 네, 그 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의원님?
2: 일단은 이거를 뭐 저기 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도 뭔가 누군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민원이 생긴다면 이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각종 오빠들 등장하고 막 직접 식약청장한테 연락이 가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식약사 그리고, 입장에서?
2: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임상실험이라는 거는 사람 신체에 들어가는 약과 관련한 거잖아요. 지금 뭐 피를 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이게 뭐 대상포진 약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고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민원 처리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리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0: 그러니까 균형감을 위해서 한번 역 정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그걸 보고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점에 억울하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을 잘하는 사람인데 헌법소원을 낼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정말로 자기 그때 행위에 법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청탁을 했던 거라고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그래서 이권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자기가 발을 걸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후원금 500만 원을 받네 만의 수준에서 이게 이야기 되는 게 상식적이냐. 사실 이 두 가지 반대 정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 우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 다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무슨 그 주거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청문상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는 거는 또 어딘가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뭐 경찰에서도 재수사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놔두면 된다고 봐요. 과연 지금에 있었던 민원 처리 방식이나 그 내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은 500만 원의 후원금을 뭐 최종적으로 결국엔 안 받았다.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0: 꽉 차갖고 못 받은 거죠.
2: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양모 씨라는 사람은 뭐 6억을 수수했다고 하는 거고 강모 사장이라는 사람은 또 뭐 100억이나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김승원 의원 자체가 스스로 이건 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거 보면 이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금전을 수취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의원이 계속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의 근거인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지금 뭐 이제 법률가들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 재판 수사 기록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없는 오로지 검찰 안에서만 돈은 자료까지 포함이 됐다. 이 점을 제기하거든요. 이건

0: 어떻게 보세요?
1: 그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라고 봐요.
2: 예.
1: 그러니까 지금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확인을 하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2: 네네네.
1: 그리고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 나중에 따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법률가잖아요. 저는 뭐 문제 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서
2: 네.
1: 소명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TF 팀까지 꾸려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답할 거는 지금 김수건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2: 그러니까.
1: 사실에 부합한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 네.
2: 그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가 이른바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만 이렇게 그 왕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인사들하고도 계속 관계가 걸쳐져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에 받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도 있다.
1: 네.
2: 이런 내용도 제기가 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1: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일각에서 뭐 유튜버에서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뭐 기회가 되면 전 다 밝혀져야 된다고
2: 예.
1: 봐요. 그러니까
2: 예.
1: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민주당 오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당사자들은 또 부인을 하고
2: 네.
1: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양 씨가 여러 군데 여야를 불문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2: 속칭 마당발
1: 여야를 불문하고 여기저기 로비를 했던 정황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 예.
1: 이번 기회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로비 형태의 다양한 로비를 했을 거고 그게 어딘가에 정책에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그것도 다 밝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2: 해야 된다고 보세요?
1: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용해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축은 겸직 문제라고 보세요?
1: 겸직은 형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2: 내용적으로는.
1: 그러니까 겸직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어제 기본소득당 자체적으로 이건 무슨 새로운 선례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2: 예, 예.
1: 사실은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용해인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 일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얘기 나오는 무슨 언더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듯한 교육을
2: 예, 예,
1: 받았다든가
2: 예.
1: 그에 대해서 전혀 항의나 항거하지 않았다든가
2: 예, 예.
1: 이거를 심지어는 옹호했다고 해온 일들이 과연 성평등 가족 부 장관으로서 적임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그렇게 보시는 거. 핵심은 오히려 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1: 네.
2: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1: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개헌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헌법이 와 있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냥 그 어제도 김민석 대표께서는 그 5.18 정신, 부망쟁 뭐 이런 거 언급하셨던데 그 외에 권력구조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걸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정치권에서 협의를 하고 국민들의
2: 예.
1: 동의를 받아서 좀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있어야지 저는 저렇게 뭐 필요한 부분 아닌 부분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하나 있고요.
2: 예.
1: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의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헌 논의이고 나는 진짜 연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고 명료하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여권 내에서 사실은 의혹을 많이 증폭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도 그런 식으로
2: 예,
1: 말씀을
2: 예.
1: 하셔서 일이 커지고
2: 예.
1: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저렇게 주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도 지금 지도부는 그 대통령이 나는 해당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어나운스만 한다면 충분히 개헌 논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 개헌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통령 가볍게 말씀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넘어간다면 저는 개헌 논의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김민숙 대표가 어제 얘기하면서 개헌은 뭐 절차적 정신을 강조한 게 바로 그 대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2: 예.
1: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0: 규모나 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공고해야 되고 지금 한미일의 공조가 동북아시아 평화나 세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 예,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에 대해서 감안해야 되는데 국민적으로 국민들 그다음에 특히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걸 왜 내가 희생해야 돼라는 반말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1: 일단 짧게 하나만 더 주면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인데 네. 최소한 여론이 네. 안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내줘야 네. 우리 정부가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0: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네. 정치권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협의를 하고 이걸 뭐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고속열차에서 아기한테 수유를 하려고 수유실 문을 열었는데 웬 직원이 쉬고 있다던가 열차 승무원이 잠깐 쉬려고 승무원실 문을 열었는데 아기 기저귀를 갈던 보호자가 안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황이라던가 이게 고속열차 내 같은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어떤 일인가 유미정 코레일 승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문을 열고 다 놀래시는 거죠. 승무원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약간 화장실처럼 보이셨는지 너무 놀라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 이거 수유실 사용하셔도 된다니까 여기 앉아계셔서 쉬시는데 내가 써도 되냐 물어보시고 아기를 안고 오신 분들이 너무 미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열차 타는 내내 있는 일이죠. 문을 잠게 되면 수유하러 오신 분들이 계속 무기한 기다린다던가 그래서 웬만하면 문을 열고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오시면 바로바로 일어나려고.
1: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4: 이게 공간은 하나인데 용도가 세 개입니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그리고 승무원실.
1: 다용도실로 운영합니까?
4: 다용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통상 고속열차에는 이제 코레일 원청인 코레일 소속 열차 팀장이 한 명 탑승을 하고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이 한두 명 정도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열차 팀장한테는 이제 열차 팀장실이라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회사 소속인 승무원들에게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수유실을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4: 때문에 남성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곧잘 이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가령 뭐 수유를 하러 갔다가 그 안에서 남성 직원이 나오다 보니까 아 내가 수유를 하러 갔는데 왜 남자가 저기 들어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 근데 그러면 승무원실을 왜 마련을 하는 거예요?
4: 임시로 마련을 해둔 곳들이 있는데 일부 열차 같은 경우에는 동력실이라고 해서 기관실 바로 앞에 공간에 이제 마련을 해두기도 하고 또 이제 물품 보관실 안에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동력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괴금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 또 1호차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순회하는 업무 특성상 동선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1: 아, 거기까지 가느라고?
4: 네. 예, 왔다 갔다 예, 예, 하기가. 그러니까 물품 보관함 안에 이제 마련된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도 조금 버거운 크기였는데요. 실제로 코레일 승무원 A씨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6: 덩치가 큰 승무원들이나 남자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장소마저도 협소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철제의자 같은 경우도 너무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지라 들어가서 앉다가 뾰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지도 찢어지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1: 간단히 보면 1분도 편하게 쉴 공간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4: 네,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승무원실의 용도가 단순히 휴게를 위한 공간뿐만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승객 대피를 위해서 열차 팀장이나 기관사 무전을 이제 소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1: 네.
4: 또 현금이라든가 지갑, 뭐 카메라 같은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관하는 용도이기도 하거든요.
1: 네.
4: 근데 이제 귀중품이기 때문에 수유실이니까 호출이 들어왔을 때 잠깐 문을 잠그고 이제 나갔다가 수유실을 찾은 고객이 또 수유실이 잠겨 있다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0: 업무를 처리할 공간도 쉴 공간도 없는 승무원들은 어디서 이제 쉬고 있을까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그냥 통로에 있는 거죠. 그 의자에 또 계속 앉아있으면 고객님들 눈에는 너무 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벽에 기대서.
2: 이 KTX하고 SRT 통합되잖아요.
0: 네.
2: 좀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면?
0: 이 통합이 되면서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SRT 승무원들은 평소 똑같이 코레일 소속 자회사 이제 승무원들인데 SRT는 열차 팀장실을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사용을 해왔던 거고 그러다가 코레일로 통합이 되면서 코레일은 열차 팀장실이 열차 팀장 전용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2: 네.
0: 오히려 또 통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휴게역이 생겨났는데 승무원들 같은 경우도 한두 시간씩 휴게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역인 건데 이제 역사 내에 있는 휴게 공간은 원청 직원 소속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죠.
2: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이라도 좀 앉았다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내어줄 공간이 없으니 고객들이 사용하는 대합실을 이용해라라는 그런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 네.
0: 휴게 공간조차도 원청과 하청 사이에 좀 차이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2: 원청과 하청의 휴식의 차이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0: 휴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더군다나 이번 통합으로 운행 횟수 같은 경우가 평일에는 주중 그러니까 23회 늘어났고 주말 같은 경우는 26회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은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나 어떤 운행 스케줄은 늘어난 상태인 건데
2: 예.
0: 이런 수유실 겸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코레일 측의 입장을 좀 물어봤더니 현재까지는 수유실에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예.
0: 다만 그런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겸용 해제 그리고 승무원실의 개선 추진도 하고 있다라고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휴식은 원청 하청을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쉴 공간도 없어서 그 열차 사이에 통로에 가만히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2: 아니 똑같은
0: 있죠.
2: 몸뚱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면 안 되죠.
0: 네.
2: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3: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헤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헤그 보링 공장이래.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7: 달빛이 물드는 안동의 가을밤,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9월 10일 오후 7시 안동 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앞 수변 무대에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대세 트롯 여신 강혜연, 상큼발랄 소유미, 실력파 천가연, 무대 폭격기 선경 등 화려한 초대 가수들이 꾸미는 흥겨운 무대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즐거운 트로트 가락이 가득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기넥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나와 계시죠?
1: 예, 권칠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 뒤늦게나마 정책위 의장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많이 바쁘시죠?
1: 예, 요즘 조금 뭐 바빠졌습니다.
0: 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만나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려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예. 하셨어요.
1: 좀 예,
0: 그래서 예, 뭐 추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1: 아직 그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양당의 정책실에서 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0: 아, 그럼 실무선에서는 계속 지금 이게 협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뭐 이거는 뭐 좀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뭐 갈등을 일으키고 쟁점이 있는 법들은 사실은 소수고 예. 대부분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들 중에서 뭐 쟁점 없이 합의되는 부분들은
0: 예.
1: 너무 다른 쟁점 법안들하고 연동해서 처리하지 말고
0: 그러니까요.
1: 별도로 빼서 하자.
0: 예.
1: 뭐 그런 이제 뭐 그 공감대가 있어서 이번에 잘하면 예. 뭐 정기국회 때 모범 사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정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법들은 주로 민생 법안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생 법안들입니다.
0: 그러면 당에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으로 뭐가 있을까요?
1: 뭐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0: 네.
1: 민생 법안 1호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일단 빼고요. 그 네. 이외에도 예, 민법에도 지금 사실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0: 예를 들면
1: 뭐, 예를 들면은. 이 이제 계약법을 이제 불공정 계약 취소하는 거,
0: 뭐
1: 중대한 사전병이 있는데도 계약 조정이나 뭐 하자 물품 뭐 수리 교환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0: 예.
1: 그뿐만 아니라 또 가사 소송법 거기다 보면 뭐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 보조 제도,
0: 예.
1: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규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0: 예.
1: 뭐 즉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있고 또 하나는 뭐 상당히 좀 뭐 관심이 많았던 건데 중수청
0: 법에
1: 관한 건데요.
0: 예, 예,
1: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0: 예.
1: 이런 것도 이제 보안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정말 전형적인 민생법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어제 김민석 대표가 메가특구법을 이제 최우선 입법으로
0: 예.
1: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메가특구법, 물론 이제 뭐 연말까지 이제 뭐 시한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힘을 많이 쏟을 예정입니다.
0: 그 메가특구 특기법 관련해서는 딱 하나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그 52시간 네. 그 예외 적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1: 그거는 뭐 아직 뭐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요.
0: 네.
1: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아직 미정이다.
1: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좀 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또 메가특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고 실제로 운행될 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 여유를 가지고
0: 예.
1: 노동계나 또 산업계 이야기들을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게 뭐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0: 아무튼 산업부하고 노동부 간의 이견은 아직 조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1: 일단은 뭐 각자의 입장에서
0: 네.
1: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두 번째 부동산 세제 있잖아요.
1: 예.
0: 추가로 국회 차원에서 내지 당 차원에서 추가로 손볼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1: 아직 추가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0: 네.
1: 논의가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0: 예.
1: 그동안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안이 조금 수정돼서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0: 네네네. 네, 네.
1: 예, 일단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도 생물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0: 근데 보도를 보면 정부 수정하는 그 이 종부세
1: 예.
0: 면제 기준을 비거주자는 12억,
1: 예.
0: 거주자는 14억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당에서 그냥
1: 예.
0: 이걸 일률적으로 14억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1: 뭐 그런 건 아닙니다.
0: 아닙니까?
1: 그런 건 아니고
0: 예.
1: 이제 당내 TF에서 네. 이런 저

0: 이제 논의하고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있었고 결국에 이제 뭐 정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뭐 어쩌면 뭐 절충이라고 할까요? 그뭐 시장 상황 등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당초 9억으로 하려던가를 비거주장 12억으로 이제
1: 원위치
0: 국회로 보낸
1: 시켰죠.
0: 것이죠.
1: 예.
0: 예.
1: 그래요. 근데 그러면 12억을 다시 손볼지 안 볼지는 아직 이것도 미정.
0: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뭐또 야당하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실제 이번 정부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한개한 개만 보면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 세대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서 좀 열어놓고 토론을 해야지요.
1: 또 하나.
0: 예.
1: 그 용산공원의 아파트를 진내만해 가지고 참그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문제잖아요. 이것도 혹시 검토 대상에
0: 그렇습니다.
1: 올라가 있습니까?
0: 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탄천도 뭐 제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1: 그랬죠.
0: 탄천은 탄천대로 하고 용산은 용산대로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이 용산공원특별법은 지금 현재 본회의에 지금 뭐 부의가 안돼 있고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를 뭐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절충할 것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야당 측과 지금 뭐 원내대표단이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0: 그런데
1: 그래요?
0: 어차피 이제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요. 이 용산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게 용산공원 전체를 뭐 부지 전체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캠프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 그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부지 반환 전이라도 일부 부지부터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캠프킹과 같은 이런 주변에는 복합시설 조정기구인데요. 거기는 공원 녹지 기준을 조금 더 낮춘다. 그렇게 해서 도심에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뭐 미세 조정을 좀 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도 야당과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하겠지만 이제 뭐 야당과 서울시도 이 부동산 정책을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의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확인을 좀그 부탁드리겠는데요.
0: 예.
1: 용산이냐 탄천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용산도 하고 탄천도 하고 이 접근법이신 것 같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토를 해야죠.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그게 뭐 탄천이어서 안 되고 또 뭐 여당이 제시했기 때문에 반대다. 혹은 뭐 야당이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틀로 검토를 하지 말자. 그런 걸로 결론을 내지 말자는 뜻입니다.
1: 그럼 탄천도 충분히 어떤 검토 여지는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탄천은 탄천대로 그럼 검토하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안을 안 내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좀뭐 반론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그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그게 뭐 현실성이 있다면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1: 그러면 이제 절차는 정부나 여당이 먼저 안을 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안을 일단 보고 한번 그때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 접근법이라는 거네요?
0: 뭐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서로가 같이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또뭐 아무래도 제안한 쪽에서 뭐 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미래 대응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는 미래 대응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0: 우선 이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먼저 좀 전제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한 1조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수출 1

0: 달러를 발송해본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1: 아유, 예.
0: 미국, 중국, 독일이거든요.
1: 네.
0: 일본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상황을 이제 과거의 제도나 또 인식, 이런 걸로 현 상황을 재단하고 이제 규정하게 되면은 상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만은 상황 자체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좀 이 정부의 입장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예. 네.
0: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방 정부나 교육청으로 가야 될 뭐 돈인데 왜 정부가 뭐 삼짓돈처럼 쓰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이제
1: 네.
0: 사실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1: 네.
0: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좋아져서 돈이 들어왔을 때
1: 예.
0: 이거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그렇게 해서 소비하는 게 과연 과연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또 전략적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에 맞는 방식인지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뭐 그 좀 자세한 내용들 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뭐 당연히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1: 네.
0: 큰 틀에서 이런 어떤 기금을 통해서 국가의 전략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오늘 아침에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미 투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의견 접근을 보고 18일에 한미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0: 그래요? 그거는 사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1: 근데 이거 거의 언론이 다 일제히 보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0: 답변 못하겠다는 걸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1: 예. 아, 보도 뭐, 다
0: 제가
1: 나왔어요.
0: 뭐 확인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예.
1: 근데 부인은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는.
0: 뭐 저도 정보가 부족하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1: 정보가 부족하다?
0: 예.
1: 그럼 구체적으로 1호 사업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들었다는 뜻입니까, 의장님? 근데 언론 보도는 예. 나왔는데 집권여당의 예. 의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1: 아니
0: 이게 뭐 미국과의 관계 등등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0: 대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 뭐 언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걸 확인해 주는 거하고 또 NCND 하는 거하고는 좀
1: 아니 그러면 요것만 여쭤볼게요. 한국이 미국에 22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발로 뉴스가 나오는 걸 미국이 싫어할 뭐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어떤 대응을 고려할 뭐가 있는 겁니까?
0: 뭐 미국이 뭐 그거 정도로 뭐 만족할지 좋아할지 뭐 더 요구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미국의 입장을 제가 넘겨 짚어서 할
1: 쉽게면
0: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 말씀을 좀 제가 이해한 거는 얼추 그냥 어쩔 수 없이 합의 가까이 가는데 미국 아직 입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아닙니다. 전혀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미국 측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해 본 게 없기 때문에
1: 예.
0: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드리고 하는 게 지금 아직도 뭐 협상 과정이고
1: 네.
0: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1: 네.
0: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협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파병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기 힘들겠네.
0: 완전 힘들죠.
1: 그럼 한미 간에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됐고 정부가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일체 말씀하시기 힘듭니까?
0: 아, 그거는 힘들죠. 일단 그 제가 알기로는
1: 예.
0: 뭐 미국 측에서 뭐 호르무즈에 뭐 파병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고
1: 오.
0: 또 정부 내에서도 뭐 그런 검토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예.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공식 입장이니까요.
1: 예.
0: 뭐 그 공식 입장선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1: 근데 청와대, 그러니까 관계자는 그 군사적 기업은 검토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으니까 지금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0: 뭐 저도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 너무 모르세요.

0: 출연하신 거 아닙니까, 의장님?
1: 아닙니다. 이게 저, 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
0: 네.
1: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섣불리 답변하는 게. 좋지 않, 오히려 뭐.
0: 알겠습니다.
1: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0: 그냥 상대국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다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0: 그러면 상대국이 없는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예.
0: 저작기소 특검법 처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 그 부분은 지금 뭐 이번 정기국회가 아시다시피 민생국회로 이제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민생 법안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뭐 저희들 지금 그거를 뭐 언제 처리하겠다 뭐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0: 아, 타임테이블에 전혀 올라가 있지가 않다.
1: 그렇습니다. 예.
0: 오, 어제 저희가 김의겸 의원, 그 법사위 민주당 간사잖아요. 김의겸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그 담겨 있는 공소 취소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의겸 간사는 지금 이거 수기된 거 아니고 결정된 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 말씀을 주시던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1: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 뭐 특검 자체는 뭐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대목이 쟁점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0: 네.
1: 뭐 당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든가,
0: 예.
1: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법 자체를 언제 뭐 하자라고 하는 플랜 자체가 없습니다.
0: 정리를 하면, 그, 지금 타임, 그러니까 언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 그 일정표도 없고, 두 번째,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도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0: 그,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 있다. 이게 이제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은?
1: 그러니까 이제 공소 취소하고 면소하고는 트랙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그 내용은 이제 이미 3심까지 갔다가 온 거잖아요.
0: 이건 공소 취소 대상도 아니죠, 어차피.
1: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에 원래 이 행위라고 하는 그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그 규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행위라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게 되면 이제 면소가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맞다. 라고
0: 네.
1: 하는 이 부분. 근데 이제 공소 취소는 또 그거하고 다른 사건이니까.
0: 예.
1: 좀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맞죠.
0: 예. 어차피 파기환송된 어떤 사건은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그냥 한정을 해서 법률을 개정을 하자. 행위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애자라고는 의견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1: 아, 그럼요. 그거는 뭐, 오랜 세월 검토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0: 검토는 오래됐습니까? 근데 왜 개정이 안 됐습니까, 근데?
1: 그게, 뭐, 이제, 아무래도 그거 고치려고 하면, 뭐, 정치적 부담들이 있고.
0: 예.
1: 뭐,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0: 예.
1: 좀 뭐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1: 지금 연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삭제가 돼버리면 아 이건 그 이전 사건도 다 그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오,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럼 혹시 그러면 정책위 차원에서 이 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1: 지금 그거를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선거법이라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야 간에 좀 불감청 고소원 의 측면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좀 많이 자기들하고 직결되니까 좋아할 텐데, 근데
1: 아니,
0: 워낙
1: 꼭뭐 개인의 보신 차원이 아니고,
0: 네.
1: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에게 너무 많은 어떤 재량권, 뭐 기획은 기건이고.

0: 버리고는 버리고
1: 예.
0: 얼마든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는 게 법적으로 맞잖아요.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0: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봐가지고. 예.
1: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 부탁드릴 사안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네. 용해인 후보자는 부적격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0: 그거는 저도 뭐 사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0: 주요 당직자가 개인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1: 알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는 지금 다 피해가고 계신다라는 점만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김민석 네. 대표가 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개헌을 언급을 했는데
0: 예.
1: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0: 예.
1: 여야 간의 개헌 논의가 시동이 좀 걸릴 수 있을까요? 혹시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0: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예. 특히 김민석 대표가 개헌하자고 이야기한 게 조금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어떤 게 있냐면은 개헌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한 거죠. 이게 뭐냐면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정확하게 던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1: 예.
0: 동참을 야당의 동참을 이제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나라 헌법이 뭐 아시다시피 87년 헌법이니까 바뀌어진 상황에 맞게
1: 예.
0: 뭐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 개헌 논의도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정치 세력들 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까요?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
1: 네.
0: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정기국회 때 뭐 우리 당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쟁점 없는 부분들은 처리해 나가자라는 것하고도 큰 틀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합의를 해서 공론화를 하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하자 이 발언을 했는데
0: 네.
1: 이 절차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124조인가요? 개정 당시에 대통령 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절차적 정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의장님.
0: 제가 직접 안 물어봤습니다. 고부스 꺼내먹어.
1: 그냥 해석을 하신다면.
0: 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 지점을 딱 찍어서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1: 네.
0: 뭐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1: 아니 근데 뭐 이거 아니면은 절차적 정신을 김민석 대표가 특정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연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의도 내지 뭐 의지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그러면 추가 인터뷰를 지금 약속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위장 예. 맡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좀 주요한 예, 입법 그러니까 사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본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6: 네,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 날씨고요. 다만 오늘도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얇은 겉옷 하나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있고요. 춘천이 16도, 태백은 12도, 대관령이 오늘 한 자릿수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9.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는 30도, 대구,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강릉은 24도가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으로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 등 영남 해안으로는 지금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강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서쪽 지방의 낮 기온도 오늘보다 3-4도가량 내려가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엔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첫 투자처로는 텍사스 가스발전소가 논의되고 있고 원전 짓는 사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면서 13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달러를 미리 팔아두던 환해지를 중단하고 달러 매수에 나섰고요. 급변하는 환율 상황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픈 AI가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면서 아스트라의 통제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손에 잡힌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김치형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네. 우리나라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윤곽이 좀 나타나고 있나 봐요.
2: 그렇습니다.
0: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건데.
2: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0: 약속은 했으니까. 예.
2: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계속해서 미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된 걸로 보이죠. 언론들이 산업통상부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대미 투자 협상 내용하고 1호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0: 예.
2: 이제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대민투자특별법에 따라서 협상 체결 전에 국회 협상 결과에 개요하고 규모 향후 절차를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번 당정 협의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국회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1호 프로젝트는 지금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발전소 건설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6.3기가와트급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인데
0: 예.
2: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당초는 168억 달러 정도의 사업비를 산정했다가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를 했고 미국은 한 250억 달러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협상해서 최종 223억 달러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0: 우리 돈으로만 다 짓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좀 그 비중이, 지분이 있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넣어, 더 넣어, 뭐 많이 그만할래, 이런 얘기를 하죠.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인프라까지 다 깔아달라, 또는 뭐 화력발전소 짓는 것만 해달라. 예, 지금 예. 알려진 바로는 뭐 그 수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프라까지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0: 예.
2: 250억 달러까지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0: 그러니까 예.
2: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2: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한 그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였잖아요.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거고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지금 1차 프로젝트가 223억 달러니까 아직 돈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후속 투자는 뭐가 되느냐, 뭐 이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2: 일본이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6건을 발표했었는데 우리도 일단 1차로 이 LNG 복합발전소 투자를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다음 프로젝트가 원전 8기 미국에 짓는 거다, 이렇게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있어요? 네네. 예. 워낙 미국에서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게 많아서
2: 네.
0: 반도체 공장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알래스카에 뭐 LNG 프로젝트에도 좀 하라고 그러고
2: 네네.
0: 얘기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은 아직은 물밑에 있나 봅니다. 그럼
2: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3,500억 달러 투자의 구조가 조선은 빼고요.
0: 예.
2: 2,000억 달러는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프로젝트 자체를 소유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각 프로젝트마다 또 SPC를 설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을 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 이전까지는 한미가 수익을 절반씩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데 이걸로 우리가 미국에다 반도체를 지어주면 수익을 우리가 거의 못 가져오고 그냥 투자비만 되고 원금만 회수하는 꼴이 되거든요.
0: 우리는 돈만 냈다가 돈 받고 빠져나오는데
2: 네네.
0: 거기에 직원이나 설비나 기술을 남기는 식의 프로젝트는 안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2: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압박이 있어서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은데 아마도 별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0: 우리가 지금 미국에 뭐 라인 짓는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그렇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내용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느냐 부분. 그리고 알파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미 투자하기로 한 것들은 현재 35% 정도 미국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1: 예.
0: 올해 이후에 착공하는 것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협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LNG 프로젝트는 논의는 되고 있다는데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장기적으로 우리도 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원전 건설이 주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천억 그 남아있는 대미 투자 2천억 달러의 대부분이 AI 인프라 투자이고 그첫 번째가 LNG 복합발전소고 미국이 8기 정도의 지금 원전을 짓는 걸로 돼 있는데
1: 예.
0: 원전 한기 짓는데 보통 최소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드니까 계산해 보면 최대 1200억 달러까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짓게 되면 한국형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 알겠어요.
0: 뭐그 부분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후속은 원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1: 그 미국이 사실상 강제로 투자 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한데
0: 있습니다. 네.
1: 본질은 사실상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다.
0: 사실은 그렇습니다.
1: 그
0: 네.
1: 돈만 있으면 미국도 할수 있는 걸 우리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 우리도 돈을 대는데 돈만
0: 네.
1: 대고 나오면 아쉬우니 우리 기술 많이, 우리가 돈 대고 우리가 그돈 다시 받아올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1: 식의,
0: 네네네.
1: 우리 업체를 많이 끼워 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0: 네네.
1: 알겠습니다. 이게 돈도 그러니까 좀 모을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도 그러면서 찾아야 되니까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게 상업적인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만 우리는 투자할 거야. 원금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0.3%포인트 정도의 목표 수익을 설정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데 투자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인 것 같고요.
1: 예.
0: 거기에 이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인 입장이잖아요. 어디
1: 예.
0: 진짜 수익 많이 내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금 회수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보통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같은 데 투자할 때 이른바 재무적인 투자자 FI들은 그 위험 대비 회수 수익률을 못해도 뭐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는 한 6에서 8% 정도 수익률 나와야 투자하고요.
1: 예.
0: 아니면 이제 그냥 재무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까지 넣어서 내가 위험을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10% 넘어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20년물 플러스 0.3%포인트라고 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짜로 우리는 원금 보장 정도만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금을 우리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하고 싶다니까
1: 예.
0: LNG 복합발전소라든지 원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원전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좀 급물살 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 예. 자, 정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환율 이야기인데요.
2: 네.
1: 어제는 장중에 1330원까지 떨어졌습니까?
2: 네, 1334원까지 갔는데요. 지난달 초, 7월 초에 1600원에 뭐 육박했던 거 생각하면 불과 두달 만에 한 260원 가까이 지금 빠진 거예요.
1: 예.
2: 이제 왜 떨어졌냐?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7월달 경상수지 흑자가 420억 달러, 뭐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면 상당 부분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빠져나갔는데,
1: 예.
2: 최근에는 해외 투자 규모가 좀 줄면서 국내에 남는 달러가 많았고요. 또뭐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 통해서 달러 자금이 들어온 것도 좀 영향을 줬고,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대기업들이 이 주주환원 확대를 앞두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 하는 기대도 원화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두달 전에는 아,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거야라는 걱정이 환율을 좀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반대로 수출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로 예. 빠져나가는 돈은 좀 줄면서 환율의 위쪽이 무거워진 상황인 거죠.
1: 그 내리고 나니까 우리는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만 두 달 전에 우리가 이거 예상 못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하이닉스 맞아요. ADR 상장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기업 달러 들어

0: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1: 그죠.
0: 다 알려준 건데 그때는 1600원이고 지금은 1300원이니 참.
1: 그러니까요. 게다가 속도가 이제 사실 가장 놀라운 거죠. 지금 시장에서 예. 다음 지지선을 1420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달러는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했던 과거 추이를 좀 보면 1년 고점 대비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한 뒤에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0: 예.
1: 최근에 고점 기준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1320원 안팎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게 시장의 뷰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환율 하락을 막는 힘도 강해질 수 있죠. 근데 이 대표적인 주체가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0: 네.
1: 국민연금이 지난해 그 뉴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환해치 비율을 좀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 지금 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국민연금이 지난 6월 초만 해도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찍고 막 이럴 때
0: 예.
1: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해치에 나섰거든요.
0: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환해치를 한다는 건
1: 네.
0: 해외의 미국 주식이든 미국 채권이든 뭐 해외에 투자를 할 때
1: 네.
0: 혹시라도 달러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1: 맞아요.
0: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팔자.
1: 네.
0: 나중에 우리는 투자금은 달러로 들어올 테니.
1: 그렇죠.
0: 그 일을 하는 게 환해치는 거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환해치 비율을 기본 15%로 설정을 해놨는데
0: 예.
1: 뭐 만약에 미국 주식이나 채권이 한 100조 원 가까이 있다 치면 환해치 안 하면 죄다 달러 가치 변동이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중에서 환해치를 통해서 한 15조 원 정도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놓겠다 하는 건데 그 장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하나가 이제 선물한 매도예요. 이거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받을 달러를 미리 팔기로 약속을 하는 거래인 거죠.
0: 예.
1: 근데 국민연금이 선물화를 팔면 이걸 받아준 은행은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예.
1: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되면서 환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하는 건데
0: 네.
1: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한은으로부터 조달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큰 투자자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환율을 끌어올리는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0: 예.
1: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됐잖아요. 환율이 두 달 만에 1,5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지니까 국민연금도 아 이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늘렸던 환해치를 좀 중단하고
0: 예.
1: 달러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네, 실제로 어제 달러를 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국민연금이 환해치 중단하고 달러 샀다라는 소식이 퍼지니까 장중에 좀 환율이 위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그림은 일단 한 1,300원 초반까지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환율 상승을 억제했던 주체에서 이제는 오히려 환율 하단을 받쳐주는 주체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잘했네요.
1: 네.
0: 결과적으로 보면.
1: 그렇죠. 네.
0: 몇 달 전만 해도 환율 올라간다고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거 아닌가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1: 네.
0: 저희도 그런 얘기 했었나요?
1: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네. 적이 있었어요.
0: 미안합니다.
1: 네.
0: 예. 이게 그럼 너무 좀 빨리 떨어지면 아래로 가도 환율은 문제고 사실은 환율은 뭐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변동성이 큰 게 문제인데.
1: 맞아요. 사실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원유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 내려가면 물가 떨어지고 가계 구매력도 좋아지고 뭐 항공이니 철강이니 화학처럼 이제 원자재 자체를 달러로 사오는 업종은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입니다. 7월 한 달, 뭐 7월, 8월 두 달 보면 지금 하락률이 11% 넘거든요. 뭐 환율이 천천히 내려가면 기업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가격이든 생산 전략이든. 약이든
0: 예.
1: 환해지를 어떻게 할까 조정을 할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두 달 만에 급격스럽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0: 될게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이익이 줄어드는 게 이게 그럼 한국의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거냐?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1: 똑같이 달러 받고 수출하는 건 똑같은데
0: 네,
1: 환전하고
0: 맞습니다.
1: 나면
0: 그렇죠.
1: 한국 장부는 좀 달라질 수는 있다.
0: 네. 그러니까 예전에 신현송 한은 총재도 이제 총재 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국제교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진다고 우리 제품의 달러 가격이 반드시 크게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달러가 기업의 어떤 달러 조달 비용과 무역금융 부담을 높여서 글로벌 생산이나 아니면 교역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달러 약세는 반대로 한국의 수출, 뭐 무역 수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원화 약세 하면 수출 증가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왔던 게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환율이 뭐 1,300원이든 1,400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1: 변하지만 않으면
0: 네.
1: 2,000원이라도 알아서 적응할게.
0: 그럼요.
1: 그 대신 변하면 안 된다. 그런
0: 네.
1: 거고
0: 맞아요.
1: 환율 1,000원이라도 아, 참. 알아서 우리가 적응할 테니까 일단 변하지는 마. 이제
0: 그렇죠.
1: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변하는 게 문제죠.
0: 네, 그러니까 뭐 환율이 진짜 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환율의 도움 없이 시장에서 뭘 팔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1: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예 그냥 고정 환율제 해버리는 게
0: 네.
1: 크게 너도 나도 속편한 거니까 그 부작용도
0: 예전에는
1: 따로
0: 네,
1: 있긴 하지만
0: 작동했었죠.
1: 기업들이 뭘 계획을 짤 수가 없으니까
0: 네.
1: 그렇다는 거겠죠.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성격 나쁜 사람이랑 일하는 것까지 거뭐 적응을 할수 있는데 제일 이상한 게 오늘은 성격이 나빴다가
0: 다음은 또 좋았다.
1: 다음날은 종잡을 수 없으면
0: 네.
1: 그게 제일 힘들죠. 환율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0: 네.
1: 많이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0: 맞습니다. 네.
1: 가는 것도 문제고.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오픈 AI가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 를 공개했다는데 이게 또 엄청난 친구라고.
2: 네.
1: 예.
2: ChatGPT를 이제 만든 오픈 AI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지난 3일 GPT-6 아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AI가 하나 더 나왔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AGI 시대를 열었다라는 반응이 이제 상당히 뜨거운데요. AGI는 이제 우리말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사용을 해서 일을 편하게 했다면
1: 예.
2: AGI 시대에는 AI에게 아예 일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 네가 알아서 해. 갔다 오면 하여튼 일 되어 있게 해. 일일이 내가 이것 좀 물어보고 저것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하지도 말고.
2: 네, 여러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1: 예.
2: 그렇다고 합니다.
1: 되나요? 예.
2: 네, 이번에 그 AI 이제 새로운 이제 아스트라의 이제 큰 차별점을 보면요. 처음 접하는 내용도 이제 스스로 찾아보고 익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점이 차별점인데요. 지금 ChatGPT와 같은 AI들도 이제 상당히 똑똑하지만요.
1: 예.
2: 기본적으로는 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하고 또 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는 기존 데이터가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차별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크에이지3라는 시험 결과가 있는데요. 이 시험은 AI 연구자 프랑스와 숄레가 만든 AI 기술 테스트인데 인간에게는 쉽지만 AI에게는 어려운 규칙 찾기와 같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1: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인 거예요?
2: 네, 이게 간단한 게임 같은 건데요. 이제 뭐 처음 보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게임 같은 걸 내는 건데 이제
1: 네.
2: 중요한 거는 설명서나 심지어 무엇을 해야 이기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게임기 하나 툭 던져주고 알아서 놀아.
2: 그렇죠.
1: 거군요.
2: 네.
1: 예.
2: 그래서 즉 AI가 직접 이것저것 실제로 움직여보고 결과를 관찰을 하면서 스스로 규칙과 문제를 푸는 법을 알아야 하는 건데요.
1: 예.
2: 사람은 사실 처음 보는 스마트폰 게임도 몇 번 눌러보면 금방 규칙을 알아내고 풀잖아요.
1: 그렇죠. 7살짜리 꼬마가 제일 잘하는 거죠.
2: 네. 그런데 기존 AI에게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능력이 좋았는데
1: 예.
2: 처음 보는 문제에서는 이제 새 규칙 자체를 익히는 능력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했다고 하는데요.
1: 예.
2: 그런데 아스트라는 이 평가에서 최고 99.9%라는 점수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 7살 꼬마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2: 그렇죠,
1: 게임에
2: 네.
1: 적응하더라.
2: 인간처럼. 네. 이제 엔스로픽의 크로드 오프스와 같은 이제 그런 AI가 이제 같은 테스트에서 30%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전에 이제 버전인 챗 GPT 5.6도 7.8%를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하면 아스트라 해결 능력이 아주 좋은 편.

0: 걸로 보여지고요. 또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강점인데 기존 AI가 서칭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아스트라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AI라고 합니다.
1: 예.
0: 이제 이번에 오픈 AI가 공개한 아스트라 데모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스트라에게 말하듯이 일을 요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켓을 그려줘. 그리고 이 로켓으로 게임을 만들어줘. 또 이 로켓을 3D 구조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아스트라가 직접 그림판을 열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게임 코딩을 짜서 게임도 만들었다가
1: 키보드를 스스로 두드린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또 그래픽 디자인 툴도 열어서 3D 디자인을 만들고 결국에 3D 구조물을 최종적으로 나오게끔 모든 버튼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해야 했던 일을 AI가 대신 혼자서 수행을 하는 거죠.
1: 이야.
0: 마무리까지.
1: 다,
0: 네.
1: 그게 다 되면 진짜 모든 일을 다 시키겠네요.
0: 네.
1: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까 하니 뭐 어떠냐고 여쭈어라. 그러면 또 네. 그건 가서 하인이 하고
0: 척척 해내는 것처럼.
1: 또 저 그 집에서는 또 또 하인이 나와서 뭐 어떠라고 여쭈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던데.
0: 네.
1: 좋은 세상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좀 걱정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0: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무직의 일자리 불안감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요. 그런데 업계가 보는 가장 큰 우려점으로는 이제 보안과 통제 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AI 개발 과정에서 조금 섬뜩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5월 달에 오픈 AI의 실험용 AI 에이전트들이 독일의 한 위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 무려 15,000건이 넘는 편집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비밀 게시판을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자기들끼리 네. 일을 알아서 시키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협업 시스템도 지들이 만든다는 거죠?
0: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더 일이 쉬워라고 하면서 잔머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사이트 관리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기 시작하니까 AI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삭제하기 시작한다. 우리 백업 페이지도 만들자 하면서 백업 페이지까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페이지가 없어지면 다른 페이지로 와라는 식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1: 예.
0: 또 지난 7월에는 이제 AI들이 세계적인 AI 개발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 침입을 해서 안정성 테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빼내고 이를 다른 AI들과 공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1: 시키지
0: 하는데요.
1: 시키지 않은 짓들을 본인들이 한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1: 예.
0: 이제 AI들이 이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줄수록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아스트라가 이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자율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커진 만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고 인간이 통제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신통하긴 한데 더 이상 똑똑한 AI 만들면 큰일 나겠다. 통제가 안 되네.
0: 네.
1: 차라리 조금 좀 덜 떨어지고 모자란 AI가 쓰기 편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럼.
0: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게 AI 속도 조절론인데요. 이게 AI 개발을 무조건 멈추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AI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고 나서 개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1: 얼마나 끔찍했을까? AI들끼리 서로 뒤에서 막 저런 걸 하는 걸 발견하면. 그죠?
0: 네.
1: 애 키우다 보면 애가 어릴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거짓말을 시작하잖아요, 애가.
0: 네.
1: 야, 그럼 그 느낌 싸합니다, 그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헤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 여행. 아이들은 청송 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 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선약 수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에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